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경남 양산이 낮 최고 기온 42.5도를 기록하며 사흘째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42도 이상의 더위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 양산은 그제 41.4도로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의 41도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8년 만에 깬데 이어 어제 41.6도, 오늘 42.5도로 사흘 연속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경남 북창원과 밀양이 41도, 경남 김해가 40.7도를 기록하는 등 영남권 곳곳에서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기온도 37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더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물 사용량이 급증해 계획 단수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청도군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풍각면과 이서면 일부 지역, 각국면 전체에 상수도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은 단수에 대비해 2리터짜리 생수 10만 병을 확보하고 농업 용수로 사용하던 마을 상수도 4곳의 배관을 연결해 생활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중남미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레버리지 ETF 문제, 또 전세가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순회 경선 이틀째인 어제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사전에 진행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청래 후보는 46.65%, 김민석 후보는 43.85%를 기록해 정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앞섰고 3위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9.5%였습니다. 이번 수치는 부울경 득표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경남권 득표에 대한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고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 집계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 등을 알리는 국민보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개정 논의를 주도한 의원들이 총출동해 바뀐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상세 내용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민주당 간사 등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범죄 전권 송치 법안을 비롯한 후속 입법들을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 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빼앗고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헌법 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엔 새로운 대체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혹은 서울 전체 지역 평균 집값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나 서울 상위 5% 집값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국제결제은행의 RPP 명목 주택가격 지수를 분석한 결과

0: 지난 2003년 이후 2023년까지 한국의 주택가격은 약 1.56배, 서울은 1.74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미국은 2.8배, 캐나다 3.1배, 노르웨이 3.4배 등으로 한국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다른 국가 도시보다 안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의 고가 주택 가격 추이는 달랐는데, 영국의 부동산 컨설팅 기업 나이프 프랭크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3분기 서울의 고가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25.2% 올라 도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장 종목 10개 가운데 7개 꼴로 주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30일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2,645개 종목 가운데 1,859개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전체 917개 가운데 566개로 62%에 달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1,728개 가운데 1,293개로 75%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코스피는 22.2% 하락했고, 코스닥은 21.4% 내렸는데, 두 시장의 하락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두달 동안 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증권 정보 포털을 보면 지난 6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는 6억 3,296만 달러를 기록하며 매수 우위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그 폭을 키워 46억 6,862만 달러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달 동안 서학개미가 매수한 주식은 우리 돈으로 7조 6,500억 원 가량으로, 지난달 주식 매수액은 지난 1월 이후 최대 순매수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5월 말 2,041억 달러에서 지난달 30일 1,704억 달러로 337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 가까이 폭등했지만 증권사 목표가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는 26.8% 폭등하며 26만 2,500원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최근 한달 동안 증권사 20곳이 제시한 목표가 평균은 48만 6,25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가장 높은 증권사 목표가는 65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목표가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며 171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친 SK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한달 동안 증권사 21곳이 제시한 목표가 평균은 331만 5,71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 가장 높은 증권사 목표가는 470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수치는 148만 원이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현장의 수색 작업이 종료된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진을 피해 차량에서 대피 생활을 하던 7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지면서 이번 지진의 2차 피해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이재민 8,400여 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일본 정부가 마련한 임시 숙소나 호텔로 대피하길 원하는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전국이 23도에서 39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3도, 습도는 69%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로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그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뉴스, 그것도 아주 이례적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폭염 소식이 있었는데요.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올랐죠. 이게 경제 현장에도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당장은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요. 소비 패턴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뉴스는 먼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 6%, 18%.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코스피의 등락폭입니다. 10% 넘게 빠지고 6% 하락하더니 18% 폭등하는, 이거 어떻게 봐도 도저히 정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도박판이 연출됐습니다. 오늘은요, 시장이 코스피가 4.5% 정도 하락하면서 6,300선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이건 시장도 아니고요, 그냥 카지노 도박판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져도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정부도 뒤늦게 허둥지둥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대책들이 언급되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주말 사이에 쌓인 뉴스들은 잠시 뒤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는 투자자가 더 많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투자자들은 여전히 평가 손실에 고심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한 방송인이 SK하이닉스에 259층에 물려있다고 고백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대안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먼저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요즘 야외 취재는 안 하세요?
1: 너무 더워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0: 이제 취재하다가 정말 열사병에 걸릴 그럴 지경인데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122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인데 한 지역이 닷새 연속 40도를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1: 네, 기록이 하루가 멀다 하고 깨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26분 양산 기온은 42.5도였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8년 8월 1일 경기도 광주 지월리의 41.9도였는데 8년 만에 바뀐 겁니다. 더 이례적인 건 지속성입니다.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를 넘겼습니다. 기상청이 관리하는 97개 관측 지점 기준으로 보면 이번 양산 사례 전까지는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던 게 최장이었습니다. 40도에 도달하는 시각도 매일 빨라졌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오후 3시 26분이었는데 30일엔 오후 1시 10분, 31일에는 낮 12시 36분, 어제는 오전 11시 47분이었습니다.
0: 네.
1: 이 정도 더위가 되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알리안츠 트레이드 분석을 보면 기온이 30도에서 35도 구간에 있을 때 1도 오를 때마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3% 가까이 떨어집니다.
0: 그럴 수밖에 없죠.
1: 예, 야외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설비 과열, 결근률 상승, 불량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인도와 동남아 의류 공장에서는 올해 폭염으로 생산성이 최대 10% 떨어졌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한국 산업 현장에서도 폭염 관련 제도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5개 작업을 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법제화됐고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되면서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작업을 뺀 야외 작업 중지가 강하게 권고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가 밀리고 인건비와 간접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공제는 물리적인 손해 중심이라 작업 중단 손실은 대부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지표가 기준을 넘으면 손해 입증 없이 바로 공제금을 주는 지수형 공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까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 자, 이 날씨라는 게 경제적인 여파도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0: 전력 수급 문제란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전력이 간당간당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실제 수급 여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1: 예, 지금 정부의 전망치 자체가 이미 역대 최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8월 셋째 주 94.1기가와트에서 98.8기가와트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상단인 98.8기가와트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치 97.1기가와트를 넘어섭니다. 공급 능력은 107기가와트로 지난해보다 2기가와트 늘렸습니다. 수요가 상단까지 올라가도 예비력은 8기가와트를 유지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비상 예비자원 8.8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보해뒀습니다.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은 9월 18일까지고요. 문제는 실제 흐름이 전망보다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시간대 최대 수요 전망치가 이미 93.9기가와트였고 예비율은 12.5%까지 내려왔습니다. 8월 셋째 주가 오기도 전에 기준 전망치에 근접한 겁니다. 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흐린 폭염입니다. 더위는 계속되는데 구름이 끼면 태양광 발전량이 줄고 자가 태양량을 시드던 기업과 가정 수요까지 개통으로 넘어옵니다. 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 변수까지 붙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인도는 전력 수요가 처음으로 270기가와트를 넘었고요. 제조업 중심지 첸나이에서는 야간 정전이 반복됐습니다. 폭염과 AI 전력 수요가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게 올여름 전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0: 참 전력 문제가 커지는데요. 우리는 선안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 문제도 있으니까 현실적인 전력 계획이 하루빨리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달라지면 당연히 소비의 지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숫자로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까?
1: 예, 더위가 소비를 통째로 실내로 밀어넣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걸렸던 지난달 25에서 26일, 롯데백화점 본점과 롯데타운 잠실 매출은 1년 전보다 20%씩 늘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같은 기간 35% 증가했고,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서울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매출이 24%나 뛰었습니다. 이른바 몰캉스족이 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품목별로도 뚜렷한데요. 한 백화점에서는 이번 달 양산과 선글라스 같은 더위 관련 상품이 1년 전보다 40% 판매가 늘었고요. 냉방 가전 판매량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지난 주말 스무디와 얼음컵, 아이스크림 판매가 전주 대비 30% 늘었습니다. 배달은 더 극적인데요. 지난달 배달앱에서 여름 메뉴 주문이 급증했고, 걸어서 갈수 있는 편의점 도착 퀵 배달로 주문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외식 대신 배달, 이동 대신 실내라는 패턴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7월 전통시장 경기 전망 지수는 70.7로 전월보다 1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00을 밑도면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냉방 시설이 부족한 노천 시장 구조상 유동 인구가 대형마트와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신선식품이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 손실로 남고요. 주목할 점은 이게 올해 한 계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폭염이 반복되면 소비자 동선 자체가 실내 대형 시설과 배달 플랫폼으로 고정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여름을 기후가 만든 채널 재편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참 기후 위기는 현실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보다 원가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지난달에 채소 소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양식 원료 폐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네, 원가 신호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겹치면서 주요 채소 가격이 전달보다 크게 올랐고,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 쪽 피해가 특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완도군 집계를 보면 지난달 말부터 어제까지 8개 어가에서 광어 9,800여 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습니다. 피해액이
0: 98,000 마리인가요?
1: 네, 9만 8천여
0: 예.
1: 마리입니다. 피해액이 4억이 넘고요. 경남 하동에서도 7개 어가에서 가숭어 1만 4천여 마리가 죽었고, 사천망과 강진망에서는 올해 첫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식 어류의 서식 한계 수온이 28도인데 남해안 표충 수온이 이미 27도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광어나 우럭은 치어에서 출하까지 최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물량을 단기간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고수온 직후에는 우럭 산지 가격이 1년 전보다 50%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통계를 볼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7월 평균 소매 가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배추는 31%, 시금치는 35.4%, 5위는 25.4% 가격이 낮게 나옵니다. 지난해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서 봄배추 저장량 증가와 김치 수입 확대가 겹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하락, 전월 대비로는 급등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라서 지표 하나만 보면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은 이미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농심이 1일부터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5.8% 올렸고요. CJ제일제당은 햇반과 만두, 만두 등 27개 품목을 평균 8%, 또래주류는 76종을 평균 8.2% 인상합니다. 정부는 폭염에 더해서 중동전쟁 이후 원재료와 포장재, 유류비, 환율 부담이 다 겹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0: 참 소비자 측면에서는 물가가 비상이고요. 또 폭염 속에 야외 작업은 생명과도 직결되니까요. 사업주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과 물, 그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요. 노동자도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무리한 작업보다는 안전이 먼저니까요.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순방에서 돌아온다고 해요. 11일 동안이었던가요? 아무튼 긴 순방이었는데 바로 청와대로 출근한다고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을 도는 7박 11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 공항에 도착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서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행 현황과 관련된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부동산과 증시인데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이번 주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27개 부처기관 업무보고도 재개합니다.
0: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그런 인상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증시일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뭡니까?
1: 네, 7월 한 달 코스피가 22.19% 하락했습니다. 네. 주요국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고요. 7월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17.91% 급등했던 걸 제외하고 보면 1일부터 30일까지 하락률은 34.01%였습니다. 네, 1997년 10월 외환위기 당시 27.25%, 2008년 10월 금융위기 당시 23.13%보다 큽니다. 이 국면에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시장 불안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별도 절차 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한시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2배로 고정되어 있는 배율을 1.5배나 1배수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좌별 투자 한도를 자산의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 투자 전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 상향이 소액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장치라면 이 투자 한도 설정은 큰 손을 겨냥한 규제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도입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우선 예탁금 상향 등 현재 시행한 조치의 효과를 보고 추가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탁금 기준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은 약 3조 원, 전날의 2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0: 예, 일정 부분 효과를 보긴 봤는데요. 한 달 동안 서킷 브레이커가 4차례나 발동될 정도면은 지금 시장, 이건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레버리지 상품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상장된 상품의 배율을 조정한다는 거, 이것도 좀 예상하기,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지금까지 여기에 소극적이었던 걸로 아는데 입장이 바뀌었나 봐요.
1: 네, 현행 제도에서는 상품의 수익 구조를 바꾸려면 수익자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출석 수익자 의결권 과반수, 그리고 전체 수익증권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0% 넘게 움직이는 장에서 수익자들을 모아서 이 절차를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긴급조치권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원래 금융당국은 배율 조정이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상장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운용사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을 정해 공시하도록 한 방식입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금융당국도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운용사가 세배 상품을 2배로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주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다른 금융투자 상품이나 시장 참가자까지 포함할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대응을 복기하면서 제도화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벌써 정쟁이 붙어버린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도입 경위부터 밝혀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0: 때도 개인은 사상 최대 규모로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손실보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먼저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고요. 그래서 규제 정비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돌아선 투심이 바로 복구되지는 않는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반등이 이어지는지 개인 순매수가 돌아오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1: 네, 당장 오늘 코스피는 5% 넘게 빠지면서 6200선 중반까지 다시 한번 몸값을 낮췄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책임지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거 정말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죠. 차은우 씨 이야기인데요. 차은우 씨 130억 원을 이미 다 낸 뒤에 그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불복을 청구한 사례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0: 네, 배우 겸 가수죠. 차은우 씨가 지난달 초 국세청에 130억 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 시한을 거의 다 채운 시점이었습니다. 경위를 보면 올해 1월 차은우 씨가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서 약 200억 원대 과세 예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소속 연예인이 본인 한 명뿐인 1인 기획사 법인을 실질적인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과세 전에 적부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이중과세 조정을 거쳐서 최종 통지된 130억 원을 4월에 완납했습니다. 당시 SNS를 통해서 차은우 씨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번 불복 청구로 상황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1: 그러게요. 이미 세금을 다 낸 건데 왜 굳이 불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0: 네, 왜 먼저 내고 나서 뒤늦게 다투느냐인데 가산세 구조 때문입니다. 세금 고지를 받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하루 0.02%, 연 8% 수준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130억 원을 미납한 채 버티면 하루 이자만 280만 원이 넘습니다. 먼저 완납해서 가산세 시계를 멈춰두고 90일이라는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다툴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제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청구세액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 내국세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2024년에 507일, 2025년에는 353일이었습니다. 대략 1년 안팎이 걸리고요. 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낸 세금을 돌려받고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세무업계 반응은 갈리고 있는데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과 입장문과 배치되는 행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 관점에서 볼 때는 개인소득을 법인으로 돌리는 절세 구조 전반에 국세청이 어떤 잣대를 대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인력과 비용 구조를 갖췄는지를 따지는 실질 과세 원칙이 기준입니다. 형식만 갖춘 법인은 비용 인정도 소득 분산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연예인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네. 고소득 프리랜서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전문직까지 법인 전환이 늘어난 만큼 국세청 검증도 같은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판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실질 과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서 세무업계가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1: 아우, 참 세법은 진짜 어렵죠. 거기다 시대가 빨리 바뀌는데 법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못하니까 더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재능대 합격.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지난주 코스피 변동폭 정말 미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그런 변동폭을 보여줬죠. 저 대신 프로그램 진행하셨던 염승환 이사께서는 8월을 맞이하는 투자자들의 최고의 전략으로 MTS 닫고 휴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가끔은 쉬어가는 것도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휴가로 이행시를 띄워보려고 합니다. 저희 PD가 이행시 짓는 거에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만들어보라고 시켰는데 휴가비 벌려고 투자했는데 가산만 탕진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도의상 직접 투자 안 하고 ETF 투자 이 정도만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 휴가를 앞두고 투자를 했다가 이 휴가비를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 같이 겪고 있을 텐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계시는 방송인 한 분과 또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이행시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7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쿠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카카오 단톡방에서 이런 말들 한다고 해요. 하는 게 아니라 패러디한 거구나. 이재용님이 나갔습니다. 최태원님이 나갔습니다. 요거는 우리 주식시장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도 할 수가 있겠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는 물론이고요. 코스피가 9000피에서 5000피로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되자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이 단톡에서 말없이 나가버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폭락 상심한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주식연구소에서는 개미 주식 투자자를 대표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경제 유튜브 진행을 하고 계시기도 한 방송인 서동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개미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사실 좀 민망한 게 요 네. 굉장히 이슈화됐던 말씀 있잖아요. 네. 요 말씀을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그 채널에서 하셔가지고
3: 맞습니다. 네.
0: 뭔가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섭외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명을 하고요.
3: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0: 근데 이 변호사님 하면은 네. 유명한 게 259층이잖아요.
3: 아, 예.
0: 예. 259층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3: 아,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예. 개미 주주여가지고요, 여러분. 259층에 있었는데 지금 또 시간이 좀 지나서 245층에 있습니다.
0: 네. 네. 아, 조금 그 사이에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3: 물타기를 네. 안 하면 개미가 아니죠.
0: 아, 예. 요즘 경제방송 진행도 하시는데 이 물타기하는 전략에 대해서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 할 때마다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손가락을 올려서 들어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항상 저는 정말 전문가분들 많이 뵙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손을 돌리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잘 안 되니까 혹시 우리 채널에 나오는 전문가분들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제 잘못입니다.
0: 아니, 물론 전문가분들이 예. 하시는 말씀 이렇게 있긴 하지만 뭐 그 말대로 다 하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또 그렇다고 그 네. 말대로 했을 때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없기도 하고요.
3: 그렇죠.
0: 앞서서 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 이런 밈 변호사님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자신의 주식계좌 인증하는 커뮤니티 글들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보셨습니까?
3: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전래동화 이야기 네.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전래동화?
3: 예. 예. 그래서 이제 298만 원 찍으니까 사람들이 아, 살 때 살 걸 막 제발 과거로 네네.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래서 가격을 그 가격으로 돌려줬더니 사람들이 해피하지 않았다. 그 중에 이제 저도 껴있죠.
0: 아, 예. 왜 자꾸 웃음이 나오지? 예.
3: 아, 근데 진짜 너무 슬픈 게요. 아까 네. 전에도 이제 저희 시작하기 전에 기자님이 에이, 그럼 뭐 괜찮으시잖아요 했는데 네. 제가 정말 현금 가지고 있던 걸 다 넣은 거예요. 정말.
0: 네.
3: 정말 계좌에 100만 원 다 남기고 100만 원 남기고 다 넣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허덕이면서 이 시기를 버티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예. 네,
0: 저도 지난주에 휴가 가기 전에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익을 충분히 보고 있었거든요.
3: 예.
0: 그런데 휴가 가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놀아보겠다라고 네. 넣었다가 지금까지 물려 있어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0: 자, 지금 보면 근데 변호사님 레버리진 안 하셨죠?
3: 아, 다행히 레버리진 안 했습니다. 네, 레버리진은 안 했고요. 그냥 예, 네, 그냥 그것만 샀는데. 아, 근데 저 사실 좀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하나 샀어요.
0: 아, 예. 또 사셨어요?
3: 예, SK 내리고 있길래 부탁이를 해보려고 하나 네. 더 했는데 이제 있는 돈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식 있던 걸 계속 파는 거죠.
0: 아, 예. 예, 예.
3: 그래서 이제는 정말 100% 하이닉스밖에 없는 상황인데
0: 네.
3: 앉자마자 기자님께서 이제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풀이 죽어 있어요 지금 사실.
0: 아니 그래도 사실 걱정은 되긴 하지만 예.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어떤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분들에 비해서는 뭐 양호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3: 그렇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네.
0: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장은 안 하시고 국내장 SK하이닉스의 모든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 100% 돼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미장은 안 하고요. 네. 원래 이제 제가 한국에 2020년도에 왔는데 2020년도쯤 왔는데 그때쯤에는 미장을 하고 있었어요.
0: 네, 네.
3: 예, 이제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때 미국 주식이 굉장히 다 다운되어 있었을 때 미국에 살고 있기도 해서 이제 미장을 그때는 했었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하고 미장을 하고 네.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면서 네. 이제 뭐 집도 정리해야 되고 하면서 다 정리를 했었죠.
0: 그때 네. 수익이 좀 나 있었습니까?
3: 그렇죠. 그때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시기에 사서 적어도 정말 아무거나 사도 30, 40% 올랐던 그런
0: 그때 그럴 때가 있었죠.
3: 굉장히 네. 이제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코로나 시절은 힘들지만 그렇지만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가격은 네. 제가 좀 까먹었는데 꽤나 좀 짭짤했습니다. 그때는.
0: 근데 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 100% 포트폴리오를 SK하이닉스에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방송 진행자를 하시면서 교훈이 없었던 겁니까?
3: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존니 대표님 만나서 매우 매섭게 혼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 한 번 좀 잘 된 적이 있었어요.
0: 네.
3: 2018년도에.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 번 더 코로나 왔을 때 한 번 더 들어가고 뭐 미장도 괜찮고 하니까 와, 나 진짜 주식 잘하는구나. 투자에
0: 네네.
3: 굉장한 뭐 이런 재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로 이제 최근을 맞이하게 되었고
0: 비기너스 럭이
3: 비기너스 럭을 두 번 겪었기 때문에 예. 비기너스 럭이 아닌 줄 알았던 거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이번에 이제 시장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사실 낮게 나름 들어갔어요. 한 170만 원대 들어가긴 했는데
0: 예예.
3: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어느새 280만 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더 오르려나 보다. 그래서 갑자기 280만 원대에 제가 조금 산 거죠.
0: 아~
3: 그러면서 평가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낮게 예.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설치다가 이제 올라간 케이스고 그 뒤로 물타기 하면서 계속 사다 보니까
0: 네.
3: 이제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0: 그럼 변호사님을 위해서 지금 SK하이닉스

0: 네, 주가는 159만 원까지
1: 159만 원이에요?
0: 예, 내려와 있습니다. 조금
1: 아유.
0: 전에 존리 대표님의 전원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1: 네.
0: 문자 하나. 2113번 쓰시는 분, 동주님. 저 하이닉스 260층인데 층간소음 죄송합니다.
1: 아니, 좀 멋있네요. 저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0: 네. 안 좋은 분, 더안 좋은 분도 있을 테니까요. 뭐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분들도 계실 테고요. 존리 대표께서 매섭게 혼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존리 대표님, 요즘 같은 때 어떤 그 심리 치료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1: 그렇죠.
0: 전언 좀 해주실래요? 어떤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까?
1: 아무래도 이제 장기 투자하는 법을 좀 많이 가르쳐 주셨고 이제 ETF라던가 이런 쪽에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사실 덮어놓고 안 보기 뭐 이런 거였는데
0: 네.
1: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들어가라. 그걸 꾸준히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했을 때 그게 쌓여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안 그래도 요걸 좀 벗어나면은 이 시기를
0: 네.
1: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 쪽으로.
0: 존리 대표님 같은 분은 이렇게 나쁜 시기에도 계속 정해진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나요?
1: 그렇죠. 정해진 대로 그냥 하라고 하고 제가 지금 팔까요 했을 땐 팔지 말라고 그냥 있으라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0: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1: 가만히 있어라. 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모든 전문가분이 저에게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도 섣불리 움직여서 손절하거나 이러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1: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고
0: 예.
1: 이제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실적이란 게 있고 최근에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0: 그렇죠.
1: 뭐 다들 뭐 예상보다 하회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실적이.
0: 어마어마하죠.
1: 어마어마한 네. 실적인데 다들 이렇게 욕심이 많아도 되겠습니까? 좀 버텨주자고요.
0: 예.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 밸류에이션은 약간
1: 여러분 좀, 에이, 예. 진짜
0: 사심이 굉장히 가득 찬 방송을
1: 그러니까요.
0: 듣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 계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8천에서 9천 사이에 워낙 많았을 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1: 네.
0: 분들도 지금은 버티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 추가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타기를 더 해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까?
1: 이제 그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아예 가만히 있어라.
1: 네, 예. 아예 가만히 있고 또 어떤 반등의 기회가 왔을 때 조금 정리를 해라 부분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존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팔아라는 아니고 그냥 버텨라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거였고요. 오히려 지금이 뭐 싸니까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레버리지 하지 말고 여유가 있다면 들어가는
0: 예.
1: 예, 그냥 좀 신중하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원하셨고요. 그래서 좀 자신의 경제 상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지금 뭐 현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있던 거를 팔아서 들어간 케이스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여유가 그러세요? 다 비슷하군요.
0: 예. 뭐 그럼요. 뭐 저희가 뭐 현금 부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자 네.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은 결국에는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네.
0: 집을 경매로 1970년대에 사셨다고요?
1: 1970년대에 집을
0: 네.
1: 그 경매로 산 거죠. 그러니까 50년 네. 가까이 된 집을 샀다.
0: 아, 1970년대 만들어진 집을 샀다?
1: 예, 1970년대 샀으면 좋았을 텐데.
0: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 원고를 잘못 봐가지고 저보다 약간 연배가 낮으신 걸로 알고
1: 맞습니다.
0: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 예.
0: 그럼 이거 매입은 언제 하신 거예요? 경매로 매입은?
1: 2년 전쯤 했는데요. 제가 뭐 저도 뭐 부자는 아니고 뭐 부모님께 이렇게 물려받은 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뭐 아파트를 사거나 이럴 정도의 금액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택을 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경매를 하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찬스가 있을 것 같다.
0: 예, 예.
1: 이제 아무래도 경매는 뭐 대출 같은 것도 좀 크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매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많이 그래도 나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듣고 오프라인으로 학원도 다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0: 네.
1: 그래서 그걸 남편이랑 같이 한 다음에 이제 경매를 받아서 그 집을 사게 됐죠.
0: 그럼 지금 거기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두 분이?
1: 네, 거기 살고 있고요. 예. 주택이고 마당이 있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 세 마리, 고양이 네 마리이기 때문에

0: 대가족이시네요.
1: 네, 네. 그래서 총 아홉 마리죠. 저랑 엄마, 저랑 남편까지 합해서 아홉 네. 마리인데 네, 저희 아홉 명이 살고 있습니다.
0: 자, 그 이렇게 주택을 경매로 매수한 경우 많은 분들이 경매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경매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이 직접 해본 점으로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을 경험자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1: 일단 경매는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권리 분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집이 뭐 집의 역사를 보고 뭐 누구에게 얼마가 가 있고 만약에 이 집을 사면 거기 뭐 전세 있는 사람에게 얼마를 갚아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서류화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점이 약간의 허들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하지만 그것도 이제 소정의 돈을 내면은 또 전문가 분에게 여쭤볼 수도 있고.
0: 아, 전문 업체들이 있죠.
1: 예, 전문 예.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혹은 뭐 어플 같은 거 경매 어플에서도 뭐 돈만 소정의 돈을 내면은 이제 리포트 같은 걸 또 작성해서 주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참고해서 결정을 하면 네. 되기 때문에 이제 막상 이렇게 닥치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안 좋은 점이랄까 그런 거는 이제 집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
0: 아,
1: 예. 어쨌든 경매라는 네. 거는 그냥 바깥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어떤 상황인지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0: 네네.
1: 그래서 저도 집 구매하기 전에 이거 경매하기 전에는 밖에서 그냥 까치발하고 들여다보는 정도를 하고 이제 그 낙찰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0: 네네.
1: 완전 좋을 수도 있고 완전 낡아 있을 수도
0: 약간
1: 있다.
0: 약간 돌볼 보기 있는 거네요. 네.
1: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면 주로 이제 아파트 경매를 하시는 거죠. 아파트는 주로 사람이 살고 있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0: 비교적.
1: 네. 비교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리스크가 있다.
0: 네.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자, 최근에 서울 집값은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호황이던 증시는 요즘 들어서는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1: 네.
0: 영 힘을 못 내고 있어요.
1: 네.
0: 이럴 때 많은 분들, 많은 구루들의 조언도 받으신 진행자 입장에서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래요?
1: 사실 저도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여러 차례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많이 겪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집 그 미국에서 이제 샀던 집이 이제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0: 아, 그런 일이
1: 네,
0: 있었어요?
1: 집값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코인이랑 미장을 해서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 네.
1: 월급 코인 그리고 미장을 해서 번 돈을 다 넣어서 집을 샀었는데 그 코로나 터지면서 네, 트위터 바로
0: 예.
1: 근처 건물이라서 이제 집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에는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날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전체 돈이 다 날아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지금 현재
0: 생생하다.
1: 다시 돈을 모아서 다시 경매를 하고 지금 이제 한국 장에 뛰어들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는 거라서요. 너무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경매를 통해서 집을 사는 열심을 했듯이 예.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버티면 당연히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 보면서 또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해석보다는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보도록 하죠. 오늘 생생주식연구소는 방송인 서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 미쳤다.
3: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0: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성찬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입추네요. 굉장한 무더위 속에서도 계절의 변화가 오고는 있는 건데요. 한 주간의 농산물 가격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1: 네, 지난주는 방울토마토, 망고, 오이맛고추의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이뤄지는 방울토마토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양호한 일조량으로 작황 양호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kg당 5,179원으로 전주 대비 19.6% 하락했습니다. 망고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차갑게 얼려 빙수나 각종 디저트에 곁들여 먹는데요. 망고 요거트 찹쌀떡이 국내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니 레시피 재료로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4,053원이었습니다. 오이맛고추는 주로 강원, 충남, 경상도 지역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반입량이 늘어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데 지난주 가격은 100g당 917원으로 전체 대비 약 100원 낮아졌습니다.
0: 가격이 하락한 품목들 살펴봤고요. 가격이 오른 품목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지난주는 대파와 분모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파 출하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며 7월 중순 이전까지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kg당 2,798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분모는 충청과 경기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가격 하락에 따른 저장량 증가로 시장 출하 물량이 분산되면서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2,043원으로 전주 대비 약 100원 올랐습니다.
0: 가격이 오른 품목 대파와 분모가 있었습니다. 과일 쪽은 어땠나요?
1: 네, 지난주는 샤인머스켓의 가격이 낮아졌고 레몬과 후지, 아오리 사과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일조시간 증가와 가뭄 해소로 생육 상황이 양호하였으며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2kg당 26,212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8.8% 하락했습니다. 레몬에 꿀이나 설탕만 있으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몬청으로 여름철 시원하고 상큼한 레모네이드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1,357원으로 전주 대비 약 300원 정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후지 사과는 저장량이 줄어 전체 출하량이 감소하였고 아오리 사과는 제철을 맞아 출하가 진행 중이나 가격이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지 사과는 지난주 10개당 25,938원으로 전주 대비 4.7% 올랐으며 아오리 사과는 10개당 23,003원으로 전주 대비 약 2,000원 상승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오리 사과가 확실히 비싸네요.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번 주 제철 농산물로 무더운 여름 입맛을 살려준 자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두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로 7, 8월이 제철인 풍부한 과즙과 상큼한 맛을 자랑하는 농산물인데요. 맛있는 자두를 고르실 때는 과육이 단단하며 끝이 뾰족하고 상처가 나지 않는 제품을 골라주시고 드시기 전 표면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준 뒤 물에 담가 씻어주시면 됩니다. 표면에 흰 가루가 묻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히려 당도가 높은 것이니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온에 보관하시면 쉽게 물러질 수 있어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으론 자두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다른 과일을 숙성시키기 때문에 같이 보관하는 것은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풍부한 철분과 엽산을 하면 자두는 피를 맑게 해주는 빈혈 예방에 피를 맑게 해주고 빈혈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특히 영양이 부족한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좋다고 합니다. 껍질에 검푸른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자두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눈의 피로를 개선해서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지치고 필요할 때 자두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비타민C와 구연산, 사과산 등 유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축적된 피로물질을 배출시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 제철을 맞아 맛과 향이 더 풍부해진 자두 장바구니에 담아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생기롭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휴가 이행시로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3572번, 8044번, 4263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2번 쓰시는 분, 휴지 조각이 됐네 내주식.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건데 라고 하셨는데, 아 요즘 조금 전에 서동주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은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작가도 밖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6679번 쓰시는 분, 휴가가 뭔 말이요? 가족에게 완전 트러블 메이커로 몰려 죽을 지경입니다. 혹시 투자하셨나요? 우리 주식시장이 잘 나가다가 약간 조정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수가 있는 건 분명한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0937번 쓰시는 분, 처음 듣는데 주식 이야기며 경매까지 제 관심 분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주식은 답도 안 나오는 마이너스라. 그래도 휴가 즐기러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휴가 가실 때는 이런 것들 조금 멀리 하시면서 편하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초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에 5에서 10mm,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60mm의 비가 올 텐데 비가 올 때는 일시적으로 시원해지기는 하겠지만 그친 후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정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 위주의 주변에서 서행 흐름 보이는데요.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하남 쪽은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이고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일산 쪽은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입니다. 동호대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월곡에서 종암 가는 길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통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트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그제 아침 8시 반쯤 서울 잠실대교 근처에서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수중부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뚝섬 순환구조대는 신고를 받은 지 7분 만에 심정지 상태인 남성을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조대는 한강 물놀이

0: 높이를 조절하는 수중부에 생긴 소용돌이로 남성이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며 내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 반면 이란은 해협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완전한 개방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 새 협상이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취소 배경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한 이란과의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3: 중동 국가들은 합의가 있다고 봐 공습 취소를 요청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의가 있고 핵 합의도 있을 겁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폐기 문제에서도 향후 비핵화 합의가 있을 거라며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새 항로와 관련한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해협의 완전한 개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경우에도 2월 28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2: 이란 보수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관영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중재안을 이란이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내 협상파와 강경파 간 온도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며 오직 이란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통과 가능합니다.
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취소 결정을 이스라엘이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고위 국방, 외교 당국자들이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서야 공습 취소를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두고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이 대규모로 대기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뉴스는 현지 시간 2일 이란과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해역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며 선박 수십 척이 통항 허가를 기다리며 바다 위에 길게 늘어서 있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이란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고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사전 통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신의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자랑하며 동영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70타로 우승했다며 재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프로치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홀컵 옆에 가까이 붙이는 13초짜리 동영상을 첨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각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장이 있고 거의 매 주말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규장 개장 전 프리마켓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등 코스피는 오늘 3.6%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1: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18%가량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4: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1: 네, 오늘 코스피 장 초반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코스피는 3.6% 내린 6,358로 장을 열었습니다. 장 초반 지수 내림폭은 더욱 확대된 모습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재개와 미국 7월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AMD와 샌디스크 등 미국 반도체 주 실적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7월 폭락분을 만회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1차적으로 미국 7월 고용과 같은 경제 지표와 AMD 샌디스크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 등이 국내 증시의 저점을 높여가는 회복력의 강도와 지속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17%대 폭등하면서 역대 1위 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주 초반에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 등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0: 24만원대에서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60만원대에서 약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도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0분쯤에는 1,433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3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공격을 취소하고 협상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화도 중동에서의 불확실성 완화와 엔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78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네, 어제 경남 양산에서는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어서면서 극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1: 이번 주에는 폭염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0: 자, 매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긴 한데 얼마나 더울까요, 오늘?
2: 그렇습니다. 42.5도, 뭐제 인생 처음이죠.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40도. 그 기온 때문에 대구가 대프리카 이제 이랬거든요.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41도로 또 기록을 깼거든요. 74년 만에 41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42.5도 경남 양산에서 나타난 건데요. 이제 왜 양산이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우선 그 정도로 기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공기들이 우리나라에 덮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똑같이 42도가 전국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그 어떤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더해지고 홍천에 41도 나타날 때도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간 그 공기가 더 기온이 올라가는 팬 현상이 더해져서 41도 기록했거든요. 야 42.5도 나타난 이 양산도 지금 이제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그 시원해질 구석이 없거든요. 공기가 뭐 바뀐다거나 자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대기가 좀 식겠죠. 근데 비가 당분간 오진 않을 겁니다. 저 태풍 남쪽에 있는데 거리가 멀고요. 그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매일매일 이제 불을 덧대는 격이다. 서울이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이 34.9도였는데 이제 그 양산같이 42.5도까지 올라가진 않겠지만 서울도 이번 주에 이제 37도, 38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지금보다 더 더워지는 매일 불을 덧대는 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양산이 122년 만에 첫 42도를 기록하면서 양프리카라는 별칭을 또 얻게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한낮 기온 예보를 보니까 39도를 오르는, 넘나드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중대본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는데 이게 얼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될까요?
2: 그러니까 폭염 경보를 더 웃도는 폭염 중대 경보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염, 더위를 조심하시라 이런 정보가 아니고 더위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정보거든요. 자,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이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38도, 또 온도계가 가리키는 건고 온도계가 39도면 우리가 그 체온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기저질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쓰러질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폭염입니다. 37도, 8도는. 자, 이런 상태가 하루 잠깐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죠. 또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낮에 더워도 밤에 좀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생기는데 밤 기온도 역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그래서 폭염을 따질 때 하루 최고 기온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더위가 35도 이상인 날이 며칠 이어졌느냐, 40도 이상인 날이 며칠 이어졌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지금 양산에서는 5일째 어제 기록을 했거든요.

0: 자, 단순히 기온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더운 날씨가 밤낮 없이 더운 날씨가 여러 날 지속되고 오늘 시점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려운 거죠.
1: 앞서 본부장님, 그 더위가 물러갈 구석이 없다 이런 말씀해
0: 네.
1: 주셨는데, 그런 더위가 지금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날씨 전망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태풍이죠. 공기의 순환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바람이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풍 계열입니다. 남서풍 또는 북서풍인데 그게 동쪽 지역에 팬 효과가 나타나서 강릉, 그 양산 이런 동남쪽의 기온이 높았거든요. 이게 점점 태풍이 밑으로 중국 쪽으로 다가가면서 바람이 바뀌게 됩니다. 서풍에서 동풍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쪽에서 그러면 이제 동쪽은 그 폭염이 끝납니다. 오히려 서늘해집니다. 찬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팬 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방이 이제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서울 올여름 최고 기온이 34.9도였는데 앞으로 이번 주 37도, 8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폭염이 이어질 거고요. 어딘가는 또 이런 팬 효과가 더해져서 지형적인 효과 때문에 또그 지역의 기온을 깰 겁니다. 서쪽에서도 뭐 40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2: 네, 앞서서 잠시 짚어주셨지만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아서 뭐 에어컨,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그렇게 해도 잠못 이루는 분들 많으신데 밤에는 더위가 식을 만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밤더위가 기승인 걸까요?
0: 그렇죠. 해가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기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2: 네.
0: 그런데 수증기가 많아서.
3: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까지 올라 국내 122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도 극한 폭염이 나타나겠고, 이런 더위는 일주일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상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 쿼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지금 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는 없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아이였지만 제가 주로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식과도 같았죠. 그런데 별거를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고양이를 자기가 데려가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평소엔 제대로 돌보지 않던 사람이 고집을 부르니 저도 양보할 수 없었죠. 결국 고양이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고 남편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남편이 몰래 집에 들어와서 억지로 고양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겁에 질린 고양이가 집 밖으로 도망치고 말았죠. 미친 듯이 온 동네를 찾아 헤맸지만 며칠 뒤 다른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리하게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친정은 무시하면서 시댁의 말 한마디에는 절절매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이도 안 낳고 동물만 키운다면서 끊임없이 저를 비난했고 상처를 줬죠. 외롭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 고양이는 제 유일한 위로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양이가 죽어서 본인도 너무 슬프다며 어물쩡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합치려고 합니다.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나고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묘를 죽음으로 내몬 남편한테 법적인 배상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고양이의 죽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자식이고 또 가족이잖아요. 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반려동물 누가 데려가는 문제로 갈등 빚는 경우 종종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에게 두 사람 모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관계가 끝난 뒤에도 서로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법에서는 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사연을 보면 남편이 무리하게 반려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반려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적인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남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반려묘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우리 법원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간주되지만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유대관계를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0: 그렇군요.
1: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며 반려모와의 정신적 곶감이 깊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0: 네.
1: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했던 기간, 교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진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뛰어넘는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뭐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남편이 지금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이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고양이를 데려가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주거침입이나 아니면은 뭐 재물손괴 이런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1: 사실은 부부라 하더라도 별거 중이거나 관계 파탄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를 집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0: 네.
1: 특히 사연자분의 없는 틈을 타 강제로 들어갔다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합니다.
0: 네.
1: 손괴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이므로 네. 상대방의 소란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양이가 실종되고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0: 네.
1: 다만 과실로 판정될 경우 재물손괴죄를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0: 그렇군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부분이 나와요. 시댁에서는 사연자분한테 아이를 낳지 않고 동물만 키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시댁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남편은 방관을 했고요. 이런 부분 이제 위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대우는 사실혼 파탄의 제3자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1: 남편이 시댁의 이러한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에 동조했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0: 네.
1: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귀책을 합산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의 무리한 침입으로 이제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망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은 모두 다 입증이니까요. 이런 거 이제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어떤 증거 확보해둬야 될까요?
1: 입증의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와 반려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고양이를 탈취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이나 침입을 인정하는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에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신랑이를 목격한 이웃이나 사건 당일 정황을 아는 주변인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기록된 일기나 문자메시지 등도 사건 직후의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사망 경위에 대한 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남편이 고양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 이제 인정 안 하면서 뭐 본인이 이제 관계 정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계속 찾아와서 사연자분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접근금지라든가 아니면 신변보호 조치 이런 것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과의 접촉 차단을 할 수 있을까요?
1: 상대방이 위협하거나 스토킹을 한다면 지체 없이 가정폭력법 혹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0: 네.
1: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고양이를 간탈하려 했던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폭언소라는 충분한 신청 사유가 될 것입니다.
0: 네.
1: 이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사연자분의 주거 및 직장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즉시 유치장 구금 등 형사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반려동물 이제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되면 재산적인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사연자분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지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남편 의 이런 행동과 또 반려묘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고의라고 하는 거가 인정이 된다면 재물 손괴에 대한 형사 책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관계 정리를 거부하면서 이제 계속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 접근 금지랑 이제 신변 보호 등의 필요 조치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 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며 문 앞에 쌓인 택배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한 보안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택배 송장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 때문에 혼자 사는 사실이 노출될까 봐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몰래 가져가거나 뜯어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남의 택배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 복도 등을 지나 주거 공간에 침입해서 택배를 훔쳐갔다면 주거 침입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남의 택배를 함부로 뜯어보는 행위 없이 비밀 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휴가를 다녀왔는데 문 앞 택배가 사라졌다면 택배 회사가 모두 배상해 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배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수령인이 직접 문 앞에 놓아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택배기사가 정상적으로 배송을 마쳤다면 배송 이후에 발생한 도난은 택배사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10시 18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광주특별시, 인천, 경기, 경북, 경남, 강원, 전북입니다. 8월 3일 11시 00분 강원 영월, 철원, 강릉 산지, 정선 평지, 경기 부천, 경남 거창 북부, 경북 영주, 김천 남부, 영양 산지,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구례산간, 무안 남부, 전북 진안, 장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등 대응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7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양산, 대구는 역시 40도 육박하겠습니다. 요즘에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많이 트실 텐데 에어컨하고 선풍기도 거의 24시간 풀 가동하는 곳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바깥에서 휴대용 선풍기라고 해서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기온이 40도를 넘으면 이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땀을 증발시켜서 몸의 열을 낮추는 게 선풍기의 원리인데요. 주변의 기온이 피부 온도보다 높아지면 오히려 이 뜨거운 공기가 몸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기온이 너무 높을 땐 이 선풍기 같은 것

사용하시면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온이 높아질 때 40도 가까이 육박할 때는 차라리 냉방시설이 있는 실내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고 하니까요. 아, 이럴 때는 좀 이런 정보들을 좀 알고 우리 건강에 더위를 피하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좀 숙지하고 바깥에 외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도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천 전역을 비롯해서 서울 일부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말라리아 말고도 서울역 인근 서울로 7017에서는 바퀴벌레가 또 대량 출몰한 영상이 뜨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바퀴벌레까지 위생 해충들의 실태, 또 알아두어야 할 예방법,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 보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서울, 인천 이런 데 수도권 곳곳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 네. 어떤 겁니까?
1: 네.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그 강북 지역 주로 13개 자치구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인천, 김포, 강화 뭐 이런 지역이 대부분 이제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유행 지역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환자 발생을 비교해 보니까 25년도에는 376명이 7월까지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올해 26년도를 보면 2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감소한 상황이긴 합니다.
0: 아, 작년보다는 감소한 겁니까?
1: 네네네. 한 40% 정도, 38% 정도 감소했습니다.
0: 38%, 40% 가까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네.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럼에도 지금 수도권이 위험지역입니까?
1: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선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만 환자가 67명이 발생했거든요. 그 전년도 24년도에는 거의 96명, 거의 100명 가까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도 그 이 말라리아 환자가 각 자치구에서 발생을 뜸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지금 말라리아 경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라리아 주의보, 경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단계가 올라가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주의보는 세 개 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세 개 지자체 이상에서 모기 지수가 0.5 이상 나타날 때 발령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기 지수는 이제 모기 개체수, 그 다음에 트랩수, 그 다음에 채집인수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지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경보 발령은 주의보 발령 이후에 첫 군집 사례, 그러니까 지역에 그 이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 발생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그 150m 이내로 이렇게 협소하게 여러 군데에서 다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나타나거나 모기 발생 지수가 0.5 정도가 2주 연속 지속이 되게 되면 경보를 발령합니다.
0: 예. 근데 사실 말라리아 하면 이게 해외에서 걸리면,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통 감염되는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1: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지만, 북한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경기 북부나 또 서울 일부 지역, 뭐 이렇게 해서만 이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저 밑에 중부 지방이나 밑에 지방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지방 뭐 제주도라든가 뭐 전남이라든가 호남, 영남 뭐 이런 데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없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경기 북부라든가 이 굉장히 그 북쪽 지역에 위주로 해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북한과 굉장히 관련이 많다. 북한의 오물풍선처럼 북쪽에서 감염 모기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남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야간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 있죠.
0: 아,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가 북한 북쪽 지역에서 바람을 타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감염 모기가.
0: 감염 모기가.
1: 예, 감염된 모기가
0: 예.
1: 북한의 오물풍선처럼 이렇게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동해 와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쪽에 조경수가 밀집된 지역이나 숲이 잘 우거진 지역 이런 지역에 이제 모기들이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밤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모기는 야간 활동성이니까. 그래서 야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야간 운동을 하고 좀 벤치에 오래 앉아 있다든가 뭐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이제 정지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그 감염 모기가 물어서 이제 환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0: 근데 감염 모기가 북쪽에는 왜 많은가요?
1: 아, 그 의료 체계가 우리 남쪽 우리나라와는 북한의 어떤 의료 체계가 상당히 다르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뭐 조금만 가더라도 동네에 뭐 병원이나 의원들 많고요. 그다음에 쉽게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병원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고 뭐 교통도 좋고. 근데 북한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거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1960년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기의 침입이나 이런 게 주택 안으로 침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 모기가 쉽게 잘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기들이 이제 바람을 타고 이렇게 기류를 타고 이동해 왔을 때 그 감염 모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자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거죠.
0: 예. 보통 예전에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어디 해외에 여행 갔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누군가는 또 사망까지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말라리아 감염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몸 상태가?
1: 아, 말라리아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유형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3일날 말라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아열대 지역에서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굉장히 치사율이 높죠.
0: 네.
1: 그래서 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40만에서 50만 명이 열대열 말라리아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열대열 말라리아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요. 우리나라 3일날 말라리아는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이 났으면 내일은 열이 안 납니다. 모레 이 시간에 또 열이 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끙끙 앓으면은 자연 치료도 가능한데요. 하여튼 말라리아 치료제를 잘 복용해야 됩니다. 이제 환자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래서 14일간 복용을 해야 되니까 14일 동안 그 처방이 된 약을 꾸준히 잘 드셔야 간에 있는 잠복 원충까지 다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드시다 보면 3-4일 드시다 보면 이제 호전이 되니까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안 드시면은 나중에 또 간에 잠복해 있던 원충이 재발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0: 앞서 좀 위험한 감염됐을 때 위험한 것이 열대열 말라리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3일열 말라리아여서 그렇게 막 치명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증상은 있네요.
1: 그렇습니다. 증상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굉장히 고열이 나기 때문에.
0: 고열.
1: 예.
0: 보통 우리가 목에 물리면 그 물린 부위가 좀 붓고 가렵고 그 정도인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말라리아 옮기는 거 모기에 물리면 증상이 확연히 느껴지나요?
1: 아니요, 비슷합니다.
0: 비슷합니다.
1: 말라리아의 감염 모기는 그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대형 모기에 속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붓고 좀 많이 더 가렵죠.
0: 그리고 열이 나고.
1: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다른 모기하고 물렸을 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보통 잠복기가 한 2주 정도 되니까요. 모기에 물려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2주 정도 잠복기간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2주 후에 이제 처음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약간 그 감기 몸살이 시작되는 그런 증상. 그러니까 몸이 찌뿌듯하고 미열이 조금 있고요.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또 괜찮아집니다. 또 내일도 괜찮아지고. 근데 모레 이제 두 번째 열이 날 때는 좀 세게 옵니다. 또 세 번째 열이 날 때는 더 세게 옵니다. 그때 병원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감기도 있고 뭐 냉방 뭐 여름철에 냉방병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 진단을 해서 뭐 열이 살짝 미열이 있고 뭐 이럴 때는 병원을 잘 안 가시거든요.
0: 그렇죠.
1: 예, 뭐 감기 몸살약 그냥 딱 먹고 좀 땀 좀 쭉 빼면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특히 여름철에 이제 그런 증상이 시작되거나 두 번째 열이 조금 시작되면서 반복적으로 열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0: 목에 물렸는데 평소 목이 물린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붓고 가렵고 거기에 며칠 후에 열이 난다. 그럼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네.
0: 예.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 그 매개균 모기가 얼룩날개 모기라고 하는데 이거 일반 모기하고 눈으로 봤을 때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1: 아, 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진모기나 순모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모기라고 합니다. 이 보통모기는 벽에 앉아있는 자세가 수평으로 앉습니다. 벽면과 수평이죠. 근데 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흑질모기라고 하는데요. 이 모기는 벽면과 앉아있는 자세가 45도 내지 90도 각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앉아있죠.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만 잘 보더라도 아,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구나 아니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0: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는 일반 모기랑 같습니까?
1: 네, 활동하는 시간대는 일반 모기하고 비슷하긴 한데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야간에 이제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그런 지역, 파주라든가 김포 강화라든가 그런 데 가서 뭐 강에서 낚시를 한다든가 야영을 하면서 이제 밖에 오랫동안 노출이 됐다든가 좀 정지 상태로 오래 이렇게 머물거나 그랬을 때에는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아무래도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말라리아, 지금 말라리아 모기 경보 뜬 곳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밖에 외출하시면 말라리아 모기 감염될 수 있다 좀 숙지를 하고 나가시면 좋겠지만 이 말라리아 모기가 집으로도 들어올 수 있나요?
1: 아, 집으로 들어올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심 지역에서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서식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0: 네.
1: 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나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진모기들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서식을 합니다. 논이나 관개수로 저수지, 습지 이런 데 이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런 곳이 없죠. 그러니까
0: 네.
1: 말라리아 모기가 발생하는 곳은 거의 없지만 이와 같이 인근 지역 뭐 고양시나 파주시 또는 뭐 김포 강화 뭐 이런 데에서 그런 모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농촌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기들이 이제 서울로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죠. 바람을 타고. 그러니까 그런 모기들에 이제 물리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뭐 밝은 옷 입어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좀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이제 모기는 그 색깔 구별을 못 합니다.
0: 예.
1: 뭐 보통 이제 진한 색과 흐린 옅은 색을 명암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진한 색 옷을 입으면은 조금 그 진한 음영이 노출되니까 막 그런 그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데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기들이 좀 진한 색 옷을 입었을 때 반응을 많이 하죠. 네.
0: 말라리아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나요? 아니요, 모기를 통해서만 옮기나요?
1: 아, 예. 사람 간의 전파는 없고요. 예, 못합니다. 사람 간의 전파는 안 되고 반드시 이제 모기로 인해서 이제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환자가 발생이 되면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격리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예, 환자 감소를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보통 일반 모기도 물론 요즘에 모기 기피제가 있어서 약들을 쓰시긴 하는데 급할 때는 손으로 잡잖아요.
1: 네.
0: 이 얼룩날개 모기 말라리아 감염시키는 이 모기도 손으로 잡아도 돼요?
1: 아, 네, 뭐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네, 피부에 이렇게 뭐 혈액이 묻었거나 뭐
0: 네.
1: 하여튼 예, 말라리아 매개하는 감염 모기가 뭐 몸이 터지면서 피부를 통해 침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그 이 모기처럼 흡혈할 때 이렇게 피부 혈관 내부로 체내로 이렇게 병원체를 주입해야 감염이 되지 피부에 묻었다고 해서 침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0: 예, 지금 경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외 활동할 때 조금 불안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만 좋을 만한 뭐 예방 수칙 같은 거 있을까요?
1: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야간 활동을 조금 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부득이 야간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긴팔 뭐 이런 옷을 좀 입는 게 중요하고 또 기피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피제는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된 기피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모기 아까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대형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흡혈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피 활성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간 활동을 좀 오래 했을 때 그러니까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기피제를 다시 이렇게 좀 뿌려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지 상태로 오래 앉아 있는 거 이런 거 좀 피하시고요. 또 색깔을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진한색 옷을 입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모기에 좀 이렇게 그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밝은색 옷을 입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0: 예. 동대문구에서는 스마트 모기 감시 장비도 도입하고 성북구에서는 성충 방제를 위해서 유충 구제제도 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제 방식들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요?
1: 네, 동대문구에서도 이제 뭐 이 말라리아 환자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이제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서식하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말라리아 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방제나 이런 것들은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름철에 이제 유생해충이 가장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이제 모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동대문구 보건소라든가 일부 보건소에서는 그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이제 금고중심 매개체 방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주변에 어떤 모기가 발생하는 곳을 찾아서 유충 단계 때, 그러니까 모기는 완전 변태이면서 성충만이 유일하게 피해를 주거든요, 인간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충 단계 때 제거하고 방제하는, 성충이 되기 전에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제 방법으로 이제 근거적인 모기 방제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죠.
0: 예. 우리나라 말라리아 감염시키는 모기가 들어온 것이 앞서 북쪽에서 오는 게 네. 이제 바람 타고 온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런 네.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지방대나 이러면서 아예 우리나라의 서식지가 말라리아 모기가 들어와서 살 수 있게 좋은 환경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1: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주로 농촌 지역이니까요.
0: 네.
1: 뭐 도농도시, 농촌지역 뭐 이런 데서는 충분히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또 벼농사를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 논에서 굉장히 많이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발생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더 많아지거나 뭐 좋은 환경이다 이런 것보다는 과거부터 쭉 있었던 거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감염모기만 발생이 안 되면 이제 환자는 뭐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억제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모기를 생성하지 않도록 또 이 환자를 빨리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그런 방법, 의료 체계, 그 다음에 또 매개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방제 관리를 해서 매개체를 줄이는 방법, 복합적인 이런 방법들을 쭉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제 감염병을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러면 짧게 바퀴벌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역 인근에 서울로 7017에서 바퀴벌레가 대량 출몰한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요?
1: 그 서울로 7017이 이제 뭐 이렇게 개방이 돼가지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쭉 이렇게 되어왔는데 실제 이제 최초 그 서울로 이 7017이 만들어졌을 때는 뭐 바퀴들이 거기에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하지만 또 코로나가 있으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폐쇄가 되고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그 여행객도 많이 감소가 됐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이렇게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제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울로 7017에 주로 사람들 왕래도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바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증가돼서 밀도가 높아지게 하는 어떤 시기가 쭉 되어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음식물도 안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퀴의 먹이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게 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일상화되고 뭐 2023년 5월 6월부터 이제 일상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그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7017에 많이 또 특대되고 야간에 그런 또 벤치라든가 뭐 화분 옆에 이런 데서 앉아서 또 음식물도 먹고. 또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의 뭐 하여튼 K-팝 뭐 이런 영향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또 서울을 찾았어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가 관광 명소가 되니까 또 야간에 많은 또 외국인들이 또 방문을 하고 또 먹을 것도 먹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먹이도 있고 또 화분에 식물들이 심어져 있으니까 물을 주고 하면은 밑에가 습하죠. 그러니까 습한 환경 또 요즘과 같이 이제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바퀴의 서식 밀도가 좀 높아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바퀴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물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바퀴가 원래 많았고 곳곳에 있었는데 그런 환경이 네. 조성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애들이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서 출몰을 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바퀴벌레의 인구수, 그러니까 바퀴벌레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거나 막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서울로 7017 때문에 뭐 바퀴가 서울 전체로 막 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0: 예,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죠. 바퀴는 곤충에서도 보면은 이제 날개가 잘 발달된 그런 곤충입니다. 하지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서울 전체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죠. 예, 그래서 바퀴들이 이제 요소요소에 군데군데 서식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음식점도 영업을 거의 못했고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영업을 못하니까 음식 쓰레기들이 안 나옵니다. 그죠? 네.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오니까 바퀴가 주변에 서식하고 있던 바퀴들이 먹을 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이 감소됐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이제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음식을 같이 먹고 음식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 바퀴 서식이 본래의 어떤 밀도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됐다, 이제 증가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면 되겠죠.
0: 예, 그러니까 눈에 더 많이 보이게 됐다 이제 이렇게
1: 그랬습니다.
0: 예, 하면 될 것 같고 아니, 짧게 바퀴벌레 발견했으면 이건 그냥 살충제 뿌려야 됩니까?
1: 아, 살충제를 집안에서 뭐 이렇게 너무 분사하거나 대규모로 이렇게 사기는 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0: 그렇죠.
1: 때문에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방이나 싱크대 서랍 밑면이나 좁은 틈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있으면 집에 좀 서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없으면 집안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1: 그리고 택배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택배 박스는 집 현관 밖에서 뜯어서 내용물만 갖고 들어오시고요.
0: 예.
1: 또 동먹이제가 있습니다. 동먹이제. 이 동먹이제를 설치해서 바퀴가 먹고 죽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저 좋은 바퀴 방제 방법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렉

0: 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7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쉽고요. 실내에서는 냉방병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늦은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작업 구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 3차로와 4차로에서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송내 4차로와 5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강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 토평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내서 3터널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여파로 남상준아들목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하남방향은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동일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한성숙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주식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순방 기간 급 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등을 소환합니다. 합수부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강남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또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과 투표율 조작에 연루된 관계자 1명도 합수본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8분 코스닥 지수가 장중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편 역대 최대 폭등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7%대 하락하고 SK하이닉스도 7%대 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17%대 폭등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란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협상은 내일 오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란의 비핵화와 관한 합의도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 강진 현장의 수색 작업이 종료된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진을 피해 차량에서 대피 생활을 하던 7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지면서 이번 지진의 2차 피해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이재민 8,400여 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일본 정부가 마련한 임시 숙소나 호텔로 대피하기를 원하는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 등 4명이 다른 형제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아파트 두 채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 50여일이 지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 확인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CCTV 분석 결과 용의자의 신체적인 특징은 키 175cm가량의 보통 체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어제저녁 8시까지 제보 116건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의 근거지를 둔 범죄 단체 룽거 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범죄 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함께 재판에 남겨진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주도 서울 등 서초 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7도, 광주와 양산, 대구는 39도까지 치솟는 등 극한 더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밤마다 앵앵거리는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은 모기가 단순히 성가신 정도로 끝나질 않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모기가 옮기는 무서운 병, 이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원래 이 병은 휴전선 근처 접경 지역에서 여름철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독한 폭염에 모기가 확 늘면서 서울에서만 환자가 30명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선 방역차는 물론 드론까지 띄워 약을 뿌리며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이틀에 한 번씩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신다고 합니다. 얼룩날개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올여름 서울까지 넘어온 이 불청객. 이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말벌, 2번 말싸움, 3번 말라리아, 4번 말복엔 삼계탕. 1번 말벌, 2번 말싸움, 3번 말라리아, 4번 말복엔 삼계탕.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앞서 1부에서 이것으로 인한 지금 상황, 또 이것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죠. 모든 모기에 물렸을 때 걸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 있었지만 얼룩날개 모기가 이병을 옮기는 매개체라고 하죠. 그런데 올여름에는 서울까지 지금 이 모기가 내려와서 사람을 무니까 이거에 걸린다는 거죠. 뭘까요? 1번 말벌, 2번 말싸움, 3번 말라리아, 4번 말복엔 삼계탕. 그러고 보니 아직 말복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도 서울 37도라고 하잖아요. 양산은 어제 뉴스 나왔죠. 42도 넘어서 또 경신했습니다. 최고 기록.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정말 여러분 잘 지내셔야 돼요. 바깥 활동하실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기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1번 말벌, 2번 말싸움, 3번 말라리아, 4번 말복엔 삼계탕.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우유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평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7289번님은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3285번님은요, 너무 더워서 더위 피해 밤에 나갔다가 모기밥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밤새 긁느라 밤잠 설쳤어요. 말복에는 삼계탕으로 몸보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맞죠. 근데 더위 피해서 밤에 나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좀 주변이 좀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 계신가 봐요. 근데 모기가 또 요즘에 많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라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9336번님도 오늘 새싹 문자시네요.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0707번님은요, 헌혈할 때늘 포천이나 군부대 근처에 다녀온 적 있는지 체크하던 건데, 서울에서도 걸린다는 게 놀랍네요, 유유. 더운데 힘내세요. 이렇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신경 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 모기. 얼룩날개 모기가 매개체입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이 병에 감염됩니다. 1번. 말벌, 2번 말싸움, 3번 말라리아, 4번 말복엔 삼계탕,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오늘 정답과 두 자가 중복됩니다. 손승연이 부릅니다. 말리.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가 몰려있죠. 8월 가장 힙한 곳이 어디일까요? 낮부터 밤까지 시원함과 즐거움 또 낭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한강은 어떠세요? 서울시가 8월의 시작과 함께 한강 페스티벌 여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올 8월에는 한강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고경인 한강사업 총괄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한강사업 총괄부장 고경인입니다.
0: 네, 여름 축제죠. 한강 페스티벌 여름 시작이 됐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일 토요일부터 2026 한강 페스티벌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가깝고도 확실한 피서지, 시원시원 한강을 주제로 오는 8월 16일 일요일까지 9개 한강공원과 한강 수상 수변 일대에서 한강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올해도 도심 속 피서지 한강에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 수상 레저 체험, 미색 휴식 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고요. 낮부터 밤까지 한강에서 놀고 먹고 잠까지 잘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여름 한강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0: 8월 1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이요?
1: 시민들 반응 아주 뜨겁습니다. 페스티벌이 시작된 지난 주말엔 재즈와 케이팝에 맞춰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인 수상 드론쇼와 콘서트가 함께 펼쳐지는 한강 썸머 뮤직 피크닉이 열렸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강 페스티벌을 찾아와서 즐겨주셨고요. 한강 뷰 인피니티 풀인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수영을 하면서 힙합, 트로트, 락, 디제잉 공연을 즐기는 수상음악 콘서트 한강 뮤직 풍당이 열렸는데 그야말로 파티장을 방불케 하는 열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국내 유일의 야간 워킹 레이스 한강 나이트워크 42K도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한강 페스티벌 여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낮부터 밤까지 쭉 계속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1: 네, 먼저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수상 레저 프로그램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패들보드를 타고 코스를 완주하는 블루 웨이브 챌린지가 열립니다. 그리고 카약과 패들보드 위에서 도심의 풍경을 감상하는 한강 패들 스포츠 즐기기 축제도 기간 내내 운영되고요. 이 밖에도 한강의 아름다운 정취를 가장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요트, 카약, 세비섬 튜브스터, 크루즈 등 다양한 수상 레저를 평소보다 10에서 15% 할인된 가격에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잠실 물놀이장에서는 한강 얼스 풍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물 위에서 펼쳐지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줄타기 공연과 줄타기 명인이 되어보는 슬랙라인 체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한강 페스티벌 여름 이 축제가 그동안 여름에 계속 진행되어 온 축제였죠?
1: 네,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나만의 한강호 이런 프로그램들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진행됩니까?
1: 네, 한강 페스티벌 여름축제 백미로 손꼽히는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는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15일에 개최되는데요. 직접 만든 나만의 배를 한강에 띄어 반환점을 돌아오는 수상 경주대회로 올해는 반환점에 놓인 수박, 참외, 포도 등 여름 과일 모형을 가장 먼저 가져오는 팀이 우승하게 되는데요. 가져온 모형 과일은 현장에서 실제 과일과 바꿔주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네,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0: 예, 지금 신청 가능합니까?
1: 안타깝게도 워낙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만큼 매년 높은 인기를 선보이고 있는 한강 무소음 DJ 파티와 무소음 요가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사전 신청도 받고 있지만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는 신청이 조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인기를 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 외에도 한강 무소음 DJ 파티, 무소음 요가 이런 것들이 여기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현장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밤에도 뭐 캠핑 같은 게 가능하다면서요?
1: 네, 이번 여름 한강은 낮에는 물놀이, 저녁에는 공연과 영화 관람, 그리고 밤에는 한강 캠핑을 즐기는 그야말로 한강에서 24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변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망원 한강공원, 서울암공원 일대에선 야식을 즐기면서 드라마 정주행하기, 공포영화 관람하기, 만화책 보기, 보드게임 즐기기 등 정말 밤새 한강에서 노는 밤샘 프로그램 무박 한강 2일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 토요일 밤 8시 뚝섬 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와 광나루 한강공원 천호대교 하부,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 원효대교 하부에선 무료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한강 다리 및 영화관도 열리고요. 휴가철을 맞아 바로 할당갈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선 임시 야영장인 한강 반핀이 시범 운영으로 선보입니다.
0: 네, 24시간 한강에서 충분히 보낼 수 있다.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다. 이런 말씀이시고 밤에는 한강 캠핑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잠도 잘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근데 지금 너무 덥지 않을까요?
1: 다행히도 밤에는 강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아주 심하게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오늘 서울 37도래요.
1: 강바람 맞으면서 한강에서 즐겨봤죠.
0: 어쨌든 강바람이 불어서 밤에 잘 수 있다. 아니 근데 뭐 서울 열대야 계속된다 막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1: 뭐 열대야가 계속되기는 한데 네. 만약에 너무 더우시면 네. 이제 집으로 귀가하셔도 되고요. 현명하신 시민분께서는 선풍기를 꼭 지참해 오시더라고요.
0: 그렇죠. 하긴 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다 가져서 챙겨서 하시긴 하더라고요. 지금 쭉 설명해 주신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부장님도 네. 이 프로그램들 뭐 미리 짜기 전에 해보셨거나 뭐 그러셨어요?
1: 제가 직접 해본 프로그램 거의 없고요. 네.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만드신 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네. 네? 더 좋을 텐데 그죠?
1: 예. 그러게요. 예, 한강 많은 것들은 예. 마감이 돼가지고
0: 밤에 아직에도. 캠핑 한번 해보시죠. 선풍기 가지고 하셔가지고.
1: 그렇지 않아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 캠핑장 모자라지 않습니까?
1: 지금 그 총 200동 규모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워낙 인기가 뜨거워 조기 마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0: 조기 마감 속출. 빨리 네. 그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약 그렇습니다. 행사 안내 어디서 보고 예약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1: 지금 한강 그 축제 전반에 대한 2026 한강 페스티벌 여름과 관련한 그런 사항들은 축제 공식 누리집이나 SNS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120 자산 콘센터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강 반핀과 관련한 예약은 전용 사이트에서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신청하시거나 전화 02710-5543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워낙 인기가 뜨겁다 보니까 예약 오픈 시간을 미리 한강 반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한강 페스티벌 여름 이렇게 검색창에 치셔가지고 들어가면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 한강 밤핑은 이것도 역시 그냥 한강 밤핑 이렇게 검색어를 넣으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영어도 동일합니다. 영어로도 예. 한강 밤핑입니다.
0: 맞습니다. 한강 페스티벌 여름 즐길 수 있는 팁 끝으로 하나 알려주시죠.
1: 저는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 페스티벌에 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한강버스를 타고 가시면 한강공원의 주요 축제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강의 바람과 물결을 느끼며 축제장으로 가는 설렘과 색다른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지금까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고경인 한강사업총괄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0: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 30분에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1시간 반, 90분 동안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SAT 한 번 더 내드리고 여러분 사연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밤마다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집모기 때문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이 병을 옮기는 모기도 지금 출몰하고 있어서 실제로 서울에서 이 모기에 물려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30명 넘게 나왔다는 겁니다. 얼룩날개 모기에 물리면 이 병에 감염되는 건데요. 오늘 SAT는 이 병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 병에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 이틀에 한 번씩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쑤신다고 합니다. 앞서 전문가 인터뷰했잖아요. 평소 집모기에 물린 것보다 조금 더 붓고 더 가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잠복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한 이틀 후에 막 열이 난다. 그럴 때는 병원을 가시는 게 좋다고 하죠. 뭘까요 이 병? 1번 말벌, 2번 말싸움, 3번 말라리아, 4번 말복엔 삼계탕.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3861번님, 초등학교 외손주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기에 물려서 종아리 왕창 물렸습니다. 유유. 요즘에 놀이터에서 아이들 많이 노는데 놀이터에서도 많이 물려요. 맞습니다. 몸에 바르는 기피제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0120번님은요. 어우, 왕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왕 덥습니다. 진짜. 요즘에 너무 덥습니다. 아, 정말 무더위, 더위랑 싸워야 되죠. 또 모기랑도 싸워야 되죠. 또 앞서 우리 모기 이야기하다가 잠깐 바퀴벌레 얘기도 했잖아요. 바퀴벌레도 지금 많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됐다고 하는데 이 방역, 방제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예방, 특히 모기에 덜 물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좀 미리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9936번님, 저는 매일 퇴근 후에 예쁜 말티즈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데요. 모기에 많이 물립니다. 우리 강아지 소미가 걱정입니다. 더운 날씨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네요. 강아지들, 반려견들도 모기 많이 물릴 것 같습니다. 더운다나 반려견들 털이 써가지고 얼마나 더울 거예요. 이 더위에. 근데 또 산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책하시려면 좀 밤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당연히 낮에는 이제 안 하시겠지만 더더군다나. 9490번님은요. 차 안은 시원한데 밖에는 너무 덥네요. 차 안에서는 에어컨을 트니까. 근데 문제는 에어컨 튼 실

외부의 기온차가 너무 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감기 걸립니다. 온열질환에 감기에, 와,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네요. 4745, 퇴직하고 쉬는 첫날인데요. 너무 더워서 방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더울 때는요, 외출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3532번님은요, 사람마다 웃음 코드가 있다는데, 4번, 말복엔 삼계탕 듣다가 커피 뽑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굉장히, 너그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피 뿜을 정도로 즐겁게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복이 또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복더위예요. 초복부터 해가지고 중복, 말복까지 해서 계속 삼복더위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삼복더위는 너무 덥네요, 진짜. 극한더위네요, 극한더위. 1069번님은요. 저는요, 마른 형이라 혈액도 부족한데 또 O형이라서 모기가 엄청 덤벼요 라고 하셨어요. 혈액형별로 뭐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다곤 하잖아요. 예, 모기에 잘 물리시는군요. 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예.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얼룩날개 모기에 물리면 감염될 수 있어요. 올 여름에 서울까지 이 병이 지금 넘어왔습니다. 서울에서만 환자가 30명 넘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얼룩날개 모기에 물리어서 감염되는 이병 뭘까요? 1번 말벌, 2번 말싸움, 3번 말라리아, 4번 말복엔 삼계탕.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술래생 후경.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I don't know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발령 통보 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부서 이동도 겪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인사는 정당하게 행사하는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죠. 문제는 이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느 선을 넘으면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인데요. 최근 완도군에서 대규모 인사 이후에 보복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진행 중인 조직 개편에서도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인사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사권이 네. 무엇이고 이거 인사권 행사할 때의 원칙 같은 게 있겠죠? 뭐가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인사권은 우리가 뭐 회사를 경영하시거나 조직을 운영하실 때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포괄적인 권한이죠.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인사권의 남용에 대해서 그 제재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전복, 뭐 해고 등 불이익 처분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를 법원에서 판단할 때 뭐 부당 전보나 이런 거 할 때 그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그러니까 인사 조치할 수 있는데 정당한 네. 이유 없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 돼 네. 있다고요?
1: 네,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정당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에는 없고 우리 법원에서 그 우리 판사님들이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네, 각 사례마다 이제 그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네. 그런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좀 불이익 처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네. 돼 있다는 건데 법에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네.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뭐 대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하는 이제 부당 전보나 인사 발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상 필요성과 그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해당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드리는 이제 해고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 그 해고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우리 사회 통념상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으로 비춰봤을 때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위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최근 완도군에서 대규모 인사 이후 보복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 사실 이게 조금 우리 일반적인 이 공무원의 인사권하고 조금 달랐나 봅니다. 그 8월 1일자로 이제 정기 인사 단행했는데요. 공정의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4급 서기관 3명이 전원 본청 핵심 보직에서 물러나고 2명은 섬지역 입장으로 가시고 1명은 그 5급인 재난안전과장 자리로 이동됐다고 합니다. 또 특정 소수 직렬에서는 선임자 대신에 후임자가 먼저 승진했고요. 그래서 완도군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조례 개정으로 4급도 읍면에 배치할 수 있게 됐고 의회 승인도 거쳤으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0: 이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요.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완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의 핵심 보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있는데 두 명은 섬지역 네. 읍장으로 갔고 네. 한 사람은 재난안전과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네. 원래 자기 이제 급수보다 조금 낮은 데로 갔다는 거죠?
1: 맞습니다. 한 명은 5급 보직으로 가셨으니까 낮은 거로 갔죠. 근데 이제 그 군청의 군의 입장에서는 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인사권의 남용 문제는 그 절차를 지켰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일반 사기업에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이제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공무원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규정에 근무 성적 평정이나 경력, 그 다음에 뭐 순환보직 배정 원칙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의무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그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자체 이제 본청 군에서 서기관급 간부가 한 명도 남지 않는 구조가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업무상 필요성만으로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0: 그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1: 아, 이제 공무원은 사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그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처분, 그러니까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이제 30일 안에 청구하면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언론된 보도에 따르면 이 세 명인 분이 직접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했다는 그 말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실제 인용 사례를 들여다보니까요. 그 중앙소청심사위원회가 최근 3년 연평균 800건 안팎의 이런 인사 발령에 대해서 그 심사를 처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수는 징계 관련 사항에 있어서의 처리고요. 이것처럼 순수 전보 발령 인사만을 다툰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상 필요성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용 문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1: 네.
0: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이런 소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부당 인사발령, 그러니까 전보도 있고 뭐 승진에 대한 불이익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당함을 다툴 때는 사실상 모든 정보는 그 회사나 그 지자체 단체에 있게 마련이죠.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일반 개인 조직 구성원 한 명이 다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만약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된 조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1: 그렇죠.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수치화된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부당하다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부당한 인사발령을 얘기할 때 보면 조금 이 감정을 마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 절대 인용률은 점점 더 낮아지겠죠.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인사 조치했던 것들을 보면 지자체 본청에서 서기관급 간부가 한 명도 남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그동안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네. 그 상황 자체로도 이건 좀 논란이 있는 거고 그 해당 공무원들이 이거를 실제로 다퉈볼지는 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0: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뭐 이면적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보복성 인사, 어떤 이 선거 이후에 이어지는 공무원 세계나 어떤 공공기관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다양한 사례 중에 하나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그쪽에서는 인사 조치를 한 본청에서는 절차상의 문제 없다.
0: 네.
1: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완도군의 문제였고 전남과 네. 광주 통합. 으로 인한 조직 개편
0: 네.
1: 지금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기획 예산 인사 조직 감사 같은 핵심 기능을 뭐 광주와 무안과 동부 세계청사에 나눠서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직 개편이 있는데요. 근데 이 조직 개편에 있어서 서로 우리 공무원분들과 우리 시장님하고의 또 어떤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노동조합이나 공무원에서 가장 문제 삼는 지점이 뭔지 보니까 그 협의체를 그 조직했지만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 이제 시장님이 초안이 사실상 완성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들은 근무지하고 보직이 걸린 사안을 두고 원칙과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의견을 들은 뒤에 확정되는 이 순서가 맞는데 벌써부터 우리하고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협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초안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반발에 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근무지를 이제 이동시키거나 이럴
0: 네,
1: 때는
0: 네.
1: 그 사람이 이걸 그 근무지 이동한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한지도 좀 서로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이제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결정을 했다. 지금 이게 핵심인 거예요?
0: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인사권의 한 영역으로는 어떤 그 지점 발령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회사나 이제 조직의 인사권자의 가진 인사권의 한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광주, 전남 이제 통합 지자체가 성립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주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내가 광주 광역시에 있었으면 이 광역시청에서만 근무하게 됐었는데 어떤 정치적이나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통합지자체가 생기게 됐고 내가 무안으로 가게 된가 하면 최소한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생활터전 자체가 바뀌는 직장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 굉장히 그거 자체로도 나한테 어떤 언급 없이 그냥 바꿔버린 건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인식들을 네.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0: 네네, 맞아요. 사실 이제 이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라는 이제 서로 간의 다른 시도 영역이 통합됨으로써 이제 발생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결국에는 전남도 소속의 공무원분들은 무안에 있다가 다른 먼 시도로 가는 발령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발령권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1: 그러면 노무사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들의 어떤 의견 같은 거 수렴 과정 없이 먼저 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절차상에는 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0: 사실 이게 이제 그 지역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게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통상 감소할 정도로 현재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집단이나 우리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돼서 합당하다는 경우가 나왔지만, 어떤 가까운 데로 인사 발령되었어도 부당한 경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지역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지원책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0: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해주는 이제 조치를 취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주지로 옮겨야 된다면 이주비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0: 거기에서의 뭐 월세 지원인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이익 완화 조치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성과 이제 이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는 뭔가 대상 조치들을 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정당성이 더 높아지는 건 맞거든요.
1: 근데 이번에 전남 광주 통합 과정에서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원책은 있었다고는 합니까?
0: 그 사실 아직까지 그런 지원책이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 반발하는 핵심은 뭐냐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동해서 정하기로 했다는 게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인 반면에 우리가 시장님이 어떤 그 기자회견을 한 건지 뭔가 어디에서 얘기를 하면서 벌써 초안이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초안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아니 이거 뭐냐, 우리 협의체 만들어서 얘기하기로 해놓고 벌써 끝났다고 얘기하시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거든요. 이게 반발의 핵심인 것
1: 그렇군요.
0: 같아요. 네.
1: 지금 이제 두 사례 모두 공무원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 일반 직장인하고 이제 따르는 법도 다르고 해서 조금
0: 네.
1: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예, 그래서 직장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회사원 같은 경우도 이런 인사조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은 뭐 전보나 뭐 이런 거 말고도 대기 발령, 직위 해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경우로 이게 부당한 조치다라고 좀 판단해 볼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0: 네, 이게 사실 이제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직무를 계속 담당하면 어떤 업무상 장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거나 이제 거기 자리에서 좀 떨어져 놓으려고 하는 임시적인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런 경우에는 인사권의 한 행사로서 정당성이 강력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구적으로 정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하면, 아, 그 대기발령의 목적이 뭐냐. 그다음에 그 목적에 따라서 실제 기능한 건 뭐고, 그 일정 기간 유지하는 데에서 합리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그 대기 발령에 인해서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모두 참작해서 이 기간의 합리적인 범위로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 사기업에서 나오는 대기 발령을 보면 일단은 그 어떤 뭐 근로자의 뭐 비위 행위가 접수됐다, 뭔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면 그 바로 그 자택 대기 발령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까 무급으로 처리하시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월급을 주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만은 사실 무급은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람의 신고 행위나 이런 비위 행위들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인사권을 발휘해서 그 대기 발령 시킨다는 거는 휴업에 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업수당 월급의 70%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원이 자신이 받은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0: 네.
1: 판단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투게 되나요?
0: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들 이제 노동청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 노동청은 그 월급을 못 받았거나 퇴직금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했거나 해서 신고된 거고, 이런 인사 발령이나 이제 해고에 대한 그 부당한 것을 바꾸는 데는 그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처분 인사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사업장 소재 직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안에 구제 신청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 판정에 있어서 그 판정 결과를 받으시면 불복하시는 쪽은 그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거기에 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노동사건이 노동위원회부터 거치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오심죄의 성향을 띠게 돼 있습니다.
1: 보통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구제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0: 수치로 보면요, 그 구제 수단으로서 적절성이 있냐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건 맞거든요. 이게 지금 24년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실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그냥 부당해고 인정률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내봤더니만 19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평균 32.6%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24년도 한 해만 놓고 보면 이 부당해고 인정률이 26.9%로 더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부당해고는 그렇지만 인사 발령에 있어서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낮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발령에 대한 그 정당성을 다투는 데는 거의 많은 정보들이 회사 쪽에 그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증할 책임을 근로자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이제 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우리 그 법원의 재판 과정과 비슷하게 이 서면 위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근로자분들이 뭐 그 발령 사유나 어떤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인용률이 높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인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인정, 불인정 이게 아니라 혹시 합의, 원만하게 합의해 주는 절차도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화해 제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합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 신청이 접수됐을 때도 할 수도 있고 뭐 신문회의 전에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날 이제 신문회의라는 걸 거치고 뭔가 화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바로 알려주지 않고 일주일 뒤에 알려주는 일주일간의 또 화해 기간을 부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분쟁의 종식적 해결은 뭐냐 하면 화해 제도다. 왜냐하면 뭔가 승패를 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불복하는 사람은 또 다른 상급기관에다가 계속 구제 신청을 할 텐데 이건 서로한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요. 이 화해 조정 성립률의 약 97%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승패를 가리는 것보다는 이 화해를 지선해서 어쨌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실무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쪽 입장에서 이런 분쟁을 줄이려면 각각 뭐 어떤 것들 챙기면 좋을까요?
0: 사실 챙기는 것보다 그 이전에 앞서서 대화가 좀 필요하 보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제 한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화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어떤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 이분한테 좀 잘 설명해주고 어떤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발령 통보를 받으면 누구든 발령 통보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발령이지 않는 이상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논리적으로 감정적인 게 아닌 논리적으로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존에 다녔던 데는 어떻게 다녔는데 그쪽으로 발령받으면 나한테 생기는 생활상 불이익은 뭔지를 조금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끝으로 짧게 오늘 완도군이나 이런 이제 조직 개편처럼 공무원 조직에서 반복되는 갈등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0: 아, 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든지 이제 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대화가 물꼬가 트이게 될 건데요. 지난 우리 76년 동안 공무원한테는 복종의 의무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걸 지휘 감독에 따른 의무로 바뀌는 개정 법률이 이미 통과됐고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바꾼 이유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뭔가 조금 더 설명해주고 그 납득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대주어서 뭐 근로자 그 공무원들 분이나 다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283번님이 삼복더위에 청량제 역할을 해주시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 청량제처럼 이 방송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SAT 정답은 말라리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점심 드시러 가실 때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볕이 강해지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33도, 대구 35.7도, 전주 35.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변 차량 정체 보이고 있고요.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곶 가는 길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에서 기름 구간 1차로에서 안전 점검 작업 중이고 홍제램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갓길에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30분 전에 발생했는데 아직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입장 거북포도 휴게소에서 안성까지 정체고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9km 정도 밀립니다. 부산 쪽은 오산에서 남사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양주 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화도나들목부터 5km 정도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경기 전역에 12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연천군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지난달 27일 평택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에 이어 두 번째 사망 사례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도 작업 중이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온열질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집계된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모두 395명에 달합니다. 부산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부산 대저동에 있는 한 텃밭에서 7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39.5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 등을 알리는 국민보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개정 논의를 주도한 의원들이 총출동해 바뀐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상세 내용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민주당 간사 등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범죄 전권 송치 법안을 비롯한 후속 입법들을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 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악의적인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데 모두 거짓 선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 거짓말을 했다며 만일 누군가 작정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 후보 같은 사람이 다시 당대표가 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등을 소환합니다. 합수부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강남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또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과 투표율 조작에 연루된 관계자 1명도 합수본 조사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율 조작을 관행처럼 일삼아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한 점 성역 없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대선에서도 단순 입력 실수나 행정착오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 수치 조작이 되풀이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전산망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댔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 성역 없이 특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역대 최대 폭등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6% 내린 6,358로 개장해 오전 10시 15분쯤 4.52% 내린 6,297에 거래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7%대 하락하고 SK하이닉스도 7%대 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루

0: 네, 코스피가 17%대 폭등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1.36% 내린 710으로 시작한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2.25% 오른 736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15분 기준 1430.3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조금 전 대구를 비롯한 영남 일부와 전남 곳곳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체감 38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서울 전역에도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서쪽에서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7도까지 오르겠고 양산은 34도에 머물겠습니다. 청주와 대전 37도, 대구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자외선도 쏟아지겠습니다. 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3.6도, 습도는 5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선관위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합니다. 대한변협과 법전환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명씩을 추천받고요.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죠.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집계 조작, 선거 전산 시스템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요.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부정 채용 등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에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70일간 활동이 가능하죠. 한편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0: 이번 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의 열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됩니다.
1: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은 오늘 올여름 최고 기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이 더위가 한반도 서쪽으로 옮겨온다고요?
2: 네,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서쪽에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기온 10시 40분에 이미 32.5도에 도달했는데요. 한낮에는 37도까지 오를 걸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올여름 서울에 가장 더웠던 날은 지난달 12일로 35도가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오늘이 올여름 가장 더운 날이 됩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고양과 구리도 37도, 하남과 오산, 여주의 낮 기온도 38도까지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 최고 기온과 최고 체감 온도 예상 분포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연일 펄펄 끓었던 동쪽의 열기도 여전합니다. 오전 11시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은 37.9도, 창원 북쪽 지역은 38.4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전남 보성과 순천, 전남 광주, 대구의 기온은 오늘도 39도까지 오를 걸로 보여서 이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전남 곡성과 경북 구미, 칠곡, 김천, 안동으로도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됩니다. 폭염 경보는 경기 부천과 인천 옹진, 강원 영월까지 올라왔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그늘로 이동하며 독거 노인을 비롯한 이웃의 안전을 살펴야겠습니다.
0: 밤사이에 열대야도 여전했죠?
2: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간밤도 무척 더웠습니다. 인천의 밤 최저 기온이 27도, 서울 26.5도를 기록했고 부산과 경남 양산은 밤에도 28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상 관측사상 최고 더위인 42.5도를 찍은 양산에서는 18일째, 부산에서는 1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12일째 열대야입니다. 밤에도 기온이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던 강원 강릉의 밤 폭염은 26.7도로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까지 소나기 이외의 비 소식 없이 더위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0: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상 곳곳이 비상입니다.
1: 일상에서는 상인들이 찜통더위와 사출을 벌이고 있고 식수원의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0: 네, 먼저 인천 종합 어시장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시장에 이렇게 지붕도 있는 것 같은데 더위가 심하다고요?
3: 네, 이곳에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서 강한 햇볕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내부에 계속 머물면서 온몸에는 수덥지근한 열기가 감싸는 느낌인데요. 제가 시장 안을 돌아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굴과 등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상인들은 생선을 손질하기 위해서 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일하는데요. 더운 날씨에 수산물 위에 올려둔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새 얼음을 채우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두세 시간 전부터 이곳에 있었는데 시장 통로를 오가는 손님은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인들도 날이 더워지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손님은 줄었지만 상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면서요?
3: 네,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도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과 냉각 설비 사용을 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상인은 더운 날씨에 얼음이 빠르게 녹아서 가을이나 겨울과 비교해 얼음 사용량이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로 수조의 물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기도 계속 가동해야 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용뿐 아니라 상인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상인들은 한낮부터 영업이 끝날 때까지 땀에 젖은 채 일하고 더위가 심한 날에는 어지럼증을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3: 이렇게 손님의 발길은 줄었지만 수산물을 관리하는 비용은 늘고 상인들의 건강 걱정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1: 연일 폭염으로 충청권 식수원이죠. 대청호는 녹조가 비상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기수 기자, 그곳은 지금 조류경보가 발령이 됐죠?
5: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 대청호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곳곳이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또 바람을 불 때마다 짙은 녹조띠가 보이고 비린내와 흙냄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회남수역엔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회남수역은 지난달 30일 기준 밀리리터당 세포수가 2만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두 차례 연속 측정값을 기준으로 만세를 넘으면 경계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이 기준을 두 배 넘게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문희수역의 경우도 밀리리터당 세포수가 2천을 넘어서면서 관심 단계 바로 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문희와 추동수역의 수온 역시 29도와 28도를 기록하면서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 상황이 심각해지면 악취는 물론 수중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조류 증가에 따라 문희 취수탑의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 등 13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운영을 강화하고 독소를 제거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와 오염원 집중 단속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금강역 환경청도 녹조 발생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 제거 설비 등 방제 장비를 투입하고

0: 오염원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청호 주변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낮 최고기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에 따라 유해 남조류의 증식도 활발해지면서 녹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녹조가 한눈에 봐도 너무 심각한데요. 이번 주는 수도권까지 폭염의 기세가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위 피해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정호 김기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올 여름은 지옥 폭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2: 과거에 루사나 매미와 견줄만한 초강력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혜은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얼마나 더우면 뭐 지옥 폭염 또 네. 괴물 폭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기온이 올라간 건가요?
4: 네,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 폭염이라는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근무를 했는데 경남 지방 폭염이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비상이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사상 처음 겪는 역대급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경남 양산 지역 기온이 무려 43도 가까이 올랐고요. 북창원과 밀양 지역도 4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김해와 의령 지역 그리고 경주 또 북부산 기온도 영남 곳곳에서 40도를 웃돈 상황입니다. 또 강릉 지역에서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최저 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지역이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현재 9.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 정말 처음 듣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경남 지역에 이렇게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4: 일단 이 경남 지역의 경우는 우선 이 소백 산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영남 알프스라고도 하거든요. 이 높은 산맥으로 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른 이 지형적인 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우선 더위가 가장 심한 양산 지역을 보면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열도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또 산맥을 넘어온 이 뜨거운 불바람이 가세를 합니다. 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내륙 분지 특성이 더해지면서 열기가 갇혀서 기온이 크게 치솟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항 지역은 동풍에 의한 폐현상, 또 창원 등은 역시 이 분지의 특성이 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도 좀 이슈가 됐잖아요. 122년 만에 더위가 나타났는데 이 부산은 바다에서 불어들어오는 해풍이 이 뜨거운 온풍으로 바뀌면서 평소보다 더 더운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천연 에어컨 기능이 완전히 좀 마비됐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었고요.
1: 시원한 바닷바람이라는 말이 올해는 안 통하는 거네요.
4: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징이 좀 곳곳마다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여기에 좀 결정적인 좀 원인이 더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강수량이었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는 최근 1개월 누적 강수량을 좀 살펴봤더니 53년 만에 지금 역대 최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식혀줄 만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 마른 장마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표면의 열기를 좀 크게 식혀줘야 되는데 네. 이 작용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전문가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5: 저 수분이 많으면 이게 증발하면서 지표의 열을 갖다 줍니다.
6: 오재호 부강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5: 아무것도 없는 프라이팬 그냥 달고 있는 거죠. 같은 원리로 양산에서는 그 수증기로 대체 토양의 수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기 받는 대로 그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4: 네, 그러니까 뭐 후라이팬이 달달 그 뜨겁게 달궈지는 것처럼 경남 지역이 지금 계속 기온이 오르고 있다 이런 원리였습니다.
1: 네. 네. 자. 네. 그러니까 후라이팬이 달궈지는 그런 더위가 이제는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예.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지금 37도로 예보가 됐고요. 체감 온도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도 부천 지역과 인천 옹진 지역이죠. 이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그 밖에 경북 지역과 전남 일부 지역으로도 중대 경보가 확대되는 등 남부 지역으로도 중대 경보가 여전히 발령 중입니다.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또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지속할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 특보입니다. 재난 수준의 특보이기 때문에 네. 중대 경보 지역에서는 한낮에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휴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네.
2: 이렇게 서쪽 지방으로 더위가 심해지는 게 태풍의 영향도 있다면서요?
4: 네, 맞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태풍 돌핀이 지금 이동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태풍이 동쪽으로 지금 서쪽으로 중남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나라 이쪽으로 강한 동풍을 좀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서와 수도권 그리고 호남 지방 쪽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서쪽 기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거에 2018년에도 이렇게 역대급 더위가 이어졌는데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홍천 쪽으로 41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서울 낮 기온이 39.6도까지 올랐는데 예. 그때 이 자동 관측 장비에서는 40도 이상이 무려 60곳 넘게 관측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 지금처럼 열돔의 환경에서 일본 남쪽으로 태풍이 위치하면서 동풍이 좀 세게 관측이 됐습니다. 지금과 좀 상황이 매우 유사했던 상황 기압 배치였습니다.
1: 어쨌든 이번 주는 서울 경기 지역 사는 분들 더위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4: 네,
1: 시기인
4: 맞습니다.
1: 것 같은데
4: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바람 방향 이렇게 바뀌는 거면은 반대로 영남 지역은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영남 지방의 극한 더위는 상대적으로 조금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양산의 기온이 지금 이번 주 지금 점점 떨어져서 주 중반쯤에는 35도 안팎까지 내려갈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동서의 더위 중심이 좀 바뀌는 셈인데요. 잠시 누그러드는 것일 뿐이고 여전히 33도 웃도는 폭염은 계속됩니다. 대비를 좀 늦춰서는 안 되는 셈입니다.
2: 북상 중인 태풍도 좀 걱정이 되는데 세력이 과거에 강했던 루사나 네. 매미 정도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4: 네, 우선 태풍의 진로가 아직 좀 유동적이긴 한데 기상청에서 예상한 진로는 이번 주 후반 점차 중국 남부 쪽으로 가까이 이동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는 좀 모델마다 좀 예상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태풍의 모습인데요. 이 태풍은 13호 태풍이고요. 이름은 돌핀입니다.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현재 4등급의 태풍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은 중심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거의 눈이 거의 뚜렷이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발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제가 모델을 조금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쪽으로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 모델이고요. 우리나라 킴 모델과 유럽 모델 그리고 미국 모델 모두 이 태풍에 점차 이동을 해서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중국 남쪽으로 네, 향할 것으로 네,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이제 중국 남부로 향한 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이동을 해서 약화한 뒤에 약간 그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 서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킴 상황을 보시면 네, 지금 이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했고요. 지금 태풍의 약화한 비구름이 서해상으로 이렇게 이동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킴 모델이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태풍의 이동 상황과 진로 그리고 이후 상황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뭐 비가 얼마나 올지 내릴지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4: 네, 맞습니다. 예.
1: 그럼 이번 주는 기상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까요?
4: 네, 이번 주는 좀 한마디로 이제 앞서 보셨지만 이 고온 다습한 이런 기류 그리고 예. 동풍에 의한 열기 또 태풍이 밀어올리는 열대 수증기가 이 한꺼번에 좀 중첩되는 더위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앞서 보셨지만 이 태풍이 이동하는 또 길목에서 태풍이 약간 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좀 온열 질환인데요.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 단계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을 전면 중단해 주시고요. 실내 통풍과 냉방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특히 이번 주 수도권 폭염이 좀 피크를 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위험성도 있고요. 장시간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실외기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한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해상의 파도 파도가 좀 거세지고 기상특보가 급격히 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피서철을 맞아서 이 해안가나 계곡을 찾으신 피서객분들도 최신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또 위험적 접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뭐 35도 이 기온하고 40도는 또 확 다르더라고요.
4: 네네.
3: 예, 이번에 이제 더위에 지치지 않게 지옥 폭염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0: 제보 영상인데요. 높은 아파트 위까지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울산 삼산동에 있는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고 있었는데 지게차에서 불이 시작됐고 페인트 창고로 옮겨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은 인근 카센터와 빌라 등 4개 건물로도 번졌습니다. 이 불로 거동이 불편했던 여성 빌라 거주자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페인트 창고 주인 60대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페인트가 인화성 물질인데다 불이 난 울산이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덥다 보니 불은 급속히 번졌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73대와 29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페인트에서 유독가스가 나오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하라는 안전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화재 진화 작업으로 울산 산업로 태화강역 방향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소방청은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로 격상한 상황인데요.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다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거취와 관련해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며 더 할 일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 네, 정 장관은 오늘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유례 없이 빠르게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의로 설계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4: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3: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거부권 건의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추후 7대 범죄 전권 송치에 대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게 많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게 범위 설정에도 유의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 정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죠.
2: 네, 지난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정 장관에게도 거취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구대행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앞선 자신의 사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무관한 건강 때문이었다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수면장애 악화 등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의 표명 의사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은 끝났고 취임 이래 상황이 심각했던 교정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추가로 할 일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일선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맡은 일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등을 소환합니다. 합수본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강남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또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과 투표율 조작에 연루된 관계자 1명도 합수본의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가 오늘은 약세를 보이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약세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로 전환한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오름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5: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1: 오늘 코스피 장 초반 상황은 어땠습니까?
5: 네, 오늘 코스피는 3.6% 내린 6,358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 내림폭은 회복되지 않고 3에서 4%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 재개와 미국 7월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AMD와 샌디스크 등 미국 반도체 주 실적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7월 폭락분을 만회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1차적으로

0: 미국 7월 고용과 같은 경제 지표와 AMD 샌디스크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 등이 국내 증시의 저점을 높여가는 회복력의 강도와 지속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17%대 폭등하면서 역대 1위 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주 초반에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 등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4만 원대에서 하락세로 개장해 6에서 7%대의 하락률을 보이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60만 원대에서 약세로 시작해 6에서 7%대의 하락률을 보이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고, 장중 상승세로 전환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상승폭을 5%가량까지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10분쯤에는 1429.3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2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취소하고 협상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화도 중동에서의 불확실성 완화와 엔화 강세 등으로 하락세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7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정치 고수 두분 나오셨습니다. 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장면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서 트랩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4일에 출국한 이후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국에 윤호중 장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뭐 이재명 대통령과 밝게 인사 나누는 모습도 보였고요. 홍익표 수석 모습도 보이고요. 강우식 비서실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는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비교적 수석들과 그리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인 오늘 오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오늘 주재할 예정입니다. 긴 순방 여정이었지만 아무래도 국내 현안, 어려운 현안들이 쌓여 있다 보니 오늘 오후 귀국 직후에 바로 출근을 해서 비공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반부터 초접전 양상입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2: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거위에
3: 김민석 민주당 대표
2: 하고
3: 후보입니다.
2: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4: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 충청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5: 2002년 노무현을
3: 정청래
5: 모시라고 정몽주에 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믿을 사람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4: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6: 존경하는 울산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3: 송영길 민주당 대표.

0: 기릅니다.
1: 우리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싹 나가버리네요. 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정청래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 때문에 불교계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자성 스님을 만났더니 잠시라도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이준명을 찍지 않고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고 경고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2: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몽준 노무현을 거였다고 했을 때 그날 밤 김민성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3: 명창대전의 수단을 끝내야 합니다.
4: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전당대회 짚어보겠습니다. 두 곳에서 했는데 네. 지금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가 하나씩 나눠가졌거든요. 네. 누가 더 지금 실속 있는 겁니까?
5: 지역 날짜별로 보면 뭐 네. 1대1인 거고요.
4: 1대1.
5: 그리고 이제 뭐 투표
6: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5: 어쨌든 뭐 정청래 후보가 앞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단순한 지표보다는 이 전략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정청래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뉴햄프셔 효과. 그래서 초기의 승리로 이후의 선거들의 어떤 흐름을 좀 영향을 주고 잡아나가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4: 일종의 밴드웨건 그렇죠. 같은 예. 효과요? 예.
5: 그것까지는 미치지 좀 못한 것 같고 김민석 후보의 설명은 -7% 정도까지만 지면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4: 너무 1%만
5: 그러니까 1%만 예. 졌기 때문에 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건 뭐 전략적인 설명일 수 있는 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가 뭐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팽팽하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초반 전략에서 정청래 후보 측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충청, 고향에서 시작해서 승기 잡고 시작할 줄 알았더니 고향에서 졌어요?
7: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예. 상징적으로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는 굉장히 좀 당황했을 걸로 보이지만 그동안 예상
6: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7: 근데 그게 실제로 표가 나와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합쳐보면 한 1%포인트 이기고 있잖아요. 예. 물론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 합치면 한 70% 정도 되시니까 큰 지역이 아직 남아있어서 판세 전반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양쪽에 협공을 받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내 친청이라는 분들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다. 이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네, 2대1 공격받고 있는 상황치고는 정말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일정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반이고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일정별로 보면 저희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전날입니다. 8.15 호남 경선. 전날하고 경기 서울. 당원 비중을 봤을 때 저기서 이겨야 되는 거죠?
5: 그렇죠. 70% 예. 뭐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밴드웨건이라는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대세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반전 효과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람으로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호남에 모든 후보들이 집중을 했었고요. 그 집중하는 와중에 정청래 후보는 그 전략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앞선 경선에서 이김으로써 호남에 바람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인데 네. 그 전략이 뭐 약간은 이겼습니다만 그 전략이 통할 정도로 승리한 것은 아니어서 약간 지방선거 결과 보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예. 좀 이겼으나 이게 중요하게 이긴 거야? 뭐 이런 느낌?
4: 1등은 주는, 1등인데 찝찝한?
5: 예, 좀 찝찝한 예.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좀 전에 윤희석 대변인께서 2대1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그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적인 것들이 같은 색깔을 보였다고 해서 2대 1, 3대 1로 표현하면 마치 한 사람을 집단 린치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양강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송영길 후보는 김민석 후보에게 조금 우호적인 연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4: 2대 1은 뭐 정청래 후보가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5: 그렇죠.
4: 거라서
5: 그렇죠. 약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예, 하는 거죠.
4: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프레임이긴 하죠. 호남을 얻는 자가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7: 예,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고 예. 특히나 전남 지사를 하셨던 그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5: 김영록?
7: 김영록 전 지사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전남 지역의 일부 민주당 소속 뭐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선거 출마하셨던 분들 위주로 정청래 당시 대표를 향한 원성이 좀 심한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전남 그리고 이제 광주까지 이제 합쳐졌지만요. 그쪽하고 전북이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전북의 정청래 당시 대표가 지사 선거에 있어서 많이 공을 들였고 김광영 지사 제명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북을 많이 방문을 했으니까 전북은 확실하게 정청래 후보가 많이 앞설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 당원 수가 많은 광주 전남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거기에 따라서 호남의 향배가 결정될 텐데 일단 호남 결과를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이 당선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 네, 초반에는 초접전인데 호남을 지나면서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보 간의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등판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0: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회 같은 것도 네. 있었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말을 하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저는 저는 생각에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다듬고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기존의 관계가 스톱된다면 기존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나는 받아들인다. 실제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특히 비평의 세계에서는 비평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8: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6: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8: 비판할 때 비판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엄격하게 지적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말로는 근사하게 이야기하고 변절과 잘못된 길을 걸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지식인의 자기 논리에 빠졌던 이들은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지하가 그랬고 이낙연이 그랬습니다. 저는 평론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 개혁 정치의 어려움을 자기 논리에 빠져서 저주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당의 정치를 할 거면 하십시오.
4: 관계를 포기한다, 떠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언론에서는 뭐 연인 사이로 치면은 이제 결별 선언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 뭐 그전까지 뭐 분위기상으로 당연히 짐작은 하셨겠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예.
7: 전우라는 단어도 쓰셨고요. 앞으로의 관계 유지, 뭐 관계 포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같이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전당대 승패와 관계없이
4: 예.
7: 본인이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잘 표현하는 게 나하고 맞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뭐 애정어리 비판이라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치 행보가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행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완벽하게 국민들께 선포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전당대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4: 예.
7: 더 궁금증을 낳게 하는 그런 또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대통령에게 전우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 표현도 좀 부정적인

0: 적절하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물론 대통령이 과거처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국민보다 뭐 위에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평론을 하시는 분, 작가라고 자처하는 분이 대통령을 해서 전우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상황이겠느냐? 정치적으로 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굳이 왜저 단어를 쓰셨을까?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단어 선택이라고 보지만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단어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 네, 뭐 조금 전에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전우라는 표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까요?
2: 글쎄요, 뭐 전우애라는 표현보다는 관계를 포기한다. 이 부분이 더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계를 포기한다는 거는 지지를 철회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개인으로 보느냐,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로 보느냐 이게 다를 텐데 아직까지도 그냥 개인으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개인으로 보니까 대통령이 정책적으로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진영 내 권력 구조가 바뀌겠네. 이걸 중심으로 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바꾸게 됐다면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고 국가의 미래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 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다른 편이 우리 편 아닌 거내 생각에 내 기준에 우리 편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많아요.
3: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이 열렸는데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나란히 1승씩을 거두면서 팽팽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0: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9: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듭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3: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9: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8: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5: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좀 내려진 가운데 폭염 중대 경보 지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와 영남 많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어제 낮 시간보다 2도가량 높고 광주는 무려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최 최대한 삼가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 속에 도로에서도 사고 소식이 좀 있습니다. 더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묵동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이 방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아직은 사고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많이 정체되고 있는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가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 마포대교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이 기록적인 더위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반도 서쪽으로 넘어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돌핀의 경로에 따라서 수도권에 극한 더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 한반도 동남쪽을 40도 넘게 달구었던 폭염이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엔 더위가 수도권을 겨냥합니다. 지난 닷새 동안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40도 넘는 가마솥 더위를 이끈 건 펜 현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 불었는데 양산을 둘러싼 영남 알프스를 넘으며 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를 끌어안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뀝니다. 한반도 동남부가 겪은 펜 현상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괌 북쪽에서 크게 발달한 채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은 이 더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열돔을 뚫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만 불어넣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에 위치하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도 기온이 높아질 전망이며 태풍 돌핀이 괌 북북 동쪽 해상에서 서진하면서 동풍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경남 양산이 여전히 덥지만 40도는 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 전남 광주도 39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등 더위가 점차 서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9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아침 6시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제 하루 온열 질환자는 96명이 추가돼 올해 누적 1,889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 피해

0: 는 더 나오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기존과 같은 14명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남 당진에서 논일하러 나갔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당진 합덕읍에 있는 논 옆 경사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진 경찰서는 A씨가 폭염에 논 작업을 하던 중에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A씨를 최종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로 분류하면 충남 지역의 온열 질환 사망자는 2명으로 늘게 됩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취약지역 점검 등 범정부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건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부산 울산 등에 재난 구호 지원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무더위 쉼터 냉방비, 취약계층 구호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대본 2단계 발령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함께 고령 농업인의 야외 작업 현장 점검, 건설 현장 등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영을 하던 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이 남성이 수중보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수영 기자입니다.
2: 서울 잠실대교에 있는 수중보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높낮이 차이로 거센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이곳에 30대 남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아침 8시 40분쯤입니다.
3: 남성은 이곳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강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수중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2: 신고 직후 출동한 순환구조대가 7분 만에 남성을 발견했는데 구명투브에 연결된 밧줄을 몸에 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들은 대부분 그거를 몸에 이렇게 달고 가다가 힘들면 이제 그걸 잡고 쉴수 있게
5: 한강
4: 발목이나
5: 특성
4: 손목에 이렇게
5: 순환구조대
4: 하고 수영을 하세요.
5: 관계자입니다.
4: 보에 이제 물이 떨어지면은 수영돼서 그 와류라고 그런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2: 구조 당시 이미 의식을 잃어 심정지 상태였던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수중보에 빨려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22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서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불을 자체 진화하려다가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장비 27대와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은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교회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살 여자 어린이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교인 9명이 현장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훌쩍 넘는 300ppm 이상으로 측정이 됐다며 교회 내부 에어컨 냉난방기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밤낮 없이 이어지는 무더위에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폭염에 이렇게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있어도 되나? 또 전기료는 어쩌나 하고 걱정도 드실 텐데요. 폭염 속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 함께 보시죠.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요즘 전기요금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전기료를 아끼려면 먼저 에어컨 유형부터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신형인 인버터형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출력을 낮춰 저전력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로 계속 켜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에 구형인 정속형은 실외기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2시간 정도 썼다면 잠시 꺼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방문 2개를 닫으면 전력 사용량이 46%나 줄고 설정 온도를 24도에서 26도로 높이면 약 22%를 아낄 수 있는데요. 필터만 제때 청소를 해도 전력 소비를 3%에서 5%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기료도 걱정이지만 최근에 실외기 화재도 잇따르면서 우리 집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건 기본이고 에어컨 전원은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에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실외기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 난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곧바로 점검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입장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사의를 표명한 의사를 계속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한 장관이 거부권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룡경찰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국가수사본부장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2: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단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과제라며 하위 법령과 규칙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인력과 예산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가지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보안수사 요구를 받으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초에 경찰이 사건을 보낼 때부터 완결성을 높인다면 지금보다 보안수사를 요구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속하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1: 앞으로 경찰이 사실상 수사 권한을 다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2: 네, 홍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졌고 조직의 몸집이 커져 공룡 경찰이 됐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잘못한 사건에 대해선 다른 기관이 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분별한 보안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검사의 권한이 공소제기 유지에 집중되면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획조정부서를 중심으로 형소법 대응 TF를 만들어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오늘 오후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수사개혁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엽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과정 전반에 불거진 제19 감싸기 논란과 부실 수사 여부,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0: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공방전 중심에는 여전히 보안수사권 논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여론전 대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일단 결론은 났지만 후폭풍은 큰 것 같은데요. 여야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2: 네, 먼저 민주당은요, 오늘 오후 지도부 주재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과 후속 입법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인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에 대한 부작용 우려 속 지도부가 직접 설명에 나서는 겁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며 특히 공소기각 조항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3: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2: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 행사를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을 겨냥해선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4: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2: 국민의힘은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엔 자체 대안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지금 뭐 초반인데 초접전 양상이죠?
2: 네, 초반 판세 혼전 그 자체입니다. 김민석, 정성래 후보 간 격차 불과 1200표 남짓인데요. 충청 경선에서 첫 승리를 거머쥔 김민석 후보. 비록 어제 2연승엔 실패했지만요. 김 후보 측에선 애초 열세가 예상됐던 것이니만큼 선방했다. 과반승 기반을 닦았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반면 선후 투표로 가더라도 김민석, 송영길 후보 표가 합쳐질 거란 예상과 달리 실제 2순위 표심이 어떻게 갈릴진 한마디로 까봐야 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초박빙 승부로 흐르면서 개파 간 신경전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아침 SNS 글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에 대놓고 김민석 후보 구호를 현수막으로 걸고 있다며 선관위에서 조치해달라 친명계를 저격했습니다.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은 아침 최고위에서 조국 혁신당 합당 논란 관련 정 후보의 어제 정견 발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팔아 거짓말을 한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각축전 속 결국 승패는 호남에 가릴 거란 관측에 따라 김 후보는 전주와 광주를, 송 후보는 여수와 광양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정 후보 오늘 강원을 찾지만요, 아침 SNS에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 호남 지인에 연락해달라며 읍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0여 년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겪게 됐습니다. 다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법부터 통과됐다면서 제대로 시행은 될지 우려가 큽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5: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건데 여전히 남은 과제가 산적해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며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맡았던 주요 범죄 수사를 이어받는 이른바 포스트 검찰 시대 안착을 위한 핵심 기관 중 하나지만 아직 곳곳에는 물음표가 남아있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 대상 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직급과 처우 등 신분 문제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일선의 시각입니다. 중수청 수사에 필요한 전산망, 킥스 구축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되는 공소청의 직제, 인력 재배치 문제도 여전히

0: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기에 개정 형소법에 맞춰 준칙 등 하위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숙제인데 내부에선 2개월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경찰과 공수처 등 기존 기관과 중수청, 공소청이란 새 기관 사이 역할 재정비와 협업 체계 등 실무 절차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소속 검사의 수사 위법성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일각에선 개점 휴업 상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해 곧바로 국내 현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귀국하자마자 회의가 열리는군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 세 개국 독일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 서울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국내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집중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 출국 이후 한성숙 총리 주재로 추가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던 만큼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세제는 물론 공급과 대출 등 정책 전반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 역시 주요 보고 대상입니다. 주가 급등락 요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둘러싼 금융당국 보완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그에 따른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대안에 대한 토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해 국내 주요 현안 모두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시 외에 폭염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는 물론 유관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출국해 가장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다졌습니다. 또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에선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공조와 교역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독일을 거쳐 귀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곧 열릴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경제 상황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지금 청와대로 출근해서 회의 연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주식시장 급등락세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겠죠?
4: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부동산과 지금 증시인데요. 네.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 ETF가 마이너스 60% 이상이에요. 손실률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증시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레버리지 ETF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거의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거의 750선인데 사실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가요. 그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된 이후에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아. 예, 그러니까 거의 거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까 뭐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투자하시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뭐 원망의 목소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지금 어떻게 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코스닥 시장 활성화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사실 정권 출범 전보다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건강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뭐 부동산은 뭐 이미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서울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3: 지금 뭐 정부도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그 구성이 되고 이게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4: 저는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만약에 뭐 지금 자막도 잠깐 나오고 있는데 뭐 현재 2배 배율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1.5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돼요.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수익자 총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레버리지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로 1.5배로 내린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5: 그렇죠.
4: 그럼 수익자 총회를 열어서 이제 수익자들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수익자 총회를 열려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장은 매일매일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수익자 총회를 열어서 그 배율 조절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준이 되면 이 예를 들어서 배율을 1.5배로 내린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긴급조치 권한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거를 법제한다는 거죠. 홍콩에서는 이미 7월 24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율 자체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운영사들이 오늘 배율을 조정하면 내일에 이제 그 배율이 조정, 그러니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딱 어느 정도 법제화를 해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도 만약에 실시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워낙 투자자들의 반발이 또 있어요.
5: 그러니까 두 배인 줄 알고 넣었는데 갑자기 배율이 바뀐다 그러면은 반발도 클 것 같거든요.
4: 그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나는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땐 두 배. 근데 이제는 갑자기 1.5배로 바꾸면 오를 일은 1.5배.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가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5: 만회하기가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4: 거예요. 만회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예. 지금 이미 마이너스 60% 이렇게 됐는데. 올라야 되는데 오르는 데는 1.5배면은 사실 이게 뭐냐. 아, 이런 얘기가 투자자들에게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단순히 뭐 긴급조치 권한에 대해서 법제하겠다. 이게 뭐 지금 당장 들어간 데는 아니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도 보시면서 아마 이 정부 당국이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오늘 코스닥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4: 일단 저가 매수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딱 오른 종목은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이거든요. 2차 전지는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에서의 이런 로봇주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붙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두 가지 악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미 31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요. 하나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죠. 지금 아마 시장을 빨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 재정 당국이 환율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엔화 가치 상승하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갑자기 막 뛰어오르거든요.
5: 예.
4: 그러면 앵커리 트레이드 하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엔화 가치가 계속 오르기 전에 미리 갚자. 그러면은 신흥시장에서 돈을 먼저 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인 거죠. 그래서 앵커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또 돈을 빼가고 있다. 그래서 주요한 특징이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가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 8% 정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저가 매수세로 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5: 아무래도 삼전엑스의 투자자들이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흐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 초반에 이제 급락세를 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습니까? 반등을 좀 많이 할까요? 아니면 하락장이 좀 이어질까요?
4: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이제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변수는 역시나 이제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 부분이 이제는 나왔었죠. 예, 실적이 나와줬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시설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부분도 이제 나와줬는데 변수는 하나가 있어요. 이제 빅테크들이 시설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순현금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시설 투자할 때 앞으로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 주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가장 큰 아마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국 반도체의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풀 것이며 세계의 빅테크들의 선택을 받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외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장기 계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기 계약의

0: 네.
1: 앞으로의 6개월 후, 아니면 8개월, 12개월 후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는 이런 어떤 주가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0: 예.
1: 증권과 애널리스트라든지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0: 네.
1: 평론가가 하는 얘기가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저는 증권가가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그냥 말 그대로 자료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증권가 리포트만 믿고선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0: 저희는 그럼 권혁중 평론가님 설명을 더 믿으면 되는 건가요?
1: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0: 예.
1: 말씀드린 요지는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0: 그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1: 그렇죠. 리포트만 너무 믿으시니까 그 언론에 보면은
0: 예. 예.
1: 뭐 어느 증권사가 외신에서 반도체 주가는 앞으로 계속
0: 예.
1: 오른다. PER, 선행 PER이 너무 낮다. PBR이 지금 1.6배인데 이것도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팩트는 틀리지 않거든요. 데이터는 틀리지 않는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라는 그 기준이 사실상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를 앞으로 끌고 오는 건데, 지금의 호황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0: 예.
1: 과연 만약에 나중에 6개월 후에, 아니면은 2028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요. 중국이 이제는 반도체 굵기로 인해서 그 물량을 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한 디램의 가격치, 범용 메모리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1: 그럼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장밋빛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0: 사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길게 봐라, 길게 보면 우상향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걸 100% 신뢰할 순 없다.
1: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예.
1: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했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목소리,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의 이제는 영업이익률 봐라, 그다음에 지금의 영역이 봐라,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와 다르다. 사이클 산업이에요.
0: 예.
1: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 막 고점 찍었잖아요. 그럼 내려갈리만 남았다. 그런데 아니다. 반대쪽에서 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코미스트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장기 공급 계약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장밋빛만 보고 증시에 투자하면은 사실상 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자꾸 이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반도체 사이클 산업 아니다. 쭉갈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의 관점은 아니, 반도체는 역시나 사이클 산업이다. 경기를 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데이터를 보시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2: 네,
1: 싶습니다.
2: 다양한 데이터를 좀
1: 예, 맞습니다.
2: 균형 잡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부동산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곧 있을
1: 네.
2: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까요?
1: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뭐 보유세 강화는 당연할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한 상승도 지금 시장에서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본다 그러면 과세 기준을 봤을 때 주택 수가 아니라 이제 주택 총 가격으로 이제는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이거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세 기준을 주택수로 해버리면 지방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강남 한 채보다 못하는데 세금은 더 내거든요, 사실. 뭐 취득세도 많은 다주택자한테는 8%예요. 그러면 너무 사실 취득세가 일반이 3%인데 이게 사실상 이 과세 기준이 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저런 거는 굉장히 좋죠. 초고가 주택이 공시가 32억 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로 보면 한 46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게 딱 기준이 되는 거죠. 예,
0: 예.
1: 과세의 기준, 초고가의 기준.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가 한 46억 원 정도.
0: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준을 몇 억으로 하느냐.
1: 그렇죠.
0: 예.
1: 적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 자체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0: 예.
1: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
0: 예.
1: 그다음에 이제 한강 벨트 라인 쪽에 계신 분들은 부담이 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매도가 물건을 내놓는 게 사실상 많아졌습니다. 지금. 거래는 안 돼요, 일단.
0: 보유세 부담
1: 때문에요? 예, 보유세 자체가 분명히 과세 부담이 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고 사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세제 개편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흐름이 지금 느껴지고 있고, 아마 세제 개편안이 나온 다음에는 그때부터 아마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 요 정도로 이제는 좀 시장에서 느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2: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양도

0: 양도세 같은 경우에 뭐 좀 이렇게 완화를 해주지 않으면 또 이거 넘기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문제입니다. 보통 세계적인 추세는 이래요. 보유세는 강화시키고 양도세는 이제 줄어가는 거죠. 거래세는 자체는 줄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은 그래요. 이번에 아마 세제 개편안 나오고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저는 일부분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는 거래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낮춰주는 방안? 이런 것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거죠. 분명히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없앴기 때문에 중과 유예에 대해서 이제는 종료시켰기 때문에 양도세는 계속 고양도세로 갈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마 이번에 세제 개편 나오면 탈출구를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춰주고 보유세를 더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양도세 증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분명히 이거는 바꿀 겁니다. 지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 40, 거주 40, 40, 40에서 80% 공제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주를 무조건 해야지만 보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거주를 내가 무조건 해야지만 사실상 이렇게 양도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특별공제를 해주는 이런 쪽으로 아마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그다음에 실수요자 중심에는 오히려 공제 금액을 더 높여줘서 세금을 줄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저는 1편에서는 좀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끝으로 이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단순히 보유세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안 그래도 전월세 상승세가 높은데 네. 결국은 전월세로 부담되지 않겠느냐, 네. 더 오르지 않겠느냐 네. 이런 걱정이거든요.
1: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이게 보유세를 높인다. 그러면 뭐 지금 사신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에서 보유세 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예. 내가 재건축돼서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뛰었어요. 근데 보유세가 폭탄 맞았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뇌물로 나오겠죠. 그럼 공급이 많아질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부가 생각을 하고 보유세 폭탄을 내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걸 다 봐줘주는 거예요. 공급을 내놨는데 내가 못 버티니까 이제 매물로 내놨습니다. 근데 높은 가격으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쳐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더 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매물로 내놓으니까 가격이 더 오르네. 야 그러면 아파트가 수익형이 될 수 있어라는 이젠 또 반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아파트를 매수해서 뭘 하느냐?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보유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면 전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조세 전가하지 뭐. 내가 이분들한테 전세 높이고 월세 높여서 난 그걸로 충당하면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2: 무주택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1: 더 어렵죠. 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도 이제는 예, 개인적으로 이제는 전세를 주고 있어서 예. 이번에도 만약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저도 높일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전월세 가격은 아마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왜냐하면 시세가 굉장히 높아져 갖고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반작용, 부작용도 아마 정부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부동산 대책이 뭔가 좀 세심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일본의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직후 쇼핑몰에서 대피했던 20대 여직원이 회사의 지시로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가 숨진 사실이 드러나서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0: 이 사장은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지진 당시에 이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전디 기자입니다.
3: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를 강타하고 약 1시간 20분 뒤인 28일 오후 5시 50분쯤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센터 이온 쇼핑몰 건물 2층이 큰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직원과 고객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가운데 여직원 2명이 회사의 부당한 지시로 건물에 다시 들어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유족들을 인용해 쇼핑몰 잡화점에서 일하던 22살 오우타케 구루미 씨가 회사 지시로 다시 매장으로 들어간 뒤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으로 대피했지만 회사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해서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타케 씨와 다른 직원 한 명이 건물로 다시 들어간 지 5분 만에 쇼핑몰은 폭발했고 다음 날 매장 인근에서 이들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측은 어제 오타케 씨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장에게 지시받은 점장이 직원들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매출금을 금고에 넣어두라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온 쇼핑몰 측은 대피 후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침이라며 사과했습니다.
4: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온 쇼핑몰 사장입니다.
3: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돈부터 챙기라는 무리한 지시가 무고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자드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내 책임이지. 과연 항상 그럴까요? 건강해지려고 찾은 헬스장에서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7: 하나만 더... 하나만 더!
8: 저기 봐봐! 저 사람 다벨이 깔린 거 아니야?
7: 어떡해! 여기 사람 좀 불러주세요!
6: 한 40대 남성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70kg 바벨에 목이 눌렸습니다. 약 25분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일주일 뒤에 숨졌죠.
8: 20분 넘게 저 상태였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고? 아니 트레이너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거야?
7: 그러게! 누군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6: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철저히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까지 헬스장이나 트레이너에게 모두 책임지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일까요?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9: 헬스장은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검찰 측은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10: 자자 조용히들 하시고요. 선고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 사고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6: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물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죠. 항소심에선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헬스장 측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헬스장이라는 게 워낙 많은 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예,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6: 오프닝에서 사건의 큰 줄기 소개하긴 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검찰이 헬스장 대표 트레이너에게 어떤 책임을 어떤 이유에서 물은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11: 예, 보도에 따르면 지난

0: 2024년 12월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회원 한 분이 홀로 약 70kg 중량의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바벨에 목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되어 있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담당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은 전문 체육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대표가 이를 어겼고 트레이너 역시 CCTV 모니터링이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회원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죠.
1: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내용을 보면 헬스장 측이 법에서 정한 체육 지도자를 두지 않은 사실 이 자체는 법원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였다.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판단이 나왔던 거죠?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을 위반한 것과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도 헬스장 측이 체육 지도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분만 질식 상태가 계속되어도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순간 사고를 확실히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1: 네, 피해자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무려 25분가량 발견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누군가가 조금만 살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0: 네, 이 대목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니 25분이나 방치되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인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눌려 질식 상태가 되면 5분만 지나도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도 지적했는데요. 즉 25분이라는 시간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에 단 5분 안에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구조했어야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상주 직원이 있었더라도 하필 그 5분 사이에 다른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거나 또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결국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100% 살릴 수 있었다는 확신이 없는 한 함부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1: 또 재판부는 헬스장은 수영장과는 다르다. CCTV로 이용자의 상태를 수시로 살필 의무까지는 없다. 그렇다면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1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수영장과의 비교가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수영장은 익사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해야 하는 특수시설이지만 헬스장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위험 시설은 아니라고 본 거죠. 현실적으로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는 시설물 자체의 위험성, 예를 들어서 기구 고장 등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수준 정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운동 동작을 일일이 실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 네, 항소심 결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민사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헬스장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0: 네,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민사재판은 누구 과실이 더 큰가를 다투는

0: 과실 비율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헬스장이 안전교육이나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객이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법원은 헬스장의 러닝머신 안전 이용 안내문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PT 강사 역시 기계에서 내려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 그리고 기구 간 간격이 16cm 정도로 너무 좁았던 점 등을 들어서 헬스장 측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1: 그런데 반대로 헬스장에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배상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헬스장 발매트에 미끄러져서 골절된 케이스, 또 헬스장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한 케이스, 둘 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0: 네,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째는 헬스장 락커룸 사우나 앞에 발매트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뼈가 골절됐다며 8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를 보면 해당 발매트가 심하게 들떠 있거나 뭐 미끄러웠다는 사진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고, 헬스장이 사우나 바닥의 물기를 완벽히 건조하게 유지할 것까지 기대하긴 어렵다며 본인의 과실 가능성 높게 봤습니다. 둘째는 헬스장 샤워실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방치됐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우나 온도가 75도에서 80도로 통상 범위였고 주의 표지판도 정상 부착되어 있었으며 관계 법령상 업주에게 사우나 내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이용객 상태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1: 결국 헬스장 사고에서 중요한 건 증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관리 의무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0: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법원은 감정이나 정황만으로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매트 사고처럼 본인은 시설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당시 현장 사진이나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본인 과실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직후에 현장 증거 확보가 민사소송 승패의 결정적 열쇠가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랑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운동하다 다친 경우,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도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0: 네, 법원은 이 두 경우를 완전히 다르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훨씬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주의 의무도 크게 보기 때문에 헬스장 측 책임을 절반이나 또는 그 정도로 낮게 제한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개인 지도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혼자 운동하는 경우에 비해서 트레이너의 주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묻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너와 덤벨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이 아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령이 얼굴로 떨어져서 치아가 부러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트레이너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아령을 받아줘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헬스장 측 책임을 60% 정도 인정했습니다.
1: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헬스장 이용하다 다치면 내 책임이 큰지 헬스장 책임이 큰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0: 네.
1: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의 하자나 뭐 안내, 지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면 헬스장 책임이 커지겠죠. 그리고 시설은 정상인데 본인의 무리한 동작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면 본인 책임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사고 직후에 기구 상태나 안내문 부착 여부 또는 바닥 상태 같은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보해 두셔야 하겠고요. CCTV 영상 보존도 잊지 않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분들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 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정석의 아로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서쪽 지역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람 서풍이 동풍으로 좀 이어지면서 서쪽 지역에서는 뜨거운 공기 이번 주 내내 유입되겠는데요. 폭염 중대 경보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와 영남 많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어제 낮 시간보다 2도가량 높고 광주는 무려 39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 주시겠는데요. 야외 활동은 최대한 삼가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속에 도로에서도 사고 나지 않도록 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 분기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42km 안팎입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 교통량이 많은 상황인데요. 인제 부근부터 내리촌 휴게소까지는 4km 정도가 밀리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는 지금 서울 방향 서해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지난주 한반도 동남쪽을 달궜던 폭염이 이번 주 방향을 바꿔 수도권 등 서쪽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화문 광장 바닥 온도는 이미 65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논밭이나 차량에 머물다 숨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울산에선 페인트 창고에 불이 났다가 폭염에 빠르게 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며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는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법안 도입에 힘을 실었습니다.
9: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5%대까지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에 곧바로 부동산 증시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에 복귀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상 곳곳이 비상입니다.
1: 시장에선 상인들이 찜통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식수원엔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0: 먼저 인천 종합어시장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오후가 되면서 찜통더위가 더 심해졌다고요?
2: 네, 이곳에는 지붕이 설치돼 있어서 강한 햇볕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내부에 계속 머물면서 온몸에는 후덥지근한 열기가 감싸는 느낌인데요. 제가 이곳 시장 안을 돌아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굴과 등이 모두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상인들은 생선을 손질하기 위해 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위에 올려둔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새 얼음을 반복적으로 채우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오전부터 이곳에 있었는데 시장 통로를 오가는 손님은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인들도 날이 더워지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손님은 줄었지만 상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면서요?
2: 네,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도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과 냉각 설비 사용을 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상인은 더운 날씨에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가을과 겨울에 비교해 얼음 사용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도 전했는데요. 또 화로 수조의 물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기도 계속 가동해야 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0: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용뿐 아니라 상인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상인들은 한낮부터 영업이 끝날 때까지 땀에 젖은 채 일하고 더위가 심한 날엔 어지럼증을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0: 손님의 발길은 줄었지만 수산물을 관리하는 비용은 늘고 상인들의 건강 부담까지 커지는 모습입니다.
2: 연일 폭염으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원은 녹조가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김기수 기자, 그곳엔 조류경보가 발령됐다고요?
3: 네, 저희 취재진이 오전부터 이곳 대청호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곳곳이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또 바람이 불 때마다 짙은 녹조띠가 보이고 비린내와 흙냄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회남수역엔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회남수역은 지난달 30일 기준 밀리리터당 세포수가 2만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두 차례 연속 측정값을 기준으로 만세를 넘으면 경계경보가 발령되는데요. 이 기준을 두 배 넘게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문희수역의 경우도 밀리리터당 세포수가 2천을 넘어서면서 관심 단계 바로 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문희와 추동수역의 수온 역시 29도와 28도를 기록하면서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류 상황이 심각해지면 악취는 물론 수중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조류 증가에 따라 문희 취수탑의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 등 13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고도 정수처리 시설의 운영을 강화해 독소를 제거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와 오염원 집중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금강역 환경청도 녹조 발생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 제거 설비 등 방제 장비를 투입하고 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청호 주변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낮 최고기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에 따라 유해 남조류의 증식도 활발해지면서 녹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이번 주는 수도권까지 폭염의 기세가 절정이라고 하는데 더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정우 김기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경기 전역에 12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연천군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지난달 27일 평택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에 이어 두 번째 사망 사례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한 비닐하우스에서도 작업 중이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오염질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집계된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모두 39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남 당진에서는 논일을 하러 나갔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당진 합덕읍에 있는 논옆 경사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진경찰서는 A씨가 폭염에 논 작업을 하던 중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 오전 울산의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4: 유독가스 배출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겁니까?
5: 네, 그렇습니다. 페인트 소매점의 창고에서 난 불이 주변 건물로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YTN에 들어온 첫 제보 영상인데요. 높은 아파트 위까지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불이 난 시간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울산 삼산동에 있는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고 있었는데 지게차에서 불이 시작됐고 페인트 창고로 옮겨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은 인근 카센터와 빌라 등 4개 건물로도 번졌습니다. 이 불로 거동이 불편했던 60대 추정 여성, 빌라 거주자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페인트 창고 주인 60대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페인트가 인화성 물질인데다 불이 난 울산이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덥다 보니 불은 급속히 번졌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70석대와 29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페인트에서 유독가스가 나오면서 2차 피해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0: 대피하라는 안전문자가 발송됐다가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소방청은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로 격상한 상황인데요. 화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1: 전국의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한 듯합니다. 지옥 폭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 네, 이번 주는 서울 등 서쪽 지방이 비상인 가운데 과거 루사나 매미와 견줄 만한 초강력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상재난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정말 요즘 밖에 나가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 주말 내내 더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더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3: 네, 뭐 말 그대로 뭐 지옥 폭염이다, 뭐 괴물 폭염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경남 지역이 정말 비상이었습니다. 기온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역대급 더위가 나타났는데 경남 양산 지역이 무려 43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고요. 북창원과 밀양 지역도 4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김해와 의령, 또 경주와 북부산 등에서도 뭐 영남 곳곳이 40도를 웃돌았습니다. 강릉 지역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최저 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지역도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12일째 열대야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9.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말씀해 주신 지옥 폭염이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닌 것 같은데 경남 네. 지역에 이렇게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3: 네, 이 지역에 그 소백 산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00m 정도의 높은 산들이 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영남 알프스라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 예. 이 산들로 좀 지역이 좀 둘러싸이면서 지형적인 특성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산 지역의 경우는 한반도 상공으로 좀 이중 열돔이 가세를 하고 있고요. 또 산맥을 넘어온 뜨거운 불바람이 가세를 하고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내륙 분지의 특성이 현재 이 지역에 열기를 갖추면서 기온을 크게 치솟고 있다는 그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동풍에 의한 편현상, 또 창원 등 일부 지역은 분지의 특성이 작용을 하는 등 일부 지역마다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122년 만에 더위가 나타난 좀 부산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좀 뜨거운 온풍으로 바뀌면서 평소 더위를 식혀주던 이런 이 천연 에어컨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징이 좀 다르게 나타났고 또 결정적인 원인이 좀 최근에 또 하나 나타났는데 강수량입니다. 경남 지역의 최근 한 달간의 누적 강수량을 살펴봤더니 53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땅을 식혀줄 만한 그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지표면의 열기를 더 크게 좀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좀 들어보시죠.
4: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이게 증발하면서
5: 부경대학교 교수입니다.
4: 기화율을 바꿔서 가져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후라이팬이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같은 원리로 양산에서는 그 수증기로 때갈 토양의 수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기 받는 대로 그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3: 네, 이제 수분을 이제 좀 그 수분 증발할 수 네네. 있는 네 그런 그게 없으니까 정말 이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말 달달달 네.
1: 가뜩이나 마른데 수분이 없으니까 네. 더 이게 달궈지는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예. 문제는 이 더위가 지금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3: 네, 맞습니다.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서울 공식 낮 기온이 지금 37도로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오늘 오전 11시를 발효로 해서 경기도 부천과 인천 옹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요. 경북 지역과 또 전남 일부 지역에도 역시 중대경보 지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기온을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살펴봤더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 전남, 광주, 광양 기온이 지금 40도를 넘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뭐 대구도 지금 조금 전에 40도를 넘었다고 지금 속보가 나갔고요. 예. 서울 지역을 지금 살펴봤더니 금천구와 강남구가 지금 37도를 웃돌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중대경보 지역이 더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낮에 야외 활동이나 좀 작업을 중단을 해주시고 낮 동안에는 휴식 시간을 준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자, 이렇게 서쪽 지방까지 더위가 심해진 이유, 태풍 영향 때문이라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태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남쪽에서 좀 이동 중인데 이 태풍이 서진을 해서 이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나라 쪽으로 강한 동풍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게 되면은 영서와 수도권 그리고 이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쪽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오르게 되는데요. 과거에 지금 역대급 더위가 이어졌던 해가 2018년도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공식 기온이 홍천이 41도 그리고 서울 낮 기온 39.6도로 역대급 더위가 기록이 됐고 또 자동 관측 장비 기온에서는 40도 이상의 기온을 보였던 곳이 무려 60곳 넘게 관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기압계가 열돔 환경에 일본 남쪽 해상으로 지금처럼 태풍이 위치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과 기압 배치가 매우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역대급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입니다.
1: 예. 근데 어쨌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라면 뭐 물론 네. 이제 서쪽은 더워지겠지만 그동안에 더웠던 영남 지역은 조금 한풀 꺾일 수도 있는 걸까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영남 지방 좀 덥다. 지금 속으로 나갔지만 더웠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중반쯤 되면 40도를 넘었던 이 극한의 더위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보상으로도 양산을 비롯해서 이 동쪽 지방의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지금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동서의 이 더위의 중심이 좀 바뀌는 셈인데 다만 이 극한 더위가 잠시 누그러드는 것이고요. 여전히 33도로 웃도는 이 폭염은 계속되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대비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태풍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네네. 이 태풍의 세력이 과거 루사나 매미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는 겁니까?
3: 네, 우선 지금 예상대로라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직은 좀 태풍의 진로가 좀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이 예상한 진로는 이번 주 후반 점차 이 태풍이 좀 서진을 해서 중국 남부 가까이 이동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이후 경로에 대해서는 좀 예측 모델마다 계속해서 좀 갈리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 태풍의 모습인데요. 13호고요. 이름은 돌핀입니다.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이고 현재 4등급으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지금 중국 남부를 향해서 서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누리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태풍의 중심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루사나 또 매미 정도의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킴 모델과 유럽 모델 그리고 미국 모델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남부에 지금 상륙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강도인데요. 태풍이 초강력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강도 4 정도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반경인데요. 300에서 600 사이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럼 한 4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태풍의 영향 반경이 한 400km 정도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 정도 예. 영향 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향 반경이 지금 무척 넓은 상황인데 지금 제가 지금 위험 영역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남부로 지금 갈 때쯤 되면은 서귀포까지 영향 반경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남부로 지금 가는 시점이 이번 주말 이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태풍이 중국 남부로 향하는 시점에서는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남해상과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서귀포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태풍이 이동 반경 안에 제주도와 남해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호우와 이제 너울성 파도 지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내륙 쪽으로도 지금 폭염이나 뭐 열기 때문에 더위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어쨌든 지금 이 태풍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간접적으로 들면서 폭염이 네. 길어지든가 아니면 호우가 내리든가 뭐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건데 네네.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좀 기상 상황을 봤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3: 네, 이제 뭐 한마디로 고온 다습한 기류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풍에 의한 열기 그리고 태풍이 좀 밀어 올리는 이제 열대 수증기가 한꺼번에 좀 중첩이 되는 그런 최대 고비 기간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반 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우려되는 게 역시 좀 온열 질환이고요.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위험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난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을 좀 전면 중단을 해주시고 실내 통풍과 냉방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수도권 쪽으로 폭염이 좀 피크를 칠 것 같기 때문에 최대 전력 수요가 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위험성이 크고요. 또 장기간 좀 냉방기 가동으로 인해서 실외기 화재 사고에도 좀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또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상으로 좀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특보가 좀 급격히 바뀔 수 있어서 피서철이잖아요. 네. 해안가나 계곡을 찾으신 분들은 피서객분들은 최신 기상 예보도 수시로 확인하시고 위험 지역 접근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1: 예. 들으신 것처럼 지옥 폭염에 로사급 태풍 거대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날씨 예보에 조금 더 귀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국내 현안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2: 주로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6: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한 이 대통령은 오후에 국내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 출국 이후 한성숙 총리 주재로 추가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던 만큼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세제는 물론 공급과 대출 등 정책 전반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 역시 점검 대상입니다. 주가 급등락 요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보완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그에 따른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대안에 대한 토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해 국내 주요 현안 모두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시 외에 폭염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는 물론 유관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는 지난달 중순에 이어 남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이틀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산업부와 외교 국방부, 법무부 등이 생중계로 정책 성과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이란전쟁, 보안수사권 폐지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실탄을 미장착하고 무인기 소동을 벌였던 육군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했다는 속보입니다.
2: 네, 최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서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다며 부작용은 신속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거취를 두고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그만두고자 하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정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 장관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7: 네, 정 장관은 오늘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유례 없이 빠르게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의로 설계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8: 이렇게 빛의 속도로
9: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되는 건 처음일 거예요.
8: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7: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거부권 건의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추후 7대 범죄 전권 송치에 대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게 많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게 범위 설정에도 유의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 정 장관이 거취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죠?
7: 네, 그렇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때문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의를 유지하는 거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은 끝났고 취임 이래 상황이 심각했던 교정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0: 추가로 할 일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일선 검사들에게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맡은 일을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곧 대검찰청에서 진행될 신임검사 신고식엔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직무대행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난달 31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5: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6: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5: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부 7대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가 결정이 됐는데 후속 입법이 지금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1: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뭐 검사는 어떻게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7: 그렇죠.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6: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7: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권 송치가 되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막혔었는데 이후에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검사가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이제 근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마저도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남겨놓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결국은 이제 그거는 경찰에게 이런 방향대로 수사를 해주세요라는 이제 요구에 불과하는 거라서 사실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그 근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 라는 게 이번 법안 통과의 주된 내용인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를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까?
8: 일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요. 형사소송법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6: 임주혜
8: 정도로
6: 변호사입니다.
8: 앞으로 실무상 어떻게 운영될지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측에서는요.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왔던 검찰의 조직의 비대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검찰 조직의 어떤 부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 손질해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잘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냐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극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어떻게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처럼 문제가 된다면 또다시 개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예. 같고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개혁의 이제 완수다. 더 민주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실무상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1: 실무상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씩 조금 더 짚어보자면은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이게 재판에서 증거로는 작용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7: 그렇죠. 이제는 검사가 보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소청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재판을 유지하는 절차 그 네. 역할만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건이 이제 경찰에서 수사한 게 올라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사는 다른 이제 뭐 피해자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볼 수 있고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예. 조사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걸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의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아니면 본인이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서 쓰기 위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새롭게 뭔가 취득하게 되는 것 자체를 증거로서 재판에 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네.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내용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다시 경찰에 내려가서 경찰이 그 부분을 증거로서 받아서 이제 올려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서 그럼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바로 올라오는

0: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개정안에 보면 검사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또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헌법 12조랑 14조에서 명확하게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이 법원에서 이제 법관이 발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내용 자체는 지금 헌법상의 조문하고 형소법 개정안이 상충되는
0: 배치되는
1: 내용입니다.
0: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조문 내용이 상충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헌법의 내용이 검사가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유지를 해둔 의미인 거냐, 아니면은 검사 이외에도 다른 경찰을 통해서 청구를 한 영장이 검사가 청구를 한다면은 그거는 또 가능한 거냐, 이런 해석에 또 논란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헌법 조문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개정안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 청구권에 반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헌 논란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헌법 소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가지고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위헌적인 조항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는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2: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 범죄 피해자들, 국회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증언하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3: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입니다.
3: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검찰의
4: 세종
5: 보안 수사는
4: 집단 성폭행
5: 단순한 절차가
4: 피해자입니다.
5: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2: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절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SNS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SNS에 이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6: 그렇죠.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요, 보안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던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이제 1심까지만 해도요, 살인 미수로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검찰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한 겁니다. 이 피해자의 청바지에 묻어 있었던 DNA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제출이 되면서요,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이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형량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동 수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보안 수사에서 DNA 검출 등을 통해 확인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피해자의 외침 역시도 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경찰에서 만약 고의가 아니어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걸 볼수 있도록 여러 차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피해자의 그게 좀 유리한 방향이겠는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서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권 송치를 도입하겠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전권 송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1: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불송치라고 해서 사실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불송치를 하는 부분도 검사한테 이제 제출을 해서 검사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불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결국 이제 검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7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권송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뭐 스토킹, 장인학대, 성범죄, 노인학대, 아동성범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있는 법이라고 했지만 이 죄명으로 과연 사회적 약자를 나누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이 죄명 말고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그 피해자도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전권 송치가 되지 않으면 경찰이 판단한 1차 판단 결과에 따라서 검사가 다시 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살펴보지도 못할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7대 범죄로 한정해서 지금

0: 정권 송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입법이 있을 테지만 과연 이게 이대로 이제 7대 범죄로 한정해서만 하는 것이 사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법률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조금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대 범죄라고 중범죄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 7건만 여기에 한정을 했지만 민생 범죄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7대 범죄로 한해서만 전권 송치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범죄들은 어떡하냐라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세 사기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요 약자입니다. 전세 사기라고 해서 아동이나 뭐 성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걸 전권 송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딱 자를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점이 나오고요. 장애인 범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권 송치 대상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 이런 범죄와 사기 사건 같은 부분들이 엮여 있는 경우 지금 전권 송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충분히 산정할 그렇죠. 수 있는데 예. 실무상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풀어갈 과제가 많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 7대 범죄라는 것이 과연 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강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피해자들은 사실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권 송치가 되지 않으면 만약 경사의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곧바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보완이 좀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3: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뭐 피해자든 피의자든 어쨌든 이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길어질 거다. 그러니까 기존 그 수사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0: 사실 이제 약정하기 나름인데 예. 근데 이렇게 지금 경찰 단계에 힘이 실리게 되고 이 단계에서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 단계에서 약정을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고 조력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이걸 뭐 약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이제 만약에 수당을 받는 걸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걸 타임 차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 기간이 갖고 있는 시간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은 훨씬 더 비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경찰이 이론적인 수사 기관이다 보니까 경찰 출신 변호사를 아무래도 더 찾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과연 이 수사 결과가 잘 풀릴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출신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그런 배경만 보고 예. 경찰 출신이라는 배경만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찰, 검찰을 두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투트랙으로 서로 이렇게 뭔가 보완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균형과 견제를 하도록 이제 만들어 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일원화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한 조직은 이 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하나의 사건이 골물 수도 있고 네.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줄 것을 사실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이 사건 그대로 두면은 제대로 처리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원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러 다니는 그 시간들도 본인한테 비용이 될 것이고 네. 드리게 되는 그런 선임 비용도 비용이 될 것이고 여러모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부분 본인의 그런 일상생활이 있었어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게 과연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안 그 수사권 폐지도 들어있지만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가 돼서 지금 야권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2: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보안 수사권에 가려져 있었고 막판에 추가가 되면서 네. 공소기각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공소기각은 일단 검찰 측에서 공소를 제기를 해서 재판에 갔는데 재판부가 보니까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재판은 일단 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공소기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기했다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재판부에서 이건 유무죄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공소기각이 내려지는 그 사유를 보자면 뭐 대표적인 것이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소가 없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미 한번 재판을 했는데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유무죄 다투볼 필요도 없다. 잘못 제기된 거니까 공소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요. 추가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수사라던가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조금 더 뭐 넓어졌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한켠에서는 이미 판례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논리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냥 명문화해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더 넓어진 것 아니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뭐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일탈했다는 표현이라든가 중대한 위법수사라는 부분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하다라는 부분은 법률에 있어서 사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소 폭넓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또 이 부분도요. 앞으로 어떻게 공소기각이 나올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1: 예.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속보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36도를 넘었습니다.
3: 예, 앞서 저희 그 기상재난 전문 기자도 지금 37도를 예보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36도가 넘었고 그리고 서울 금천구, 구로구 등은 현재 38도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주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인데 이 관련해서 한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이 CCTV 속의 남성을 키 175cm가량의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 처음으로 지금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기존 예상은 사실 건장한 체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던 방법이 뭐 CCTV상의 이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런 기법을 썼을 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키 175cm가량의 보통 체격.
3: 예. 그러니까
0: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좀 건장한 체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경찰이 특정을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보통 체격이라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지금 55일째 지금 된 상황인데
3: 예.
0: 그동안에 또 공개 수사로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인상착의도 사실은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뭔가 조작된 사진이 올라오고 또 그래서
3: 예, 예.
0: 이제 좀 혼란을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뭐 오류 가능성, 혼란의 가능성을 조금 줄이고 확실하게 피의자의 신분을 조금 특정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키 175cm가량의 보통 체격이라고 이제 밝힌 이유도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수집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예. 자, 지금 어쨌든 CCTV를 통해서 용의자를 찾고 있는데 근데 금품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단순 강도 살인이냐 이런 의문이 또 나올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2: 지금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은요. 들어올 때는 손에 들고 있는 게 없는데 나갈 때 보면 지금 피해자의 이 핸드백으로 추정되는 그런 걸 갖고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강도 살인으로 보기에는 갖고 나간 물품이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1: 네.
2: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공개된 이 CCTV 영상을 보면은요, 굉장히 대범합니다. CCTV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3: 예.
2: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 맞춤을 한번 하고 CCTV를 한번 보고 지나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거든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요. 인지역이 드문 이 상황에서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거침없이 이 밖으로 나가는 이 과정을 보자면 그러니까 강도 살인 이외에도 뭐 면식범일 가능성이라던가 뭐 원한 범죄일 가능성, 이미 이 집안의 구조라던가 이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단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이제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특정은 어려워요.

0: 상황이거든요. 이 영상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제보해 주시는 것이 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결정적인 제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수사가 계속 오리무중에 빠지고 용의자가 계속 잡히지 않으면 그럼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0: 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전 자필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사건의 초기고요. 이때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제 이런 영상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공개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비판은 또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도주를 했을
1: 그렇죠.
0: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 특히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면서 걷는 듯한 모습이라던가, 한 175cm 정도 되는 이 남성의 모습, 저 정도의 신체 체격, 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제보도 지금 100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붙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저희도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당시 최전시 의원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3: 혐의 인정하십니까?
4: 아동 성매매 혐의 인정하시나요?
5: 미성년자 범죄
4: 인정하시나요?
6: 미성년자 성매수 당 이전에도 하신 적 있으세요?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번에 핸드폰 제출 안 하셨을 때는 증거인멸 시도하신 건가요?
2: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제출을 안 했을 때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 최전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또 포착을 했더라고요.
7: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도 중하지만 성착취물 제작,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본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을 해서 전송을 해달라는 것도 성착취물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때 사건 당시에 지금 우리가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 말고도 사실은 다른 여러 여중생이나 아니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휴대폰을 빠르게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월에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조사가 5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도 본인이 포렌식을 사설업체에 맡겨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패착인 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증거를 당연히 인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뭐다 포렌식을 한 결과 다른 피해자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축소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다른 지금 피해자 사진이 나왔다라고 하고 대화 내용도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피해자도 지금 특정이 돼서 아마 뭐 추가 범죄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렇게 패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최전 시의원의 초기 진술, 그러니까 휴대폰과 관련해서도요. 그런 걸 믿고 나중에,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도 좀 물을 수 있는 겁니까?
0: 좀 아쉽다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커질 사안인지 몰랐다고도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최영중 전 시의원에게도 변호사 선임을 할 시간을 줘야 되고 수사기관에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일정 조율은 필요하겠죠. 당시 이제 회사원이라고 밝히고 있었으니까 뭐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한두 차례 정도 조율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휴대폰 같은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포렌식을 해서 이걸 제출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아쉬운 대응으로 꼽힙니다. 1년치 지금 통신 내역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증거 인멸이 됐을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부터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모두 열어두고 좀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게 휴대폰 제출 같은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2: 그런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선거 비용 100%를 돌려받았다. 이 부분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7: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 어느 득표율 이상을 이제 득표를 했을 때 그때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주거든요.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주는데 사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이제 16일 정도 있다가 사퇴를 한 경우라서

0: 이런 경우까지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줘야 되나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예. 근데 법상 이렇게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선거 범죄인 경우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그 범죄에 한정해서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선거 비용 보전을 해주지 않고 있고 지금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구속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선거 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그런 범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을 토대로 해서 조금 그 개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16일 정도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의정활동 비용까지 또 받아갔습니다. 예, 예.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조례로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세금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낸 지방세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지출이 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1: 네, 국민의 혈세가 쓰인 부분인 만큼 관련 법,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맞게 다시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황정민 씨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법원에서 이 폭로자인 A 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 A 씨는 이 부분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자, 이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양측의 주장 어떻게 지금 엇갈리고 있나요?
2: 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 폭로를 하고 있는 측의 주장을 보자면요. 황정민 씨와 사적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온 적이 있었다. 내가 일방적으로 스토킹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자면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있었지만 이것도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정식 재판으로 가서 이 스토킹 혐의 다퉈보겠다라고 해서 결국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팬과의 단순한 만남이었다. 하지만 집착이 이어지고 정말 많은 양의 메시지 같은 것을 보내면서 멀리하고 있었는데 아들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한다거나 계속해서 본인을 뭐 스토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은 스토킹의 피해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뭐 대화 내역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황정민 씨 측에서는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잘려있는 일정 부분 편집, 조작이 가공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결국 재판에 가서 이 건건이 하나하나 다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예. 근데 이렇게 논란이 길어지니까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많은 이제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을 향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 그렇죠. 이번 사건과 무관한 황정민 씨의 또 다른 팬이 이 폭로자다라고 하면 지목이 되면서 네. 이런 것이 대표적인 2차 피해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이렇게 신분이 공개가 되고 딱 타겟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피해가 정말 크고요. 문제는 너무나도 빨리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이 피해를 보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뭐 대화 내용이라고 해도 이것이 뭐 AI로 합성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약층의 입장이 현재까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사실관계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이 폭로자 이 A씨는 황정민 씨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과 창작활동 일부에 대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부분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결국 양측이 형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민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4: 배우 황정민 씨의 사생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원은 폭로자 A 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 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에드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0: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9: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교통안전 1분 터.
16: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선관위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합니다. 대한변협과 법전환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명씩을 추천받고요.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죠.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집계 조작, 선거 전산 시스템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요.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부정 채용 등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에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70일간 활동이 가능하죠. 한편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 기세가 극심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중대경보지역이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전남, 광주와 영남 많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도 37도로 어제 낮보다 2도가량이 높은데요. 광주는 무려 39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좀 높아 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안전 운행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현재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기름램프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전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 이때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가는 길

북충주 나들목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여파로 지금 일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노은 분기점에서 북충주 나들목까지는 3km 정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이렇게 극심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우리 일상 곳곳이 비상입니다.
2: 네, 시장에선 상인들이 찜통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3: 네, 인천 종합 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후가 되면서 찜통 더위가 더 심해졌다고요?
3: 네, 이곳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서 강한 햇볕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 들어서 뜨거운 공기가 이곳 안에 계속 머물면서 후덥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조금 전 낮 2시쯤 시장 안과 밖의 기온과 습도를 측정했는데요. 시장 안의 기온은 바깥보다 1, 2도가량 낮았지만 습도는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상인들은 생선을 손질하기 위해 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땀이 마를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산물 위에 올려둔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새 얼음을 반복적으로 채우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아침부터 이곳에 있었는데 시장 통로를 오가는 손님은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인들도 날이 더워지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1: 수산시장에서는 필수인 얼음이 녹을 정도라니까 얼마나 더운지 가늠이 가는데요. 그런데 손님은 줄었지만 상인들의 일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도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과 냉각 설비 사용을 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상인은 더운 날씨에 얼음이 빠르게 녹아서 가을과 겨울에 비교해서 2배 이상 더 많은 얼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화로 수조의 물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기도 계속 가동해야 해서 전기 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용뿐 아니라 상인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상인들은 한낮부터 영업이 끝날 때까지 땀에 젖은 채 일하고 더위가 심한 날엔 어지럼증을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3: 손님의 발길은 줄었지만 수산물을 관리하는 비용은 늘고 상인들의 건강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종합어시장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1: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현장에도 타격이 상당하고 또 인명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2: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해서 대응 중인데요. 사회부 이현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지금 피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5: 네, 무더위가 이어지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수산시장입니다. 어시장 상인들은 요새 화로 수조 온도를 유지하기가 특히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수조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수산물이 금세 떼죽음을 당하거나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매일 얼음을 연신 쏟아붓고 또 온종일 수조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기도 돌리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얼음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작 찌는 더위에 손님 발길은 또 뚝 끊긴 상태여서 상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2: 네, 자, 어시장도 걱정이고요. 또 무엇보다 인명피해 소식이 우려됩니다. 길거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요?
5: 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숨졌는데 열사병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상의를 입지 않은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는데요. 구급대가 발견했을 당시 남성의 체온은 38도를 넘었고 이후 40도 가까이 치솟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뙤약볕 아래서는 차 안도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제 오후 2시 반쯤 50대 여성이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들과 다슬기를 잡으러 왔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이제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차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힌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차 안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으면서 역시 열사병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1: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런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야외는 위험할 수밖에 없죠.
5: 맞습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서 이제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소방은 출동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점을 고려해 밭일에 나갔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889명,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위험군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32.1%로 3분의 1을 차지했고요. 이제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 같은 야외가 78.8%로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땡볕 아래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나 이제 어르신들의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2: 네, 야외 작업은 최대한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순환 사고도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한강에서도 사고가 있었다고요?
5: 네, 맞습니다. 이제 그제 아침이었는데요. 그 서울 잠실대교 근처 한강에서 이제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수중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대가 7분 만에 출동해서 심정지 상태인 남성을 찾아서 이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구조대는 한강 물높이를 조절하는 수중보 주변에 거센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이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예. 이런 폭염에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가축이나 어류 폐사도 늘고 있는데 이 농축수산업 상황은 어떤가요?
5: 맞습니다. 일단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축사에 스프링클러를 틀고 대형 선풍기 같은 것도 돌리고는 있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1: 네.
5: 지난 5월 중순 이후 그제까지 폐사한 가축은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 40만 4천여 마리, 돼지 2만 8천여 마리 등 모두 43만 2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바다 양식장의 상황도 심각한데요. 이제 현재 남해안과 제주 연안 등의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닷물의 온도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온 변화에 약한 넙치나 우럭 같은 양식어류 16만 5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날씨에 민감한 농축수산 전반이 더위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자,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 집도 에어컨을 상당히 좀 오래 틀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5: 네, 이제 냉방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다행인 건 전력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피크 시간대인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최대 전력 수요는 88.9기가와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공급 예비율이 안정 기준선인 10%를 넘었지만 14에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장 전력난이 일어날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휴가철이 끝나고 이제 폭염이 이어지는 8월 3주차에 올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이때 최대 전력 수요가 94.1에서 최고 98.8기가와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하게 돼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기억해야 하는 안전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 네, 최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발표한 지침을 참고하면 좀 유용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낮 동안에는 창문을 닫고 이제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외부 기온이 비교적 서늘해지는 밤 시간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선풍기 사용법입니다. WHO는 선풍기는 주변 온도가 40도 미만일 때만 사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피부 온도보다 높아지면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뜨거운 열풍이 되어 체온을 더 높이고 탈수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O는 에어컨을 켤 때는 희망 온도를 27도로 설정한 뒤 선풍기를 함께 트는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실제보다 약 4도 정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 네,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염 피해 상황 사회부 이현정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야구와 축구 등 야외에서 펼쳐지는 프로스포츠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 네, 경기 시간을 조정하고 워터 페스티벌을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6: 안타와 홈런, 득점이 나올 때마다 야구장은 워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에 팬들은 물놀이 하듯 야구를 즐깁니다. 관중석에서 인기 가수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는 점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는 요소입니다.
7: 야구장에 와서 덥긴 한데 물에 풀어먹고 좋아하는 선수가 안타홈런 하시니까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6: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창원에서는 지난 휴일 이틀 연속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 부산에서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유독 올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지난해는 한 경기도 없었던 폭염 취소 경기가 올해는 벌써 3경기나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단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수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에 노심초사하는 건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구처럼 경기가 취소된 적은 없지만 무더위 정도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폭염을 추가를 해서
9: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입니다.
8: 경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기가 필요할 때는 개최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에 넣어놨거든요.
6: 각 프로스포츠 종목단체와 구단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대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환자에 대비하는 등 관람객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뉴스퀘어를 듣고 계십니다.
1: 지난주 금요일 급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급락하면서 코스피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18% 급등을 이끌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5% 넘게 하락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10: 현재 5% 넘게 낙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3.6% 내린 6,358로 출발해 6,2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9% 내려 23만 원대, SK하이닉스도 8% 내려 157만 원대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로 코스피가 17%나 폭등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급락 중입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4조 원 가까이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순 매수 중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급락 중이지만 코스닥은 상승세입니다.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는데 장 초반 상승폭이 커지며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순 매수를, 외국인이 홀로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과 미국 7월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AMD, 샌디스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28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가 강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화 또한 강세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웅입니다.
1: SK는 중간 배당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한 주당 각각 1,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배당금 총액은 826억 5,935만 원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이번 달 18일이며 배당금은 오는 31일에 지급됩니다. SK는 2018년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 중간 배당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배당 시기와 규모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전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시장 내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서 코스피가 자체 목표치인 9,000선까지 약 36%의 추가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에서 나타난 극심한 변동성과 매도세는 기업의 기초 체력 훼손이 아닌 수급 측면의 일시적인 기술적 요인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가파른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전격 개입한 사실을 동시에 공식 인정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공식 확인한 건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3월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베산트 미국 재무장관과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은 엔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해 지난달 31일 공조 개입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기자들과 만나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을 돕기 위해 미국이 시장에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설명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외쳤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11: 네, 국회입니다.
1: 민주당이 대국민 보고회를 2시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1: 네, 한명도 대표 직무대행계 원내대표 주제로 열렸는데요. 야권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보안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더 명확히 했고 피해자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보완했다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정권 송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공소기각 조항에도 대통령 재판을 끌어들여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 행사를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을 겨냥해선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엔 자체 대안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1: 자,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판세 어떻습니까?
11: 네, 혼전 그 자체입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격차 불과 1,200표 남짓입니다. 초박빙 승부로 흐르면서 개파 간 신경전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 오늘 강원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응원하는 상황 속 부울경 1위는 단순 승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 구호를 현수막으로 내건 걸 두고 자기 무덤 파는 일이라며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거다 자신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당청이 마치 레버리지 ETF처럼 두 배로 멀어지는 것 같다며 거듭 반면 구도를 띄웠습니다. 각축전 속 결국 승패는 호남이 가릴 거란 관측에 따라 후보들 구애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 후보는 전주와 광주를, 송 후보는 여수와 강양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정 후보 오늘은 강원을 찾았지만요. 아침 SNS에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 호남 지 내 연락해달라며 읍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공룡 경찰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의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죠?
12: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전환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가지고 책임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한 입법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과제라며 하위 법령과 규칙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인력과 예산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보완 수사 요구를 받으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초의 사건을 보낼 때부터 완결성을 높인다면 지금보다 보완 수사를 요구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속하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1: 경찰이 사실상 수사 권한을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죠?
12: 네, 홍 본부장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졌고 조직의 몸집이 커져 공룡 경찰이 됐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잘못한 사건에 대해선 다른 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분별한 보완 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을 송치하기 전 검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수사기획조정부서를 중심으로 형소법 대응 TF를 만들어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오늘 오후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개혁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과정 전반에 불거진 제19 감싸기 논란과 부실 수사 여부,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입장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사의를 표명한 의사를 계속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선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한 장관이 거부권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2: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영하던 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이 남성이 수중보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13: 서울 잠실대교에 있는 수중보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높낮이 차이로 거센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이곳에 30대 남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아침 8시 40분쯤입니다.
14: 남성은 이곳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강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수중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13: 신고 직후 출동한 순환구조대가 7분 만에 남성을 발견했는데 구명투부에 연결된 밧줄을 몸에 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 한강 관계자입니다.
16: 발목이나 손목에 차고 수영을 하세요. 보에 이제 물이 떨어지면은 수영돼서 그 와류라고 그런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가시거든요.
13: 구조 당시 이미 의식을 잃어 심정지 상태였던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

0: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수중부에 빨려 들어가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시흥시 제3경인고속도로 월곶 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서 18톤짜리 LPG 탱크로리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5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램프 구간 진입이 5시간 넘게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길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탱크로리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에는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교회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살 여자 어린이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교인 9명이 현장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훌쩍 넘는 300ppm 이상으로 측정됐다며 교회 내부 에어컨 냉난방기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억 원대 사기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100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차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지난 4개월간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외 아동 성착취물 소지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로부터 신고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SNS를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20대 한국인 남성을 특정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미국의 또 다른 비영리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P2P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 천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검거하고 추가 유포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직후 쇼핑몰에서 대피했던 20대 여직원이 회사의 지시로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가 숨진 사실이 드러나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사장은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지진 당시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를 강타하고 약 1시간 20분 뒤인 28일 오후 5시 50분쯤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센터 이온 쇼핑몰 건물 2층이 큰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직원과 고객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가운데 여직원 2명이 회사의 부당한 지시로 건물에 다시 들어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유족들을 인용해 쇼핑몰 잡화점에서 일하던 22살 오우타케 구루미 씨가 회사 지시로 다시 매장으로 들어간 뒤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으로 대피했지만 회사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해서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우타케 씨와 다른 직원 한 명이 건물로 다시 들어간 지 5분 만에 쇼핑몰은 폭발했고 다음 날 매장 인근에서 이들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측은 어제 오우타케 씨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장에게 지시받은 점장이 직원들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매출금을 금고에 넣어두라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온 쇼핑몰 측은 대피 후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침이라며 사과했습니다.
3: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온 쇼핑몰 사장입니다.
2: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돈부터 챙기라는 무리한 지시가 무고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 대형 산불이 나 5천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워싱턴주 제2도시인 스포켄시 인근에서 산불 3건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주택과 건물 등 약 600채가 타고 주민 5천 가구가 긴급 대피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음 달 말까지 농업 목적 등의 불태우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는 미국 서부 전역을 덮친 폭염이 지목됩니다.
3: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새로운

0: 적인 미국의 공습 취소. 숨막히게 이어지던 강대강 대치는 결국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 당시의 협상 국면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세의 본질은 이란이 판을 완전히 주도하는 뉴 노멀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미사일 부족 사태를 맞았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먼저 때리는 과감함을 선보인 뒤 곧바로 해협 개방이라는 협상 카드를 던졌습니다.
1: 사실 이란 측에서 먼저 찾아와 지금 당장 합의하고 싶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을 쥐어주고 공습을 스스로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적 합의라며 자화자찬하는 사이 이란은 오만과의 협약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 통제권을 붙이고 있습니다.
1: 이란의 주권이 완전히 존중받는 틀이 필요합니다. 오만과의 협상은 양자회담이며 제3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이라는 트로피만 안겨준 채 실속과 주도권을 완벽히 챙겼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한계를 찌르며 트럼프를 사실상 갖고 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는 이제 이란이 설계한 새로운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네, 이번에는 관련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자, 지금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오후부터 이란과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밝혔는데 네. 사실상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3: 뭐 그렇게 분석할 수 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찌됐건 본인이 승리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란이 다 받아들였고 우리가 이 해협을 열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디서 누가 누구 어떤 대표단으로 어떤 의제로 얘기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고 핵 협상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컨대 그냥 MOU 저 6월 17일 날 체결됐던 MOU가 그냥 다시 재개되는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충돌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MOU에서 있었던 다섯 번째 항. 그러니까 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자유항행을 여는데 과연 그런 통제권과 관리권은 누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해석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것인데 아마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좀 항로라든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온 그 거기 정도까지지 그 뒤에 것들은 다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이란이 원하는 그 MOU안을 그대로 가는데 좀 더 구체화되는 안이 될 것 같고 이 안에는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신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란이 원하는 쪽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진행되는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는 대공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격 취소를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한 매체에서 그 이란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개방 타협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습을 취소한 거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매체가 또 이스라엘 매체더라고요. 이거 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보도입니까?
3: 저는 일정 부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이란도 이 전쟁을 계속 끌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전쟁이 시작 다시 재개됐던 거, 이번 휴전 MOU가 깨지고 다시 이렇게 강대강 충돌이 됐던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유항행을 다 합의는 했는데 네. 어떤 항로로 어떻게 하는지가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난 것이거든요. 미국 측은 자유항행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대로 오만 쪽의 해협에 붙여서 빼겠다라고 했던 반면에 이란 입장에서는 자유항행은 맞지만 그 항로나 관리에 대해서는 이 오만, 이란도 같이 합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를 배제했다라고 해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모든 지금 후속 이후에 지나서 더 알 수 있겠지만 카타르가 제시한 그러니까 중재국이 제시한 오만과 이란이 같이 하는 해협 항로를 정해서 이걸 이야기를 했고 이란 측 외교관들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랍치 외교부 장관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항로가 정해졌을 뿐이지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왜 그러면

0: 이 합의가 됐느냐를 보면 네 가지 층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란 측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항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급물살을 탄 것이고 예. 둘째는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공격 직전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까지 들고 일어나서 이거 공격하면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뜯어말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명분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역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은 있지만 지금 다시 또 강대강 충돌이 돼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의 담수화 시설, 그다음에 그 석유 시설까지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뭐 사드 미사일,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나와서 얘기 드렸지만 1년에 사드 미사일은 100대밖에 생산이 안 되고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은 500대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그 걸프 국가들은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더 큰 공격에 노출이 될 텐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달라. 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을 겁니다. 내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 전쟁은 정말 인기 없는 이슈거든요. 예. 또다시 이게 확전이 돼서 대규모 군 파견을 가야 된다. 전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된다면 중간선거에서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80달러까지 올라가고 9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또 협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국면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런 석유 유가를 자기네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네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이 전쟁을 멈췄다, 공격을 멈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미국과 이란이 이번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반관영 파르스 뉴스가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수십 척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보시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많은 선박들이 일렬로 쭉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이란 반관영 파르스 뉴스가 공개를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공개를 했을까? 그 의도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란이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저런 그 그림이라고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들이 자유항행을 이뤄냈다. 이란이 협상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배들은 대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떠들은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담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선박은 뭉쳐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제 중재국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미국 측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합의가 돼야지 이 선박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그 미국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밀리고 있는 형세라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한 거 이것 같은 것은 우리 이란을 배제하고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 영상이 지금 언제 촬영이 된 것인지 또 그리고 어떤 연휴에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
0: 지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찌됐건 호르무즈 이 부분 때문에.
3: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이 부족하고 중간선거 전 확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지금 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는 없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아이였지만 제가 주로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식과도 같았죠. 그런데 별거를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고양이를 자기가 데려가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평소엔 제대로 돌보지 않던 사람이 고집을 부르니 저도 양보할 수 없었죠. 결국 고양이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고 남편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남편이 몰래 집에 들어와서 억지로 고양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겁에 질린 고양이가 집 밖으로 도망치고 말았죠. 미친 듯이 온 동네를 찾아 헤맸지만 며칠 뒤 다른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리하게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친정은 무시하면서 시댁의 말 한마디에는 절절매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이도 안 낳고 동물만 키운다면서 끊임없이 저를 비난했고 상처를 줬죠. 외롭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 고양이는 제 유일한 위로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양이가 죽어서 본인도 너무 슬프다며 어물쩡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합치려고 합니다.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나고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묘를 죽음으로 내몬 남편한테 법적인 배상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고양이의 죽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자식이고 또 가족이잖아요. 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반려동물 누가 데려가는 문제로 갈등 빚는 경우 종종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에게 두 사람 모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관계가 끝난 뒤에도 서로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법에서는 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사연을 보면 남편이 무리하게 반려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반려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적인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남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반려묘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우리 법원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간주되지만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유대관계를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0: 그렇군요.
1: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며 반려모와의 정신적 공감이 깊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0: 네.
1: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했던 기간, 교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진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뛰어넘는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뭐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남편이 지금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이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고양이를 데려가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주거침입이나 아니면은 뭐 재물손괴 이런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1: 사실은 부부라 하더라도 별거 중이거나 관계 파탄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를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0: 네.
1: 특히 사연자분의 없는 틈을 타 강제로 들어갔다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합니다.
0: 네.
1: 손괴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이므로 네. 상대방의 소란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양이가 실종되고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0: 네.
1: 다만 과실로 판정될 경우 재물손괴죄를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0: 그렇군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또 또 그리고 그 부분이 나와요. 시댁에서는 사연자분한테 아이를 낳지 않고 동물만 키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시댁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남편은 방관을 했고요. 이런 부분 이제 위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대우는 사실혼 파탄의 제3자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1: 남편이 시댁의 이러한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에 동조했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0: 네.
1: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귀책을 합산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의 무리한 침입으로 이제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망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은 모두 다 입증이니까요. 이런 거 이제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어떤 증거 확보해둬야 될까요?
1: 입증의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와 반려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고양이를 탈취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이나 침입을 인정하는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실랑이를 목격한 이웃이나 사건 당일 정황을 아는 주변인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기록돼둔 일기나 문자메시지 등도 사건 직후의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사망 경위에 대한 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남편이 고양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 이제 인정 안 하면서

0: 뭐 본인이 이제 관계 정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찾아와서 사연자분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접근 금지라든가 아니면은 신변 보호 조치 이런 것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과의 접촉 차단할 수 있을까요?
1: 상대방이 위협하거나 스토킹을 한다면 지체 없이 가정폭력법 혹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0: 네.
1: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고양이를 간탈하려 했던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폭언소라는 충분한 신청 사유가 될 것입니다.
0: 네.
1: 이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사연자분의 주거 및 직장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즉시 유치장 구금 등 형사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반려동물 이제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되면 재산적인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사연자분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지에 들어왔다 면 주거 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남편의 이런 행동과 또 반려묘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고의라고 하는 거가 인정이 된다면 재물 손괴에 대한 형사 책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관계 정리를 거부하면서 이제 계속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 접근 금지랑 이제 신변 보호 등의 필요 조치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며 문 앞에 쌓인 택배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한 보안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택배 송장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 때문에 혼자 사는 사실이 노출될까 봐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몰래 가져가거나 뜯어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남의 택배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 복도 등을 지나 주거 공간에 침입해서 택배를 훔쳐갔다면 주거 침입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남의 택배를 함부로 뜯어보는 행위 없이 비밀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휴가를 다녀왔는데 문 앞 택배가 사라졌다면 택배 회사가 모두 배상해 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배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수령인이 직접 문 앞에 놓아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택배기사가 정상적으로 배송을 마쳤다면 배송 이후에 발생한 도난은 택배사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울 예정이라면 무인 택배함이나 편의점 수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폴킴의 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한여름 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 지역이 더 확대돼 있는데요. 전남, 광주와 영남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 광주는 무려 39도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밤에도 열기 식지가 못하면서 지금 열대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물을 잘 충분히 마셔주시면서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남해고속도로는 지금 순천에서 부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7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좀 많이 밀려가는 모습인데요.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까지는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가는 길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나들목까지 4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안성 분기점 일대와 수원 나들목에서는 각각 2km 구간씩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기린 3터널에서 내리천 휴게소까지 13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0: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온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시 외에 폭염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는 물론 유관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는 지난달 중순에 이어 남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이틀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산업부와 외교 국방부, 법무부 등이 생중계로 정책 성과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이란전쟁, 보안수사권 폐지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 논쟁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이 법안에 포함된 걸 두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네, 민주당의 대국민 보고회가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한명도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 주재로 열렸는데요. 이번 입법의 핵심은 권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분산하고 상호 경제하는 거라며 일각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한해 정권 송치를 도입하는 등 추가 보완책도 약속했습니다.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야권 지적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며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면 오늘 아침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 행사를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을 겨냥해선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엔 자체 대안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2: 네, 민주당 정당대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판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3: 네, 혼전 그 자체입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격차 불과 1200표 남짓입니다. 초박빙 승부로 흐르면서 개파 간 신경전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 오늘 강원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응원하는 상황 속 불경 1위는 단순 승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정청래의 바람에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거다 자신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거듭 겨냥하며 18년간 가출하더니 집문서를 내놓으라 한다. 배신의 총령이 없다. 직격했습니다. 김 후보 직접 맞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송영길 후보는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당청이 마치 레버리지 ETF처럼 두 배로 멀어지는 것 같다. 거듭 반면구도를 띄웠습니다. 각축전 속 결국 승패는 호남이 가를 거란 관측에 따라 후보들 구애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 후보는 전주와 광주를, 송 후보는 여수와 광양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정 후보는 오늘 강원을 찾았지만요. 아침 SNS엔 부울경과 충청 노사모들을 향해 호남 지인에 연락해달라 읍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리얼미터 기준 취임 후 최저 지지율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레버리지 ETF 파장에 따른 증시 불안, 또 부동산 세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이 복합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에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는 김민석 대 정청래, 1승씩을 나눠 가졌는데요. 서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진흙탕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5: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6: 민주당
5: 당대표 합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요.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7: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 충청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5: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회수해서 심판받도록.
7: 부산, 일산, 경남 지역에선 정청래 후보가 2위에 올랐습니다.
0: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유시민 작가의 이런 저주에 대해서 부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0: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공격합니까?
4: 네, 오늘의 정치운 김현정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4: 예, 대담 시작하기에 앞서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자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온열 질환자가 전국에서 108명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1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하루 온열 질환자 환자가 100명을 넘어선 건 올해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돌파했고요. 누적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제 온열 질환 환자가 새로 108명 발생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7박 10일을 해외 순방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을 텐데 하필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뭐가 가장 큰 영향을 줬을까요?
9: 일단은 그 외교 순방 성과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리얼미터 조사가요. ARS 방식이거든요. 예. 이쪽은 정치 고관여층. 결국은 이제 그 각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등 컨벤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보층 표집이 많았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저 지지율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0: 김현정 민주당
9: 가장 큰
0: 의원입니다.
9: 원인으로는 그 레버리지 ETF라든지 그 증시 변동성 확대라든지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지금 악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그 평가인데요. 지금 당과 대통령 지지 등이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좀 반성도 좀 하면서 당에서 좀 더 이재명 정권의 정권을 잘 뒷받침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 예, 이렇게 대통령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도 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서인지 귀국하자마자 부동산과 증시 점검회의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10: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50%를 넘은 건 처음이어서 예. 이제 의미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김 대변인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 큰 것은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등 그 여권의 이제 이른바 입법 폭주 그리고 주식이 오늘 보니까 종가가 6,257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한 5% 정도가 떨어졌고 예. 예, 최고점에 비해서는 지금 무려 한 3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등에 의한 이런 주식이 뭐 도박판 비슷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되면서 국민적인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원래 역대 대통령께서
0: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출장을 갔다 오시면 보통 몸살을 앓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강행군을 한 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회의를 여셨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제 이민 유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백성을 거울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심을 잘 반영하는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예. 이런 가운데 순방 중에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영남과 충청권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김민석과 정청래 두 후보가 1승씩을 나눠 가졌거든요. 네. 대통령이 이걸 봤을 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더 실속 있는 1승이라고 보십니까?
9: 그 사실 그 충청과 부울경 관련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0: 영곡, 고향도 금산이고 또 조직이 이제 있는 곳이고
1: 네.
0: 또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는 노사모 조직하고 친문 조직들이 강하게 있는 조직이라서 그런 평가들이 대체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충청과 불경을 합쳐서 0.99포인트 차이 그리고 1,200여 표 차이로 김민석
1: 예.
0: 후보가 이제 2등을 했어요. 정청래 후보가 이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그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훨씬 더큰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후보가 한10% 정도 득표를 했는데 저희가 선호투표제가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한70% 정도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한다고 하면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50%를 넘게 득표한 결과인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충청과 불경 같은 경우는 전체 당원 중에 17%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또 국민 여론조사 30%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인천이라든지 제주 강원권인데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1: 네.
0: 호남권의 그 경선이 상당히 중요할 것
1: 결국
0: 같아요.
1: 호남권과 수도권이 합해서 한 70%가 넘는 거죠,
0: 70%, 예,
1: 당원이?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정도에 한30% 정도 되는데 그 호남 경선 결과가 나오면 대체적인 윤곽이 그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1: 네, 워낙 초접전이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는 오늘 배신엔 총력 없다. 뭐 18년 가출했던 사람 믿을 수가 있겠냐,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대표 경선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계파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명계의 서민희 후보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자신의 연설을 조롱했다며 해당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슬아슬한 날선 발언 직접 확인해 보시죠.
2: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3: 서민희 민주당
2: 우리가 진짜
3: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2: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란정당 국힘당은 팔팔 살아나고 민주당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데
4: 제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래도
3: 박선원
4: 후보자
3: 민주당
4: 발언이니까
3: 최고위원
4: 상대
3: 후보입니다.
4: 후보자 발언이니까 가만히 있자. 뒤에 김용만 의원님이 있다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당신이 왜 끼어드냐.
5: 서미화 의원님 연설을 듣다가
3: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5: 앞에다 대놓고 이름을 명기하면서 모욕을 주시기에 저도 모르게 아니요라고 말을 했어요.
6: 네.
5: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툭툭 쳤는데 제가 느끼기에 희롱했다고.
1: 이런 가운데 정청래 후보 뒤에 앉은 이지은 전 대변인이 정청래 후보 어깨를 두드리고 그리고 나서 볼을 손가락으로 살짝 찌르는 볼콕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7: 최종 시당 위원장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8: 네, 장난치는데.
7: 맞아요.
8: 예. 조심하겠습니다.
7: 역전님하고 무슨 사이예요?
9: 거기는 마포의 지역위원장이시며 저는 마포의 다른 지역입니다. 나이 차이 얼마나?
1: 네, 폭염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쪽 지방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지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산과 하남, 여주가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되면서 장성과 곡성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유했다는 논란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던 친청계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른바 볼콕하는 영상이 네. 확산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10: 저도 저 영상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고 수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큰 행사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장난삼아 그렇다고 하시지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저희 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이나 여당 지지하신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이제 신중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최민희 후보 그 반응하신 것도 보면 그 최민희 전에 위원장이었잖아요. 위원장 하시면서 저희 당이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예. 그런 사례를 들면 정말 이 시간 뭐 20분 동안 떠들어도 부족할 상황인데, 그래 이제 우리 말에 보면 제 눈에 들 뻔은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 우리 민주당의 그 점잖으신 문진석 의원님도 오죽하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불편하다고 당원을 일배로 몰면 되느냐 하며 사과를 요구하신 걸로 아는데 적절치 않으신 걸로.
1: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최민희 네. 의원이 이제 인사를 하면서 서미화 후보를 패싱하고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도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나의 연설을 조롱했다라는 비판이 있던 거예요?
0: 서미화 그 후보가 제 영상을 공개하면서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6: 충청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마포갑 지역위원장인 이지은 위원장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른바 볼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5: 건강해.
1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7: 건강기능식품.
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2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15: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가격 이제 300만 원을 넘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휴대폰 단순한 통신기기 아니라 하나의 고가 자산이 된 건데요. 그래서 분실과 파손에 대비한 휴대폰 보험 가입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업계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 5천억 원의 규모에 불과했던 휴대폰 시장 보험이 2024년 초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내 생활에 맞는 보장을 선택하는 일이겠죠. 재무설계도 다 마찬가지고요. 비싼 상품 많이 준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소득과 소비 그리고 미래 계획에 맞게 필요한 보장들을 알뜰살뜰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의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돈 지켜내고 내 미래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굿모닝 굿나이프와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두 분과 함께할 방송들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건보료 인상과 관련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나이프 상담소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청취자님 고민인데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의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월이 상담소에서는 10년 안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갱신형을 유지하자니 인상이 걱정이고 또 비갱신형을 바꾸자니 비싼 보험료가 걱정이실 텐데요. 어떤 선택이 나한테 더 적합할지 청취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다가 우리 집도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장 종목 10개 가운데 7개 꼴로 주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지난 6월 30일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2,644개 종목 가운데 1,859개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62%, 코스닥 시장은 75%에 달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생각하기 쉬운 심근경색이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더 위험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급성 심근경색 누적 환자 수는 여름이 겨울보다 13,500명 넘게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 우리 몸은 땀을 내면서 탈수가 일어나는데 이때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건강보험보장혁신방안과 건보료 상한선 인상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안이 30일에 심의 의결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에 취소됐습니다. 건강보험보장혁신방안에는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인상 방안 이외에 초고소득층 건보료 상한선 상향과 직장가입자의 원금 외 이자 배당, 임대사업 소득 공제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안 발표. 근데 하루 앞두고요. 돌연 연기가 됐어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그렇죠. 이게 지난달에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 굉장한 관심을 받았다가 30일 심의 의결을 앞두고서 사실 하루 앞두고 딱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증시가 크게 하락한 부분들도 있고 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아 이건 너무 부담 아니냐라는 반발의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 그러니까 이 개편안 중에서 반발이 좀 거셌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월급 이외의 기타 소득에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면서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었습니다.
3: 그렇죠.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불리한 것 같으면 이게 워낙 논의가 거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건보료는 사실 직장인들은 뭐 반반씩 뭐 부담한다고 하지만 자영업하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지역가입자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개편안을 살펴보면 직장인들한테 영향이 더 갈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월급 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아니면 임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소득들이 발생을 하면 원래는 2천만 원까지는 특별히 공제 내 한도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요.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버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전혀 문제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 한도를 공제 한도를 1천만 원으로 낮춘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부담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2천만 원의 기타 소득이 있었다. 배당 소득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1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고 이게 한 달에 6만 8천 원인데 연으로 따지면은 한 8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1천만 원의 소득 때문에 80만 원을 낸다. 즉 8%의 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코스피 상승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굉장히 독려하는 분위기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찬물을 끼얹는 정책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몇 년 사이에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막 부동산 투자보다 조금은 접근이 쉬운 이제 고배당주나 월배당 ETF에 투자해서 매월 제2의 월급 현금 흐름을 만드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 월배당 200만 원 받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테크 목표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막상 배당들을 경험하고 나시면 무서운 게 바로 이 건강보험료입니다.
3: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뭐 투잡, 쓰리잡 워낙 부업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외돈으로 뭔가를 더 불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굉장히 돈 많은 사람만 걱정해야 할 것 같았던 건보료를 이제는 일반 직장인들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편안 이후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된다 하는 금융상품들이 명확해집니다. 바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인데요. 그동안 절세라고 하면 그냥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내가 좀 꾸준히 계속 이렇게 소득들이 생기더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 계좌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꼭 가져가야겠다라는 필수 금융상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3: 그러겠네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편안 심의 의결이 잠시 미뤄지기는 했지만 결국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도 우리 비과세 계좌 한도가 단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왔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계좌의 힘이 사실 더 커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투자하고 계신 제 고객님 사례를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그동안 약 10년간 꾸준히 50만 원씩 적립을 해오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원금만 이제 1억 원 정도였는데 최근 1, 2년 새 수익이 너무 잘 나와서 적립금이 한 3억 정도가 되셨어요.
3: 1억 원금에.
2: 그렇죠.
3: 근데 적립금이.
2: 네, 이분이 비과세 기간 10년을 채우기 전에 주식을 사고 싶어가지고 주식이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해지를 고려하셨는데 공제되는 세금을 보니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 그렇죠. 이게 근데 좀 아까울 수 있는 게 2억 소득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몇 달 기다리면은 3천만 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지금 3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서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니까 말린 거죠. 왜냐면 이렇게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가 되는데 이거를 비과세 기간을 채우면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기도 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자 배당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그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들에도 또 반영이 돼요.

좋겠습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나에게 꼭 맞는 재테크 방법, 투자 전략 짜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의 사연이 도착했을지 서민정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자영업자입니다. 쭉 회사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쯤 회사를 때려치고 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혼자 가게를 지키며 눈 뜨고 감을 때까지 편의점 보는 것 외에는 제 생활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임대료에 알바들 월급 주고 전기세 등등 남는 것이 없고 2년 뒤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뭐하며 먹고 살지 너무 막막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애들도 키웠지만 막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 인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막막합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연 얘기만 들었는데도요. 청취자님 고민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리얼하게.
2: 그렇죠.
0: 정말 사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이게 사실 저희 처음 만나봤을 때도 되게 많이 지쳐 보이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시는데 좀 해방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편의점을 인수하셔가지고 매출이 이 정도고 이 정도 남는다 이 얘기 듣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아 나도 그러면 그 정도는 벌겠지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본사에서 매월 단위로 이제 정산을 받는데 그냥 매출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아르바이트생들 급여도 떼야 되고 전기세, 뭐 세금, 임대료 이런 걸 다 정리를 하다 보니 하루에 거의 14시간 정도를 일하시는데 정작 계산해 보면은 최저임금 수준도 잘 못 받는 경우들이 많으셨던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럴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 이런 회의감이 드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청 지쳐 있으셨던 거고 또 2년 뒤가 되면은 이제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50이 넘어가려는 시기가 되는데 뭘 다시 해야 하나 이것도 막막하고 되게 좀 힘들어 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 오히려 나가서 알바를 똑같이 하는 게 더 나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실제로 정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청취자님들의 매월 현금 흐름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0: 가게 운영하시면서 진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으세요.
2: 맞습니다.
0: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도 우리 가게도 매출이 거의 뭐 비슷해서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제일 해결하고 싶었던 고민 그건 뭐였을까요?
2: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 대한 고민 이 매월 나가는 돈을 줄여야 조금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늘어날 텐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줄여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 이거 좀 만들고 싶다. 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사 생활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경제활동 하신 게 20년이 넘거든요. 근데 정작 내 미래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걱정이다. 이 부분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0: 그렇군요. 그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모여 하고 지출 점검을 해보면 또 막상 줄일 데가 크게 없어요. 다 필요해서 쓴 것들이거든요.
2: 맞아요.
0: 어땠을까요?
1: 청취자님 가정을 좀 살펴보니까 식비,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뭐 전세금 대출 관련된 부분까지 정말 빠듯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체력에 따라주지 않아서 주말에는 이제 종일 알바를 좀 쓰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 생기시긴 했지만 정말 생활비 이외에 개인 지출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0: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취자님이 줄이고 싶지만 아는 게 없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큰 지출이 바로 보험료였어요.
1: 아, 큰 지출이 또 보험료셨어요? 왜요? 보험료 지출이 정말 많으셨을까요?
2: 네,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던 게 청취자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좀 이혼을 하시고 혼자 아이들을 키워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이럴 때는 보험 많이 가입해야 돼 이런 추천을 많이 받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가입을 하셨대요. 또 편의점 시작하시면서 알게 된 동네 형님의 배우자분이 있으신데 그 배우자분한테 어찌어찌 보험 상담을 받으시고 리모델링도 하셨는데 본인은 혈압약만 드시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보다 보험료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근데 이거를 뭘 알아야 여기다 따져보고 물어보고 할 텐데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냥 내고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줄이고 싶은데 그 동네 형님의 배우자분, 형수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1: 동네 형님의 배우자분 형수님.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아주 뭐 얘기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래서 어찌 보면요. 보험은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 통해 더 객관적이게 가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0: 청취자님 혼자서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남들보다 보험료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 왜였을까요?
0: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한 3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유병력자 보험 중에서도 할증이 제일 많은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회사 이제 그만두시고 편의점 시작하시기 전에 그동안 안 좋았던 이제 무릎 수술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입원을 거의 한 달 이상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형수님한테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 시기가 고혈압약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무릎 수술 때문에 하신 입원 일수가 한 달 이상 너무 길어서 1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이제 비싼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셨던 거예요.
2: 근데 그때 비싸도 그냥 가입을 하셨던 게 그 형수분이 앞으로 입원 수술 안 하면 계속 보험료 내려가지고 싸질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만 비싸게 내면 돼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무사고 할인을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1: 왜요?
2: 왜냐하면 이게 가입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검진하시다가 용종제거술 때문에 하루 당일 입원 처리를 하셨는데 그 입원과 수술 이력이 남으면서 무사고 전환 대상자가 안 된 거고요. 그러는 바람에 그동안 할인을 못 받고 처음 가입하셨던 비싼 보험료 그대로 내신 거죠.
1: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불운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가입할 때부터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청취자님은 어찌 보면요. 되게 운도 안 따라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치료 내용 등을 살펴보니까 이제 무릎 수술로 그렇게 좀 길게 입원하신 지는 이제 5년 정도 되셨 고요. 수술비 이외에 암내심장에 대한 주요 질환은 심사를 통해서 건강체 상품으로 오히려 가입이 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1: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님처럼 무사고 전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예 그냥 보험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2: 맞아요. 이게 모든 분들을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좀 대대적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보험료를 기존에 비싸게 내고 있었던 것보다 건강체 상품으로도 심사가 통과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저렴하게 보장을 바꾸면서 보험료를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청취자님이 이제 검진 때마다 용종제거도 하시고 그다음에 관절 수술도 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상품에서 유지를 하기보다는 유병력자 보험인데 좀 더 저렴한 버전의 유병력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이면서 오히려 수술비 보장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분들을 혼자 키우고 계시니까 예전부터 사망보험금 준비를 계속 유지를 해오셨었는데 사실 지금은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입하셨던 사망보장, 즉 종신보험은 납입을 끝내고 다른 목적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감액 완납 처리를 해서 사망보장을 좀 줄이면서 보험료 납입을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80만 원을 혼자 보험료로 내고 계셨는데 청취자님의 보험료는 34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어요.
1: 일단은 뭐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고 서두에 서민정 팀장님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 사연 소개해 주실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편의점에 꼬박

0: 매여 있고 단한 번도 내 시간을 갖는 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혼자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도 뭔가 청취자님의 삶을 되돌아보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재정적으로나마 숨통 트일 수 있게끔 보험료를 많이 줄이셨으니까 앞길 막막했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하시면 좋겠네요.
1: 근데 이제 사실은 첫 번째 고민 같은 경우 이제 뭐 위에서 많이 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건 사실 상담을 바로 받고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느껴져요. 그런데 청취자님이 갖고 있던 두 번째 고민이 내 미래가 막막해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내 노후를 준비를 하신다라는 게 사실은 당장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뚝딱 해결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제가 돈 관리에 대한 상담을 중요하게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꿔야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취자님도 상담을 마치시고는 아, 이렇게만 하면 결국엔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그럼 해결된 것 같다. 믿고 가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이 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청취자님이 그동안 여유 자금을 모으지 못했던 게 열심히 안 살아서 대충 살아서가 아니거든요.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녀분들이 혼자서 키우시느라 본인 노후 준비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자녀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캥거루족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돈 없다 안 나간다 하면서 아빠가 계속 생활비를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다큰 자녀들 생활비까지도 혼자 부담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돈 모으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모은 돈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0: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도 나도인데 나도 단한 번도 허투루 내 앞으로 돈쓴거 없고 직장 생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벌었는데 노후 대비 전혀 안돼 있고 아직도 빠듯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이분처럼 고민 털어놓고 깊은 아주 복잡한 문제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요즘 보면요, 취업을 하고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또 갈등도 상당히 많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린 뭐 자제분들이야 사실은 막 해야 되지만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하는데 집에서 안 나가고 계속 생활비를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갈등들이 좀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가족 상담을 추천을 드렸고요. 자제분들 얼굴 보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하고 결국에는 함께 아빠의 상황을 좀 공유를 했고요. 사실 자녀분들도 막막하죠. 왜냐면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본인들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월급 관리부터 새내기 직장인이 이제 꼭 하셔야 되는 저축 투자 상담을 같이 진행을 했더니 자녀분들도 상담이 끝나 날 때는 이제 적극적인 모습으로 조금 바뀌더라고요.
0: 이제 새 식구가 뭔가 힘을 합쳐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게 자녀분들의 재밌는 게 모를 때는 그냥 진짜 가재미 눈으로 하고 째려보시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표정이 되게 밝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 상담의 되게 묘미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 보험도 자녀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줄여서 좀 조정을 했고요. 본인들이 직접 이 정도는 납입할 수 있다 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본인들이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청취자님은 한 80만 원 정도, 월 8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상 여유 자금을 다시 만들어냈는데요. 이걸로 이제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 자금 모으는 거를 시작하게끔 도와드렸어요. 근데 노후 자금만 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을 수 있는 자금 중에서 최소 30만 원 이상은 비상금으로 먼저 뚝 떼놓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이렇게 이제 저희가 청취자님, 가족분, 자제분들까지 만난 게 이제 지난 연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한테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 챙겨라 하시면서 거꾸로 커피 쿠폰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새 식구가 정말 어릴 때 이후에 올해 오랜만에 주말에 시간 맞춰서 휴가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동안에 서로 살기 바빠서 대화도 안 했는데 작년에 이제 상담하면서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처음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고 저축을 하게 되신 것도 사실은 너무나 좋은데 오히려 자녀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게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야, 진짜 뭐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 컨설팅 이후에 현재 가족분들 즐겁게 미래 노후 준비 그리고 미래 계획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돼서 저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왜 계속 빠듯한 거야?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거야? 답이 안 보인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보고요. 노후,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돈 워리 상담소 진짜 이제 걱정 없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돈 걱정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님이요. 1967번님인데요. 10년 안에 퇴직 예정입니다. 지금껏 살림이 팍팍해서 준비한 거라곤 진단비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쌌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죠? 갱신형입니다. 15년 넘게 냈는데 계속 내야 하나요? 이제 곧 60인데 이제 와서 비갱신형 가입하려니 그 보험료가 걱정입니다. 일 그만두면 이거 내기 더 힘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이게 청취자님께서 이미 문제점을 다 알고 자 본인 문제점을 다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0: 그렇죠. 갱신형이고 보험료 그쵸. 부담되고. 네.
1: 그러니까 이게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없애자니 또 아픈 건 걱정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갱신형을 그대로 또 유지하자니 오르는 보험료가 또 걱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 나도 10년 안 남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번 많이 말씀드리는 비갱신형을 이제 와서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보험료 너무 비싼데 너무 부담인데 또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저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30, 40대 때 생각하셨던 거랑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그럼 50, 60대를 위한 보험 준비는 뭐 따로 있는 걸까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에 대한 생각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아프다고 판정만 받아도 나오는 진단비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우선적인 보험인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데 이제 진단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바로 보험료.
0: 보험료가 비싸다.
2: 그렇죠. 근데 20대, 30대, 40대는 고민하면 안 돼요. 일단 진단비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와서 만약에 정말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진단비만으로는 의료비 준비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경제생활할 기간보다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게 남았기 때문에 이 제일 비싼 특약에 대한 진단비만으로 의료비 준비는 어려워요.
1: 그렇죠. 이게 보험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 즉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돈 걱정 안 하고, 즉 돈 부담 없이 치료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물론 젊었을 때, 또 경제활동을 한창 많이 할 때는 치료뿐만 아니라 내 소득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없는 은퇴 생활, 나중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즉 비싼 치료비가 드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많은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거 아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렇게 비싸게 준비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오히려 같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즉 치료하는 상황에다 대비를 할 수 있게 치료비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보험은 끝까지 납입을 맞춰주면 의미가 있는데 내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진단비를 너무 비싸게 준비해버리시면은 유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 현금 흐름에 맞게 내 보험료 수준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해다 본다 보면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절제술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급여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로 다행히 정말 치료가 잘 된다면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셔서 5%만 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진단비 없어도 실비만으로도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하실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로봇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비싼 뭐 표적항암제를 써야 된다거나 면역항암제를 써야 된다라거나 하면은 1년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진단비로 생각했었던 2천만 원, 3천만 원은 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는 보험료는 2천만 원, 3천만 원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진단비로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비는 좀 덜 준비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 보장들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한다면 특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 비급여 치료비, 특히 암 비급여 치료비가 그렇게 보험료가 높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인 보험료로 넉넉한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0: 50, 60대 때 뒤늦게 건강보험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면 진단비의 대안으로 수술비, 치료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님도 전문가 상담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보험 점검, 보험 리모델링, 재무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 신청은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맞는지 전문가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은하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소라의 더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7도, 광주와 대구는 39도까지 오른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대부분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영남과 전남 지역 곳곳으로도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해 발효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오르면서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가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와 충북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고속도로의 퇴근길 정체가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에서 안성 나들목까지 4km 정도 밀리고 있고 안성 분기점 부근에 다시 2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수원 나들목에서도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양재 나들목 지나서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여의도 굿판 시간입니다. 서영주 맥 연구소장, 하우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세 분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포함한 전국 상황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형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신들린 평론으로 여의도판을 들여다본다. 여의도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에 미국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즉시 청와대로 출근해서 부동산 정책 또 주식시장 등 비공개 점검 회의를 가졌다고요, 기자님?
2: 네. 곧바로 비공개 점검회에 가졌고요. 그만큼 상황이 좀 엄중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내일 나온 여론조사까지 예상해볼 때 여론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는 예고된 것처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뭐 과세라든가 이 핀셋 규제에 대해를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6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은 보통은 지지율 올라가죠.
1: 그렇죠.
0: 근데 이번에는 떨어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남미 순방 등등 하면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갖고 왔다라고 합니다만은 보도도 많이 안 됐고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또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전당대회 당내 불협화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3: 그렇죠. 이제 세 가지 복합 요인이 대통령한테는 썩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요 역대 정권에서 킬러 문항이라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풀어갈지는 오늘 이제 6시에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하는데 뭐 아마 세제 개편안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지지율 하락 문제는 사실 주식 폭락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역대급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주식시장의 어떤 그 코스피를 상승시킬 땐 또 그만큼 또 많이 안 올랐어요. 오른 만큼. 지수는 막 5천, 9천까지 올랐는데 그럼 지지율이 한 80% 가야 되는데 예.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추측어린 측면이 있었는데 해외 순방을 하면은 역대 정권은 늘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 어떤 공식을 깬 게 윤석열 정부죠. 예. 나갔다면 떨어졌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1년 차에 순방을 나가면 늘 뭔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져오긴 했어요.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의 AI 선언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AI 패권 국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게 좀 조명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상 민주당 정당대가 해외 순방을 가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 집권여당이 전당대회고 이 자체가 지금 대통령의 집권 2년 차를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너무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이 뉴스 자체가 해외 순방의 성과를 가렸다고 보는데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8월 17일까지 예. 이 결판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뭐 약일 것 같고 나머지 오늘 부동산 세제 정책이라든지 레버리지 ETF에 대한 뭐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 위기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지를 예.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시험대에서 숙제니까 잘 풀어내실 거라고 봅니다. 예.
0: 서영주 소장은 전당대회 불협화음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3: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0: 강찬호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4: 네, 그렇죠. 대통령이 안 보였어요. 전혀 안 보였고 그 원래 민주당이 특징이 이 정권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꼭 민주당 정청래 대표 시절이죠. 정 대표가 뭔가 꼭 하여간 신문 1면을 차지하는 다른 뉴스를 꼭 만들었어요. 예. 뭐 혁신당, 조국당, 뭐 통합, 저 합당이니 뭐 이제 1인 1표제니 뭐 계속해서 하여간 대통령 방 저 외국 순방을 가리는

0: 한그 폭탄급 뉴스들을 당해서 만드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대와 그런 관행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 예.
0: 지금 뭐서 실장이 잘 얘기하셨는데 국민들이 뭘 보고 있냐면요. 아, 전대 통해서 당권 잡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집권당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이 살인 폭염 속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부동산, 주식, 그리고 각종 민생, 또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논란으로 인한 치안 불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어떤 서로 간의 경쟁은 하나도 없고 보안수사권 논란이 많은데 하나같이 그냥 무조건 다 폐지하자. 아, 저도 폐지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아, 저도 그랬습니다.
1: 예.
0: 지금 이런 지금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집권당 전당대회 맞냐? 저는 이게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1: 예.
0: 네.
1: 그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주식시장의 변동성 문제는 사실은 뭐 정부가 약간의 책임을 질 문제가 있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내 임기 내 5,000포인트 달성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6,000 넘었잖아요. 그리고 임기 시작할 때는 3,000이 안 됐고
2: 그렇죠.
1: 8,000 갔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변동성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확 빠지느냐?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인데, 이 정부 들어서 큰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죠. 사실 임기초에 고급 대책이라고 이렇게 내놨고, 그다음에 이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 여론은 잘한다고 칭찬했거든요. 근데 지금 왜 갑자기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는가? 그런 의문점도 생기고,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방금 강찬호 위원이 말씀해주신 보안수사권 문제는 이건 대통령이 뭐한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회가 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건데, 그럼 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느냐? 요거 세 부분 합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2: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주가, 아까 이제 이동혁 그거 얘기했듯이 대통령 공약은 지켜졌어요.
1: 네.
2: 하지만 이제 이게 막 6천, 7천, 막 9천까지 가는 만스피가 온다 해서 너무 속도가 빨랐죠. 우려가 많았어요. 너무 빠르면 이게 부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었고,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사실상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통제가 안 돼요. 결국에는 좀 투기성 주식 시장이 돼버렸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강제한 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증시 부양책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1: 예?
2: 생겨났다. 이건 좀 책임질 부분
1: 네,
2: 책임져야 돼요.
1: 그럼요. 예.
2: 다만 지금 5천에서 6천, 7천 이 사이 구간으로 지금 조정기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심리적 요인이지 코스피의 어떤 그 주가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곧바로 책임을 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공급 문제 때문에 양도세 부과 부분들을 중간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통해서 시장 물량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들, 대출 규제 문제들 국민적으로 좀 관심이 받았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시장 왜곡이 클 수밖에 없어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부가 그 시점 시점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들을 시장 왜곡에 맞춰서 풀어가 나가느냐, 이거는 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긴 숙제를 가지고 뭐 솔직히 부동산 문제 못 푼다고 하는 국민들은요, 못 푼다는 쪽에 계속해서 부정적일 거예요. 그다음에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대책들을 통해서 뭔가 1인 1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를 한다는데 또 찬성표를 계속 던질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저는 등락의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 거죠.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라든지 이거는 즉시적으로 반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책임하게 던져버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재명 정부가 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책임 부분들이 정쟁으로 흘러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벌써 청와대 앞에 가서 이거를 정쟁용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을 추동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집권여당의 무책임성과 불안정성 자체가 저는 정부의 어떤 지지율에 악영향으로 미치고 있어서, 세 포인트 다 제가 해석을 하면 사실 좋을 거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들은 정부에서 어떻게 보완책을 내느냐에 대해서 이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문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씩
1: 예.
2: 그 위기관리를 해가면서 해법을 내가면서 풀어갈 문제다.
1: 그뭐 주식 변동성 문제는 정부에서 대책을 뭐 내어놓긴 했죠. 이게 조금 뭐
2: 했죠.
1: 시장에서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밖에 나갈 부분이고, 다행스러운 거는 뭐 오늘 모건스트리트에서 한국 주식 시장 9천까지 간다는 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 하영 기자님,
3: 네.
1: 그 부동산 정책이 세게 나올 수는 없겠죠. 뭐 세제 개편 정도? 예를
3: 네.
1: 들면 뭐 대출 규제에 대해서 뭐좀 풀어준다는가, 뭐 이런 류의 또 기대를 하신 분도 계시긴 하던데.
3: 예, 보통은 이제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엠바고를 걸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그 정도
1: 이
3: 톤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정도까지는. 예.
3: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5천 이야기
1: 예.
3: 했었잖아요. 주가 지수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0: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5천을 공약한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9천까지 갔다가 지금 상황에 온 것을 예.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에 이니까요. 대통령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뭐 보안수사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1: 예.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네. 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네. 개혁신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당연하죠. 네.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거는 저는 이건 국민 여론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을 야당의 정쟁 테크닉이다. 이것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볼 때 가장 인상 깊게 국민의힘 회장 되는 게 뭐예요?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가명 김진주 씨인가?
1: 예.
2: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시원하다 외친 노무현 대통령 외침을 반복을 한 김용민 의원한테 예. 지옥 가세요라 그랬잖아요. 예. 지옥 가라고.
1: 예.
2: 이게 그 여성의 입에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 분노가 얼마나 예. 정말 다 치솟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1: 예.
2: 그 저 이분만 해도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해당 범죄자는 결국 성범죄는 삐기 저 뭐냐 없는
1: 예.
2: 또 경면 처벌을 받는 그렇죠. 그런 것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1: 예.
2: 제가 취재한 것들도 많아요. 그 보면은 그 어부다버지가 스토킹 범죄로만 경찰은 기소해서 의견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성 검사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검사가 이제 같은 여자끼리 얘기 좀 해보자 하면서 보안 수사했더니 시야 그 어부다버지가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원치 않는 낙태 출산 이런 끔찍한 일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1: 예.
2: 저는 그 정성호 장관 아주 비겁하다고 봐요. 그렇게 지금 본인이 내가 정말 그 여러 가지 반대 의견 내고 좀 말리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뭐해요? 갑자기 거부권 건의는 안 하겠다. 그러고 나는 법무부 장관 이제 관두고 당에 돌아가고 싶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법무부 저 주무 실무 장관으로 지금까지 보안수사권 문제 끌어왔다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뭐예요? 지금 배가 지금 흔들리니까 뭐 자기부터 떠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부터 정성호 장관부터 비겁하기 짝이 없고 오늘 대통령하고 정 장관이 이것은 저는 저 뭐냐 숙의해가지고 네. 거부권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1: 네. 뭐 현실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 검찰총장 대행이 항의성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도 뭐 사익서를 했던 얘기가 돌고 그런데 경찰청장도 지금 공석이죠.
2: 네, 그렇습니다.
1: 대리체제잖아요.
2: 네.
1: 그러면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2: 네.
1: 이게 형사를 집행해야 될 세계 기관인 수장이 다 없단 말이죠.
3: 그렇습니다.
1: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3: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천적으로 누구 책임냐를 좀 물을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찰청의 수장들의 공백 자체는 10월에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사법개혁이 모두 완성이 되면 아마 그 이후에 인사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하게 총경 인사들이 있었고 경찰 수뇌부 자체가 이 내란 혼돈 속에서 정리가 안 된 기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좀 이거는 기다리면 되는데 좀 우려스러웠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이거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 사실 검사 후배들 얼굴 면 세우려고 솔직히 검찰총장 대행을 그만둔 거잖아요. 책임을 다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검찰총장 대행이 이걸 정치적 판단하는 분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는 정성호 부장관이 비겁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께서 수십 차례 제 기억에는 국회에 와가지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숙의해달라. 일부 전치를 요구하면서 국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입법부인 민주당에서 좀 논의해달라고 했던 거를 기억합니다. 저는 최선에 대한 노력을 했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을 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에 대한 그냥 소신발언을 한 거예요.
1: 예.
3: 당신들이 그러니까 의원날이란 말을 했었잖아요. 의원날이들이 그렇게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겠냐 하는데 정성호 장관도 의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상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성 사의 표명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당론 처리해버렸어요.
1: 예.
3: 그러니까 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지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법무장관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은데
1: 예.
3: 이미 청와대에서 저는 딱 잘라서 얘기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같이 고생합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최소한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발생하지 않을
1: 예.
3: 것 같고 검찰총장 대행 부분들은 사실 이제 10월이면 검찰 없어지잖아요.
1: 예.
3: 그래서 이제 공소청이 출범하고 중수청 이런 쪽에 인사 때까지는 좀 어쩔 수 없이
1: 예.
3: 이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 봅니다.
1: 정성호 장관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 많이 억울했어요.
1: 지금 하영 기자님
0: 예.
1: 정 장관이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한테 엄청 비판을 묻고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1: 상당한 비난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의원들에게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탁한다. 좀 강하게 이해해달라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영주 소장 이야기대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하고 등을 돌리면 다음에 선거도 걱정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소실 밝힌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성호 장관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상황이고 지금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 뭐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부권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정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가급적 대책을 빨리 찾아내는 것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예. 예. 정성호 장관이 그 다음번 총선에 나가고 나갈 생각이 있었는데 나 안 나갈래?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푸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올 초에 봄인가에 그때 청와대하고 김민석 당시 총리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셋이서 보안수사권은 부분적으로 존치한다는 예. 걸로 대강 가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빛의 속도로 딴지 게시판에 퍼지면서 아 이재명 대통령 실망했다 수박이세요 뭐 저 지지를 철회합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아 그럼 당의 논의를 맡긴다 이런 쪽으로 이제 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성호 장관을 만난 지 한 언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언론인하고 아침에 이제 조차 차 만났는데 얼굴이 반쪽은 사라 얼굴이 반은 줄어들었고 하도 이제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가 많이 나갔다. 저 임플란트 한다. 그러더니 아이고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결국 인사권하고 사정권인데 지금 이렇게 김어준 딴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그냥 넘어가서 사정권 다 내주면 또 검찰 보안수사권 치안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내주면 이거 어떡할 거냐. 아, 나 다음 한 번 더 총선 해가지고 국회의장 한 번 할 생각도 있었는데 나 이제 그거 못하겠어.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런 속도로 이렇게 대통령 뜻과 달리 그냥 보안사건 처리해버리고 이런 기세로 가면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저 전당대회에서 또 대표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그 사람이 나 공천시켜 주겠어? 이런 푸념을 했답니다. 예, 예, 예. 그럴 정도로 이미 이게 올 초부터 이른바 친청과 친명 사이에 이 문제가 이렇게 균열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내 정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안의 공인... 문제입니다. 예. 제발 좀 저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1: 그런데 네. 서윤수 의원님 네. 그 방금 강찬호 논설위원이 딴지 게시판 얘기했는데 네네. 그 민주진영 쪽 게시판 아닙니까? 저 김호준 씨가
3: 제가 알기로는 민주진영 쪽 게시판이고
1: 그런데 뭐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고 해요.
3: 아주 강성 극렬 극단 지지층이죠. 그러니까 저는 듣기로는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이 다수가
1: 아, 거기다
3: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코어 지지층 아니에요.
1: 네, 그게 흔들린다 했죠 코어 지지층.
3: 근데 코어가 아닌가 봐요. 흔들리면 코어가 아니죠. 근데 사실 보면은 저도 이제 딴지 게시판을 보고 최근에는 뭐 유배지라는 걸 만들어서 예. 조금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유배지로 보낸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도 이제는 용어를 이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도 신경을 쓰고 듣기 민망한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정성호 장관이요. 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치를 좀 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정말 이 딴지 게시판에 있는 극렬 지지층이요. 엄청나게 문자 공격을 네, 하고
2: 말할 수 없는 인신공격.
3: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김어준 씨조차도 그리고 정청래 뭐 전 대표조차도 아예 그 상임위에서 면박을 주거나 아니면 김어준 씨는 무슨 그때 장모 기자가 나와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거래설이 있다는 예, 예, 예. 하면서 완전히 이게 이 보안수사권 자체를 놓고 진보 진영에서 장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당연히 돌아와서 이거를 바로잡아야겠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민적 피해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입법부에서 법이 통과됐고 대통령께서 이미 뱉어둔 것은 입법부가 그거를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입법부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존중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자율권과 존중을 해줬는데 법이 올라왔다해서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존중이 깨져버려서 당정관계가 보안수사권 때문에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들이 더 시원하고 올바를 수 있으나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보안수사권 폐지 일단은 법으로 시행이 되고 나면 일단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좀 보완해가면서 예.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와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또 개정안을 낼 수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길게 끌고 가면서 진보정의 갈등을 갈고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우려스러운 건 딴지 게시판에서 자꾸 그냥 흑백 논리예요. 보안사건 폐지는 선 아니면 악 하면서 대통령조차도 법무부 장관조차도 무슨 그 아주 배신자 취급을 하는 것들. 저는 이런 것부터 우리 진보정의 내에서 조정이 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1: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그 펜코 게시판을 보면서 여론을 살핀다 그래서 한때 좀 비판이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 뭐 정청래 대표 후보자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자
3: 딴지 게시판 친청파가 다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죠.
1: 예, 뭐 유시민 씨도 그런 얘기 했고 그렇죠. 딴지 말하고 바라고 그 온라인 여론을 살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게시 딴지 그러니까 게시판 정치 펜코도 그렇고 딴지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은 우리가 좀 해볼 것 같습니다. 또 뭐 반대로 또 유튜버에 흔들리는 또 정치인도 많잖아요. 유튜버들 눈치 보고 예. 이런 것들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0: 이게 약간 앞뒤가 바뀐 논인데 사실은 이제 강성 지지층의 여론이 모이는 곳은 가서 들여다보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국회의원 그러니까 입법기관 입장에서는 그들을 설득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도 분명히 있고요. 사실 이제 거부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특히나 지금 전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이 크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당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민생과 또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상황으로 어쨌거나 8월 17일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 나오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저 하 기자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 1차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토요일은 충청권, 일요일은 불경 이렇게 예. 결과가 나온 거죠?
0: 예, 충청권에서는 일단 퍼센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김민석 후보가 45.06%, 정청래 후보가 44.60%, 송영길 후보가 10.34%로 자 표차 말씀드리면 김민석, 정청래가 303표 차입니다.
1: 예.
0: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루어진 부울경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46.64%, 김민석 43.84%, 송영길 후보 9.52%로 정청래 김민석의 차이가 1514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합쳐 보면 이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1% 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0.99% 포인트고요. 불과 1200표 정도 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호남이나 지금 남아 있는 수도권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일종의 바로미터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어렵고. 지금 현재 여론의 흐름은 좀 보여지는 그리고 예. 각각의 지역의 특성들에 대해서 뭐 조금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특성들까지 좀 들여다봐야 하는 좀 특수한 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 우리가 전대 1차 결과 발표하기 전에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0: 그렇죠.
1: 충청에서는 누가 유리하고 불경에서는 누가 유리하고 그 예측대로 됐나요? 조금 달라졌나요?
3: 저는 사실상 뭐 거의 비슷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걸 맞추지는 못했지만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충청에서 표를 얻을 것이다. 생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아유 근소치 이겨봤자 한 1, 2% 정도. 특히나 이제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이 과반을 넘을 것이다. 합산이요. 그랬는데 뭐 과반은 넘은 것 같고요. 부울경도 사실 이제 우리 권리당 원중에 6.5%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데 여기도 압도적으로는 아닐 것이다. 이유는 뭐냐 삼자구도이고 최근에는 반명의 정청래 후보라는 인식들이 권리당 원 쪽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니 반명 후보라고 인식되는 후보한테 어떻게 표를 줘요? 아무리 저는 정청래 후보 측이 전 당원들이 좀 합리적인 사고들을 점차 예. 이제 해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그 다음으로 많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 합리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모수가 작은 곳에서는 조직표가 좀 움직여서 나름대로 투표의 결과들이 나오지만 김민석 후보가 마이너스 7% 포인트로 저도 좋은 어떤 선거 결과다 충청도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1: 예.
3: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첫 가르마 자체가 정청래 후보 캠프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고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는 이게 야 생각 이외에 말하자면 신승이다
1: 예.
3: 라는 것이라서 표면적으로는 1211표를 정청래 후보 측이 이겼으나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신승한 결과로 첫 줄을 열었다. 저는 예. 이런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강 의원님.
2: 저도 일단 지금 정청래 후보가 뉴햄프시어 거를 좀 노렸던 것 같아요. 그 초에 제일 첫 번째를 이제 본인의 고향인 충청으로 잡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부울경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민주당 약세 지역인데 여기에는 민주당 당원으로 이제 있는 분들은 되게 강성, 선명성을 중시하는 분들, 또 친노 친문 이쪽 예, 예. 계열이 많습니다. 노무현 예. 문재인의 고향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곳은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눈에 띄는 어떤 그 성과를 내갖고 뉴햄프셔 효과 초반에 이제 정청래 대세론이 맞네 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서 계속 추세 정청래 대표 쪽에서 맨날 강조하는 키워드가 추세예요 추세 예. 흐름을 간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본다면 충청에서 오히려 김인석한테 졌네 두 번째 부울경은 이기긴 이겼는데 여기서 보니까 송영길이 10%를 보니까 획득을 해서 김인석하고 합치니까 이러면 정말 그 김인석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7%까지 이게 결국은 송영길 표라는 건 2순위 표는 대부분 김인석한테 가니까 누구는 8-2로 보더라고요. 예. 그럼 얼추 맞아요. 그러면은 대개 한 7% 정도를 더 김민석 갖고 가가지고 이러면은 이거 정청래 확실하게 이거 표차를 벌리지 못했네. 지금 이런 분석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번 전대는 작년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참전했다고 다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예. 뭐 본인 청와대는 당무개입이 아니라 그러지만 전남 광주의 반도체 이런 몰빵 지금 프로젝트 직접 발표를 하고 또 그다음 공항 환송 이런 거에 김민석 총리 물러날 사람 여러 번 나오고 들어가게 해주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는 대통령이 김민석 정말 좋아하나 보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부인을 못해요. 예. 이런 마당인데도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그 정청래 후보를 확실히 누르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 그다음 두 번째 다수 당내 의원, 당내 다수 의원들 아무래도 다 김민석 지지하는 게 많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언론 환경도 지금 보면 예. 민주당 계열 패널들 거의 대부분 지금 친명 패널들이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김민석 후보가 그런 프리미엄을 또 충분히 누리지는 못한 것 같다. 조금 더 하여간 좀 더 확실하게 그런 프리미엄을 좀 누리는 효과는 김민석 후보의 개인기 능력과 연동돼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
1: 뭐 결과는 박빙으로 나왔는데 사실. 정청래 후보가 가장 많은 당원이 있는 호남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앞설 수 있는 곳은 충청, 부울경 두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청, 부울경에서 좀 많이 좀 앞서서 기선제압하겠다. 그래서 강철호 의원 얘기했던 추세.
2: 그렇죠.
1: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가 계속 앞섰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청래 후보가 많이 쫓아온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2: 그렇죠.
1: 그런데 1차 결과가 아니다. 정청래가 이긴다. 이렇게 하면 그 기세를 몰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성이 져버렸고 부울경에서도 부산에서 많이 못 벌리고 생각보다 울산에서는 오히려 졌고 경남에서 프로테이크가 좁아지고 있고 그래서 정청래 후보 쪽으로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게 아니고 김민석 후보로는 만족할 만하죠.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 캠프에서도 첫째 주에 7% 안으로만 우리가 가면 선방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뭐 7%가 아니고 1점 몇 프로 차이거든요.
3: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캠프 쪽에서는 나름 선방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뭐 선방도 했을 뿐더러 뭐 아기자님 분석 좀 하셨습니까?
0: 분석이라기보다 각 캠프 분위기인데요. 이제 우리 저희 강찬호 선배께서 이제 그 언론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중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급적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청래 캠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햄프셔 효과를 노렸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정청래 캠프에서 여전히 자신감을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론조사의 흐름은 여전히 상승 곡선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나 호남 아까 말씀하셨는데 호남 지역에서 전북에는 나름의 희망을 보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고 전북 쪽 그 당 관련된 그 제가 이제 이전에 알던 캠프 관계자들을 좀 연락을 해보면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냐 아니면 정청래 후보냐라는 중간지대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나름 전북 지역에 공을 들인 효과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이게 크게 여론조사의 흐름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도 좀 보여집니다.
3: 그런데 이제 호남인심을 좀 총치를 제가 직접적으로 비전들한테 해보면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여론의 흐름에서 김민석 후보다 정청래 후보다 송영길 후보다 그냥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분노 투표가 호남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전남 지역이나 광주 쪽에서는요. 정청래 후보에 대한 분노가 거의 뭐 이게 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크게 있다. 그러면 이제 분노 투표가 높아졌을 때는 투표율도 뭐 높아질 것이고 사실상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응징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선택 투표가 이루어졌던 지난 전당대회 박찬대 후보나 정청래 후보가 했던 것처럼 그 추이 양상은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이고 전북도 물론 극명하게 달리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극명하게 갈리는 쪽은 정청래 후보가 공들였던 뭐 이원택 뭐 지사 쪽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바구니에 담은 건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거의 반 정청래예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정서가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 특.

0: 절까지 했거든요.
1: 네.
0: 절까지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부울경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모션을 했고 실제로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소감을 묻는 그걸 하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네. 뛰었는데 첫 번째가 신천지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이런 김명석 후보 쪽 그냥 대놓고 지적한 예, 예. 거죠. 이거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야
1: 윤리 제소하겠다.
0: 1번. 예, 예. 2번. 조국 혁신당과 합당 그저 실현하겠다. 두 가지 했습니다.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섬뜩한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 전당대회가 더 이상 축제가 아니고
1: 예.
0: 이거 첫 번째 뭡니까? 신천지 갖고서 당을 이렇게 흔들고 괴롭힌 김민석은 윤리위에서 징계인데 아마 당원권 정지 장기 정지 받아서 다음번 공천 못 받게 하겠다 이거고 2번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면 거기 12명의 비례의원들 그 상당수는 공천 줘야 된다.
1: 예.
0: 공천 줘야 된다면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친명으로서 사사건건 나한테 딴지를 걸었던 뭐 강모, 황모, 뭐 누구모 이런 의원들 공천 없다. 거기 조국 혁신당 출신들이 뭐 그 공천 가지게 될 거다. 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면요, 이거는 거의 뭐 지금 심리적 분당 얘기 나오는데 만약 진짜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 물리적 분당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정말 저는 큰 내홍이 날 것 같습니다.
1: 네. 그 뭐 윤리 넘기겠다는 거는 뭐 김민석 후보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2: 아, 그건 이제 좀 다른 문제로 네. 얘기를 하는 뭐 건데.
1: 어쨌든 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과열되니까
0: 네.
1: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 최민희 후보자가 서미아 후보 연설할 때 밑에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0: 네,
1: 그렇죠. 뭐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뭐 속된 말로 뭐 야지잡다 이런 거죠. 뭐 네.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이지은 마포갑 위원장이 뭐 벌컥 논란이 있다든가 그 이걸로 또 그 상대 진영에서 막 공격하고 뭐 이게 첫 판인데 이러면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이 첫 인상이라고 그러죠.
0: 그럼요.
2: 그러니까 충청 합동 연설회가 처음으로 후보자들이 투표 이후에 이뤄진 정견 발표였어요. 거기에서 처음 보는 거였죠. 내용을 다 떠나서 구설이라든지 논란이 있었던 거는 친천계 의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선을 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원 지킨다고 하면서 그 뒤를 뒤 속내로 보면 전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킨다고 거의 뭐 이런 짝사랑 구애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당원들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국민적 입장에서는 참 볼썽사 나온 게
0: 그렇죠.
2: 참담해요.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최소한의 품격이라든지 수준을 보여줘야 되는데 서미아 후보가 이 정견 발표를 할 때 최민희 후보가 그 밑에서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1: 예.
2: 또 동료 의원들이 말리는데 동료 의원들과 싸우는 것들 그런 분이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와서 월, 수, 금 매일 앉아서 지도부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동료 의원들과 싸우고 지도부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권 여당이 안정화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봐요. 충청의 표라든지 부울경의 표는 이게 확산되기 전에 이미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호남이라든지 특히 수도권 아주 고관여층의 이 당원들은요. 이런 데에서 응징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민희 후보의 최고위원회 순위는 수도권이나 호남으로 수렴할수록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다른 후보들도 후보지만 정청래 후보 두 가지가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 틀렸다고 하면서 왜 자꾸 지킨다 그래요. 6.3 지방선거 본인은 승리했다고 그러고 친정계는 다 승리했다는데 대통령은 졌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지도부가 들어서면 국정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축들이 이제는 사실 좀 이제 이 전당대 핵심인 호남과 수도권 오면서 큰 변화를 맞이할 거라서 그리고 벌컥 논란은 절로 제가 거론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사실 민망한 수준이고
1: 예, 예, 예.
2: 좀 안 지켰으면 좋았을 예, 거다 예. 생각합니다.
1: 강찬호 의원이 아까 얘기한 그 친명 패널 소유주 아닙니까?
2: 저는 아직 친명 패널이 아니라 저는 뭐냐면 민주당이 비출한 민주정부 사기예요. 성공하게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차 뭐 4년 차에서 뭐 이제 레임덕이 오고 새로운 지도부가 아니 새로운 어떤 대선 후보가 나올 즈음이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1년 2개월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1: 예, 예.
2: 근데 벌써부터 잉크를 다 말라서 바짝 말라서 예. 없애버리려고 그러냐 그거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0: 최영주 의원이 전화를 안 받으셨을 것 같아. 최영주 의원 안 받으셨을 걸로 보이는데 최영주 의원 말고 다른 정말 친명 쪽으로 좀 많이 얘기하신 분 정청래 대표 중 후보 좀 많이 이제 속된 말로 까신 분 이런 분한테 그 정청

0: 후보 쪽 최측근 인사가 연락을 해왔대요.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쪽 저쪽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명이에요. 그걸 저쪽이라 그래요. 저쪽은 개헌하고 연임 개헌하고 공소 취소에 정말 진심이다. 그걸 너무너무 원한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김석이나 송영길 돼가지고 그게 실현되면 우리 다음 대선 총선 필패다. 그 민주당 망하는데 당신 그러면 되냐? 정청래 너무 비판만 하지고 밀어달라. 이랬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1: 그런 얘기를
0: 거예요.
1: 했다고 하는 게 방송으로 흘러나올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분이.
0: 아니 그렇게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서 놀란 게요. 보통 저쪽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제 네. 저 하거나 또 민주당, 국민의힘 이제 또 비판적으로 네. 얘기할 때 야 나오는 말이지 네. 어떻게 같은 편 안 해?
2: 네. 전우회를 네. 나눴어도 네. 등을 돌릴 수 있는 거라고 네. 유시민 씨가 그랬잖아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서 1부에서 이제 당 대표 경선 이야기했는데 2부에서는 그럼 자연스럽게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니까 소위 말하는 친명 후보 3, 친청 후보 2 지금 1차전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나중에 바뀔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 순서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네, 1부 순서 이어서 2부에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하영 기자가 마지막에 네. 시간이 없어서 멘트를 못했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프닝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기사 쓰긴 좋겠네요.
3: 아, 너무 힘듭니다.
2: 아, 힘들어요.
3: 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 전당대회가 있으면 마지막 날만 취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큰 이슈는 있지만 뭐 첫날 그리고 지역을 돌 때마다 일일이 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모든 매체가 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제가 힘들다고 하냐면 물리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민생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써서 공익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면 좋은데 대체로 지금 많은 내용을 이 자리에서도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내용이 많지, 많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감정적인 내용도 많고요. 다음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취재는 많이 하는데 또 기사는 많이 못 쓰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2: 이건 서영주 소장이 당에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뭐 대통령 경선이면은 뭐 맞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충분히 이렇게 흥행도 시키고 컨벤션 효과도 누리고 네. 당대표 경선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싸우기만 하고 국민의힘도 원샷으로 하잖아요. 네. 지금 모바일 투표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굳이 옛날처럼 버스 동원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전국을 돌면서 그것도 일단 투표하고 정견 발표는 투표 끝나고 해요. 이런 모순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4: 그러니까요. 저도 내가 벌써는 저기 이제 미슐랭에서 음식 평가를 하는데 일단 평가를 해놓고 음식을 먹어요. 뇌피셜로 하는 거지. 네. 말도 안 되는 지금 선거관리가 되는 건데 제가 전준희를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위원회라 했는데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안 하는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이런 과열 상태를 막으려고 있는 게 선관위인데 이게 선 놓고 있는 게 과연 뭐 지금 현재 최고위나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말씀한 대로 이게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향후 당대표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가고 그 정견 발표를 듣고 나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예. 게 정상인데 예.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 같아요. 일정상 뭐 3, 4일씩 투표가 걸리니까 먼저 그냥 투표부터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견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감사 인사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방식을 완전히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바꿀 수 있다면 바뀌었으면 예. 좋겠고 다만 저는 조금 선관위에서 주의를 줘야 되는 것들이 후보 사이에 있어서의 조롱이나 비아냥 이런 것들 저는 페널티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경고가 아니라 본인 점수의 10% 감점 이런 식으로 아주 실질적인 그 페널티를 줘야만 조심하지 정말 이 같이 동료로서 뭐 좀 과열된 경쟁이라 하더라도 선의 경쟁에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선을 너무 넘어버려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2: 투표가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 와서 그 룰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4: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지도부랑 선관위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투표 방식의 요율을 줄이더라도
2: 너무 과열됐으니까.
4: 일단 과열됐으니까 일단은 뒤로 놓고 정년 발표로 앞으로 꺼집어내서 주말 투표로 좀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방식 자체가 너무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열 양상들 그다음에 좀 선거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는 이 최고위원 선거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당대표 선거는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최고위원 내가 다시 여쭤보고 요거 하나만 강찬호 위원한테 물어보고 네. 최고위원 얘기합시다. 그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1% 차이입니다. 지금
5: 그렇죠.
2: 두 후보 간에 네.
5: 그렇죠.
2: 그러니까 50% 넘는 후보가 없어요.
5: 없어요.
2: 뭐 1차전이긴 네. 합니다만.
5: 그렇죠. 네.
2: 근데 이 선호투표제니까 네. 정청래 후보가 50%를 못 넘기면
5: 그렇죠.
2: 그러면 뭐 40대 후반이든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럼 무조건 김민석 후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송영길 표가 있으니까.
5: 송영길 후보 존재가 굉장히 이번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송영길 후보가 지금 1차 진짜 그 충청권하고 부울경 보면 대강 한 10% 예, 예. 정도씩은 꼭 지금 갖고 가요.
2: 예.
5: 바로 요것 때문에 사실은 충청하고 부울경에서 과반 후보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지금 40 뭐 정청래 김민석이 1, 2위인데 두 후보가 뭐 각자 뭐 45, 43 이 정도만 예. 나오고 50을 못 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송영길이고 그래서 송영길이 정말 캐스팅부터가 맞고 그런데 송영길은 큰 틀에서는 친명 후보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래서 만약 송영길 후보가 저 최종적으로 이제 3위권으로 이제 탈락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약 10% 이걸 그냥 간단히 러프하게 10개 표로 표 10개로 본다면은 한 8표 정도가 저 김인석한테 가고 또는 7 내지 8표 2표 내지 3표 정도만이 정청래한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인석 후보가 마이너스 7%까지는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송영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송영길 프리미엄 근데 김인석 후보 예측대로 지금 실제로 10% 표로 치면 100표 중에 10표 갖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7대 3 8대 2의 지금 비율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송영길 후보가 어떻게 계속 이제 그 표를 얻어 가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목이 될 것 같고 거기서 송영길 후보의 존재감과 이제 그 앞으로의 또 향후 거취도 예.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 예.
5: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둘 1, 2위 정청래하고 싸우면서는 초박빙으로 뭐 1, 2% 정도 했지만은 결국 송영길 표 때 송영길 2순위 표 때문에 된다고 하면 이게 저 나중에 그
2: 이게 또 시끄러울 것이다.
5: 분명히 이제 네. 어떤 논란은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그 김민석 송영길 표지 당신 표냐?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신 게 최고위원 여기서도 분명히 친청이 친명이 좀 더 유리한 구도로 당선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만약에 취약한 리더십 송영길 표를 빌린 취약한 리더십에 만약에 최고위원까지 이게 친청계의 도전이 거세다면 저는 한 가지 변수가 지금 뭐냐면 그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될 예.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예. 이게 만약에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633 선거법처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법원이 그대로 이행한다면 내년 4월. 한 3월 안에 그 저 시장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뭐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날아간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년 내후년 총선 때까지 선거가 없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 열심히 보좌해서 우리나라 국정 잘 받들겠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내년에 선거가 생기는 거고 그 선거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서울시장 선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부동산 등 서울 민심이 좋지 않아서 이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진다. 그렇게 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리더 이긴 대표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도 지금 벌써 알겠습니다. 이미 그 복잡한 셈법 예. 들어갔다 그렇게 봅니다.
2: 자 그럼 이어서 얘기합시다. 지금 최고위원에서 5명을 뽑는데 8명 중에 1차전 결과만 제가 순서대로 나열해드리면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아, 김용 이런 순이고 다음 이제 이성윤, 임미애, 김용호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친청이 2명, 친명이 3명 뭐 이런 건데 이대로 갈까요? 약간의 변수가 있을까요? 아까 뭐 그 앞으로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최민희는 지금 1등하고 있는데 빨리 갈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긴 합니다만은.
4: 저는

0: 이제 강원 제주랑 그다음에 대구 경부까지는 이 추세선이 거의 비슷하게 갈것 같은데 호남하고 수도권으로 와서 이게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앞서도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미지 자체가 당원들이 이미 바닥을 봤다. 이게 이제 퍼지는데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한 1주, 2주 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수한 사람이 두번 실수를 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근원적으로 사람 고쳐 쓰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충청에서 실수하고 나서 부울경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조용히 있었어요.
1: 예. 오히려 경청하는 모습.
0: 경청하는 모습.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열이 될수록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 제주까지는 그렇게 또 당원들이 많은 포지션이었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전남, 호남, 전북 전남, 그다음에 수도권 여기 오면 이제 과열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민희 후보가 또 여기에서는 뭔가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서 당원들로부터 굉장히 큰 질책을 받을
1: 예.
0: 것이고 실언을 할것 같다. 이게 제 이제 애언일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4대 1로 될것 같아요. 친명
1: 심명이
0: 4,
1: 사.
0: 친청 1로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조정이 될것 같고 최민희 후보의 추이를 보면 아마 정봉주 후보 예전에 1, 2위를 다투다가 수도권에서 한번 정리됐던 저 아픈 기억들이 아마 재현되지
1: 예.
0: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됩니다.
1: 자, 그 혹시 6층, 6등, 7등, 8등 후보가
2: 예.
1: 스스로 이제 예, 뭐
2: 단일화?
1: 단일하든 뭐
2: 예.
1: 자진 사퇴를 하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2: 뭐 이제 후반까지 가봐야겠죠. 당장 아까 소용지 선배가
0: 소장님까지.
2: 얘기해 소장님
0: 예.
2: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가능성은 없고 일단 두고 봐야 할것 같고요. 저는 5등이 누가 되느냐는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4대 1로 변동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추세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만 보자면요. 다만 지금 현재 5등인 김용 후보하고 6등인 이성윤 후보는 호남으로 갔을 때는 이성윤 후보가 지역구가 호남이기도 하고
1: 호남이니까.
2: 전북이죠. 예, 호남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전북의 어떤 지형이 친청 쪽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그쪽 캠프에서 또 판단하고 있고 김석 캠프에서도 좀 그건 인정하고 있는 추세여서 뒤집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호남 쪽의 인구, 그러니까 당원의 숫자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본다면 오히려 소영주 선생님, 소장이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 경우로
1: 친청이 더 많이 갈 수도
2: 친청이 더 많이
1: 있다.
2: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민수 후보도
3: 그렇죠.
2: 본인이 강조하는 게 호남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지역구는 서울입니다만 실제로 한민수 후보는 호남 출신입니다. 그런 것들 변수가 있습니다.
1: 그
2: 예.
1: 전문가들 예측 중에 가장 의외가 한민수 의원의 선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한민수 의원이 이렇게 3등까지 나올 줄 이상 못했거든요.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물론 뭐 소미아 의원도 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3: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친청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게 1, 2위가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최민희, 박선원.
1: 예?
3: 그러니까 다 친명과 친청을 대표해서 1, 2위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1, 2위 달릴 것 같은데 3, 4, 5, 6위 4명을 보면 친명하고 친청이 2명씩이에요.
1: 돌돌입니다. 예.
3: 그런데 또 이분들을 보면 격차가 아주 작아요. 다 1%포인트대예요. 다 1%포인트. 이게 정말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친청은 3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친청이 어쨌든 탑6 안에 탑3부터 탑6 안에 2대 2로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구도로 보면 친청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0: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이제 김용 전 부원장입니다. 사실 유일하게 배치가 없어요.
1: 예.
0: 나머지는 다 이제 말하자면 현직 국회의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 안에서 아주 선전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호남 쪽하고 수도권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많은 표를 얻을 것 같아요. 저는 1, 2위 안에 들어갈 공산이 큰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대리해서 김영우 전 부원장에 대해서 표를 줄 가능성이 당원들한테 커졌다. 그리고 봐서는 저는 5위 다툼은 한민수, 이성윤 두 분이 할 가능성이 크다. 좀 분석이 되고 저는 인민 의원도 지금 사실상 조금 뒤쳐져 있지만 저는 한번 뒷심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경북 쪽에 소외받는 쪽에서 나오는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직업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좀 보지만 최소한 3강 구도는 제가 봐서는 김용, 박선원, 서미아, 최민희. 3강에서 좀 벗어나는 쪽은 이제 최민희가 될 것이다. 좀 그래 보고 있고 서미아 의원은 정말 이번 전당대회에서 독보적으로
1: 예.
0: 눈에 띄더라고요.
1: 네.
0: 예.
1: 예,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또 가산점 5%가 나중에 더 반영이 되니까요. 인미의 후반 유리하게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4대 1 얘기도 하고 3대 2 얘기도 하고 뭐 반대로 2대 3 얘기도 했습니다만

0: 최고위원 구성이 7명이잖아요. 네. 이번에 투표로 뽑힌 5명에 당대표가 2명 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청이 3명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4대3으로 구도는 진명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1: 구도는 앞서는 건 맞는데 지난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 당시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여당답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구도로 가야 하고 메시지가 단일하게 나와야 하거든요.
0: 최소 5대1은 돼야 된다.
1: 네,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직함의 수석은 없습니다.
0: 없죠.
1: 그런데 네. 발언 순서라든가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흔히 언론에서 받아주는 순서가 수석 최고위원 정도까지는 사실 관례적으로 보도를 해주거든요.
0: 당대표가 맨 먼저 얘기하고 바로 다음에 수석 최고 하니까.
1: 원내대표가 하고 아마 수석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석 최고위원도 중요하다라고 친청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0: 아마 그 친명계에서 걱정하는 거는 옛날 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뭐 노래 부르고
2: 봉숭아학당
0: 봉숭아학당 그거 걱정하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4대3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게 안정적인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려면 제가 5명 중에는 4대1이 되는 게 안정적일 수 있죠.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또 5대0도 이거는 또 너무 또 일방적으로 간다라고 얘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4대3이 돼도 괜찮지 않냐 하는데 이때는 시끄러워요. 한 2명 정도만 들어와 있으면 5대2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월수금 최고위원을 통해서 민주당의 판단을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예. 이미지를 매일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어떤 모양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는지 그게 정당 지지율과 국정 지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쌈박질하고 또 메시지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고 민생과 동떨어진 메시지가 자주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 결국엔 그게 이제 집권 2년 차에 있어서 당을 짚어주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라서 물론 이제 선거용으로 김민석 후보캠프는 5대0 얘기하지만 5대0보다는 현실적으로는 4대1이 가장 합리적인 당원들의 선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4: 최고위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정청래 대표 시절에 정청래 대표의 핵심 아젠다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1월에 불쑥을 그냥 꺼냈더니 바로 정면으로 들이받고 이제 전쟁을 계시한 친명 최고위원 3인 특히 그중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범 쏴가면서 맹공을 했고 그래서 결국 힘이 당권을 가진 대표가 밀어붙였는데 19일 만에 조국 혁신과 합당이 무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최고위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 후보가 서로 당선되더라도 그 본인의 아젠다를 밀어붙일 수 있게끔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고위원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본인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반대로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4: 똑같은 얘기죠.
0: 네, 똑같은 얘기 아니냐.
3: 맞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선택들을 당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당원들한테 참 제가 저도 당원이라서 이게 관성투표가 있어요. 사실 내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좀 반대표를 던지고 싶은데도 내가 반대표를 그분한테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자기 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표를 던지는 당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지금 관성적으로 조금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성적 투표를 통해서 당을 안정화시키는 거. 그게 당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것들을 호남과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0: 예. 그 투표율은 지난번 전당대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관심이 좀 가지게 되면은 수도권이나 호남 최대 당원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투표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 3부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함께 돌아옵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9: YTNS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비상입니다. 이번 주 내내 서쪽 지역은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인천은 27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대전과 세종이 37도, 서울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안동과 대구도 36도, 광주와 여수도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강하게 쌓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서쪽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와 서초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까지 발생해서 부근으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양양에서 서울 오는 길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막히고 있고요. 동홍천 부근에는 고장차 있고 덕수 선패에서 강일까지도 한 번 더 막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로 오는 길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발이 묶이고요.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서운분기점 부근 5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 판교 쪽 가는 길, 자유로 부근 개항에서 송내까지 차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고 오늘은 대국민 보고회도 열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1: 네.
0: 그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뭐
1: 네.
0: 다양한 뭐 유튜브 채널 또 지상파 채널
1: 네.
0: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0: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1: 아, 이 바뀐 형사 소송법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그거는 국민들 우려가 아직 좀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새로 바뀌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죠. 예. 중간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고 걱정된다.
1: 예.
0: 아,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담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저는 어쨌든 이런 모습을 좀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0: 네.
1: 뭐 의원님도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보고 계셨겠습니다마는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좀 높았거든요.
0: 높았죠.
1: 지금, 예, 지금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지.
0: 잘 알려드려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0: 그렇습니다. 예.
1: 그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0: 네.
1: 핵심 내용을 우리 아마 이미지로도 나갈 텐데
0: 네.
1: 화면으로는 이미지가 나갈 테고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
0: 네.
1: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저 서 의원님께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이 바뀐 훨씬 도와진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0: 네. 78년 만입니다.
1: 네.
0: 대한민국이 시작하고 78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고는 72년 만입니다.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습니다. 수사 열심히 해서 기소하고 정의로운 검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1: 예?
0: 그런데 과연 그랬느냐. 김학의 사건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온갖 뇌물이 있었는데 김학의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이 뻔히 보이는데도 끝내는 그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고
1: 예?
0: 기각되는 거죠. 김학의 사건이 그랬고 한동훈의 처남 사건. 마찬가지로 그 잘 나가는 검사 여검사들을 건드린 사건이에요.
1: 성폭행 사건.
0: 예, 예. 그것이 또 그 검사들에서 다 묻히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검사들이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 범죄자를 잡는 과정이 아니라
1: 예.
0: 자신들의 범죄자를 덮고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표적의 대상이 됐고 그다음에 제거의 대상이 되어왔어요. 그 과정에 강백신이나 어미준이 나왔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1: 예.
0: 증거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기소도 조작해왔습니다. 그러고도 멀쩡히 있는 내용들을 수도 없이 봐오면서 우리는 검사가 수사권을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검사는 수사는 하지 말고 기소와
1: 예.
0: 공소 유지 재판에 나가서 유지하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검사가 하던 일들을 중대범죄수사청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판 FBI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하고 그리고 검사는 그걸 받아서 기소하고 그리고 혹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는데 수사가 부족하다 싶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셔라.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말씀처럼 걱정되는 문자죠. 검찰개혁 확실히 해달라고 하는 문자도 많으시고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1: 예.
0: 걱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면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자기가 하던 수사를 경찰에게 수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과정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서로 견제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라고 하는 거죠.
1: 예, 지금 예.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죠. 그러면
0: 네.
1: 그 뭐 70몇 년 만에 바뀌었다. 수사 기소 분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처럼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기도 하고
0: 네.
1: 기소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기소 독점, 뭐 기소 편의
0: 네.
1: 봐줄 사람은 봐주고 세게 네. 때릴 사람은 세게 하고.
0: 네.
1: 근데 만일 내가 재판 가서 이 수사가 잘못됐네 알아도 자기들이 수사했으니까 바로 잡지 않고 그냥 간다는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수사 기소를 예. 분리하자.
0: 네.
1: 좋은데
0: 네.
1: 이제 이렇게 돼서 경찰 견제는 그러면 누가 하느냐.
0: 그렇습니다.
1: 옛날에는 뭐 경찰이 올리면 검찰이 한 번 더 보는데 이제 못 보니까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장윤기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0: 네.
1: 이거
0: 네.
1: 봐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0: 네.
1: 그 대비책은 이제 방금 보안수사 요구권은 말씀해 주셨고
0: 네.
1: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는지.
0: 보안수사 자기 검사 자기 수사관을 시켜서 하던 보안수사를 경찰에게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한다. 그럼 둘은 견제된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면서 근데 여기서 경찰의 수사 독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1: 예
0: 수사를 하고 그러나 장윤기 사건처럼 연루되어서
1: 암장하고
0: 케이블

0: 타이 같은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면 어떻게 이게 모든 사람이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작은 데서 그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요. 우선 범죄 현장을 갔어요. 갔을 때 이 바디캠 같은 거를 달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쫙 다 그 영상을 녹화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게 영상에 다 담아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경찰이 연루되어 있어 이번처럼. 그럴 경우에 지금 경찰은 사실은 바로 체포되고요. 국가수사본부까지 압수수색 다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체포도 되지만 체포되는 걸 떠나서 이게 낌새가 이상해. 그러면 경찰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요청하거나. 그런데 이번처럼 상급기관도 연루되어 있어.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기관을 바꿀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 암장하거나 은폐하거나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면 다른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바로 체포되고 그거는 검사가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뭐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고 또 검찰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경찰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수사가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니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견딜 수 없을 텐데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0: 수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걸 이제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보냅니다. 아니면 불송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서 보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거 보안수사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그 순간 경찰의 검사의 손을 떠나서 경찰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검사는 그 사건의 번호를 가지고 수사를 공소를 책임져라. 경찰은 그 사건의 번호를 가지고 책임져라. 그래서 둘이 책임을 지고 있어서 검사가 요 사건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보안수사 해오세요. 요구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겼어요.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보안수사 요구만 받아서 하는 수사팀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받아서 바로 넣어주게끔. 그러면 기존에는 핑퐁 사실 이제 저 정도 되니까 이거 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사건을 경찰로 아예 보안수사를 하면 넘기는 건데 요구할 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 책임제라고 해서 번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1: 그러면 중수청에 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또 만든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그동안 법으로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에다가 그 내용을 만들어서 10월 2일 전에 만들어 통과시켜야 됩니다.
1: 그러면 검찰이 기소하려고 봤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중수청으로 해서 보안수사 요구를 해라.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그 경찰이 뭐 암장하는 문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미처 증거를 못 봐서 예를 들면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죠. 이것도 이제 보안수사권으로 이제 다시 알게 된 건데 최근에 그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 SNS에 지옥에나 가시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안수사 때문에 억울함을 덜었는데 보안수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무능하거나 혹은 증거를 놓쳤을 때 그때는 뭐 어떻게 하느냐.
0: 보안 돌려차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경우를 사실 제가 그전에 듣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그 공판 내용도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자기를 방어하고 또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법원의 기록도 받아볼 수 있게 법으로 통과도 시켰고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을 보안 수사를 통해서 한 건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그것을 좀 알아보고 체크하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이것을 증거물이 나오면서 거기서 증거물을 다시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그자의 성폭력 가해자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도 지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가 경찰이 잘 못해줬던 것에 대한 분노와 그 아픔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제 큰 흐름 속에서 검사가 했던 나쁜 행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보안수사 요구는 3일

0: 3일 내로 해오세요. 그럼 3일 내로 해오는 거고요. 지금 피해자의 이야기를 검사가 들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기 문제가 있는데 요런 증거물들 다시 확보하고 정리해오세요 라고 했지만 경찰이 자기가 수사했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이 법안이 하여튼 당론으로 결정돼서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이제 찬성표를 던졌고 물론 뭐 반대한 의원도 있고 기권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에 다른 법안을 이제 대체 법안을 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숙의하라. 예,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게 검찰 개혁을 하라 그랬지 검찰 없애 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되기도 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당내에서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말씀은 저희들의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었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소청법이 통과됐을 때가 2월이란 말이에요. 그때 벌써 검사에게 수사권은 삭제되었습니다. 요 법은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여기를 다루는 절차법입니다. 원래 이제 삭제는 벌써 공소청 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사소송법을 논의하면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전 대통령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걱정거리를 없애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거 검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안수사 요구하면 공소시효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이그 검사가 자기 사건으로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경찰도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건 둘이 같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집어넣을 수 가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구속된 사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검사가 1차 종결권과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지 경찰이 하는 수사 현장에도 다 가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소위만 9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회의랑 다 하면 13번 정도 되고요. 전체 회의만 5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만난 사람만 치면 저희가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듣고 그 내용을 숙의하면서 그렇지만 시간이 좀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일 날 출범하잖아요. 그러려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 몇 개월 전에는 가능해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빠르게 그러나 숙의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국무총리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로 있으실 때 벌써 당에다가 일찌감치 보안수사 요구를 실제로 하자. 그러니까 다 보안수사 요구도 없는 줄 알면 안 되는데 보안수사 요구를 실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4월부터 제안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제안에 맞춰서 저희가 그좀 늦었지만 숙의해서 그 내용 넣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공약이 이제 기소 수사 풀리고 그건 이미 이루어졌고, 이 형사소송법 보안 수사권 문제는 좀 부차적인 것인데 당내에서 혹은 지지자들끼리 이걸로 너무 크게 부딪힌 게 아니냐. 이거
0: 맞습니다.
1: 부차적인 문제까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 수사라는 단어에 너무 침착한 거 아닌가?
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안수사 폐지라고 던지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검사들도 그 자기 역할을 잘해서 경찰은 견제해야 돼 수사가 잘 되었는지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수사를 채워내는 게 보안수사거든요. 그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면 보안수사를 통해서 채워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방식을 바꿔서 보안 수사를 요구로 경찰을 통해서 채우자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그냥 던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숙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보안 수사를 폐지하면 걱정되는 분들이
1: 당연하죠.
0: 있으셨거든요. 그분들이 아, 이렇게 해서 피해자 얘기도 넣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검사하고 경찰이 핑퐁해서 수사를 지연하는 것도 사건 책임자로 정리를 했고.

0: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를 숨기는 것들을 바디캠 같은 것으로 확보하게 되고,
1: 예.
0: 그리고 킥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하고 첨단해서 거기다 다 담을 수도 있게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걱정하시던 것과 숙의하는 내용을 잘 담았으니
1: 예.
0: 검사도 좋고 경찰도 좋고 그리고 피해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1: 예.
0: 형사소송법이군요. 그러니 우리가
1: 네.
0: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1: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계속 욕 얻어먹었던 부분이
0: 네.
1: 권력자들 범죄는 봐주고
0: 맞습니다.
1: 죽은 권력은 또 무모하게 핥히고 뭐 그런
0: 예.
1: 거였잖아요.
0: 네.
1: 특히 이제 특수부 검찰들이 그랬던 것이고
0: 맞습니다.
1: 윤석열로 대표되는.
0: 네.
1: 근데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일반인들의 문제니까 정치권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영교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금 대책방을 내놔도 아 그래도 불안한데 그게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쭙겠는데 그 7대 범죄 있잖아요. 이 7대
0: 네.
1: 범죄는 다 이제 일반 국민들에 대한 거잖아요. 뭐 정치권하고 상관없이.
0: 예, 성폭력, 아동학대
1: 예.
0: 뭐 이런 것들이죠.
1: 노인 뭐 사회적 약자들.
0: 네.
1: 그래서 이 7대 범죄 한해서 전권을 송치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법안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전권 송치와 보안 수사는 또 다릅니다.
1: 예.
0: 전권 송치는 그 송치 결정권을 검찰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검찰에게 보내는 것이라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검찰의 수사권을 우선 정리하자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렇지만 개별법에 지금도 아동학대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 정권 송치로 개별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별법의 형태로 가서 약자의 내용은 잘 보살펴서
1: 그러니까
0: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1: 예.
0: 한다. 이렇게 집어넣게 된 거죠.
1: 전권 송치라는 게 경찰이 안 올리면 사건이 안 되는데 요 7대 범죄에 한해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검찰 쪽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송치를 안 하면 경찰이 그냥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건이 경찰이 송치 의견을 올리면 검찰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서 기소합니다. 송치를 하지 않는 사건은 불송치라고 합니다. 불송치 중에서도 나이 불송치에 동의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의신청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의신청서를 그래서 저희가 그 불송치할 때 이의신청서를 붙여서 보내라. 그럼 거기다 이의신청이라고 그 문서에 보냄 그걸 경찰에다 냅니다. 그럼 경
1: 피해자가
0: 그렇죠.
1: 예.
0: 그럼 경찰이 갖고 있지 않고 그걸 모두 다 송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치하고 그러면 1. 송치한 사건은 경찰 검사에게 가고 2. 불송치 사건 중에 이의신청. 이의신청한 사람들은 절실한 거
1: 예,
0: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올라가서 다시 보게 되고요. 이의신청도 안 하고 송치도 안 돼서 그 사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가 됩니다. 송부가 돼서 90일 동안 검사가 그 기록을 보면서 이거는 재수사해 라고 요구를 할 수가
1: 예.
0: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던 것을 이제 90일 동안 갖고 있고 재수사해 이것까지 마저 송치한다. 이게 정권
1: 예.
0: 송치가 되겠습니다.
1: 근데 이의신청이 있다 이런 제도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0: 네,
1: 테고
0: 그렇습니다.
1: 그 힘없는 또 법상식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아 그럼 이의신청 하는 것도 변호사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할것 같은데요.
0: 당연합니다. 그런
1: 예.
0: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선 약자와 관련한 경우 아동학대, 성폭력, 그리고 아주 강력한 범죄, 살인사건 이런 거는 피해자에게 무조건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국선
1: 국선
0: 변호인입니다.
1: 변호사.
0: 그런데 그 국선 변호인이 그동안 불송치까지만 담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의신청도 담당 같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송치되었을 때 검찰한테 갔을 때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국선 변호인의 역할로 좀 하면 좋겠다. 국선 변호인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더 사건을 더 챙긴다든지 뭐 사건이 이게 한 건이었다면 두 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1: 예.
0: 말씀하셨습니다.
1: 근데 정권 송치에 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개별법을 하신다고
0: 네.
1: 하셨습니다만 그 민주당 일부 지지자가 전권 송치도 안 된다. 검사한테는 안 붙어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0: 예, 정권 송치는 이게 이제 검사에게 올라와서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예.
0: 결정인데요. 이제 조금 고민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정권 송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법적 조치만 되면 다 검찰까지 가야 돼요. 계속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감이 아 이거는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라고 하면 빼야지 된다. 이런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서희초 사건 때 그렇죠. 있었던 것처럼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금 경험한 건 소년법 관련한 건데 촉법 소년이에요. 아기들이 나쁜 짓을 하면 이거는 송치돼서 가는 겁니다. 정권 송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별로 그냥 훈방하고 끝날 일까지 모두 다 정권 송치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따로 법도 냈는데요. 예, 예. 이런 것처럼 정권은 정말 피해자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정권 송치해야 돼. 그러나 또 부작용이 일어날 만한 것들은 잘 가려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정권 송치는 수사를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1: 예. 지금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또 보수 언론도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거부권 행사는 자신들의 바람일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검사의 그동안 잘못했던 폐악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한마디 말을 못해요. 이번에 최영중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 시의원인데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그 핸드폰에 약자들의 사진들이 또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싶겠으나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찌감치 숙의하고 안전하게 해라라고 하시면서 입장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주셨고 바로 김민석 총리 시절에 4월부터 당에다가도 이와 관련해서 논의하자고 계속 요구를 해왔던 내용들이어서 제가 이제 어쨌든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정부와 그리고 저희 당과 잘 조절을 해서 이런 내용을 넣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본회의 상정 전에 네. 아까 뭐 국무총리실은 일찍 입원해서 네. 네,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본회의 상정 전에 혹시 청와대하고는 소통하셨나요? 노 코멘트입니까?
0: 네.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정부. 예,
0: 네,
1: 예,
0: 정부에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폭주, 암장. 이런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이번에 그래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검사도 자존심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검사. 그래서 둘이 서로 잘 협력하고 보완하고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두텁게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가 되었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정부로부터 법무부로부터도 그렇고 행안부로부터도 그렇고 공소청과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관한 내용도 보고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1: 예. 네. 하나만 더 좀 시간이 네. 시간이 아쉽네. 네. 그 사건 처리가 네. 지연될 수밖에 없다.
0: 네.
1: 경찰의 모든 사건을 갖고 갔으니까
0: 네.
1: 그 우려는 어떻게?
0: 모든 것을 경찰이 갖고 간 게 아니고요. 중대범죄수사청에
1: 있으니까.
0: 7가지 범죄 예를 들어서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산업 그리고 내란 외환 등 사이버 범죄 여기에다가 경찰이 연루된 범죄, 검사가 연루된 범죄 이런 것들을 중대범죄수사청이 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 그 범죄 외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가 특별히 많아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찰을 한 2천여 명 늘리면서 경찰의 수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핑퐁하지 않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1: 예.
0: 드립니다.
1: 예. 시간이 네. 없어서 하나만 여쭐게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네. 좀 가열 양상이 있는 게 아니냐
0: 네.
1: 우려 없습니까?
0: 네.
1: 전당대회 가열 양상 우려 없어요?
0: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고요. 대통령 너무 잘하고 계시고 대통령이 아주 잘해도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을 제가 다 막아내고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뒷받침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삐그덕거려서 되겠습니까? 예. 삐그덕거려서도 안 되고 대통령

0: 님을 잘 뒷받침하고 당도 잘 아우르고
1: 예.
0: 그래서 힘있게 대한민국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 예.
0: 저는 과열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여간 문제가 좀
1: 알겠습니다.
0: 있다고
1: 네.
0: 생각하지만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 화이팅.
1: 예.
0: 네.
1: 지금까지
0: 더 왕세상 화이팅.
1: 법사위원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씩 싸.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틀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서울 동남 서남권과 경기 오산 하남 여주 서부, 전남 장성과 곡성 북부에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역대급으로 폭등했던 코스피가 5%대 하락 마감하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12% 내린 6,257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은 직전 거래일이 역대급 반등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고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8.76% 급락했고, SK하이닉스도 8.79% 폭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2.44% 오른 737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단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 최고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모두 거짓 선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해병대는 오늘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한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장소는 영외에 위치한 간부 전용 숙소로 사망자의 계급은 중사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외부에 의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병대 관계자는 군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수족구병 환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아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등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표본 감시 중인 전국 93개 의료기관에서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7월 4주차에 외래 환자 1,000명 중 36.1명을 기록해 12주 사이 3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의 경우 외래 1,000명당 48.3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질병청은 환자의 대변이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손 씻기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시 형사과장 등 입건자 4명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은 전 광산경찰서장을 포함해 당시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4명을 입건하고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룹 BTS가 아리랑 월드 투어의 두 번째 북미 투어 첫 공연지에서 15만 7천 명에 달하는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BTS는 지난 주말과 휴일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을 위해 섰던 미국 이스트 러더퍼드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을 2주 만에 다시 찾아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BTS가 내년 그래미 보이콧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열린 월드투어 공연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5.1도, 습도는 58%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7: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보는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헬스장에서 운동

0: 하다 다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내 책임이지. 과연 항상 그럴까요? 건강해지려고 찾은 헬스장에서 큰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1: 하나만 더. 하나만 더.
2: 저기 봐봐. 저 사람 바벨이 깔린 거 아니야?
1: 어떡해. 여기 사람 좀 불러주세요.
0: 한 40대 남성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70kg 바벨에 목이 눌렸습니다. 약 25분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일주일 뒤에 숨졌죠.
2: 20분 넘게 저 상태였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고? 아니 트레이너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거야?
1: 그러게. 누군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0: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철저히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까지 헬스장이나 트레이너에게 모두 책임지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일까요?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3: 헬스장은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검찰 측은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4: 자자 조용히들 하시고요. 선고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 사고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0: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물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죠. 항소심에선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헬스장 측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헬스장이라는 게 워낙 많은 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0: 오프닝에서 사건의 큰 줄기 소개하긴 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검찰이 헬스장 대표 트레이너에게 어떤 책임을 어떤 이유에서 물은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5: 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회원 한 분이 홀로 약 70kg 중량의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바벨에 목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되어 있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담당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은 전문 체육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대표가 이를 어겼고 트레이너 역시 CCTV 모니터링이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회원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죠.
0: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내용을 보면 헬스장 측이 법에서 정한 체육 지도자를 두지 않은 사실 이 자체는 법원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였다.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판단이 나왔던 거죠?
5: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을 위반한 것과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도 헬스장 측이 체육 지도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분만 질식 상태가 계속되어도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순간 사고를 확실히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0: 네, 피해자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무려 25분가량 발견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도 사망을

0: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누군가가 조금만 살폈다면 살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1: 네, 이 대목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니, 25분이나 방치됐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눌려 질식 상태가 되면 5분만 지나도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도 지적했는데요. 즉, 25분이라는 시간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에 단 5분 안에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구조했어야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상주 직원이 있었더라도 하필 그 5분 사이에 다른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거나 또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결국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100% 살릴 수 있었다는 확신이 없는 한 함부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0: 또 재판부는 헬스장은 수영장과는 다르다. CCTV로 이용자의 상태를 수시로 살필 의무까지는 없다. 그렇다면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1: 예, 앞서 말씀드린 1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수영장과의 비교가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수영장은 익사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해야 하는 특수시설이지만 헬스장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위험 시설은 아니라고 본 거죠. 현실적으로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는 시설물 자체의 위험성, 예를 들어서 기구 고장 등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 정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운동 동작을 일일이 실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0: 네, 항소심 결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민사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헬스장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1: 예,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민사 재판은 누구 과실이 더 큰가를 다투는 과실 비율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헬스장이 안전 교육이나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객이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법원은 헬스장의 러닝머신 안전 이용 안내문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PT 강사 역시 기계에서 내려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 그리고 기구 간 간격이 16cm 정도로 너무 좁았던 점 등을 들어서 헬스장 측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0: 그런데 반대로 헬스장에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배상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헬스장 발매트에 미끄러져서 골절된 케이스, 또 헬스장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한 케이스, 둘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1: 예,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입니다. 첫째는 헬스장 락커룸 사우나 앞에 발매트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뼈가 골절됐다며 8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유를 보면 해당 발매트가 심하게 들떠 있거나 뭐 미끄러웠다는 사진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고 헬스장이 사우나 바닥의 물기를 완벽히 건조하게 유지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본인의 과실 가능성 높게 봤습니다. 둘째는 헬스장 샤워실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고 방치됐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우나 온도가 75도에서 80도로 통상 범위였고 주의 표지판도 정상 부착되어 있었으며 관계 법령상 업주에게 사우나 내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이용객 상태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0: 결국 헬스장 사고에서 중요한 건 증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관리 의무에 대한 그럼 규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0: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법원은 감정이나 정황만으로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매트 사고처럼 본인은 시설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당시 현장 사진이나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본인 과실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직후에 현장 증거 확보가 민사소송 승패의 결정적 열쇠가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랑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운동하다 다친 경우 헬스장 측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도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0: 네, 법원은 이 두 경우를 완전히 다르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훨씬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주의 의무도 크게 보기 때문에 헬스장 측 책임을 절반이나 또는 그 정도로 낮게 제한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개인 지도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혼자 운동하는 경우에 비해서 트레이너의 주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묻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너와 덤벨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이 아령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령이 얼굴로 떨어져서 치아가 부러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트레이너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아령을 받아줘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헬스장 측 책임을 60% 정도 인정했습니다.
1: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헬스장 이용하다 다치면 내 책임이 큰지 헬스장 책임이 큰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0: 네.
1: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의 하자나 뭐 안내, 지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면 헬스장 책임이 커지겠죠. 그리고 시설은 정상인데 본인의 무리한 동작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면 본인 책임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사고 직후에 기구 상태나 안내문 부착 여부 또는 바닥 상태 같은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보해 두셔야 하겠고요. CCTV 영상 보존도 잊지 않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분들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 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정석의 아로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비상입니다. 이번 주 내내 서쪽 지역은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인천이 27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대전과 세종이 37도, 서울은 38도까지 오릅니다. 남부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안동과 대구 36도, 광주와 여수는 38도까지 치솟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강하게 쌓이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서쪽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포대로 따라가는 길 충정로 삼거리에서 마포대교 북단까지 차량들 지체되고 있고요. 성산로는 봉원 고가차도에서 연세대 쪽으로 밀리고 있고 성산 2교에서 마포구청역까지 차가 많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성산대교 북단에서 마포구청역까지 차가 많아서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내부순환로는 성수 쪽으로 연희램프 이전부터 홍제램프 반대쪽으로는 마장램프에서 월곡램프 그리고 종암에서 기름램프 그리고 정릉터널을 지나 홍지문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반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재개될지 주목되는데 미국과 이란은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개시를 언급한 날 이란 반관영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황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호르무즈 북쪽 해역에서 촬영한 화면인데 선박 수십 척이 통항 허가를 기다리며 바다 위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된 상태이며 모든 통항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란 파레스입니다.
3: 이란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해협의 통제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란 정부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 쪽 북측 항로와 오만 쪽 남측 항로 이렇게 두 개의 항로가 존재하는데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북측 항로를 이용하라고 정해놓고 남측 항로를 타는 선박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지난달 2주 내내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도 이란의 오만 인근 선박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해협 남측 항로 이용을 강요해서 이란의 국익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바지의 일은 오만과의 협상에서는 이란 측 북측 항로도 오만에 인접한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두 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항로를 양국이 합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새로운 고정 항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항로는 우리 양측이 동의하는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경우에도 2월 28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지난 6월 체결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 기간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로만 한정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논의에서 자유로운 무료 통항과 거리가 먼 개념이 적용될 경우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곧 시작된다고 밝힌 데 대해 이란 정부가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에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주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란은 미국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오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만과의 협상은 선박의 안전한 경로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임시 경로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3: 대전의 한 교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교인 10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이 가스식 냉난방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됐는데 이 방수공사로 굴뚝에 막혀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4: 소방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교회 예배당 안을 살핍니다. 이어 가스 측정 장비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지난 2일 대전 서구의 한 교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인 10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는 증상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인 5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예배당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00ppm 이상 검출됐고 이는 허용 기준인 50ppm을 6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가스안전공사는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5: 가스 누출 당시 교회 옥상에서는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교회 관계자는 방수공사 업체에서 작업 편의를 위해 옥상에 있는 굴뚝을 방수포로 덮어놔 냉난방기에서 나온 가스가 내부로 역류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가스식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환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스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일반적인 에어컨 시스템이 아니고
1: 전 우송대학교 교수입니다.
6: 경우에는 공조실에 연료를 사용해서 컴프레서를 압축하는 경우에는 연료의 연소 시에 불완전 연소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4: 경찰은 방수업체와 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는데 기존 피해자와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 3명을

0: 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 A씨는 지난해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퇴사한 뒤 지난 6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국회 청문회에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답변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문 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정관에 따라 심판위원회는 새 집행부 출범까지 부위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야구와 축구 등 야외에서 펼쳐지는 프로스포츠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 시간을 조정하고 워터 페스티벌을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2: 안타와 홈런, 득점이 나올 때마다 야구장은 워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에 팬들은 물놀이 하듯 야구를 즐깁니다. 관중석에서 인기 가수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는 점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는 요소입니다.
3: 야구장 와서 좋긴 한데 물에 풀어갖고 좋아하는 선수가 안타 홈런 치니까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2: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창원에서는 지난 휴일 이틀 연속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 부산에서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유독 올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지난해는 한 경기도 없었던 폭염 취소 경기가 올해는 벌써 3경기나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단에 충분한 냉방 기기와 음료수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4: 기상 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5: KBO 운영위원장입니다.
4: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폭염에 노심초사하는 건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구처럼 경기가 취소된 적은 없지만 무더위 정도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6: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폭염을 추가를 해서 너무 경기가 더워서 경기 개최가
5: 불가능하거나 홍보팀장입니다.
6: 연기가 필요할 때는 개최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에 넣어놨거든요.
2: 각 프로스포츠 종목단체와 구단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대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환자에 대비하는 등 관람객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 스페인 밀입국 사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모로코 대사관 앞에서 이민자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밀입국 사태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8: 이번 밀입국 사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이민자 문제를 방관하면서 벌어졌다고 봅니다.
7: 유럽연합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이른바 생겐 조약을 스페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스페인 정부가 눈에 가시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스페인 정부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무역을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8: 우리가 정권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스페인의 경우는 별거 아닐 정도로 이민자들에게 침범당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이렇다 보니 스페인에선 이번 사태 배후로 미국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미국이 평소 각별한 관계인 모로코 정부를 움직여 국경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모로코는 지난달에 고속도로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라고 지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미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수만 명에 달하는 밀입국자들은 당시

0: 없이 별다른 제지도 없이 모로코 검문소를 통과해 스페인으로 넘어왔습니다.
1: 보다 더 큰 지정학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 외교 변화가 이런 상황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선임 연구원입니다.
0: 최근 스페인이 모로코 양숙인 알제리와의 협력 관계를 늘린 건 역시 모로코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미입국자 대부분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지만 이민자를 둘러싼 유럽 내부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보도에 고한석 기자입니다.
2: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3: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2: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이 수산시장 상인들은 얼음이 녹을 정도라고 합니다.
1: 생선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은 배로 뛰었다고 하는데 손님은 줄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 두 손 가득 얼음을 퍼서 생선 위에 뿌리고 한 마리 한 마리 바쁘게 손질합니다. 고무장갑에 장화, 앞치마까지 어느새 얼굴과 목엔 붉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5: 진짜 찜통이 찜통. 제 사우나라고 쉬면 돼, 사우나.
4: 지붕은 뜨거운 햇볕만 가려줄 뿐입니다.
6: 오후 3시쯤 취재진이 시장 밖에서 측정한 기온은 38도, 습도는 55% 정도입니다.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 측정해보겠습니다. 기온은 바깥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습도는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4: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7: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4: 화로가 있는 수조의 기온을 낮추기 위해 종일 냉각기를 켜야 하고 생선에 뿌려둔 얼음은 금세 녹아 자주 갈아줘야 해 이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8: 두 개 많이 쓰는 거죠. 그때 한 두 개 쓰면 지금 네다섯 개 쓰니까.
4: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손님까지 줄어든 상황. 수산시장 상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가 하루 100명을 넘겼습니다.
1: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도 16명에 달합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2: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114명에 이어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사망자도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폭염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물놀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 계곡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오전에는 제주 서귀포와 충남 태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50대 남성이 각각 물에 빠져 숨졌고 강원 강릉에선 물놀이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물놀이 사고로 6명이 숨졌습니다.
1: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경남 지역에서 가축 3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닭이 3만 3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돼지가 5천여 마리로 뒤를 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극한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1: 자세한 폭염 상황 기상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현 캐스터, 오늘 수도권에서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나타났죠?
3: 네, 그렇습니다. 사람 체온을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북 고령이 41.2도로 가장 높게 올랐고 경기 여주와 하남, 서울에서도 온수동은 39도 이상, 강남 일원동부와 경기 오산에서도 39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그리고 경기 여주와 하남 오산에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이런 더위가 오늘 밤 사이에도 식지 못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부산 26도로 역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38도, 하남 39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에서는 하루 만에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대구는 오늘 39.6도로 역대 3위를 기록하면서 1942년 이후 84년 만에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은 3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고 이제 동쪽보다 서쪽에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이남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기습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휴가철 계곡을 찾는 분들은 하늘이 어두워질 경우 바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0: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1: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가 되고 4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4: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5: 거주형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4: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0: 그럼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효정 기자입니다.
6: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7: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8: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입니다.
7: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6: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 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9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정부는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 2029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최대 10억까지만 깎아줍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율

0: 도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 주택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내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 차익을 본 경우 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대, 2029년에는 13억대를 내야 합니다.
2: 다주택자나 뭐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의 좀 매물이 나와서
3: 조만희
2: 부수적으로 이제
3: 세제실장입니다.
2: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집값 안정이 주 목표는 아니고 어쨌든 세제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였다.
1: 양도세 기본 공제도 장기 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양도 차익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360만 원까지 높입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근로장려 세제 연 소득 요건을 단독 가구 2,6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높이고, 홋벌이 가구는 3,7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맞벌이 가구는 5,2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80만 원, 홋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올립니다.
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인한 사의도 여전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번 법 개정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설계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6: 이렇게 빛의 속도로
3: 정성호 법무부
6: 형사소송법이 빨리
3: 장관입니다.
6: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5: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거취와 관련한 생각도 여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7: 사의 표명 의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6: 저는 이미 뭐제 건강이
3: 정성호
6: 허락하지
3: 법무부
6: 않는 상황이기
3: 장관입니다.
6: 때문에 그렇습니다.
5: 더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한데 대해서도 주력했던 교정 분야 업무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종전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 신고식에는 참석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수장 공백으로 인한 법무부, 검찰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법무부는 형

0: 경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거부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대통령이 X는 보실 것 같아 새로 계정을 만들었다며 지난 1년 세미나와 토론회에 누구보다 많이 다닌 만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법안 통과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자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1: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소 두 곳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증가하는 이른바 쌍둥이 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국민의힘은 고의 조작이라며 어떠한 조작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지만 부정선거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 지난 2024년 총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 지역 실시간 투표율입니다.
3: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2: 그런데 당시 선관위 내부 기록상 전국 투표소 159곳에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쌍둥이 투표자 수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1동 일부 투표소들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분을 보면 두 투표소를 한 세트로 모두 네 쌍이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증가분이 반복된 패턴을 보이거나 매 시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득표자 수까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만약 합수본이 서버 추가 압수수색
5: 주진우
4: 관련자 구속에
5: 의원입니다.
4: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선관위의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하고
2: 6.3 지방선거에선 중앙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다른 수치를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과 경기 김포 지역 사례로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만 수정하면 외부에서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당시에 고려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합수본 수사 단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각을 세웠습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다룰 3차 청문회를 오는 10일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지난 대선, 총선으로 넓힐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 보전액 등으로 모두 3,720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금액 4,080억 원 가운데 478억 원을 감액한 수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모두 5,480여 명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체 후보자 47명 가운데 31명이 비용을 보전받게 됐습니다.
1: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내일이면 서너 명으로 추려집니다.
0: 지난 3월 먼저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 넉 달 넘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의 후임 추천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유소연 기자입니다.
6: 내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려내기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오후 2시 반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접견 이후 정식 회의는 3시부터 시작돼 저녁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피청거인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인물은 모두 28명으로 앞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됐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재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 3명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손 부장판사의 이름이 다시 한번 명단에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됐던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지난 1월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반년 넘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재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7: 것 같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장 권

0: 상황입니다.
1: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법원은 틈틈이 청와대와 협의를 시도해왔지만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대법관 재청 미루기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라며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노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고 노경필 대법관도 지난달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되며 재판부를 떠났습니다.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채로 운영돼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온 만큼 이 대법관 후임 후보가 추려지면 노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 재청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이 약 5달째 공석인 노전 대법관의 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지난주 금요일 18%나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 급락해 6,2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3: 코스피가 오늘 3.6% 내린 6,358로 출발해 5.1% 내린 6,257로 마감했습니다. 급등 하루 뒤또 급락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9% 내려 23만 원대, SK하이닉스도 9% 내려 156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코스피가 18%나 폭등했는데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지만 2.4% 오른 737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4: 지난주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가
5: 하나은행
4: 급등한 영향에 단기적인
5: 주식운용룹입니다.
4: 차익 매물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온기가 확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과 미국 7월 고용 지표 발표, 그리고 AMD, 샌디스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취재진에 단일 종목 ETF가 누구의 아이디어이고 어떤 목적으로 도입됐는지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인위적으로 매입한 정황 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 보릿돌교가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합동감식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포항시 구룡포읍 도릿돌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수중 드론 등을 통해 바다에 떨어진 상판과 교량 구조를 조사하고 주요 증거물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국제 멸종위기종 1급인 샴 악어를 불법 사육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 거북도 허가 없이 기른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오늘 30대 남성 A씨를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샴 악어를 120만 원 주고 구매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육해왔다며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오늘 공식 창설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의 부대기를 현무삼 본부장에게 수여합니다. 대북 정보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될 국방방첩본부는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 창설된 3개 조직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건물에 본부를 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부대 훈시를 통해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이제 권위대 시대에 낡은 유산을 떨쳐내고
5: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0: DNA를 가진 국가안보의 수호자로서 거듭나는 일은 온전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3: 또 하나의 조직인 국방보안지원단은 과천을 나와 용산 국방부에 자리를 잡았는데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군기밀보호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7: 보안을 튼튼히 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3: 이 밖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안보수사단은 간첩과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개 조직의 창설이 마무리되면서 공식적으로 방첩사령부의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가량은 국방방첩본부로, 200여 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160여 명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각각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한 데 이어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 등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YTN 홍선입니다.
2: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6: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십니까. 예. 재정경제부 1차관 이영일입니다. 예.
2: 네. 워낙 내용도 많고 숫자도 많아가지고 예.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맞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 좀
8: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 예, 그럼 이번 세제 개편안의 기본 방향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8: 예,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자, 그리고 민생 경제와 지방을
5: 이영일
8: 도와주자,
5: 재정경제부
8: 그리고 공정한 가세와 과세형평을 제거하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잠재 성장률 반등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세제라고 해서 세액 공제 제도로 해서 태양광이나 반도체 2차 전제에 대해서는 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해준다는 것과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요새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SMR, MMR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생경제와 지방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고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가세와 과세형평 제거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그리고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민생경제 지방을 위해서 제가 세제 준비 많이 한 게 있는데 꼭 좀 인터뷰에 기회를 주시기 좋습니다.
6: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이 바로 부동산 세제가
8: 맞습니다.
6: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게 보유세 관련해서 이제 종합부동산 세제가 좀 큰 폭으로 바뀌었는데 이 네. 부분도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8: 예, 이게 종합부동산 세가 굉장히 좀 복잡한 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종합부동산 세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곱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 부분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시장에 보셔야 될 게 공시가격의 합계액이라는 겁니다. 이제 기사를 보시면 이제 금액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시세가격인지 공시가격인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2: 예.
8: 지금 공시가격은 시세가격이 한 70% 정도로 그렇죠.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쓰느냐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6: 네.
8: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시가격을 설명하면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가로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2: 예.
8: 그래서 시가를 다 합산해서 70%를 곱한 대략입니다. 그래서 공시가를 구한 다음에 그래서 기본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공제가 현재는 그 공시가로 12억이니까 시세로 하면 17억을 차감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 근데 네.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가로 20억

0: 정식과는 14학까지는 차감을 해서 그분들은 그 이하 인들은 종부세를 아예 매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걸 더 늘려줍니다. 그래서 25까지 올려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가의 20억. 그러니까 공시가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14억을 차감해 줍니다. 네. 그건 1세대 1주택자에서 하게 되는데 요번에 비거주를 하게 되면 이대로 14억을 빼는 게 아니고 9억을 빼줍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냐 비거주하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차액이 나기 때문에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요 공제금액이 기본 원래 9억입니다. 공시가 9억입니다. 그러면 시가로 보면 13억까지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 부분은 요번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에 대한 그대로 뒀는데 다만 공제할 때 요번에는 아까 전에 비거주 1주택자 비거주면 9억이지 않습니까? 요번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4억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5억 부분에서는 여러 채 주택이 살고 있으니 어느 주택에 사냐에 따라서 그 비중만큼 차감해줍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집값이 똑같습니다. 예. 한 주택에 사면은 반을 해준다. 5억에 반, 2.5억, 그리고 4억을 더해서 6.5억을 차감해주는 그런 식으로 공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주용 주택, 그리고 1주택지만 비거주, 그리고 다주택에서 공제가 차등 적용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한 값에 이거를 너무 과표가 높으니 좀 줄여주자 한 건데 이거를 현재 60%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시가격에서 70%를 깎아줬고 여기서 60%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시세의 한 40% 정도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낮다. 시가 반영률이 낮다. 그래서 이거를 올릴 계획입니다. 원래 과거에 이걸 80%를 하다가 지금 60% 됐는데요. 80% 다 돌리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는 70%까지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대상 주택에 1세대 1주택이 아닌 분들은 80%까지 가고 나머지 1세대 1주택은 다 70%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율도 통합을 했습니다. 세율을 이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되든 간에 동일한 세율 체계로 일어나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수와 무관하게 세율을 동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제하는 부분도 지금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금액이 크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공제액에 한도를 투자해서 600만 원까지 공제를 한도를 두고요. 네. 공제할 때도 보유할 때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거주할 때만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종부세 제도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실거주냐 비거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실거주 기준으로 해서 시가가 20억이면 그 20억까지는
0: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1: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네. 근데 20억부터 30억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늘어난다.
0: 줍니다.
1: 아, 주는 건가요?
0: 예, 20억부터 30억까지는 왜냐하면 예. 기본 공제를 저희가 시가 17억에서 20억을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차감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30억 수준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20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0: 내게 되고요. 예.
1: 20억부터 30억까지는 지금보다도 종부세가
0: 준다.
1: 줄고
0: 예.
1: 그럼 그 이상 늘어나는 거고
0: 30억 그건? 초과부부터 완만하게 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시가 40억에서 50억 수준 이게 특정할 수 없는 게 각 개인별로 있는 공제율이나 연령이나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있지만 대략 40억에서 5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부세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2: 네. 그러니까 45억 이상 시가 40억 이상인 1주택 보유자가 이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말씀이시고
0: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상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일단 그 종부세 적용이 이제는 지금은 이제 1,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 차등해서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어나되는 것 같더라고요.
0: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율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그 기간 중에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치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발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주택 수가 이제 예를 들면은 시가로 한 14억 되는 집이 10억 정도 공시가 되는데 14억 되는 집을 세 채를 가진 사람하고 42억짜리 집을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비슷한데 세율이 다릅니다.
2: 네.
0: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인 경우 이렇게 40억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세율이 1%가 적용되고요. 근데 똑같이 40을 갖지만 세 채를 가진 사람은 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일어나 있다라는 네. 말씀을
1: 총액으로.
0: 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예. 총액으로. 어차피 여기는 저희가
1: 주택수하고 상관없이.
0: 합계를 하고 거기서 하는데 이 세율은 똑같이 맞췄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양도세를 보겠는데.
0: 네.
1: 양도세 부분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보유가 아닌 거주 공제로

0: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 장기 보유 세제에서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도 해마다 4%씩 늘고 거주를 해도 해마다 4% 늡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든 거주하든 4% 늘게 돼서 물론 거주를 하시면 최대 80%까지 받게 되는 거고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40%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 보유로 해서는 이제 공제를 늘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거주로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면 1년에 8%씩 늘게 해서 최대 10년 하면 80%까지 채울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바꿨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급격하게 전환되는 거에 따른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간 과정을 둬가지고 보유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인정해 주기로 네. 해서 중간 과정을 거쳤다가 27년은 그 과정을 거치고 28년이 되면 완전히 거주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팔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주시는 거군요.
1: 저희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양도세 네. 부분은 내년에는 네. 올해랑 똑같이 유지할 겁니다. 세제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28년부터 조금씩 중간 과정을 거쳐서 29년이 되면 완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제도로 변형되려도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0: 유예기간을 두겠다.
2: 예. 네. 근데 이제 거주공제로 바뀌었을 때 보면 뭐 갑자기 해외로 전근을 간다든지 다른 지방으로 거주를 한다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2: 근데 이제 이게 뭐 투기 투자용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부과하는 게 좀 부당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한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이나 직장이나 뭐 해외 이주 뭐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상에 감안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살고 있다가 1년 이상 살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떠나셨다 하면은 그 사유를 저희가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을 거주로 본다.
0: 예.
1: 다만 계속 거주로 볼 수는 없으니 3년까지 인정해서 거주로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전근을 가더라도 3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1: 네.
0: 만약에 4년짜리 전근이면은 집 팔고 가라는 거네요.
1: 아, 그러면 이제 3년을 인정해 주고 예. 나중에 전근을 끝난 다음에 다시 예. 거주를 하면 예. 거주 공제가 다시 늘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0: 아.
1: 거주를 다시 하게 되면
0: 예.
1: 또 거주 계속 누적됩니다.
0: 거주가 늘
1: 예. 그래서 거주가 거주 10년 누적된다. 하면 최대 공제 80%를 채울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과연 그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냐?
3: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기가 계속 쌓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올 여름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7도, 광주와 부산은 2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8도까지 오르고 대전은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길었던 정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막히고 있고요. 외곽으로는 신갈분기점 통과할 때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대체로 원활한 가운데 조남분기점 부근 판교 쪽으로는 고장차가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 터널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을 지나는데 차량이 많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짧은 지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많이 한가져졌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8: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뉴스케어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0: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1: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었기 때문인데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 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폐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13: 4일 화요일.

0: 오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과
1: 김병관
0: 더해지는
1: 기상청 예보
0: 서쪽 지역을
1: 분석관입니다.
0: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2: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3: 올여름에 보고된 온열 질환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전국에서 108명의 온열 질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가운데 인천에서 응급실로 실려갔던 4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그제 기준 온열 질환자도 114명으로 당초 발표보다 늘었고, 부산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통계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는 16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서울은 13일째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3: 예, 해가 졌는데도 날이 많이 덥죠?
4: 네, 맞습니다. 지금 해가 졌는데도 이곳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현재 서울은 33도 안팎을 보이며 한낮 시간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잠깐만 서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아이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낮에 극심한 열기는 밤더위로 이어집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이 27도 보이며 13일째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대전 25도, 대구도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영남지방의 폭염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이제는 서울 등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역대 처음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38도, 여주는 39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대전 37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 폭염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호남에 최고 60mm,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에는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중단, 이동, 확인, 이세 가지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뒤 본인과 주변 상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4: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 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6: 거주용 1주택의 경우
1: 구윤철 부총리
6: 시가
1: 겸 재정경제부
6: 20억 원부터
1: 장관입니다.
6: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5: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 정부가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실거주한 경우에만 주고 10억 원까지만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내년 1년간 유예한 뒤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까지 개편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보유와 거주 모두에 연 4%씩 최대 80%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2028년부터 보유에 대한 혜택을 낮추고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3: 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윤지혜 부동산 114 리서치랩 장과 자세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3: 예, 지금 세제 개편안 부동산 부문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7: 예, 뭐 크게 보면 이게 세제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씩 읽으면서 좀 세 가지 정도 큰 줄기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를 반추해 보면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개편하면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게 첫 번째 큰 틀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유만 좀 오래 해도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데서 뭐 40% 공제를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주 기간에 대한 것들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유에 따라서 세금 부과하던 것들이 이제 그 거주 기준으로 바뀐다. 이게 두 번째 큰 틀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는 1가구 1주택을 좀 우대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편된 부분들을 보시면 초고가, 뭐 이른바 한 50억 원 수준 되는 주택을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과세 부담이 과거보다, 현재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초고가 주택 소유자도 이제는 부담이 크다 정도,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먼저 종부세 강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공제 금액이 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7: 예, 과거에는 기본 공제가 뭐 사실은 아직 개편 전이죠. 이제 논의 중이니까 1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공제를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공시가격 기준, 우리가 그 시세에 대한 개념과 이 공시가격에 대한 개념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시세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공시가격은 세금 산정을 위해서 따로 산정된 가격입니다. 이게 12억 원 수준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이었다 보니까 한 20억 원 수준의 시가까지는 부과되는 정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부분들을 14억으로 올렸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을. 네. 그래서 20억 원을 살짝 초과하는 수준에서도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커지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거주를 하는 주택에 한해서 14억 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반면에 비거주를 한다. 그러면 9억 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20억 원 수준에 해당되는 걸 비거주했을 때는 과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성 실수요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자에서 실제 거주를 한다 그러면 한 30억 원까지는 크게 과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나 만약에 내가 거주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20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이 정도로 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 그러면 비거주 다주택자들이 이번 세금 부담을 느껴서 시장에다가 주택을 좀 내놓을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7: 예. 뭐 사실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한 지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쭉 거쳐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부터는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일반 과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줬었고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를 팔면 일반 과세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한 3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가 정리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주택자인데 아직도 정리를 안 했다. 이런 분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사실은 매도 관점이 없는 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1가구 1주택자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부담이 돼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향이 크니까 사실상 매도를 한다고 해도 주택 소유율상에서의 큰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거주를 하느냐 아니면 비거주이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사실 전월세 집이 좀 줄게 되잖아요. 세입자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전세 난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7: 네. 뭐 사실은 세금에 대한 산정 부분을 전월세 부분까지 이전을 하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거는 대출 그리고 세금까지 다 엮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1주택자가 어떤 물건을 내놓든 다주택자가 어떤 물건을 내놓든 무주택자가 그걸 사면 어딘가에 그 전월세 물량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7: 그래서 전체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총량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전월세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나 실제 우리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된 부분에 실제 거주하는 수요가 들어가게 되고 세금을 거주 중심으로 하고 대출을 했을 때 거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지역의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가 인상되고 그 선호 지역 외에 우리가 이제 외곽지라고 부르는 뭐 경기도 외곽, 뭐 평택, 뭐 안성 이런 지역에서는 전월세 난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중심권에서는 그게 심화될 수 있다. 라는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예.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주택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좀 느끼게 될까? 이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7: 예,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8: 윤지혜 부동산 114 리서치 대장입니다.
7: 45억 원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통 한 이 부분이 한 30억 수준이 되거든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포자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한 1,800만 원 정도가 부과됐다면 2027년에는 한 2,7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잠실주공 82제곱미터 비거주를 한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선 1,257만 원 정도 부과됐다면 내년에는 2,52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2027년 이후에 2028년이 되면 더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3: 예.
7: 그러니까 부담 수준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50억 원 수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한 2028년 정도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향후에 한 2년 이후에 두 배 수준까지 현재의 기준보다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네.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한 바가 있잖아요. 그 직전에 이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쏟아졌었는데 이번에도 종부세 개편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초고가 주택의 이 매도세가 좀 늘어날까요?
7: 초고가 주택에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매물을 내놓을 겁니다.
1: 네.
7: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 내놓은 매물을 누군가가 받아주면 사실은 그분은 그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만큼 재력이 되시는 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하고 떠나는 분도 있지만 새롭게 서울 쪽, 중심부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부자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오히려 매물이 잠길 수 있다 수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정부가 의도하는 부분이 가격 조절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매물 유도에는

0: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 정말 뚜렷한 효과를 낼까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은 많습니다. 예.
1: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도 이제 내후년부터 개편이 되는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좀 이어졌었잖아요. 여기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0: 예, 뭐 똘똘한 한 채라는 현상들을 보시면 결국은 뭐 20억 원 혹은 10억 원짜리 여러 채를 가지신 분보다 뭐 30억 원짜리 한 채 혹은 40억 원짜리 한 채 이런 기준에서 똘똘한 한 채가 있었거든요.
2: 네.
0: 근데 앞서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초고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세율이 2배 이상 지금 늘어나는 구조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 트렌드가 좀 진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좀 훑어드리면 과거에는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똘똘한 신축 아파트 한 채로 진화했고요. 지금 현재는 똘똘한 거주용 주택 이 기준이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똘똘한 20억 원 이하 그 중저가에서의 1주택 기준에서는 세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 그리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거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낮춘다는 건데 혜택을 이렇게 되면 주거의 흐름이 좀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우리가 보유할 때 현재는 40% 그리고 거주하면 40% 이렇게 해서 총 80%에 대한 공제였습니다.
3: 정부가 오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윤지혜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과 짚어봤습니다.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0: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8월 3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 2막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아라비아의 춤, 커피, 중국의 춤, 차.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8월 3일 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아라비아의 춤, 커피, 중국의 춤, 차,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0: 여름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다니다 보면 시원한 아 한 잔 먹게 되죠. 인태 씨도 커피 좋아하시죠?
1: 네, 커피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여행 다녀오고 나서 생각해보면 거기서 커피를 많이 거의 안 먹었거든요.
0: 그래요. 거기 커피 맛있는데.
1: 그런데 그러니까 컨디션도 잠들 찍고 오고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덜 먹으려고 하고
0: 지금
1: 있습니다.
0: 드신 건 라떼인가요? 저 녹차인가요?
1: 네, 녹차요.
0: 그렇군요. 네. 자, 언제부터인지 커피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죠. 사실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믹스커피가 전부였는데
1: 믹스커피 맛있었어요.
0: 그죠? 어느 순간 이런 카페가 생겨나면서
1: 맞아.
0: 아메리카노를 먹었던 것 같아요.
1: 우리 요즘에는 뭐 좀 고등학생 애들도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자 이렇게 데이트할 때 딱 그러는데 우리는 과일 빙수 먹으러 가자 했잖아요.
0: 과일 빙수, 뭐 파르페 이런 거 있죠.
1: 그 흔들의자 타면서
0: 아 캔모아 그거요.
1: 내가 여기 자리 맡아놨다. 흔들의자 세 개밖에 없거든. 빨리 와라. 내가 맡아놨다. 그러면 이제 같이 타갖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알 좀 조금 선물해줘. 나 문자를 보내는 게 좀 적어서 너한테 못 보내. 는데 그럼 내가 알 줄게.
0: 문자 개수 보내주고 그랬죠.
1: 알 100개 줄게. 뭐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0: 커피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가들 중에는 커피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 대표적인 인물은 비트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의 비서인 쉰들러가 쓴 전기에 나오는 일화인데 베토벤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원두를 정확히 64알씩 세웠다고 합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내가 귀는 안 들려도 커피는 셀 수 있어. 60알. 그렇지. 이게 커피가 맛있어. 완벽을 추구했던 성격이 커피 한 잔에도 그대로 드러난 셈. 나 이런 사람이랑 친구 못해요.
0: 그리고 그 초밥, 밥알수처럼 말이죠.
1: 밥알이 몇 개고? 원두가 몇 개고?
0: 예순알.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의 집 응접실에서 사교 모임이 열렸죠. 이런 곳을 살롱이라고 했는데
1: 지금은 살롱이 약간 그 옷가게인데 고급 그렇죠. 청담동에
0: 그런 걸 살롱이라 하죠.
1: 옷가게고 네. 거기서 모여갖고 조금 부자들끼리 얘기하면서 맞죠. 이제 옷 사는 곳을 살롱이라고 하죠.
0: 여러 느낌으로
1: 하죠.
0: 살롱이 써지죠. 그래서 그때 살롱은 그곳에서 음악을 듣고 문학 작품을 낭독하고 예술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요. 연주가 끝난 뒤 커피를 마시면서 방금 들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다고 합니다.
1: 19세기 말에 이르면 카페라는 공간도 발전했습니다. 시민과 예술가가 자유롭게 모여서 신문을 읽고 토론하거나 연주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카페 콩세르 이 문화가 특히 유명한데 프랑스의 음악가 에릭 사티는 이런 카페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0: 오늘날 우리가 조용한 카페에서 사티의 음악을 자주 듣게 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죠.
1: 베토벤과 사티의 음악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치꼬레아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치코레아의 피아노 연주고요.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1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커피와 관련 있는 음악 중에서는 바흐의 커피 칸타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커피가 없으면 참을 수 없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흐 시대에도 이미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0: 당시 독일에서는 커피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하죠. 젊은 세대들은 커피에 빠졌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1: 못마땅할 이유는 뭐예요?
0: 바로 이런 모습을 바흐가 세속 칸타타로 작곡한 것이죠.
1: 보통 칸타타라고 하면 교회 음악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세속적인 내용을 담은 칸타타라고 합니다.
0: 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죠. 커피 좀 그만 마셔라. 하지만 딸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1000번의 입맞춤보다 달콤하고 머스켓 와인보다 더 맛있어요. 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 시도 가지 않을 거예요.
1: 가지마. 가지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끊어야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러자 딸은 커피를 마음껏 마시게 해주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 조건을 혼인계약서에 넣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속고 딸은 커피도 마시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0: 이 곡이 연주된 장소도 재밌습니다. 커피 하우스에서 초연됐다고 합니다. 바흐는 교회 음악을 작곡하는 틈틈이 라이프치히의 진머만 커피하우스에서 콜레기움 모지쿰이라는 연주회를 이끌었는데요. 커피 칸타타도 바로 여기서 연주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들이 커피를 주제로 한 음악을 들었던 거죠.
1: 바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중에서 아리아. 아, 커피가 얼마나 달콤한지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가 부릅니다.
0: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지금 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는 없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아이였지만 제가 주로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식과도 같았죠. 그런데 별거를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고양이를 자기가 데려가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평소엔 제대로 돌보지 않던 사람이 고집을 부르니 저도 양보할 수 없었죠. 결국 고양이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고 남편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남편이 몰래 집에 들어와서 억지로 고양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겁에 질린 고양이가 집 밖으로 도망치고 말았죠. 미친 듯이 온 동네를 찾아 헤맸지만 며칠 뒤 다른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리하게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친정은 무시하면서 시댁의 말 한마디에는 절절매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이도 안 낳고 동물만 키운다면서 끊임없이 저를 비난했고 상처를 줬죠. 외롭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 고양이는 제 유일한 위로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양이가 죽어서 본인도 너무 슬프다며 어물쩡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합치려고 합니다.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나고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묘를 죽음으로 내몬 남편한테 법적인 배상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고양이의 죽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자식이고 또 가족이잖아요. 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반려동물 누가 데려가는 문제로 갈등 빚는 경우 종종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에게 두 사람 모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관계가 끝난 뒤에도 서로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법에서는 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사연을 보면 남편이 무리하게 반려묘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반려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적인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남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반려묘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우리 법원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간주되지만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유대관계를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0: 그렇군요.
1: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며 반려모와의 정신적 공감이 깊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0: 네.
1: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했던 기간, 교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진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뛰어넘는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뭐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남편이 지금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이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고양이를 데려가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주거침입이나 아니면은 뭐 재물손괴 이런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1: 사실은 부부라 하더라도 별거 중이거나 관계 파탄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를 집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0: 네.
1: 특히 사연자분의 없는 틈을 타 강제로 들어갔다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합니다.
0: 네.
1: 손괴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이므로 네. 상대방의 소란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양이가 실종되고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0: 네.
1: 다만 과실로 판정될 경우 재물손괴죄를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0: 그렇군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또 또 그리고 그 부분이 나와요. 시댁에서는 사연자분한테 아이를 낳지 않고 동물만 키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시댁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남편은 방관을 했고요. 이런 부분 이제 위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대우는 사실혼 파탄의 제3자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1: 남편이 시댁의 이러한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에 동조했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0: 네.
1: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귀책을 합산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의 무리한 침입으로 이제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사망했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은 모두 다 입증이니까요. 이런 거 이제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어떤 증거 확보해둬야 될까요?
1: 입증의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와 반려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고양이를 탈취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이나 침입을 인정하는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신랑이를 목격한 이웃이나 사건 당일 정황을 아는 주변인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기록돼둔 일기나 문자메시지 등도 사건 직후의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사망 경위에 대한 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럼 만약에 남편이 고양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 이제 인정 안 하면서 뭐 본인이 이제 관계 정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찾아와서 사연자분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접근 금지라든가 아니면은 신변 보호 조치 이런 것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과의 접촉 차단을 할 수 있을까요?
1: 상대방이 위협하거나 스토킹을 한다면 지체 없이 가정폭력법 혹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0: 네.
1: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고양이를 간탈하려 했던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폭언소라는 충분한 신청 사유가 될 것입니다.
0: 네.
1: 이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사연자분의 주거 및 직장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즉시 유치장 구금 등 형사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반려동물 이제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되면 재산적인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사연자분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지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남편의 이런 행동과 또 반려묘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고의라고 하는 거가 인정이 된다면 재물 손괴에 대한 형사 책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관계 정리를 거부하면서 이제 계속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 접근 금지랑 이제 신변 보호 등의 필요 조치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며 문 앞에 쌓인 택배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한 보안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택배 송장이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 때문에 혼자 사는 사실이 노출될까 봐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몰래 가져가거나 뜯어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남의 택배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 복도 등을 지나 주거 공간에 침입해서 택배를 훔쳐갔다면 주거 침입 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남의 택배를 함부로 뜯어보는 행위 없이 비밀 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휴가를 다녀왔는데 문 앞 택배가 사라졌다면 택배 회사가 모두 배상해 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배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수령인이 직접 문 앞에 놓아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택배기사가 정상적으로 배송을 마쳤다면 배송 이후에 발생한 도난은 택배사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울 예정이라면 무인 택배함이나 편의점 수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폴킴의 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8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최고 단계의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일부 지역에 처음으로 발효됐는데요. 건강한 분들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서울은 2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 없이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위로 교통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변북로는 양방향 밀리지 않고 통과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내내 여유 있는 길이 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천호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낙하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대교와 암사대교 지나실 때는 조금 더 잘 살피셔야겠고요. 공항으로 짧은 정체는 보입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만 지체고요. 여기 지나서는 한강대교와 여의상류 사이 5차로 쪽에 고장차 있습니다. 여기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2: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4: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
0: 김명권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4: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3: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 그동안 가장 더웠던 곳, 대프리카 대구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2: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5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대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유례 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다섯 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6: 이제 그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죠.
0: 한기상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6: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동풍 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5: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수도권에서도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 인천에서는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고 김포에서는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온열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7: 인천 계산동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새벽 6시 20분쯤 40대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8: 좀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더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경찰분들하고 다 오셨어요.
0: 목격자입니다.
7: 고열을 호소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체온이 섭씨 40도를 넘었고 상태가 악화해 끝내 숨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되는데 인천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김포에서는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졌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남성의 체온은 섭씨 40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낮 시간에 이곳 농장에서 밭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수도권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동남 서남권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는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당분간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폭염 중대경보 발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폭염이 길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녹조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유해 남조류 증식도 활발해져 녹조 확산이 우려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9: 호수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결에 따라 초록띠가 일렁이고 호수가엔 초록색 부유물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10: 녹조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렇게 물을 떠보면 이 초록 알갱이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 길어진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청호 곳곳에서 녹조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남 수역엔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는데 밀리리터당 조류 세포 수가 2만 개를 넘어서면서 경계 기준치의 두 배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에서 나는 악취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11: 장마 지구서 최고 많이 뛴 때지 지금. 최고 뛰었대 지금.
12: 대청호 인근 주민입니다.
11: 떡었잖아요 여기가. 떡은 냄새,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9: 녹조가 심해지자 금강역 환경청은 조류 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 제거 장비를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도 고도 정수처리 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독소 제거와 함께 오염원 배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13: 오염물질이 대청호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

0: 임산정 중국 청주시 수질 환경 팀장입니다.
1: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 고도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신층 취수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데다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녹조 현상은 당분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 교수입니다.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인한 사의도 여전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번 법 개정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설계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6: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 빨리 개정되는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거취와 관련한 생각도 여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7: 사의 표명 의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6: 거죠? 저는 이미 뭐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정성호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5: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주력했던 교정 분야 업무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종전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 신고식에는 참석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8: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수장 공백으로 인한 법무부 검찰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훨씬 좋아진 법이다, 최악의 악법이다,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4: 저마다 다른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부장원 기자가 주요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9: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 배제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뒀는데 야권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건 핑퐁으로 기간만 늘어질 것이고 장윤기 사건 같은 조직적 은폐는 막을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10: 경찰한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절차 때문에 시일이
0: 박형수
10: 굉장히 오래
0: 걸리게 됩니다. 법사위 간사입니다.
10: 폐하는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보완서 요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9: 반면 법력권은 보완 장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제 수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게 하고 모든 수사 기록과 증거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남기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11: 이로써 사건은 더 신속하게
0: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11: 수사의 간사입니다. 전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묻어두는 즉 암장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9: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고 사건 기록 열람을 보장해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가 제공하던 법률 서비스를 없애고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게 만들어 도리어 부담만 지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한 부분이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8: 주요 쟁점마다 여야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은 결국 오는 10월 개정안이 시행된 뒤에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거부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대통령이 X는 보실 것 같아서 새로 계정을 만들었다며 지난 1년 세미나와 토론회에 누구보다 많이 다닌 만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는 저주 섞인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 김용민 의원이 법안 통과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자 지옥에나 가세요라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은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202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되고, 직전 연도에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0: 네, 그러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바뀔지 차유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3: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 조만희
3: 거주용이
4: 재정경제부
3: 아닌
4: 세제실장입니다.
3: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2: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9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두 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최근 강남 주택 한 채를 팔고 양도세 200억을 공제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 제도가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면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순차적으로 개편합니다.
1: 또 2029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최대 10억까지만 깎아줍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개편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내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보유 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 차익을 본 경우 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대, 2029년에는 13억대를 내야 합니다.
3: 다주택자나 뭐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의 좀 해물이 나와서
4: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입니다.
3: 집값안정에 그 정도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집값안정이 주목표는 아니고 어쨌든 세제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였다.
5: 양도세 기본공제도 장기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양도차익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가격 이제 300만 원을 넘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휴대폰 단순한 통신기기 아니라 하나의 고가 자산이 된 건데요. 그래서 분실과 파손에 대비한 휴대폰 보험 가입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업계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 5천억 원의 규모에 불과했던 휴대폰 시장 보험이 2024년 초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내 생활에 맞는 보장을 선택하는 일이겠죠. 재무설계도 다 마찬가지고요. 비싼 상품 많이 준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소득과 소비 그리고 미래 계획에 맞게 필요한 보장들을 알뜰살뜰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돈 지켜내고 내 미래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굿모닝 굿나이프와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할 방송들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건보료 인상과 관련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나이프 상담소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청취자님 고민인데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의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월이 상담소에서는 10년 안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갱신형을 유지하자니 인상이 걱정이고 또 비갱신형을 바꾸자니 비싼 보험료가 걱정이실 텐데요. 어떤 선택이 나한테 더 적합할지 청취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들으시다가 우리 집도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장 종목 10개 가운데 7개 꼴로 주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지난 6월 30일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2,644개 종목 가운데 1,859개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62%, 코스닥 시장은 75%에 달했습니다. 겨울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생각하기 쉬운 심근경색이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더 위험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급성 심근경색 누적 환자 수는 여름이 겨울보다 13,500명 넘게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 우리 몸은 땀을 내면서 탈수가 일어나는데 이때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건강보험보장혁신방안과 건보료 상한선 인상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안이 30일에 심의 의결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에 취소됐습니다. 건강보험보장혁신방안에는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인상 방안 이외에 초고소득층 건보료 상한선 상향과 직장가입자의 원금 외 이자 배당, 임대사업 소득 공제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안 발표. 근데 하루 앞두고요. 돌연 연기가 됐어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그렇죠. 이게 지난달에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 굉장한 관심을 받았다가 30일 심의 의결을 앞두고서 사실 하루 앞두고 딱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증시가 크게 하락한 부분들도 있고 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아 이건 너무 부담 아니냐라는 반발의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 그러니까 이 개편안 중에서 반발이 좀 거셌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월급 이외의 기타 소득에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면서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었습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불리한 것 같으면 이게 워낙 논의가 거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건보료는 사실 직장인들은 뭐 반반씩 뭐 부담한다고 하지만 자영업하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지역가입자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개편안을 살펴보면 직장인들한테 영향이 더 갈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월급 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아니면 임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소득들이 발생을 하면 원래는 2천만 원까지는 특별히 공제 내역 한도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요.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버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전혀 문제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 한도를 공제 한도를 1천만 원으로 낮춘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부담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2천만 원의 기타 소득이 있었다. 배당 소득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1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고 이게 한 달에 6만 8천 원인데 연으로 따지면은 한 8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1천만 원의 소득 때문에 80만 원을 낸다. 즉 8%의 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코스피 상승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굉장히 독려하는 분위기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찬물을 끼얹는 정책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몇 년 사이에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막 부동산 투자보다 조금은 접근이 쉬운 이제 고배당주나 월배당 ETF에 투자해서 매월 제2의 월급 현금 흐름을 만드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 월배당 200만 원 받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테크 목표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막상 배당들을 경험하고 나시면 무서운 게 바로 이 건강보험료입니다.
3: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뭐 투잡, 쓰리잡 워낙 부업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외돈으로 뭔가를 더 불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굉장히 돈 많은 사람만 걱정해야 할 것 같았던 건보료를 이제는 일반 직장인들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편안 이후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된다 하는 금융상품들이 명확해집니다. 바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인데요. 그동안 절세라고 하면 그냥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내가 좀 꾸준히 계속 이렇게 소득들이 생기더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 계좌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꼭 가져가야겠다라는 필수 금융상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3: 그러겠네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편안 이 심의 의결이 잠시 미뤄지기는 했지만 결국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도 우리 비과세 계좌 한도가 단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왔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계좌의 힘이 사실 더 커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투자하고 계신 제 고객님 사례를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그동안 약 10년간 꾸준히 50만 원씩 좀 적립을 해오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원금만 이제 1억 원 정도였는데 최근 1, 2년 새 수익이 너무 잘 나와서 적립금이 한 3억 정도가 되셨어요.
3: 1억 원금에.
2: 그렇죠.
3: 근데 적립금이.
2: 네, 이분이 비과세 기간 10년을 채우기 전에 주식을 사고 싶어가지고 주식이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해지를 고려하셨는데 공제되는 세금을 보니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 그렇죠. 이게 근데 좀 아까울 수 있는 게 2억 의 소득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몇 달 기다리면은 3천만 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지금 3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서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니까 말린 거죠. 왜냐면 이렇게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가 되는데 이거를 비과세 기간을 채우면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럼 3천만 원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되기도 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자 배당 소득으로 잡히잖아요. 그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들에도 또 반영이 돼요. 2억의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비과세 계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수익이 많이 나 금융상품이 이게 좋아 저게 좋아를 따질 때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세금에서 자유로운 상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장기간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게끔 비과세 상품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같이 점검을 해서 내 세금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맞습니다. 비과세 연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통장 점검 한번 해보시고 나에게 유리하게 지금 짜여져 있는지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나에게 꼭 맞는 재테크 방법, 투자 전략 짜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의 사연이 도착했을지 서민정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자영업자입니다. 쭉 회사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쯤 회사를 때려치고 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혼자 가게를 지키며 눈 뜨고 감을 때까지 편의점 보는 것 외에는 제 생활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임대료에 알바들 월급 주고 전기세 등등 남는 것이 없고 2년 뒤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0: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편의점을 인수하셔가지고 매출이 이 정도고 이 정도 남는다 이 얘기 듣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아 나도 그러면 그 정도는 벌겠지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본사에서 매월 단위로 이제 정산을 받는데 그냥 매출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아르바이트생들 급여도 떼야 되고 전기세, 뭐 세금, 임대료 이런 걸다 정리를 하다 보니 하루에 거의 14시간 정도를 일하시는데 정작 계산해 보면은 최저임금 수준도 잘못 받는 경우들이 많으셨던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럴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 이런 회의감이 드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청 지쳐 있으셨던 거고 또 2년 뒤가 되면은 이제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50이 넘어가려는 시기가 되는데 뭘 다시 해야 하나? 이것도 막막하고 되게 좀 힘들어 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 오히려 나가서 알바를 똑같이 하는 게더 나은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실제로 정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청취자님들의 매월 현금 흐름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 가게 운영하시면서 진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으세요. 아마
0: 맞습니다.
2: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도 우리 가게도 매출이 거의 뭐 비슷해서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제일 해결하고 싶었던 고민, 그건 뭐였을까요?
0: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 대한 고민. 이 매월 나가는 돈을 줄여야 조금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늘어날 텐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줄여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 이거 좀 만들고 싶다. 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사 생활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경제활동하신 게 20년이 넘거든요. 근데 정작 내 미래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걱정이다. 이 부분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 그렇군요. 그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모여? 하고 지출 점검을 해보면 또 막상 줄일 데가 크게 없어요. 다 필요해서 쓴 것들이거든요.
0: 맞아요.
2: 어땠을까요?
1: 청취자님 가정을 좀 살펴보니까 식비,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뭐 전세금 대출 관련된 부분까지 정말 빠듯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주말에는 이제 종일 알바를 좀 쓰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 생기시긴 했지만 정말 생활비 이외에 개인 지출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취자님이 줄이고 싶지만 아는 게 없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큰 지출이 바로 보험료였어요.
2: 아, 큰 지출이 또 보험료셨어요? 왜요? 보험료 지출이 정말 많으셨을까요?
0: 네,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던 게 청취자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좀 이혼을 하시고 혼자 아이들을 키워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이럴 때는 보험 많이 가입해야 돼 이런 추천을 많이 받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가입을 하셨대요. 또 편의점 시작하시면서 알게 된 동네 형님의 배우자분이 있으신데 그 배우자분한테 어찌어찌 보험 상담을 받으시고 리모델링도 하셨는데 본인은 혈압약만 드시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보다 보험료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근데 이거를 뭘 알아야 여기다 따져보고 물어보고 할 텐데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냥 내고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줄이고 싶은데 그 동네 형님의 배우자분, 형수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2: 동네 형님의 배우자분 형수님.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아주 뭐 얘기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래서 어찌 보면요, 보험은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 통해 더 객관적이게 가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을까요?
1: 청취자님 혼자서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남들보다 보험료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2: 왜였을까요?
1: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한 3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유병력자 보험 중에서도 할증이 제일 많은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회사 이제 그만두시고 편의점 시작하시기 전에 그동안 안 좋았던 이제 무릎 수술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입원을 거의 한달 이상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형수님한테 보험을 가입하실 때그 시기가 고혈압약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무릎 수술 때문에 하신 입원 일수가 한달 이상 너무 길어서, 1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는 이제 비싼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셨던 거예요.
0: 근데 그때 비싸도 그냥 가입을 하셨던 게그 형수분이 앞으로 입원 수술 안 하면 계속 보험료 내려가지고 싸질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만 비싸게 내면 돼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무사고 할인을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2: 왜요?

0: 왜냐면 이게 가입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검진하시다가 용종제거술 때문에 하루 당일 입원 처리를 하셨는데 그 입원과 수술 이력이 남으면서 무사고 전환 대상자가 안된 거고요. 그러는 바람에 그동안 할인을 못 받고 처음 가입하셨던 비싼 보험료 그대로 내신 거죠.
1: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불운을 예측할 수가
0: 네.
1: 없잖아요. 일단 가입할 때부터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청취자님은 어찌 보면요, 되게 운도 안 따라주는 그런 상황이었던가요?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치료 내용 등을 살펴보니까 이제 무릎 수술로 그렇게 좀 길게 입원하신 지는 이제 5년 정도 되셨고요. 수술비 이외에 암내심장에 대한 주요 질환은 심사를 통해서 건강체 상품으로 오히려 가입이 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1: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님처럼 무사고 전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예 그냥 보험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게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이게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좀 대대적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보험료를 기존에 비싸게 내고 있었던 것보다 건강체 상품으로도 심사가 통과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더 저렴하게 보장을 바꾸면서 보험료를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청취자님 이제 검진 때마다 용종 제거도 하시고 그다음에 관절 수술도 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상품에서 유지를 하기보다는 유병약자 보험인데 좀더 저렴한 버전의 유병약자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이면서 오히려 수술비 보장을 좀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분들을 혼자 키우고 계시니까 예전부터 사망보험금 계속 유지를 해오셨었는데 사실 지금은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입하셨던 사망보장, 즉 종신보험은 납입을 끝내고 다른 목적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감액 완납 처리를 해서 사망보장을 좀 줄이면서 보험료 납입을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80만 원을 혼자 보험료로 내고 계셨는데 청취자님의 보험료는 34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어요.
1: 일단은 뭐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고,
0: 맞아요.
1: 서두에 서민정 팀장님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 사연 소개해 주실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편의점에 꼬박 매여 있고 단한 번도 내 시간을 갖는 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혼자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도 뭔가 청취자님의 삶을 되돌아보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재정적으로나마 숨통 트일 수 있게끔 보험료를 많이 줄이셨으니까 앞길 막막했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하시면 좋겠네요.
2: 근데 이제 사실은 첫 번째 고민 같은 경우, 이제 뭐 위에서 많이 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건 사실 상담을 바로 받고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느껴져요. 그런데 청취자님이 갖고 있던 두 번째 고민이 내 미래가 막막해였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내 노후를 준비를 하신다라는 게 사실은 당장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뚝딱 해결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제가 돈 관리에 대한 상담을 중요하게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꿔야 만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취자님도 상담을 마치시고는 아, 이렇게만 하면 결국엔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그럼 해결된 것 같다. 믿고 가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이 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청취자님이 그동안 여유 자금을 모으지 못했던 게 열심히 안 살아서 대충 살아서가 아니거든요. 다른 이유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자녀분들이 혼자서 키우시느라 본인 노후 준비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자녀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캥거루족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안 하고 계속 그냥 돈 없다 안 나간다 하면서 아빠가 계속 생활비를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다큰 자녀들 생활비까지도 혼자 부담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돈 모으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모은 돈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1: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도 나도인데 나도 단한 번도 허투루 내 앞으로 돈쓴거 없고 직장 생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벌었는데 노후 대비 전혀 안돼 있고 아직도 빠듯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 5번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이분처럼 고민 털어놓고 깊은 아주 복잡한 문제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요즘 보면요. 취업을 하고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또 갈등도 상당히 많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린 뭐 자제분들이야 사실은 막 해야 되지만 성인이 돼서 직장생활 하는데 집에서 안 나가고 계속 생활비를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갈등들이 좀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가족 상담을 추천을 드렸고요. 자제분들 얼굴 보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하고 결국에는 함께 아빠의 상황을 좀 공유를 했고요. 사실 자녀분들도 막막하죠. 왜냐면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본인들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월급 관리부터 새내기 직장인이 이제 꼭 하셔야 되는 저축 투자 상담을 같이 진행을 했더니 자녀분들도 상담이 끝날 때는 이제 적극적인 모습으로 조금 바뀌더라고요.
1: 이제 세 식구가 뭔가 힘을 합쳐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자녀분들이 재밌는 게 모를 때는 그냥 진짜 가재미 눈을 하고 째려보시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표정이 되게 밝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 상담의 되게 묘미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 보험도 자녀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줄여서 좀 조정을 했고요. 본인들이 직접 이 정도는 납입할 수 있다 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본인들이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청취자님은 한 80만 원 정도, 월 8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상 여유 자금을 다시 만들어냈는데요.
1: 네.
0: 이걸로 이제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 자금 모으는 거를 시작하게끔 도와드렸어요. 근데 노후 자금만 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을 수 있는 자금 중에서 최소 30만 원 이상은 비상금으로 먼저 뚝 떼놓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 이렇게 이제 저희가 청취자님, 가족분, 자제분들까지 만난 게 이제 지난 연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한테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 챙겨라 하시면서 거꾸로 커피 쿠폰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세 식구가 정말 어릴 때 이후에 올해 오랜만에 주말에 시간 맞춰서 휴가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동안에 서로 살기 바빠서 대화도 안 했는데 작년에 이제 상담하면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처음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고 저축을 하게 되신 것도 사실은 너무나 좋은데 오히려 자녀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게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야, 진짜 뭐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 컨설팅 이후에 현재 가족분들 즐겁게 미래 노후 준비 그리고 미래 계획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돼서 저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왜 계속 빠듯한 거야?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거야? 답이 안 보인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물정 094 5번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보고요. 노후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돈 워리 상담소 진짜 이제 걱정 없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맞아요. 돈 걱정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님이요. 1967번님인데요. 10년 안에 퇴직 예정입니다. 지금껏 살림이 팍팍해서 준비한 거라곤 진단비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쌌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죠? 갱신형입니다. 15년 넘게 냈는데 계속 내야 하나요? 이제 곧 60인데 이제 와서 비갱신형 가입하려니 그 보험료가 걱정입니다. 일 그만두면 이거 내기 더 힘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이게 청취자님께서 이미 문제점을 다 알고 자 본인 문제점을 다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0: 그렇죠. 갱신형이고 보험료 그쵸. 부담되고. 네.
1: 그러니까 이게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없애자니 또 아픈 건 걱정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갱신형을 그대로 또 유지하자니 오르는 보험료가 또 걱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 나도 10년 안 남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번 많이 말씀드리는 비갱신형을 이제 와서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보험료 너무 비싼데 너무 부담인데 또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저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30, 40대 때 생각하셨던 거랑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그럼 5, 60대를 위한 보험 준비는 뭐 따로 있는 걸까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에 대한 생각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아프다고 판정만 받아도 나오는 진단비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우선적인 보험인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데 이제 진단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바로 보험료.
0: 보험료가 비싸다.
2: 그렇죠. 근데 20대, 30대, 40대는 고민하면 안 돼요. 일단 진단비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와서 만약에 정말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진단비만으로는 의료비 준비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경제생활할 기간보다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게 남았기 때문에 이 제일 비싼 특약에 대한 진단비만으로 의료비 준비는 어려워요.
1: 그렇죠. 이게 보험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유, 즉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돈 걱정 안 하고, 즉 돈 부담 없이 치료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물론 젊었을 때, 또 경제활동을 한창 많이 할 때는 치료뿐만 아니라 내 소득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없는 은퇴생활, 나중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즉 비싼 치료비가 드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많은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거 아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렇게 비싸게 준비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오히려 같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즉 치료하는 상황에다 대비를 할 수 있게 치료비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보험은 끝까지 납입을 맞춰야 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진단비를 너무 비싸게 준비해버리시면은 유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 현금 흐름에 맞게 내 보험료 수준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암이라는 질병을 대해서 예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본다면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절제술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급여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로 다행히 정말 치료가 잘 된다면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셔서 5%만 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진단비 없어도 실비만으로도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하실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로봇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비싼 뭐 표적 항암제를 써야 된다거나 면역 항암제를 써야 된다라거나 하면은 1년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진단비로 생각했었던 2천만 원, 3천만 원은 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는 보험료는 2천만 원, 3천만 원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진단비로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비는 좀 덜 준비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 보장들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한다면 특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 비급여 치료비, 특히 암 비급여 치료비가 그렇게 보험료 높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인 보험료로 넉넉한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0: 50, 60대 때 뒤늦게 건강보험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면 진단비의 대안으로 수술비, 치료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님도 전문가 상담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보험 점검, 보험 리모델링, 재무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상담 신청은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맞는지 전문가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은하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소라의 더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영남 지역을 뜨겁게 달구던 폭염이 이제는 서쪽 수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그리고 전남에는 최고 수준의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6.7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내일이 더 뜨겁습니다.

0: 춥다는 겁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무려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오늘 세운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우게 생겼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쉴 틈 없이 이번 더위 이어지면서 서울 내일 최저 기온은 27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춘천과 대전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 자주 챙겨 드시고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수월하고요.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위로 크게 막힘이 없습니다. 교통량 자체가 좀 적은 편인데요. 국회대로 따라 안양천길 가는 길은 목동운동장과 홍익병원 교차로 반대쪽으로도 화곡고가 부근으로는 잠깐잠깐씩 지체 서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4: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6: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5: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액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그럼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4: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두 배 넘게 급증합니다.
7: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8: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입니다.
7: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0: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국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두 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정부는 현 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순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4: 2029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최대 10억까지만 깎아주기로 했는데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내년과 내후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양도세 개편 내용은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내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 차액을 본 경우 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대, 2029년에는 13억대를 내야 합니다.
10: 기본적으로 공정과세고 이렇게 공정과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소득
8: 이현일 재정경제부 1차관입니다.
10: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9: 양도세 기본 공제도 장기 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양도 차액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필요할 경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1: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에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은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2: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8: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11: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 공제 등은 폐지하면서도 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약전 아동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색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3: 세금 감면 안 해주고 정부가 더 걷어서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8: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제스처 이 이상 미아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은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 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 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4: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15: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8: 김병관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5: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14: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3: 한낮을

0: 달군 뜨거운 열기는 밤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13일째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1: 네, 거기에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용 캐스터.
2: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이제 밤인데요. 지금은 더위가 어떻습니까?
2: 네, 밤 10시를 향해 가는 지금 서울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보이며 여전히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요. 그럼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낮에도 더웠는데 밤에는 조금 시원할 줄 알고 친구들하고 놀러 나왔는데 지금 밤이 됐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4: 오후 5시쯤에 나가도 한증막에 들어갔듯이 그런 온도로 느껴져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2: 낮에 극심한 열기는 밤더위로 이어집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이 27도 보이며 13일째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대전 25도, 대구도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영남 지방의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이제는 서울 등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역대 처음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38도, 여주는 39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대전 37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 폭염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호남에 최고 60mm,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에는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해가 지더라도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0: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하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가 16명에 달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5: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사망자도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 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정부가 중대본 대응을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방송과 재난문자 등 가용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 상황과 국민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등을 즉시 보완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무리한 야외 활동 자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0: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산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 생선이 상할까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못 틀고 유지 비용은 배로 늘었는데 정작 손님은 줄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찜통 더위 속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6: 두 손 가득 얼음을 퍼서 생선 위에 뿌리고 한 마리 한 마리 바쁘게 손질합니다. 고무장갑에 장화, 앞치마까지 어느새 얼굴과 목엔 붉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7: 진짜 찜통이 찜통. 사우나라고 쉬면 돼, 사우나.
6: 지붕은 뜨거운 햇볕만 가려줄 뿐입니다.
8: 오후 3시쯤 취재진이 시장 밖에서 측정한 기온은 38도. 습도는 55% 정도.

0: 정도입니다.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 측정해 보겠습니다. 기온은 바깥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습도는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2: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1: 화로가 있는 수조의 기온을 낮추기 위해 종일 냉각기를 켜야 하고 생선에 뿌려둔 얼음은 금세 녹아 자주 갈아줘야 해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3: 두 배 많이 쓰는 거죠. 그때 한 두 개 쓰면 지금 네 다섯 개 쓰니까.
1: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손님까지 줄어든 상황. 수산시장 상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우려 불식에 주력을 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찾아가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내일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인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이 총출동해 더 좋아진 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6: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법 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헌법 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모렴치하다, 무식하다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형소법 개정은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고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5: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8: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표입니다.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5: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자신을 얽매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9: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1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5: 개혁신당도 국민 59.6%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여야 간 여론전은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과 대안법안 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도 보안수사권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식화했던 사의 표명 의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1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번 법 개정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설계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2: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입니다.
13: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12: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1: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거취와 관련한 생각도 여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14: 사의 표명 의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12: 거죠? 아, 저는 이미 뭐 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11: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주력했던 교정 분야 업무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종전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 신고식에는 참석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수장 공백으로 인한 법무부, 검찰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소기각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대법원이 검사의 의도와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소개하며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 기소, 분리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의 경위,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과 기소 재량 일탈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법안을 거부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대통령이 X는 보실 것 같아 새로 계정을 만들었다면서 지난 1년 세미나와 토론회에 누구보다 많이 다닌 만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김 의원이 법안 통과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자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13: 국방부가 빈총 경계 논란에 미 무인기 오인 소동까지 터진 육군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무인기 소동 1차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미 실무자의 소통상 오류가 촉발한 사태라는 설명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5: 국방부가 서부 전선을 관할하는 한기성 중장, 현 육군 제1군 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1군단 관련 사안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는데 지난달 불거진 이른바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에 책임을 물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군 단장 재량으로 최전방 소초에서 중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전방 실탄 삽탄 원칙이라는 합참의 경계 작전 지침에 반하는 지시라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1군단은 또 지난달 30일 한미연합훈련차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요격할 뻔한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합참 조사 결과 1군단 소속 실무자는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낸 비행 계획을 상급자에 보고하지도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군도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연락해 비행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볼 순 없던 미간 소통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기강회의 논란을 자초한 1군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B-64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군단장을 맡았던 한기성 중장이 약 8개월여 만에 직무에서 배제된 배경입니다. 국방부는 당분간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3: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시 형사과장 등 입건자 4명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을 구속 기소하고 팀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주거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장 씨의 아버지가 증거를 훼손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소 두 곳에 투표자 수가 똑같이 증가하는 이른바 쌍둥이 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의 조작이라며 어떤

0: 조작도 가능했을 거라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지만 부정선거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2024년 총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 지역 실시간 투표율입니다.
2: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1: 그런데 당시 선관위 내부 기록상 전국 투표소 159곳에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쌍둥이 투표자 수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1동 일부 투표소들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분을 보면 두 투표소를 한 세트로 모두 네 쌍이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증가분이 반복된 패턴을 보이거나 매시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득표자 수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만약 합수본이
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관련자 구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선관위의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하고
1: 6.3 지방선거에선 중앙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다른 수치를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과 경기 김포 지역 사례로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만 수정하면 외부에서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당시에 고려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합수본 수사 단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각을 세웠습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다룰 3차 청문회를 오는 10일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지난 대선, 총선으로 넓힐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윤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은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4: 민주당이 마침내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입니다.
2: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회계망측한 논리로 혹세 무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4: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완수사건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닙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0: 네, 오늘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개정안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이 현장 최고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여론전의 총력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5: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론이 뭐 저희가 좀 담백하고 넓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또 어떤 보안 수사권에 대한
3: 임세윤
5: 문제가
3: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5: 민주당 입장대로 정치적 슬로건화가 된 것도 맞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딱한 대안을 주지 않고 이 정치 중심에 이제 들어갔던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근본적인 이런 고민이 사실 없었고 그게 이제 여론화가 되고 정치 쟁점이 되면서 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담백하고 진솔하게 이제 국민께 설명해야 되고 이 법의 근본적 취지와 이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인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특히나 일부의 정치 검찰로

0: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헌재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 일단 오늘 청와대 앞에서 예. 최고위원회의
2: 정방재 동양정치연구소장입니다.
1: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뭐 청와대의 분위기나 주무장관인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또 8월 17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당권 선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다음 차원에서 어떤 것을 논해 볼 수 있는 거냐? 헌재로 가서 이 위헌 사유가 있다라고 한번 본안 소송을 살펴보자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헌법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의 하위 법을 통해서 헌법의 조항을 규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검수 완박이 시도됐었을 때 그때는 5-4 이게 소수 의견이 되면서 당시에 합헌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보안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져볼 만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3의 대안으로서는 예. 현재의 위헌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0: 예. 그러니까 화요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게 이제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제는 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랬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대통령한테 제발 피해자 편이 돼달라 그러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3: 거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대통령도 부담스러운 게 여당에서 처리해서 여당에서 처리된 법률안에 대해서 그 자당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딱 한 위헌의 소지가 없이 거부권 한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토의와 대안 마련 없이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하자 그걸 마치 갈등의 소재로 딱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가 없었고 법안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불과 몇 주 전에 그러니까 7월 중순쯤에 이 보안수사권 명시적 조치에 관한 법률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의심을 저희가 거둘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 같은 부분의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 가능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다가올 이런 보안책에서는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어쨌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와 그분의 이런 상심 여러 부분은 아주 마음 깊숙이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씀을 저희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 충분히 보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0: 예, 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그러면서 한편 김용민 의원 게시물에도 이제 갔는데. 김용민 의원이 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니 여기에서 지옥이 나가라라는 답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1: 네.
0: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1: 사실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예.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정치정략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굳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줄 동기는 전 없다고 봐요. 다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명확한 거죠.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말 현실화됐었을 때 본인과 같이 경찰 수사 단계에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가 네. 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서 강간 목적의 특수폭행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정말로 암장되고 밝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진정성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다는 X를 가입해서 글을 올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엔 모르겠어요. 김용민 의원이 표현하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곽상원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얘기한 것이지 특정 집단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자고 얘기했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0: 이런 숙제를 낸 적이 없다.
1: 그렇습니다. 그런 숙제 낸 적이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신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레거시를 활용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봐야겠죠.
0: 예. 과연 이 대통령이 이제 내일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대통령의

0: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이 긍정과 부정이 바뀌면서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난 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훨씬 벌어졌습니다. 특히 부정평가가 50.5%를 차지했고요. 긍정이 45.9%.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벌어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어떠한 특정한 요소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바뀌었다라고 네. 이제 진단하고 이거를 무슨 계산처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만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운영의 지지율이나 뭐 당의 지지율 또한 뭐 저희가 일희일비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여러 사항들 중에 뭐 ETF 문제라든가 주가 지수의 이제 등락 이런 부분도 차지할 것이고 그런 뉴스들이 사실 도배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뭐 이런 지상파라든가 이런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예.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내의 문제, 어쨌든 집권 여당의 문제는 또 대통령께 직격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뭐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분들께는 그게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게 또 대통령에도 작용을 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이번에 긍정과 부정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보통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오면 지지율은 보통 오르기 마련인데 예. 그러한 안타깝게 그런 성과가 충분히 영향을 주지 못했고 또 여러 뉴스나 언론 보도에도 크게 보도가 되지 않은 점도 안타까워서 네. 이런 점도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7박 11일간의 이제 미국, 남미 순방이 있었는데 저희는 진짜 크게 보도했거든요. 많이 네. 보도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주식 폭락이 있었고 진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안사건이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그대로 통과가 됐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주식시장 등 현안 점검을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고려됐을까요?
2: 오늘 사실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0.1%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예. 않았어요. 그런데 예. 이걸 청와대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은 함께 진행된 정당 지지율에서는요. 민주당 지지율이 3.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민주당 그 정당 지지율은 올랐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그 국정 지지율의 하락폭이 실제로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주식시장의 급등락, 이 변동성 누가 키웠느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레버리지 ETF 무리하게 도입한 책임론 대구도 되고 있고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나왔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 본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집값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세수 증가분이 9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1년간 평균 2조 원 정도가 그 부동산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부담합니까? 부동산 갖고 있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외교 성과로 이렇게 많이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있었던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한 것은 국민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국민 비상식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리스크가 부각됐다라고 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최악의 개편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여당의 이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민심 위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1: 네, 각 뭐 지역구 의원마다 뭐 이해관계도 네. 다르고 뭐 네.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과 이런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한강벨트 중심으로 이런 세제 개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1주택자 보호한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한강벨트 중심으로는 30억에서 50억가량 그 가격이 있는 아파트가 집중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마 여론을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지역구 예.

0: 국회의원께서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상 이 세제 개편안은 이제 막 발표가 된 것이고, 사실 이제 많은 토론의 과정과 또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뭐빈 공간이나 뭐 이런 부분은 또 충분히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1: 예.
0: 어떠한 법이 완벽할 수는 항상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뭔가 발표했을 때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은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또 특히 부동산 문제는 또 서울 지역 부동산 문제는 좀더 예민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1: 그렇죠.
0: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통령께서도 뭐 토론회를 몇번 개최하기도 했고
1: 예.
0: 또 총리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도 계속 개최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실수요자들 피해가지 않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다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떠한 해법을 낼 것인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될 우리 정부의 책무이자 또 여당의 책무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세제 개편안이 이제 오늘 오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 반응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쏟아지겠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나올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제 상당히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첫 경선지였죠.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승씩을 이제 주고받았는데 두 지역을 합쳐서 놓고 보니까 격차가 1%포인트도 나오지 않는 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내용은 정청래 후보가 신승을 한것 같지만 숫자로 보여진 게 그렇지 이면에 숨겨진 내용은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한 걸로 봐야 합니다.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은 애초에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7%포인트 이내의 격차만 확보한다면 본인이 나머지 지역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1: 역전승을 거두겠다.
2: 네, 충청 지역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고 부울경은 사실 김민석 후보로서는 최대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론이 팽배한 곳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두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1: 예.
2: 이렇게 1%포인트 이내의 그 차이라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김민석 후보는 볼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그 민주당이 선호 투표제라는 방식으로 결선 투표 없이 진행되잖아요.
1: 예.
2: 송영길 후보가 9.98%를 누적해서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0%가 그러면 나중에 누구에게 귀속되겠느냐.
1: 예.
2: 대략 정치 전문가들은 7대 3의 비율로 70%는 김민석 후보, 30%는 정청래 후보에게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누적 득표율에 각 후보가 7%와 3%를 더하면 대략 52대 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일정 정도 어떤 초반 두 번에 걸친 경선에선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선호 투표제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 발언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당심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지금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3: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할 바로 그 직권당 자체의
4: 김민석
3: 명청
4: 더불어민주당
3: 내전이라고
4: 당대표
3: 보여지는
4: 후보입니다.
3: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한 달만 더 계속되면 정부의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이 나라의 명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5: 그럴 리 없겠지만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5: 김민석
4: 후보입니다.
5: 후보가 당대표가 된들 그게 대통령 레임덕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진짜 이거 배신은요 한번 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가출했다가 들어와서 지금 진문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6: 이번에는 선호투표제가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아무 사표가 없습니다. 이번 김민석이 찍으면 표다 패집니다. 왜 송영길이 왜 나왔냐고 내가 안 나왔으면 김용민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김민석 후보를 협공하게 되면 너 어떻게 됐겠냐.
1: 자,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사이에 상당히 이제 공방이 치열한데 지금 송영길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니 선호 투표자 적분에 사표는 발생하지 않는다. 2위를 김민석 찍으면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이게 이제 방법의 차이인데요. 예. 사실 선거투표제를 하게 되면 전 청와대 실제로 부대변인입니다. 결선투표 한 번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선거투표제가 안 하게 되면 물론 그 시간 차는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그 업계의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예. 다만 이제 당원들이 투표 횟수가 한 번 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선거투표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선거투표제가 2002년부터 계속 도입되어 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직전 국회의장 선거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이번 선거의 본질을 새 후보가 제대로 얘기하는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데 첫 번째, 이게 지금 정청래 후보가 디펜딩 챔피언을 사수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가 전직 대표였다는 걸 지금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도전자 같이 보여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정청래 대표가 디펜딩 챔피언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려고 하냐? 이런다는 질문이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세 분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왜 연임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한 적절한 이야기는 없고요. 또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과거 2년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을 앞으로 이제 우리 당원들께 이 새 후보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전당대 이제 앞으로 연설이나 이런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질문을 해 줘야 저희도 이제 적절한 결과를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또 반드시 새 후보께서 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 기회는 이제 앞으로 이제 TV 토론 한 두 번 정도 이제 남았으니까요. 전 국민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제 충청권 부울경 지났고요. 이제 두 번의 주말이 남았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이제 인천, 제주,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하고 이제 강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복절이 껴있는 8월 15일. 이때 이제 전북, 전남, 광주, 이제 호남이 이제 토요일 날 있고 경기, 서울이 이제 일요일 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17일 날 당대표 선출이 있는데 오는 주말에는 한 인천, 제주, TK, 강원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당원 중에서요. 아무래도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이 관건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2: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전체 당원 비중 가운데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될 겁니다. 수도권과 호남을 전체에 합치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남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느냐가 서울 경기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호남 민심만 놓고 보면 제가 민주당의 꽤 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그 특정 후보가 앞서 나간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대략의 여론 지형은 김민석 후보가 좀 우세할 거다라고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호남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됐었을 때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25년에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친명 후보를 자부했고 당원들도 박찬대 후보보다는 덜 친명적인 색깔이지만 그래도 집권 1년 차에 이재명 대통령 도와서 열심히 당 운영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 구도라는 게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범친명계라고 공인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반명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뭐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반명 색채까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친명 후보라는 사람이 반명이라고 하니까 당원들이 봤을 때는 아, 정청래 후보는 반명 성격이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상당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는 득표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1: 예. 당대표 선거 이야기 봤고요.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한번 볼 텐데 이 친명계와 친청계의 계파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경쟁도 한층 격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7: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8: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내란정당, 국힘당은 팔팔 살아나고 민주당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데
9: 이겨라 국힘당! 이길 겁니까?
8: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0: 서미화 의원님 연설을 듣다가 너무 협회가 대놓고 이름을 명기하면서 모욕을 주시기에 저도 모르게 아니요라고 말을 했어요.
1: 자, 서미화 후보가 자신의 연설 도중에 최민희 후보가 야유를 하고 조롱했다면서 이제 해당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이제 동료 후보의 연설을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0: 이게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다소 이제 경쟁자 간에 격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앞에 대놓고 저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님은 앞에 대놓고 이름 대놓고 얘기했다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도 김민석 후보님이나 몇 명 이름 얘기하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전당대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묘미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일부의 약간의 야유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등등의 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당원들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전당대회 한 모습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거든요. 네. 항상 있었던 일인데 근데 어쨌든 동료 후보이자 같이 경쟁하는 후보가 연설하는 데 있어서 그 마치 그 당원들이나 관객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봤을 땐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모두가 이제 경청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말도 있지만 그냥 모두가 그냥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후보잖아요. 같은 후보. 후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최민희 의원께서 좀 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니냐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더 비판을 받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바로 직전인가 어쨌든 SNS에 이런 당원들이 하는 뭐 야유나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 일베 문화라고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건 당원에 대해서 일베 문화라고 하신 게 있는데 뭐 그거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칩니다만 그 행위를 후보자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뭐 민주당 혹은 최민희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서미아 의원에 대한 뭐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대표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상대 후보의 말을 잘 경청하고 뭐 그런 비판받지 않는 자세로 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지금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현재까지의 순위를 보면은 최민희 후보가 이제 누적 득표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위 박선원, 3위 한민수, 4위 서미화, 5위 김용. 이렇게 되는데 이제 친명 친청이 어떻게 3대 2를 구성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주의 깊게 볼 만합니다.
2: 그렇죠. 지금 예. 6위 후보가 친청계 후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2대 3으로 친명계 후보가 3명이고 친청계 후보가 두 명인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친청계 후보 세 명 모두가 최고위원 선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1: 6위가 지금 이성윤 후보인데
2: 있습니다.
1: 김용 후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2: 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친청계 세 명의 후보가 얻은 득표가 48.4%고요. 친명계 다섯 명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51.6%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득표율이 아주 전략적으로 배분될 경우에 이성윤 후보가 5위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성윤 후보가 전북 출신이고요. 예. 전북이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중 152만 명 중에 19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기반이 있다 보니까 원외에 있는 김용 후보보다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또 반면에 김용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인한 본인의 측근이잖아요. 네.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니까 수도권 서울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친명과 친청의 기세 싸움이 5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결정될 네.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친청계 후보가 3명이 그 최고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김민석 후보가 되는 한 그 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을 둘 수 있어요. 당대표가. 예, 예, 그중에 그럼 10명 중에 3명이 친청계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정치적으로 똘똘 뭉친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라는 점은 뭐 실제 투표 결과가 나와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쟁도 아니고 지금 5위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 지금 상황까지 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0: 로 불리면서 그동안 가장 더웠던 곳이죠. 이 대구의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다섯 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대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유례 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다섯 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2: 이제 그 한 길 넘었다는 얘기죠. 기후변화,
3: 한기성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2: 들어오는 그 동풍 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1: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36.7도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에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바람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에 폭염이 덮쳐 서울 구로구 온수동과 경기도 하남 덕흥동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고 서울 공식 기온은 올 들어서 가장 높은 36.7도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오르고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극한 더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영남 지역 폭염이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수도권에서도 이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길거리를 폐회하던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고 김포에서는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온열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4: 인천 계산동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새벽 6시 20분쯤 40대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 좀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더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3: 목격자입니다.
5: 경찰분들하고 다 오셨어요.
4: 고열을 호소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체온이 섭씨 40도를 넘었고 상태가 악화해 끝내 숨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되는데 인천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김포에서는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졌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남성의 체온은 섭씨 40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낮 시간에 이곳 농장에서 밭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수도권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동남 서남권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당분간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폭염 중대경보 발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폭염이 길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유해 남조류 증식도 활발해져 녹조 확산이 우려됩니다. 김계수 기자입니다.
6: 호수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결에 따라 초록띠가 일렁이고 호수가엔 초록색 부유물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7: 녹조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렇게 물을 떠보면 이 초록 알갱이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 길어진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청호 곳곳에서 녹조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남 수역엔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는데 밀리리터당 조류 세포 수가 2만 개를 넘어서면서 경계 기준치의 두 배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에서 나는 악취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8: 장마지구서 최고 많이 낀 때지.
3: 대청호 인근 주민입니다.
8: 지금 보다시피 그냥 썩었잖아요. 여기가.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6: 녹조가 심해지자 금강역 환경청은 조류 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 제거 장비를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도 고도 정수처리 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독소 제거와 함께 오염원 배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9: 오염물질이 대청호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3: 김선정 충북 청주시 수질환경팀장입니다.
9: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 고도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신충 취수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데다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녹조 현상은 당분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 교수입니다.
10: 정부가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12: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11: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액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0: 자, 그럼 이제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세금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13: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14: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3: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입니다.
14: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3: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9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두 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0: 정부는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최장 3년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구들로 주거를 옮긴 경우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또 취학이나 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초고가 1주택 등의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 부담은 시간을 두고 강화하는 것은 집을 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전세난은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5: 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높이면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 정부는 당분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다시 단계적으로 높이고 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한동안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들입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자들이 향후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미리 팔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6: 공제 혜택을 보려면 이제 내년이 좀
3: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16: 장기 양도차익이 큰 분들 위주로 일부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15: 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로 줄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다시 한번 시장이 풀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묶인 상황에 매물을 받아낼 만한 매수자가 충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 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3: 남영구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17: 언제 완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당분간은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둔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5: 실거주 위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액 공제 혜택이 보유가 아닌 거주기간 위주로 개편되며 절세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8: 외부의 자유잖아요. 비거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3: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8: 공급도 없어지는 거죠. 전세부가 가격이 오르겠죠.
15: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여건에 집주인들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0: 지난주 금요일에 18%나 급등해 6,600선까지 갔

0: 올랐던 코스피가 오늘은 5% 급락하며 6,200선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를 이끌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류환홍 기자입니다.
1: 코스피가 오늘 3.6% 내린 6,358로 출발해 5.1% 내린 6,257로 마감했습니다. 급등하루 뒤 또 급락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9% 내려 23만 원대, SK하이닉스도 9% 내려 156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로 코스피가 18%나 폭등했는데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지만 2.4% 오른 737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2: 지난주 이제 SK하이닉스가
3: 이승준 하나은행 주식운용역입니다.
2: 급등한 영향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온기가 확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과 미국 7월 고용 지표 발표, 그리고 AMD, 샌디스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부동산 증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에 걸친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마중 나와 환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증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장시간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선 우선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대통령 순방 중 한 총리가 주관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 대책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급등락을 반복해 롤러코스피라는 별명까지 얻은 증시 변동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책을 평가하고 추가 대책 여부도 테이블에 올랐을 걸로 예상됩니다.
5: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4: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국내 주요 현안 모두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폭염 가뭄 대책, 중동 전쟁 관련 대응 상황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회의는 순방 기간 국내에서 벌어졌던 현안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정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무회의와 부처별 업무 보고 등 내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국군 방첩사령부의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오늘 공식 창설됐습니다. 이로써 국군 방첩사령부의 해체가 완료됐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의 부대기를 현무삼 본부장에게 수여합니다. 대북 정보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될 국방방첩본부는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 창설된 세개 조직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건물에 본부를 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부대 훈시를 통해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이제 권위대 시대에
3: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7: 새로운 DNA를 가진 국가안보의 수호자로서 거듭나는 일은 온전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6: 또 하나의 조직인 국방보안지원단은 과천을 나와 용산 국방부에 자리를 잡았는데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군기밀보호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8: 보안을 튼튼히 하는 최고의
3: 이도희 국방부 차관입니다.
8: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6: 이 밖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안보수사단은 간첩과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개 조직의 창설이 마무리되면서 공식적으로 방첩사령부의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가량은 국방방첩본부로, 200여 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160여 명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각각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한 데 이어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 등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지난 주말 충청과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근소 우위를 점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 후보 캠페인 문구를 지역 현수막에 내건 걸 문제 삼아 당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직적 오더표는 먹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원 민심과 의원 민심을 구분해 우위를 이어가는 전략을 택한 셈인데 강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한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11: 또 배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 받는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1: 의심 안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10: 김민석 후보는 당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새만금 9조 원 투자 등 지역 발전 동력을 끌어낸 장본인이 본인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란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한 건데 중간중간 정청래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2: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2: 만약 이 갈등이 4년 동안 계속되면 정부의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10: 보다 선명한 공세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목, 대통령을 팔아 거짓말을 했다, 당대표 자격이 없다 등 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전남 광주를 찾은 송영길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도입된 선호투표제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본인을 찍어도 사표는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적극적인 당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3: 이번에는 선호투표자가 돼서 송영길
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3: 이번 김민석이 찍으면 표 다 펴집니다.
10: 전당대회 순회 경선 시작과 함께 당권자들의 메시지 방향과 수위가 시시각각 변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이 이어질 거란 예상 속 우위를 점하려는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9: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는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에서도 계파 사이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4: 본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처음 맞붙은 토론회. 저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내세웠지만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후보의 자기 정치와 당정 엇박자 논란을 고리로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15: 반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통령 정치에 대해서
3: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5: 사사건건 엇박자나 내고 뒤따르지 않고.
14: 친청계는 근거 없는 프레임이라고 맞서며 정청래 후보를 엄호하는 동시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16: 우리 당이 못했던 대법관 증언,
3: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소원제.
16: 법 왜곡죄를 해냈습니다. 당대표가 본인의 로망이라는 표현은 과연 적합했는가.
14: 지난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했습니다.
17: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후보 성남 뺏겼고 안산 뺏겼고 그리고

0: 연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 우리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2: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 자치장 그리고 도지사가 전부 승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3: 권역별 순회 경선 누적 득표 1위인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당내 일베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곧바로 친명계 반격이 뒤따랐습니다.
4: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심판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 이 세력을 이용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에
5: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2: 김영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5: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3: 계파 간 충돌 속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험지와 사회적 약자 대표성을 앞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6: 이번에 반드시
2: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6: 경북의 험지를 뚫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7: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남이 아닌 직접 당사자로서 지도부에서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3: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뽑기 위한 토론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으나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향한 비방점만 부각됐단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8: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나 당의 개혁과 보수 대통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오늘 저녁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정권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쇄신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통합을 통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도 공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친윤계 의원들과도 만남을 가지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폭을 넓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 일부가 최근 윤리위에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자신들을 향한 명백한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오늘 성명서에서 최근 자신들이 윤리위 의결 등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윤민호 윤리위원장에게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위원장이 최근까지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등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사실이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9: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울산의 한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주민 한 명이 숨지는 등 다섯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10: 페인트 창고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센 불길은 주차된 차량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물을 쏘아댑니다. 고성능 화학차까지 동원됐지만 화마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11: 연기가 자욱했었고
2: 화재 현장 인근 주민입니다.
11: 문 열고 일단 맨 처음에 옥상을 갔는데 옥상 위에 이제 연기로 다 덮여 있어서 바로 일단은 집에 뭐 간단한 것만 챙기고 바로 나온 상황이었어요.
10: 불이 시작된 것은 오전 8시 20분쯤. 이 불로 화재 현장 인근 원룸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페인트 창고 업주인 60대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3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12: 페인트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인근 원룸 건물과 카센터 등 네 곳으로 옮겨붙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10: 불은 발생 4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완진까지는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창고에 쌓인 페인트 등 일회성 물질이 타오른 데다 폭염 탓에 불이 빨리 번지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에서 지게차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일회성 물질 폭발 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13: 건물 내부 지게차 작업 중으로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자재 보관 창고긴 한데 다 페인트 자재로 확인되어 있고 인화성 물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 화재 여파로 유독가스가 번지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자 지자체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는 안전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재 위험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된 만큼 인화성 물질 취급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9: 대전의 한 교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0: 등 교인 10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가동한 가스식 냉난방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됐는데 방수공사로 굴뚝이 막히며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1: 소방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교회 예배당 안을 살핍니다. 이어 가스 측정 장비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지난 2일 대전 서구의 한 교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인 10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는 증상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인 5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예배당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00ppm 이상 검출됐고, 이는 허용 기준인 50ppm을 6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가스안전공사는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2: 가스 누출 당시 교회 옥상에서는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교회 관계자는 방수공사 업체에서 작업 편의를 위해 옥상에 있는 굴뚝을 방수포로 덮어놔 냉난방기에서 나온 가스가 내부로 역류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가스식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환기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가스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일반적인 에어컨
4: 인세진
3: 시스템이
4: 전
3: 아니고
4: 우성대
3: 건물
4: 소방안전학부
3: 같은
4: 교수입니다.
3: 경우에는 공조실에 연료를 사용해서 컴프레서를 압축하는 경우에는 연료의 연소 시에 불완전 연소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1: 경찰은 방수업체와 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달리던 차가 변압기를 들이받아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무더위 속에 상점들은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5: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졌고 떨어져 나간 변압기는 아니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오후 2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달리던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6: 엄청나게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쿵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 돌리는 순간 그냥 차가 날아왔으니까요.
5: 이 사고로 주변 상가와 아파트 등 일대 3,600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사거리의 신호등도 멈춰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아파트의 전기 공급은 3분 만에 재개됐는데 일대 상가는 2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 사이 상인들은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폭염 속에 냉장고가 멈추면서 음식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7: 일단은 케이크, 제과점에서는 케이크가 제일 문제니까 조금
4: 제과점
7: 보시면 생색이 다
4: 사장입니다.
7: 무너져서 지금 폐기하고 다시 생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빵이 발효가 오바될까 봐.
5: 수도권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청라중학교 앞 교차로에서는 시내버스가 다른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과 버스 승객 1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택시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고 70대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입주민 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송파구 아파트 입주민 대화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게 유도하고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 주장하며 인근 부동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으로 모두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전 회장과 방전 부회장 부회장에 대해

0: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선관위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합니다. 대한변협과 법전환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명씩을 추천받고요.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죠.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집계 조작, 선거 전산 시스템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요.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부정 채용 등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에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70일간 활동이 가능하죠. 한편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8월 3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 2막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아라비아의 춤, 커피, 중국의 춤, 차.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8월 3일 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아라비아의 춤, 커피, 중국의 춤, 차,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0: 여름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다니다 보면 시원한 한 잔 먹게 되죠. 인태 씨도 커피 좋아하시죠?
1: 네, 커피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여행 다녀오고 나서 생각해보면 거기서 커피를 많이 거의 안 먹었거든요.
0: 그래요. 거기 커피 맛있는데.
1: 그런데 그러니까 컨디션도 잠도 일찍 오고 좋은 것 같아서 요즘 조금 덜 먹으려고 하고
0: 지금
1: 있습니다.
0: 드신 건 라떼인가요? 저 녹차인가요?
1: 네, 녹차요.
0: 그렇군요. 네. 자, 언제부터인지 커피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죠. 사실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믹스커피가 전부였는데
1: 믹스커피 맛있었어요.
0: 그죠? 어느 순간 이런 카페가 생겨나면서
1: 맞아.
0: 아메리카노를 먹었던 것 같아요.
1: 우리 요즘에는 뭐 좀 고등학생 애들도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자 이렇게 데이트할 때 딱 그러는데 우리는 과일 빙수 먹으러 가자 했잖아요.
0: 과일 빙수, 뭐 파르페 이런 거 있죠.
1: 그 흔들의자 타면서
0: 아 캔모아 그거요.
1: 이거 내가 여기 자리 맡아놨다. 흔들의자 세 개밖에 없거든. 빨리 와라 내가 맡아놨다. 그러면 이제 같이 타갖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알 좀 조금 선물해줘. 나 문자를 보내는 게 좀 적어서 너한테 못 보내. 는데 그럼 내가 알 줄게. 알
0: 문자 100개, 개수 보내주고 그랬죠.
1: 알 100개 줄게. 뭐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0: 커피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가들 중에는 커피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 대표적인 인물은 비트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의 비서인 쉰들러가 쓴 전기에 나오는 일화인데 베토벤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원두를 정확히 64알씩 세웠다고 합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내가 귀는 안 들려도 커피는 셀 수 있어. 60알. 그렇지. 이게 커피가 맛있어. 완벽을 추구했던 성격이 커피

0: 한 잔에도 그대로 드러난 셈.
1: 야.
0: 어우, 나 이런 사람이랑 친구 못해요.
1: 그러니까 그 초밥, 밥알수처럼 맞으려?
0: 밥알이 몇 개고? 원두가 몇 개고?
1: 예순알.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의 집 응접실에서 사교 모임이 열렸죠. 이런 곳을 살롱이라고 했는데
0: 지금은 살롱이 약간 그 옷가게인데 고급
1: 그렇죠.
0: 청담동에
1: 그런 걸 살롱이라 하죠.
0: 옷가게고 네. 거기서 모여갖고 조금 부자들끼리 얘기하면서
1: 맞죠.
0: 이제 옷 사는 곳을 살롱이라고 하죠.
1: 여러 느낌으로 살롱이 써지죠. 그래서 그때 살롱은 그곳에서 음악을 듣고 문학 작품을 낭독하고 예술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요. 연주가 끝난 뒤 커피를 마시면서 방금 들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다고 합니다.
0: 19세기 말에 이르면 카페라는 공간도 발전했습니다. 시민과 예술가가 자유롭게 모여서 신문을 읽고 토론하거나 연주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카페 콩세르 이 문화가 특히 유명한데 프랑스의 음악가 에릭 사티는 이런 카페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1: 오늘날 우리가 조용한 카페에서 사티의 음악을 자주 듣게 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죠.
0: 베토벤과 사티의 음악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치꼬레아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치코레아의 피아노 연주고요.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1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커피와 관련 있는 음악 중에서는 바흐의 커피 칸타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커피가 없으면 참을 수 없다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흐 시대에도 이미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0: 당시 독일에서는 커피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하죠. 젊은 세대들은 커피에 빠졌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1: 못마땅할 이유는 뭐예요?
0: 바로 이런 모습을 바흐가 세속 칸타타로 작곡한 것이죠.
1: 보통 칸타타라고 하면 교회 음악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세속적인 내용을 담은 칸타타라고 합니다.
0: 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죠. 커피 좀 그만 마셔라. 하지만 딸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1000번의 입맞춤보다 달콤하고 머스켓 와인보다 더 맛있어요. 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 10도 가지 않을 거예요.
1: 가지마. 가지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끊어야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러자 딸은 커피를 마음껏 마시게 해주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 조건을 혼인계약서에 넣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속고 딸은 커피도 마시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0: 이 곡이 연주된 장소도 재밌습니다. 커피 하우스에서 초연됐다고 합니다. 바흐는 교회 음악을 작곡하는 틈틈이 라이프치히의 짐머만 커피하우스에서 콜레기움 모지쿰이라는 연주회를 이끌었는데요. 커피 칸타타도 바로 여기서 연주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들이 커피를 주제로 한 음악을 들었던 거죠.
1: 바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중에서 아리아. 아, 커피가 얼마나 달콤한지.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가 부릅니다.
0: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일단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 배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정작 손님은 줄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두 손 가득 얼음을 퍼서 생선 위에 뿌리고 한 마리 한 마리 바쁘게 손질합니다. 고무장갑에 장화, 앞치마까지 어느새 얼굴과 목엔 붉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3: 진짜 찜통이에요, 찜통. 사우나라고 보시면 돼요, 사우나.
2: 지붕은 뜨거운 햇볕만 가려줄 뿐입니다.
4: 오후 3시쯤 취재진이 시장 밖에서 측정한 기온은 38도, 습도는 55% 정도입니다.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 측정해보겠습니다. 기온은 바깥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습도는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5: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2: 화로가 있는 수조의 기온을 낮추기 위해 종일 냉각기를 켜야 하고 생선에 뿌려둔 얼음은 금세 녹아 자주 갈아줘야 해 이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6: 두 배 많이 쓴 거. 그때 한 두 개 쓰면 지금 네 다섯 개 쓰니까.
2: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손님까지 줄어든 상황. 수산시장 상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7: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커지면서 축산 농가의 걱정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1: 경기도에서는 축산과 환경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퇴직 공무원들이 농가를 직접 찾아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경기도 가평의 한 축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소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축산 환경 매니저가 축사 곳곳을 둘러보며 안개 분무 시설과 환기, 음용수 공급 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이 농가는 안개 분무 시설을 사람이 직접 켜고 꺼야 해서 바쁜 시간엔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동 타이머를 설치한 뒤엔 축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과도한 습기까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9: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이 대구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추가로 또 면역 증강제와 같은 폭염 시에만 먹이는 그런 비타민 제제도 급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유심히 있게 보고 있습니다.
8: 경기도가 운영하는 축산 환경 매니저는 모두 6명. 축산과 환경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퇴직 공무원들이 도내 6개 권역을 맡아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 시설 점검은 물론 악취 저감과 깔집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고 축협의 폭염 지원 사업까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10: 중장기적으로 AI 기반 축산 악취 분석 기술을 도입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8: 올해 경기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돼지 19,700여 마리와 닭, 오리 등 가금류 50만 6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축산 환경 매니저를 통해 폭염 대응은 물론 농가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7: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우려 불식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찾아가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

0: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인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이 총출동해 더 좋아진 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헌법 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모렴치하다, 무식하다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형소법 개정은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고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0: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3: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0: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자신을 얽매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4: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0: 개혁신당도 국민 59.6%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여야 간 여론전은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과 대안법안 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도 보안수사권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검사의 영장 청구권 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 형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주체가 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실제 후속 대응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6: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서는 강제 수사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인정해왔는데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경찰 신청 없이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법조인들은 개정법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또 그 전제인 수사권까지 법률로 폐지해버리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7: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일법 경색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수사권 자체를 폐지한 것은 그건 헌법상 권한이 형유하는 거거든요.
6: 그러면서 검찰 또는 검사 개인이 주체가 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에서의 분쟁이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냈었는데 당시 헌재는 수사권 조정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수사권의 논리적 연결고리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그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8: 지금은 이제 검사 제도 자체에 대한 근간이 바뀐 거기 때문에 판단 대상 자체가 조금 바뀐 거고 더 넓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6: 다만 아직 개정법과 관련해 실제로 접수된 권한쟁의는 없습니다.

0: 법무부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인력 상당수가 유휴 인력이 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소추 기관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별 인력 개편과 재배치안을 마련해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보안수사 요구 제도의 강화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 신설,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검사와 공소청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지휘부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형소법 개정 관련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법률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운영과 사건 처리 체계 정비, 검사와의 업무 협력 방안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소 두 곳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증가하는 이른바 쌍둥이 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의 조작이라며 어떠한 조작도 가능했을 거라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지만 부정선거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2024년 총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 지역 실시간 투표율입니다.
3: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2: 그런데 당시 선관위 내부 기록상 전국 투표소 159곳에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쌍둥이 투표자 수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1동 일부 투표소들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분을 보면 두 투표소를 한 세트로 모두 네 쌍이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증가분이 반복된 패턴을 보이거나 매 시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득표자 수까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만약 합수본이 서버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구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선관위의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하고
2: 6.3 지방선거에선 중앙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다른 수치를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과 경기 김포 지역 사례로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만 수정하면 외부에서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당시에 고려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합수본 수사 단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각을 세웠습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다룰 3차 청문회를 오는 10일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지난 대선 총선으로 넓힐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7: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에서 동풍이 유입되면서 당분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8도, 여주 39도, 대전 37도, 광주 38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일 40도를 웃돌던 영남 지방은 양산 35도, 부산 34도로 극한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고, 김포에서는 밭일하던 8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온열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 인천 계산동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새벽 6시 20분쯤 40대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 좀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더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경찰 분들하고 다 오셨어요.
1: 고열을 호소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체온이 섭씨 40도를 넘었고 상태가 악화해 끝내 숨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되는데 인천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김포에서는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졌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남성의 체온은 섭씨 40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낮 시간에 이곳 농장에서 밭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수도권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동남 서남권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는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당분간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폭염 중대경보 발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의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도 16명에 달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사망자도 한명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 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폭염이 길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녹조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유해 남조류 증식도 활발해져 녹조 확산이 우려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4: 호수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결에 따라 초록띠가 일렁이고 호숫가엔 초록색 부유물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5: 녹조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렇게 물을 떠보면 이 초록 알갱이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 길어진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청호 곳곳에서 녹조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남 수역엔 조류 경보 경계가 발령됐는데 밀리리터당 조류 세포 수가 2만 개를 넘어서면서 경계 기준치의 두 배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에서 나는 악취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6: 장마 지구서 최고 많이 낀 때지 지금. 최고 꼈대 지금. 지금 보다시피 그냥 썩었잖아요 여기가.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4: 녹조가 심해지자 금강역 환경청은 조류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 제거 장비를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도 고도 정수처리 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독소 제거와 함께 오염원 배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7: 오염물질이 대청호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처리 시설 및 야적 퇴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 고도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신층 취수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데다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녹조 현상은 당분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 교수입니다.
0: 영남 지역은 올해 유례 없는 폭염에 더해 가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소지는 쩍쩍 갈라지고 말라붙은 대마레에선 수몰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변 마을은 계획 단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8: 대구와 경북 등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쓰는 상수원, 운문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가득 찼을 시기지만 바닥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십 년 전 수몰된 마을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배를 타고 댐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상류 쪽으로 출발한 지 5분 만에 모래톱이 드러납니다. 저수율이 26%대까지 떨어지면서 30년 넘게 잠겨있던 옛 도로까지 물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운문댐은 전국 용수댐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입니다.
9: 여기 예전에 고목나무도 지금 다 드러나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 수상선을 타고 순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찰도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8: 물이 떨어지자 대구시는 운문댐 물을 쓰던 지역에 낙동강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계획 단수 안내 문자까지 발송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실제 단수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 폭염 당시 물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10: 5월 초에 비가 조금 오고 그때부터 비가 안 왔어요. 앞으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인데 그 중간에 비가 안 오면은 변은 다 고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8: 청도군은 생수 공급을 늘리고 살수차로 생활용수를 조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비 예보는 없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기약 없는 가뭄까지 바싹 마른 댐만큼 주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비거주는 기본 공제 금액은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합니다.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더 낮췄습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202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 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순차적으로 개편합니다. 2029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최대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개편 내용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내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보유 공제가 없어지는

0: 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16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 차익을 본 경우 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대, 2029년에는 13억대를 내야 합니다.
1: 기본적으로 공정과세고 이렇게 공정과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 양도세 기본 공제도 장기 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양도 차익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정부가 초고가 1주택 등의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 부담을 시간을 두고 강화하는 건 집을 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세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높이면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 정부는 당분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 집을 팔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다시 단계적으로 높이고, 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한동안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들입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자들이 향후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미리 팔려 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 공제 혜택을 보려면 이제 내년이 좀 극대화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양도 차익이 큰 분들 위주로 일부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3: 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로 줄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다시 한번 시장이 풀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묶인 상황에 매물을 받아낼 만한 매수자가 충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지금 현 기조가 언제 완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당분간은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둔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실거주 위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액 공제 혜택이 보유가 아닌 거주기간 위주로 개편되며 절세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6: 외부에 살잖아요, 비거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물건이 공급이 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전세부가 가격이 오르겠죠.
3: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여건에 집주인들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0: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1: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0: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액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2: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바뀔지 차유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3: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4: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3: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 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9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YTN 차유정입니다.
1: 정부가 청년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를 도입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새로 출시되는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입한도는 1년에 2천만 원, 총 2억 원입니다.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AS와 마찬가지로 이자 배당 소득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생산 세액 공제를 신설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국내 생산 세액 공제를 신설해 국내 기반이 취약한 품목이나 유망 업종의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2차 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서 품목을 선정해 생산량에 따라 2036년 말까지 소득세, 법인세를 세액 공제하는 특례를 만듭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방이 수도권에 최대 1.5배 세제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를 설계할 거라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8%나 급등해 6,600선까지 갔던 코스피가 어제는 5% 급락해 6,200선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를 이끌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2: 코스피가 3.6% 내린 6,358로 출발해 5.1% 내린 6,257로 마감했습니다. 급등 하루 뒤또 급락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9% 내려 23만 원대, SK하이닉스도 9% 내려 156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코스피가 18%나 폭등했는데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지만 2.4% 오른 737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3: 지난주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가 급등한 영향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온기가 확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과 미국 7월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AMD 샌디스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당일 국내 현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 오후 3시부터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했고 밤 10시 반에 종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 3일 이내에 금융과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4: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0: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0: 하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1: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0: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2: 올여름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08명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02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인천에서 입원 치료 중 숨진 40대 남성과 부산에서 의식이 저하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80대 남성 등 2명이 추가돼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축 폐사 피해는 하루 사이 7,900여 마리가 늘어 누적 49만 3,400여 마리로 집계됐고 양식 어류 피해 신고는 3만 5천여 마리가 증가한 20만 600여 마리로 접수됐습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질 수도권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고 김포에서는 반일하던 8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온열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4: 인천 계산동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새벽 6시 20분쯤 40대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 좀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더니 그런 거 계시더라고요. 경찰 분들하고 다 오셨어요.
4: 고열을 호소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체온이 섭씨 40도를 넘었고 상태가 악화해 끝내 숨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되는데 인천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김포에서는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졌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남성의 체온은 섭씨 40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낮 시간에 이곳 농장에서 밭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수도권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동남 서남권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는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당분간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폭염 중대경보 발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서울과 경기 일부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에서 동풍이 유입되면서 당분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8도, 여주 39도, 대전 37도, 광주 38도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가장 더웠던 곳, 대구의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5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대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유례 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다섯 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7: 이제 그 한계를 넘었던 얘기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동풍 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6: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의 하루 발생 온열질 환자 수가 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온열질 환자는 모두 2,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도 16명에 달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8: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질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사망자도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영남 지역은 올해 유례 없는 폭염에 더해 가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쩍쩍 갈라지고 말라붙은 대마레에선 수몰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변 마을은 계획 단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9: 대구와 경북 등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쓰는 상수원, 운문댐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물이 가득 찼을 시기지만 바닥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위가 내려가면서 수십 년 전 수몰된 마을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배를 타고 댐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0: 상류 쪽으로 출발한 지 5분 만에 모래톱이 드러납니다.
1: 저수율이 26%대까지 떨어지면서 30년 넘게 잠겨있던 옛 도로까지 물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0: 운문댐은 전국 용수댐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입니다.
2: 여기 예전에 고목나무 또 지금 다 드러나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 수상선을 타고 순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찰도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0: 물이 떨어지자 대구시는 운문댐 물을 쓰던 지역에 낙동강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계획 단수 안내 문자까지 발송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실제 단수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 폭염 당시 물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3: 5월 초에 비가 조금 오고 그때부터 비가 안 왔어요. 앞으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인데 그 중간에 비가 안 오면은 변은 다 고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0: 청도군은 생수 공급을 늘리고 살수차로 생활용수를 조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비 예보는 없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기약 없는 가뭄까지 바싹 마른 댐만큼 주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울산의 한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주민 한 명이 숨지른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5: 페인트 창고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센 불길은 주차된 차량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물을 쏘아댑니다. 고성능 화학차까지 동원됐지만 화마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6: 연기가 자욱했었고 그래서 문 열고 일단 맨 처음에 옥상을 갔는데 옥상 위에 이제 연기로 다 덮여 있어서 바로 일단은 집에 뭐 간단한 것만 챙기고 바로 나온 상황이었어요.
5: 불이 시작된 것은 오전 8시 20분쯤. 이 불로 화재 현장 인근 원룸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페인트 창고 업주인 60대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3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페인트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인근 원룸 건물과 카센터 등 4곳으로 옮겨붙어 피해를 피웠습니다. 불은 발생 4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완진까지는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창고에 쌓인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타오른 데다 폭염 탓에 불이 빨리 번지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에서 지게차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인화성 물질 폭발 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7: 건물 내부 지게차 작업 중으로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자재 보관 창고긴 한데 다 페인트 자재로 확인되고 인화성 물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 화재 여파로 유독가스가 번지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자 지자체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는 안전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재 위험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된 만큼 인화성 물질 취급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4: 어젯밤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 가로등과 신호등이 꺼지고 주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제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진술했고 음주운전 같은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 시간 술에 취한 남성이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강을 수영하던 또 다른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등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 남성이 다리 위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마십니다. 주변을 서성이며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한쪽에 걸려있던 구명용 튜브를 가져다 물에 던지고는 스스로 난간을 밟고 올라가 물에 뛰어듭니다. 새벽 0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대호수의 한 다리 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9: 취취자가 구인 쪽에 있고 수영하고 있다고 신고자한테 신고받고 네. 저희가 출동했고요. 튜브 끼고 있는 상태로 천천히 이동 중이셨대요.
8: 이 40대 남성은 소방의 지시를 따라

0: 물가까지 직접 헤엄쳐 나왔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추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남성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아침에는 서울 잠실대교 남단에서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현재 남성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강 수위를 조절하는 수중부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일행과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5: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7: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0: 더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1: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2: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3: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바뀔지 차유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4: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5: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 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4: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 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9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정부가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 부담은 시간은 두고 강화하는 건 집을 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세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3: 다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려는 흐름에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을 영향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6: 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높이면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 정부는 당분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다시 단계적으로 높이고 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한동안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들입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자들이 향후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미리 팔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7: 공제 혜택을 보려면 이제 내년이 좀 극대화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양도차익이 큰 분들 위주로 일부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6: 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로 줄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다시 한번 시장이 풀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묶인 상황에 매물을 받아낼 만한 매수자가 충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지금 현 기조가 언제 완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당분간은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둔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6: 실거주 위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액 공제 혜택이 보유가 아닌 거주기간 위주로 개편되며 절세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9: 외부에 살잖아요, 비거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물건이 공급이 또 없어지는 거죠. 전세부가 가격이 오르겠죠.
6: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여건에 집주인들이 전세집을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공제 요건을 30년 이상 경영으로 강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7월부터 가업상속공제 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강화하고 상속 뒤 5년간 사후관리에서 10년간 사후관리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합니다.
3: 최대 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최근 6년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업종별로 코스피 시장 하위 25%에 해당하거나 코스닥 시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상속 증여 때 주식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 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2: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필요할 경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0: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에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은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10: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 공제 등은 폐지하면서도 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약전 아동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색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2: 세금 감면 안 해주고 정부가 더 걷어서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이 이상 미화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은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 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

0: 공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들을 심의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 여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우려 불식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찾아가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인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이 총출동해 더 좋아진 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3: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헌법 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모렴치하다, 무식하다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형소법 개정은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고,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석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2: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자신을 얽매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6: 자신의 범죄를 더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단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2: 개혁신당도 국민 59.6%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여야 간 여론전은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과 대안법안 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도 보안수사권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1: From classics. Yeah.

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4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 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3: 4일 화요일 고기압
4: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3: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2: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 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그동안 가장 더운 곳으로 불리던 대프리카, 대구의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1: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5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대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유례 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5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6: 이제 그 한계를 넘었던 얘기죠. 기후변화,
4: 반기성 YTN 자문 재난자문 위원입니다.
6: 그 동풍 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5: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온열질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올해 온열질 환자는 모두 2,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도 16명에 달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질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사망자도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한 건데요.
1: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거주용 1주택의 경우
4: 고윤철 부총리 겸
3: 시가
4: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3: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0: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1: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2: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3: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게 되는데요.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바뀔지 차유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4: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두 배 넘게 급증합니다.
5: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
6: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입니다.
5: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4: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 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국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두 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최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최근 6년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업종별로 코스피 시장 하위 25%에 해당하거나 코스닥 시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상속 증여 때 주식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정부가 결혼 출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직접 지원으로 바꿉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면세자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입양 세액 공제와 혼인 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등으로 바꿉니다.
2: 내년부터 연간 총 소득이 5,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360만 원까지 높입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근로장려 세제의 연소득 요건을 단독 가구 2,600만 원으로 400만 원 높이고 홀벌이 가구는 3,700만 원으로 5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5,200만 원으로 800만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필요할 경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에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은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8: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6: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7: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 공제 등은 폐지하면서도 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약전 아동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색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9: 세금 감면 안 해주고 정부가 더 걷어서
6: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이 이상 미아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은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 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 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지난주 금요일 18% 급등에 6,600선까지 갔던 코스피가 어제는 5% 급락해 6,200선으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3: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를 이끌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10: 코스피가 3.6% 내린 6,358로 출발해 5.1% 내린 6,257로 마감했습니다. 급등 하루 뒤 또 급락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9% 내려 23만 원대, SK하이닉스도 9% 내려 156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로 코스피가 18%나 폭등했는데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지만 2.4% 오른 737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11: 지난주 이제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6: 이승준 하나은행 주식운용역입니다.
11: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온기가 확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과 미국 7월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AMD 샌디스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0: 대통령은 이란과 현재 대화하고 있다며 이번이 합의를 도출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중동 국가들의 요청으로 공습을 취소했다며 이번 협상은 합의를 도출하고 미국의 공격 확대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1: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에 이어 활공폭탄 공격을 늘리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0: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장거리 드론 공세를 이어가면서 러시아 남부 휴양지에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2: 검게 그을린 차량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가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군이 90분간 활공폭탄 8발을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포리자는 최근 들어 더 자주 활공폭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3: 러시아군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도록 발포하고 있습니다. 더는 남아있을 없을 정도로 상태를 만들고 있어요. 자포리자 주민입니다.
2: 지난달 14일에는 도네츠크 지역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임시 주둔지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으로 알려진 활공폭탄 FAB-3000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에서 투하돼 장거리 활공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활공폭탄은 기존 방공체계로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러시아가 방공망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곳곳을 타격하면서 밤사이 드론 130여 대가 격추됐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주에 있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가 이틀 연속 비격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흑해 휴양지 겔렌지크에도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등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4: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 상황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추가 파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덴마크가 징병제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입대한 징집병 1,600명이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의무 복무를 시작하고 만 18세 이상 여성도 새롭게 징병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19살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습니다.

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8월 4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 리비아모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 부릅니다.

0: 8월 4일 화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 리비아모,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 불렀습니다.
0: 어제는 커피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술 이야기입니다.
1: 술은 커피보다 훨씬 더 클래식 음악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은 사실 인간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죠. 모든 문학과 선후배 사이, 뭐 스승과 뭐 아버지와의 뭐 그런 것들, 오페라 가곡, 교향곡, 술이 등장하지 않은 장르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해요.
0: 술 얘기하니까 굉장히 진지해지셨습니다.
1: 아니, 제가 이런 걸 읽었어요. 예. 술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
0: 아, 맞죠.
1: 술 때문에 화가 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술을 발견한 이후로 인간은 그런 즐거움,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거 아세요? 돌고래도 복어 독을요.
0: 예.
1: 일부러 복어를 갖고 놀다가 먹습니다. 그러면 살짝 몽롱한 상태로 바다에 뒤에 누워있는데 그렇게 복어독에 좀 취했다가 이제 깨면 또 복어를 가지고 놀다가 복어독을 또 먹고 그러고 논다고 해요.
0: 술고래는 술고래.
1: 그런 거지. 벽에서 나온 겁니다.
0: 술고래.
1: 돌고래가 아니고 솔고래.
0: 현대인은 물을 마시지만 중세와 근세 유럽에서는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맥주나 와인같이 도수가 낮은 술의 소비가 했다고 합니다.
1: 중세 선술집에서는 모두가 노래를 불렀고 르네상스에는 낭만주의에는 술집과 카페 문화가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늘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함께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오페라에서도 술을 마시는 모습은 상당히 흔하죠. 베르디는 라트라비아타 첫 장면에서 축배 노래를 통해 파리 사교계의 화려함을 그려내죠.
1: 근데 그 오페라가 아니어도 저희 미녀와 야수 보면 벨이 잠깐 그 나쁜 놈 누구야?
0: 아, 악당으로 나오는 친구야.
1: 거기 있는데 가면 맨날 선수집에서 노래하잖아요.
0: 아, 거기 거기서 노래하고.
1: 사냥꾼들 맥주 와서도 들고 맥주 들고 우리 컴백 말하면서
0: 나무잔에다가.
1: 이 축배의 노래가 영어로는 드링킹 송, 이탈리아어로는 브린디시, 건배. 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권주가라고 불렸대요.
0: 이렇게 술을 권하는 노래는 여러 오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를 보면 파티 장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 일어나서 술을 마시자라고 소리치면서 축배의 노래가 시작되죠.
1: 근데 옛날 술 맛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위스키 같은 경우는 오크통에 진짜로 하니까 맛있었겠고 우리가 지금 술은 시원

0: 먹어야 맛있는 술이 많잖아. 그때 이때 당시에 냉장고 기술이 별로 발달 안 했단 말이지. 한 15도씨만 해도 시원한 건데 한 30도가 되는 맥주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1: 아, 그렇네요.
0: 오페라에 나오는 드링킹송을 준비했습니다.
1: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중에서 포도의 불길 속에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이고요.
0: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학생들의 합창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드릭 드릭 드릭 앙드레 클리 탕스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제 중에서 포도의 불길 속에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1: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에서 학생들의 합창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드릭 드릭 드릭 앙드레 클레이탕스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였습니다. 오페라 속 술은 축배와 환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술을 이야기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말로의 교향곡인 대지의 노래 대표적이죠.
0: 대지의 노래라는 작품은 교향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섯 곡의 가곡으로 구성된 형식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 곡의 가사로 중국의 시인 이백과 맹호연, 왕유 등의 시를 독일어로 옮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로는 이 중국의 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술을 통해 잠시 현실을 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 것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는 사랑하는 큰딸을 잃고 심장병을 진단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런 중국의 시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겠죠.
0: 이 곡의 1악장은 세상의 비애를 노래하는 술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같은 술이라도 오페라 속 술 노래가 축배와 사랑을 의미했다면 말러의 대지의 노래에서는 삶의 허무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상징하는 셈입니다.
1: 이 곡 준비했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 중 1악장 테너 르네 콜의 노래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우리 아기 얼굴 좀 볼까?
2: 잠깐만. 내 아이가 맞아?
3: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동거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남성 B씨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죠. 아이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 내 친자식 아닌 거잖아.
4: 그게 아니...
2: 얼굴 봐.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땀 묵혀.
4: 그럼 어떻게 하라고?
3: B씨는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고 친모인 A씨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된 아이는 한 보육원에 버려졌고 아이를 버린 두 사람도 결국 이별했죠. 그리고 3년 뒤
4: 나 임신했어.
2: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 잘 키워보자고.
3: 3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약 1년 동안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데
2: 아무래도 이상하네. 크면 클수록 나랑 더 안 닮은 것 같은데. 피부색도 그렇고.
4: 아, 큰일 났네. 들키면 어쩌지? 아, 어떡하면 좋아.
3: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남성 B씨의 친자가 아니었죠. 이 사실을 알아챌까 두려웠던 A씨는 결국 현실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아직도 연락 안 돼요?
4: 월급날이라고 돈 찾아온다더니 대체 어딜 간 거야?
3: 이때가 2009년이었으니까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유기한 부모에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영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3: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히 짚어볼까요?
5: 예, 2005년 경기도 포천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는 B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국인 같아 보이는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 때문에 B씨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출산 한 달 만에 경기도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이를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결국 두 사람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3: 아이를 낳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보육원에 유기하고 두 사람도 헤어졌다라는 건데 B씨야 뭐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했다지만 A씨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이잖아요. 그런데 B씨가 그러자 했다고 그걸 동조했다는 거예요?
5: 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A씨에게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인데도 B씨가 못 키우겠다라고 하자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친모인 A씨와 사실혼 관계의 B씨가 같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유기했으니 법적으로 보면 아동법집복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합니다.
3: 두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발견하기 쉬운 보육원 앞에 뒀으니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오히려 아이를 위한 길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되는 겁니까?
5: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육원 앞에 뒀다는 것은 완전히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고 누군가 발견해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에서는 양형에서도 일부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다라는 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를 보육원 앞에 뒀다고 해서 유기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런데 황당한 건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유기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던 겁니까?
5: 네, 두 번째 사건도 A씨와 B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와 B씨는 첫 번째 유기가 있고 나서 헤어졌다가 2008년에 다시 만났는데요. 사실 A씨는 그 당시에도 이미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회한 이후 A씨의 임신

0: 유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서 1년가량 함께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번에도 아이가 자랄수록 피부색과 외모가 점점 외국인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2009년 3월 친정 부모에게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라며 아이를 맡기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A씨가 아이를 두고 사라지자 B씨도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결국 첫 번째 아이를 버렸던 그 보육원을 다시 찾아가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버린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A씨가 친정 집에 아이를 두고 가출을 한 다음 B씨 혼자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이 경우는 확실히 앞선 상황보다 법적 책임을 따지기가 복잡해 보입니다. 직접 아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난 사람은 남성 B씨였고 친모인 A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긴 뒤 가출했다는 건데 그러면 유기범행의 책임, 아이를 직접 버린 B씨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0: 아닙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아이를 두고 가출할 경우 B씨도 친자가 아닌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행동했었다는 점을 이유로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친모인 A씨에게는 B씨보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되는데요. 재판부도 A씨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 가출의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A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직접 아기를 유기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기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낸 이상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또 하나 궁금한 게 B씨가 처음엔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이를 돌볼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0: 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B씨는 처음엔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1년을 함께 키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B씨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 추정을 깨려면 친생 부인의 소화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구나 1년간 함께 양육을 했다면 사실상의 보호 의무도 생기게 된 거고요. 결국 B씨는 친자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저버린 게 됩니다.
1: 앞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를 버렸다고 하면 형법상 유기죄도 떠오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까?
0: 네, 사실 넓게 보면 형법상 유기죄에는 과거에 영아 유기죄도 있었는데요. 영아 유기죄는 2024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일반 유기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형법상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필요하지만 유기의 대상이 꼭 아동일 필요는 없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죄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반드시 아동이어야 합니다.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유기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론적으로는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죄수관계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이게 각각 2005년,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던데 지금 2026년이니까 십몇 년이 벌써 지난 거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20년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죠?
0: 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4년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과 출생기록은 있지만 초등학교에 취약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초에 방금 말씀드린 두 아이가 아니라 또 다른 아이에만 확인됐었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이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 사건은 무려 20년 가까이, 두 번째 사건도 15년 넘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 공소시효 문제는 없었습니까?
0: 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번 사건은 7년이 훨씬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2009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았는데요. 2014년에 개정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이 생긴 덕분입니다.
1: 범행 당

0: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1: 2014년에 처음 시행된 법률 규정이 2009년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시행될 당시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2016년에 완료가 되는데 2014년에 특별 규정이 시행됐으니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비록 2005년 사건은 2012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0: 형량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두 사람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고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 예, 법원은 직접 아이를 유기한 B씨보다 남편에게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가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A씨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법원은 피해 아동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런데 이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결과가 가해자들의 형을 줄여주는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아이가 다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면 적용 혐의나 처벌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만약에 아이가 유기 과정에서 다쳤다면 아동학대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아이가 사망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는 건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 것이지만 이런 결과 중심의 양형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끝으로 B씨 입장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A씨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B씨의 친자라고 속여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B씨가 이 A를 상대로 뭐 사기나 아니면 뭐 혼인 취소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들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우선 A씨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B씨에게 친사라고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기망으로 혼인 취소 사유를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혼외 자녀를 친자라고 속여 양육하게 한 배우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혼인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엠마리의 2002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1: 엑스파일.
0: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I will always remember.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관심을 모았던 세제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핵심은 예상대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정부는 세제 정상화 내지는 합리화라고 포장하지만 속내에는 매물 유도도 있죠. 문제는 이게 현재 전월세 대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3: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각계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의결 가능성이 크죠.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도 갖추기 전에 체계를 뒤집었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론전으로는 졸속 입법을 가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다는 예보입니다.
3: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온열질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걸로 집계됐습니다. 온열질 환자는 모두 2,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도 16명에 달합니다.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3: 종부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커질 걸로 보이는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실거주 위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되는 등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2: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배제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0: 네, 첫 소식입니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3: 4일 화요일 고기압
4: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3: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2: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그동안 가장 더웠던 곳, 이른바 대프리카, 대구의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1: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5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대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유례 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다섯 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4: 반기성 YTN 재난자문 위원입니다.
6: 지온난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동풍 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5: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자, 이런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에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벌써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08명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02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인천에서 입원 치료 중에 숨진 40대 남성과 부식에서 의식이 저하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80대 남성 등 2명이 추가돼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밤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 냉방기기가 먹통이 되면서 임시숙소로 대피하거나 차에서 쪽잠을 청한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7: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하계동에서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5개 동 6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승강기가 멈추고 냉장고와 에어컨을 못 쓰게 되면서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급한 대로 아이스팩을 깔고 보조 배터리로 휴대용 선풍기를 돌려보지만 땀으로 젖은 몸은 붐처럼 마르질 않습니다.
8: 한 6시간 정도 걸린다, 변압기 교체가. 그래서 뭐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차에 가서 이제 시동 걸고 에어컨 쐬고 있었습니다.
7: 주차장엔 더위를 피해 나온 주민들이 탄 시동 걸린 차가 많았습니다. 주민센터나 임시 숙소에서 밤을 보낸 이들도 적잖았습니다.
9: 죽겠습니다. 내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제 더우니까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7: 밤사이 이 밖에도 경기도 김포와 남양주, 오산 등 전국 곳곳에서 정전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 설비의 과부하가 걸린 거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4.5톤 화물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주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0: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가 되고요. 4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2: 거주용 1주택의 경우
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2: 시가 20억 원부터
3: 장관입니다.
2: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1: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0: 양도세 부담은 시간을 두고 강화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매물 출회를 염두에 둔 조치겠죠. 매도세로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전세난이 더욱 심해지게 될까요? 정현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4: 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높이면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 정부는 당분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 집을 팔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다시 단계적으로 높이고 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한동안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들입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자들이 향후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미리 팔려야 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5: 공제

0: 함영재
1: 우리 은행
0: 보려면
1: 부동산
0: 내년이 좀
1: 리서치 랩장입니다.
0: 극대화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양도차익이 큰 분들 위주로 일부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2: 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로 줄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다시 한번 시장이 풀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묶인 상황에 매물을 받아낼 만한 매수자가 충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출 총량 관리
1: 남여고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3: 기조가 언제 완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당분간은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둔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실거주 이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액 공제 혜택이 보유가 아닌 거주기간 위주로 개편되며 절세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4: 외부에 살잖아요. 비거주니까.
1: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입니다.
4: 물건이 공급이 또 없어지는 거죠. 전세부가 가격이 오르겠죠.
2: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여건에 집주인들이 전세집을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5: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더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에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은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7: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1: 배준영
7: 없고
1: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6: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 공제 등을 폐지하면서도 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약전 아동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색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8: 세금 감면 안 해주고
1: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이 이상 미화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은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 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 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9: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 규명을 포함해 야당이 요구한 선관위 서버 등 선거관리 시스템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에.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하는 저는 무척 덥지만 시원하게 함께하겠습니다. 김우성입니다. 오늘도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에 발효된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30도에 육박하던데요. 다른 걱정보다 건강, 안전 걱정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꼭꼭꼭 당부드립니다. 목숨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집, 주택, 부동산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보유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기적인 에너지는 좀 누르고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연구 뉴스셰프가 핵심만 쏙쏙 골라서 입안에 쏙 넣어드립니다.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위기이지만 또 이를 악용하는 흐름도 우려되고 있었잖아요. 대만과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증시는 이런 요소를 없앴다고도 했는데 정부의 추가 대책과 시장 관리가 안정적인 성장의 요건을 만들지도 궁금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차영주 소장이 알려드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증시랑 비슷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쟁 소식은 이용주 외신캐스터가 날카롭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아침에 귀를 기울여 세상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 자신과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열정적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더위도 증시 변동도 이겨내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이 아침에 신선하게 한입 쏙 시사 한 그릇 뉴스 첫끼 시간입니다. YTN에서 뉴스를 아주 가장 잘 빠르게 맛있게 요리하는 강영구 뉴스 셰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가보죠.
1: 정부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0: 네, 부동산 세제안이 개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은 일단 부동산인데요. 자, 핵심은 뭐죠?
1: 네, 1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줄이고요. 초고가 주택 거주자 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0: 4년 만에 이 세제 전반을 손질했습니다. 자, 일단은 공제금액 변동도 있어요.
1: 네, 1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0: 네.
1: 하지만 같은 1주택자라고 해도 비거주라면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내려가는데요.
0: 네.
1: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하냐 거주하지 않느냐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0: 집이 한 채더라도요, 거기 안 살고 계시면 깎아주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주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보다는 가격이 얼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엔.
1: 네, 정부는 종합부동산 세율 개편 계획을 발표했는데 세율 체계를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1주택자 기준 시가 32억 2천만 원 이상의 주택부터 세율이 1.3% 오르고요. 45억부터는 1.5%, 71억 이상부터는 2% 등 주택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0: 왜 한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똘똘한 한 채 사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똘똘해서 아주 집값이 잘 올라가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이번 발표는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낸 거고 입법 과정도 있죠.
1: 네. 정부와 여당은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은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주택 공급은 줄고 집값은 더 뛸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네. 이 대통령 오늘 일단은 국무회의가 열릴 거고 많은 얘기가 되겠지만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관련 언급을 했죠.
1: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귀국한 뒤 바로 청와대로 출근해서 관련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주택 공급 관련해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0: 네, 양도세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39억 원 양도 차익이 있다 가정을 하면 올해 팔면 2.4억 세금을 내는데 29년도에 팔면 9억 4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집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좀 빨리 팔고 주택 공급을 만들겠다 이건데 야당은 그게 될까요? 오히려 잠기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지켜보고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1: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말말말.
0: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1: 네.
0: 이제 검사는 수사권 자체는 없습니다.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성호 법무장관 발언이 화제가 됐다고요.
1: 네, 어제 신임 검사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검사 임관식이었는데 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형사사법제도가 변화하더라도 검사의 본질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검사는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0: 예, 임관식 이후에 기자들에게 한 발언인데요.
1: 최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0: 네, 이게 우려 섞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길까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현장의 실상에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작용은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되죠.
0: 자, 핵심은 또 경찰이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인데 경찰 쪽에서도 발언이 나왔죠?
1: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는데 1차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보안수사 요구를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자, 우리 YTN 라디오에도 출연했었고요. 저희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이분 좀 많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1: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찾아서 형소법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라는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이 게시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렇게 댓글을 단 겁니다.
0: 이 경찰이 단순 폭행 정도로 본 거를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서 성폭행 의도의 살인 미수까지 밝혀낸 그 당사자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이걸 정치적 어떤 성과물로만 본다면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냉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각각 국민의 의견에 맡기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게 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너무 덥죠. 다음 소식이요.
1: 전국 곳곳 폭염 중대 경보.
0: 이게 양산이 뭐 42.5도 이래서 뉴스에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서울도 오늘 폭염 중대 경보 나올 거라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1: 네, 오늘 어제 오후 4시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에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경보로도 경각심을 줄 수 없는 극한 더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올해 신설된 폭염 특보의 최상위 단계죠.
0: 자, 이렇게 기온이 40도가 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온열 질환자, 더위 때문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늘고 있어요.
1: 네,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2천 명을 넘겼고요. 이 중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부산 강서구에서는 70대 남성이 텃밭에서, 또 경기도 김포에는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더위로 사망했습니다.
0: 자, 16분이 지금 더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텃밭에 나가시거나 농사 나가시는 어르신들 있는 자녀분들은요, 전화하셔서 아버지 오늘 나가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 오늘 나가지 마세요. 라고 전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전수칙에 있는 얘기잖아요.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1: 네, 폭염 중대경보 생존을 위한 3단계 생존 안전수칙입니다. 네.

0: 필요한 이동 확인인데요.
1: 예.
0: 야외 활동 작업 즉시 중단하시고 예.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나 그늘로 이동하시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즉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3단계인데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네. 어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한 건데 40도 넘으면 선풍기 쓰시면 안 됩니다.
1: 오히려 더 덥죠.
0: 맞습니다.
1: 예, 주변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 갇혀있거나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냥 막연히 버티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더위 쉼터로 좀 안내해 주세요. 경로당이라든지 뭐 주민센터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곳으로. 이웃들이 혹시 이 더위에 가만히 있다가 큰 봉변당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중단, 이동, 확인. 저는 확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무사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폭염은 재난이고요. 재난은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와이튼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FM 94.5MHz로도 듣고 계시고요. 유튜브 채널 들어왔는데 안 보이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있었습니다. 예, 와이튼 라디오 들어왔더니 해봅시다. 안 나오던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거기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라이브는요, 와이튼 경제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려 12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의 제목을 다 받아서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되면 개별적으로도 알려드리고 공지해서 저희가 이제 이름 바꿀 예정입니다. YTN 경제라디오에서 듣고 있는데 벌써 구독자가 5,2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YTN 라디오, YTN 경제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도 계속됩니다. 출근길 응원이 필요해요. 요즘 증시가 출렁여서 저 우울한데 힘 좀 주세요. 이런 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연구사업원,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리로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차영주 소장님께 응원 메시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가능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네, 잠시 후에 만나보죠.

0: 네, 혼란할수록 매일매일 지도를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도 되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경제 전략, 우리들의 주식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산을 잘 불려주실 수 있는 좋은 코치님이시죠.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요, 우리 국민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주십시오.
1: 시장이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었죠.
0: 네.
1: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많이 불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지난 목요일보다 어제가 더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어제 제 느낌이. 근데 저는 그렇게 불안해 이제 불안하죠.
0: 네.
1: 뭐 저도 뭐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그 불안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0: 네.
1: 그래서 터널 끝에 있는 희망의 빛이 확실히 보이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0: 불안은 영원하지 않다.
1: 예.
0: 언젠가 뭐 끝난다.
1: 기운 내시면 결국 주식이라는 게 이익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믿고요. 한번 좀 잘 버텨내시죠.
0: 예. 인류 역사는 우상향 해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 그리고 뭐 시소처럼 올라가면 이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봤는데 다우존스는 최고 지수를 경신했고 분위기 좋았어요.
1: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 뭐 중동전쟁 이슈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0: 네.
1: 현재 지금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이제 찍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1: 근데 진짜 끝내는 겁니까?
0: 저는 모르겠어요.
1: 끝내 주십시오.
0: 트럼프 대통령님 워낙 왔다 갔다 한국 증시 같아가지고
1: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중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감소가 되고 이제 근데 왜 주가가 올라 주가가 올랐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중동 문제가 끝남으로써 끝났다라는 것 플러스 중동 문제가 끝남으로써 유가가 내려가고 유가가 내려가면 9월 달에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에서 우려하고 있는 피봇,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가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이 증시 주변에 있어서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돈값이 비싸지면요 자금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은 투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반도체 더 못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이 좋아졌고 또 하나는 좀 투기적 매매가 정리되는 시점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불안해하잖아요.
1: 네.
0: 투기적 매매 지금 좀 정리된 거 맞아?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1: 물론 이제 투기적 매매가 완전히 없는 그 시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투기적 매매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에 지금은 그 파장의 끝물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주말 사이에 나왔었죠. 미국에 있어서 한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를 반도체 중심으로
0: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이름 자체가 상황 인식 상황 판단이에요.
1: 흔들어 놨었던 상황인데 그게 어찌 됐든 이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흔들어 놓은 파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이고 국내 증시만 하더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거래량 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0: 예.
1: 지난 금요일부터 증거금이 3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5분의 1로 급감했고 어제는 10분의 1까지 급감했습니다.
0: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주는 충격의 여파가 덜해질 수 있겠네요. 일단은.
1: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5분의 1, 어제는 10분의 1까지 줄었어요.
0: 네.
1: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줄어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에 대한 반대매에 대한 걱정이 컸지 않습니까?
0: 예.
1: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주가가 나름대로 그래서 삼성전자가 2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리스크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불안감이라는 감정적인 요소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레버리지와 관련된 선물과 관련된 된 부분들에 대한 여지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아직까지 이런 어떤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
0: 예, 증시는 좀 미래의 가치를 보고 가잖아요. 심리적 영향, 투자 심리를 많이 영향받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의 반등을 보면 또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어제 또 큰 폭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럼 다시 큰 폭으로 오르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이겠죠.
0: 네.
1: 어제 이제 한 8, 9%씩 빠지면서 다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는 거 아니야? 목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어제 8% 빠진 거가 많이 빠진 거 이런 얘기하면 또 확 이제 비정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최악의 구면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하회해서 18만 원까지 갔었던 것이 26만 원까지 올라왔었던 상황 그리고 어제 24만 원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저점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 더군다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 3조 가까이 팔았습니다만 목요일날은 지난 금요일날은 거의 9조 가까이 샀거든요.
0: 예, 그렇죠.
1: 뭐 그 정도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0: 예.
1: 물론 이제 투자분들은 한 번에 쭉쭉쭉 뻗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0: 네.
1: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0: 예.
1: 이 정도 버텨준다라는 것들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사소하는 걱정인 것 같고
0: 예.
1: 지금 저점에서 개인들이 산다라는 거 아직 고객의 탁감 100조가 깨지 않았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시장이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특히 앞서 이제 언급을 안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리다가 플러스로
0: 올라갔어요.
1: 마감했어요. 한
0: 네.
1: 1%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과 아마존이 역시 여전히 투자를 확대하겠다.
0: 네.
1: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매그니피센트 세븐 또 빅테크 이런 실적들이 좋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신증권은 최악의 국면을 통과해서 9,300선 회복 가능성 충분 이런 게 있었고요. 방금 나온 뉴스인데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9,000 간다. 폭락 겪어도 낙관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아랫단 즉 하단을 점점점 올려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낙관론이 맞나요? 왜냐하면 일가에서는 아, 이 사람들이야 증권 거래 많아지면 돈 버니까 계속 낙관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1: 지금 삼성전자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인 줄 아십니까?
0: 많이 올라 엄청나겠죠. 저 아직 못 봤습니다.
1: 주가 수익 비율이 4배입니다.
0: 4배요?
1: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안 오르고
0: 네.
1: 내년도 영업이익을 따지면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2배입니다.
0: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아직
1: 이런 수치를 혹시 보신 분 경험이 있나요? 삼성전자 주가 수익 비율이
0: 네.
1: PR이 2배? 2배짜리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0: 네.
1: 더군다나 이익을 일취월장하게 계속해서 크게 버는 기업들. 그러면 결국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앞서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만 여기서 목소리 힘을 살짝 빼겠습니다.
0: 네.
1: 너무 단기간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0: 아,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0: 중요해요.
1: 지금 저는 이제 9,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증권사와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0: 네.
1: 뭐 떨어질 땐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던

0: 면뭐 8천 뭐 이렇게 소위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1: 예.
0: 그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고 나는 원금만 원 팔아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매물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9천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6월 달에 갔었던 9천 가는 속도와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
1: 좀 장기적으로 봐야
0: 지금은
1: 되겠네요.
0: 천천히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 자, 금리는 안정되고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성과 지표는 좋다. 그러나 증시의 변동성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당장 내일 좋아지나요?라고는 묻지 마세요. 이 얘기인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주주 환원책도 나왔어요. 많은 제도들이랑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ADR 상장에 따른 공시 제약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오늘 밤 풀린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 풀렸다고
1: 나왔습니다.
0: 딱 그러니까 너무 지금
1: 네.
0: 투자자분들이
1: 조급해요.
0: 조급해요. 조급하고 빨리 뭔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거죠. 저는 조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좀 차분하게 보시죠. 어차피
1: 네.
0: 주식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상간에 뭔가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 예.
0: 오늘 밤에 풀린다라고 해서 당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온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망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언젠가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내세우겠다고 했고 삼성전자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그런 당위성을 좀 보고 좀 천천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 예, 뭐 우리 시장의 쏠림에 대한 우려 또 레버리지에 따른 여러 가지 그간의 문제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현미경만 보지 마시고 망원경으로 좀 멀리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차용주 소장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내일 볼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일은 또 여기 오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시간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차용주 소장이었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2: Good morning.
1: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2: Good morning.
1: 완벽하게 오케이.
2: Good morning.
1: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Good morning.
3: Good morning.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네, 대한민국의 일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증시와 주변 경제 이야기들까지 다 탈탈탈 털어봤는데요. 글로벌을 털어야 됩니다. 특히 앞서 얘기하신 차영주 소장이 이분께 숙제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번에 끝냅니까? 라고 했는데 답해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정리해 오셨거든요. 외신 왔수다 이용주 외신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Good morning everyone.
0: 예, 오늘은 굉장히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패션으로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초록색 보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1: 좋습니다. 아, 근데 아침에 31도를 찍고 있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와 이게 한국이에요.
0: 맞습니다. 이 주변에 빨리빨리 진짜 더위 못 피하실 분들한테는 안부 전화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피하십시오.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중동도 좀 식을 수 있을까요? 다시 협상을 시작했고 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요. 트럼프가 진짜 마지막이야. 서명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 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이죠. 3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0: 네.
1: 그 자리에서 이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지난 주말에 있을 뻔했던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이란과 현재 대화를 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트럼프 입에서 나온 시즌 27호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0: 시즌 27호. 네. 아, 어떡하지? 더 나올 것 같아. 네.
1: 뭐 시즌 30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비핵화를 협의할 거라고 했는데 이란 비핵화는 지금 3달째 지금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자꾸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좀 그대로 두지 않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트럼프의 속마음은 그 돈 내가 받고 싶은데
0: 그렇죠
1: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0: 봉쇄를 하다니 이놈들 그러면 내가 봉쇄하겠네 이러고 나가는
1: 그렇죠. 봉쇄.
0: 자,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동의 방아쇠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입니다. 공습 취소를 이스라엘이 몰랐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속내를 모르는 상황같이 보여져요.
1: 맞습니다.
0: 팔레스타인 얘기도 그렇고 어떻게 굴러가는 겁니까 이거?
1: 원래는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다시 한번 공습하자라고 했는데
0: 네.
1: 이 공격이 임박했음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주지 않아서
0: 네.
1: 이스라엘이 계속 대기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네.
1: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란을 안심시키려고
0: 네.
1: 우리한테까지
0: 기습을 하는구나
1: 정보를 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0: 주장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공격 계획을 철회한 사실을 이스라엘 그 고위 간부도
1: SNS 보고
0: SNS를 보고
1: 알았대요.
0: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우리는 뭐좀 버려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폭격과 인명피해가 안 발생한 건 너무 다행입니다. 다행이어서 저희가 좀 밝게 얘기를 했지만 전쟁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전 세계의 열망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안에 대해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조율 안 하고 발표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지난 30일 날 가자지구의 이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동시에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가 요거를 막 기념비적인 뭐 합의라고 굉장히 크게 막
1: 이분은 뭔가
0: 자화자찬을 했거든요.
1: 그거를 되게 많이 바라세요. 전 세계가 막 우와 트럼프 이래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0: 그런데 사실은 이 합의에 대해서 이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조금의 갸우뚱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철군을
1: 네,
0: 해야
1: 군대 물려라.
0: 우리가 무장해제를 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 니네가 무장해제를 하면 우리가 철군을
1: 총
0: 하겠다.
1: 다 내놔라 로켓이랑 그럼 우리가 철군하겠다. 이게 완전 다른
0: 이거
1: 차원이죠.
0: 완전 닭이냐 달걀이냐
1: 네.
0: 싸움인데 이거 정리를 안 해놓고선 트럼프 자기 혼자서 이거를 뭐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게 그것도
1: 네.
0: 좀 황당하긴 합니다.
1: 자, 좀 지켜보고요. 중동이 안정돼야 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도 좋아지고 특히 에너지 공급 문제 안정화돼야 되니까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라톤 인류가 과연 2시간을 깰수 있을까? 깼습니다. 사바스티안 사회. 12월 달에 한국 오는데요. 궁금합니다.
0: 맞습니다. 인류 최초로 마라톤 마의 2시간 벽을 허문 사바스티안 사웨 씨가 한국을 찾아서 국내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달린다고 합니다.
1: 네.
0: 아니, 마라톤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1: 네.
0: 동호인들이랑 달린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대회가 12월에 뭐가 있지? 막
0: 달리기
1: 궁금했었어요.
0: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이런 기회가 세상에
1: 우리
0: 있나.
1: 집 밖에 PD님 작가님요. 미친 듯이 달리는
0: 아, 그래서
1: 분들입니다.
0: 저한테
1: 네.
0: 이거 소개하라고 시킨 것
1: 아하,
0: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아무튼 간에요. 이 12월 5일과 6일 날 충남 금산군
1: 네.
0: 일대에서 케냐 사바스티안 사회 초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1: 예.
0: 아쉽게도 풀코스는 아닙니다.
1: 아하.
0: 14km 단일 종목으로 치러지고요. 하루에 15,000명씩 총 3만 명 규모 두번 뛰는 것 같아요. 사회 씨.
1: 이야.
0: 역시 초인류다. 예,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씨.
1: 14km 정도면은 이용주 캐스터님도 뛰실
0: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1: 예.
0: 어림도 없습니다.
1: 저는 이제 관절이 조금
0: 아, 그렇구나.
1: 알겠습니다. 이게 이벤트성 대회에 이런 분들 잘안 나오잖아요. 세계적인 분들이라
0: 맞아요. 와,
1: 특이하네요.
0: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대회에 이 사회가 참가하는 게 이번 방안이 처음이 될 거라고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사회 씨는 이제 9월에 베를린 마라톤에 출전해서 다시 한번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1: 예.
0: 지난 베를린 마라톤에 또 우승을 또 하기도 했었으니까
1: 맞아요.
0: 이번에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하고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오기를
1: 맞습니다.
0: 바랍니다.
1: 이것도 K파워일 수도 있어요. 한국 충남 금산에 14km 뛰러 갔어. 세계적인 선수가. 그럼 우리나라가 약간 좀 뿌듯하잖아요. 뭐.
0: 네.
1: 예, 다음에 잠실에서 한번 같이 뛰시죠. 자,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파파.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는데
0: 네.
1: 설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 그럴까 했는데 미국도 그렇다고요.
0: 미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1: 더 심해요?
0: 네, 헬리콥터 부모는요. 아시는 것처럼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맴돌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과잉하는 부모님을 뜻하는데요.
1: 네.
0: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 네?
0: 헬리콥터 부모들이 이제는 성인이 된 Z세대
1: 예.
0: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 출생자죠. 요 자녀들의 막 입사 지원, 뭐 해고 대응 막 이런 거에 막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성과 평가 항의. 이를테면 제가 우리 후배 직원 한테
0: 네.
1: 이거 좀 이만큼 잘하지 이만큼 해야 하는데 어머니 전화 오셔가지고 왜 우리 애가
0: 그렇죠 맞아요
1: 빕니까 에이저 이런 거잖아요
0: 네, 정확히 그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실제로 뭐 실화 기반의 예시를 몇 개를 들었는데
1: 네.
0: 어떤 남성 직원 해고한데 두 번의 절차를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1: 네 왜 두 번씩이나
0: 첫 번째로 해고를 통보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1: 예.
0: 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1: 예.
0: 이런 요청이 와가지고 아 이거는 회사와 당신 아들의 문제다 이렇게
1: 그렇죠
0: 이야기를 해서 두 번 얘기를 해야 했다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온라인 화상 면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1: 예.
0: 그때 옆에서 몰래 부모님이 그 카메라 바깥에서
1: 아이고, 취약이야. 안 돼.
0: 숨어가지고 예. 답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치야.
1: 야, 용수야, 그 저기 초과금 무수탕은 그 도받아야지. 막 이런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1: 예.
0: 또 취업 박람회 막 딸 이력서를 들고 찾아와서 구직 의사를 또 전하기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성과 평가 안 나오면은 또 엄마한테 또 전화 온다고 합니다.
1: 이게 모르겠습니다. 과연 도움이 될까요?
0: 아, 도움은 당연히 안 되죠.
1: 예, 오히려 그러니까 자녀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세상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 진짜 자녀한테 도움 될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사랑하는 새는 새장 바깥에 키워야 합니다.
1: 와, 너무 멋진 말을 어디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요새 한국에서는 전업자녀라는 말도 있어요.
0: 그걸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1: 중국에서부터 시작됐군요.
0: 맞아요.
1: 역시 이용주 캐스터에게 들어야. 네. 아니 그러니까 월급 뭐 좀 만족스럽지 못한 월급 받고도 사회생활 시간에 그 돈 받지 말고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집안일 하면서 도와.
0: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는데 세장 안에 꽁꽁 가둬두는 거죠.
0: 또 이런 말도 있죠. 자택 경비원이라고.
1: 예, 실제 Z세대 목소리도 궁금합니다.
0: 아, Z세대 당사자들은요. 아, 이런 그 헬리콥터 부모님들은 우리 세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다른 세대가 보기에는 아, 이 친구들은 맨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맨날 이래가지고 고정관념을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사회에서 그 세대에 좀 뭐랄까 그 크레디빌리티 약간 좀 그
1: 맞아요.
0: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아, 얘네들 맨날 다 이래 이런 편입견도 생기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래서 생긴 게 Z세대 눈비 젠지 스테어, 젠지 스테어링인데요. 저 갑자기 반성하게 됐습니다.
0: 왜요?
1: 아, 저 제가 또 딸이 있는데 20대거든요. 쳐다보면 항상 그렇게 눈빛을 딴 데로 보고 있고 안 마주치는데 눈 좀 보자 맨날 이 얘기 하거든요.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그 뭐랄까 영역 침범이었나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저도 바뀔 테니까 여러분들도 바뀌어 주십시오. 오늘도 다양하고 맛있고 즐거운 외신 소식이었습니다. 이용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네, 문자로요. 사랑하는 새는 세상 밖에 키우세요. 새는 멀리 날아다녀야 새죠. 해봅시다 화이팅 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도요. 까르페디엠님 오늘도 해봅시다. 그리고 정윤경님도 질문이 쏙쏙 돌아와서 오늘도 해봅시다 화이팅 하면서 태양 모양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끝곡으로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뚫어드립니다. 이 더운데 웬 태양이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덥죠? 겨울엔 따뜻합니다.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을 뿐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마음 다 잡으시고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

0: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4: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목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4: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져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한낮의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아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29도로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25도로 넘어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전남권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 활동도 최대한 삼가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먼저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통행량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창동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고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원골 램필드까지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릉 램프에서 국민의 램프까지 밀리는 모습이고 홍제 램프로 지나서 정릉 성산 램프까지

0: 때문에도 다시 차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한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여야로 나들목에서 한강대교의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올여름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08명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02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인천에서 입원 치료 중 숨진 40대 남성과 부산에서 의식이 저하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80대 남성 등 2명이 추가돼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제부터 폭염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104개 반, 550명으로 폭염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 폭염 대비 시설도 9,800여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들을 심의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보고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가 일상에 뿌리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서경교 의원은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에게 맡게 된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를 두고 국민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쇼통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주범들이 이제와 국민 앞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기만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나 견제와 분산이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7대 범죄 전권 송치 등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합니다. 다주택자는 공제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더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은 이상자는 201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0: 정부는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최장 3년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취학이나 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2분의 1만큼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공제 요건을 30년 이상 경영으로 강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7월부터 가업 상속 공제 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강화하고 상속 뒤 5년간 사후 관리에서 10년간 사후 관리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부족 기간만큼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합니다. 최대 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최근 6년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업종별로 코스피 시장 하위 25%에 해당하거나 코스닥 시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상속 증여 때 주식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현재 대화하고 있다며 이번이 합의를 도출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중동 국가들의 요청으로 공습을 취소했다며 이번 협상은 합의를 도출하고 미국의 공격 확대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이란 비핵화가 협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취소에 따른 무력 충돌 완화 기대와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인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2% 오른 53,178.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48% 오른 7,600.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2.13% 오른 25,913.90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대전 37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1도, 습도는 73%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단.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선전에 있었던 지난 4월 선거 현장이 아닌 미국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이 문제로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당시 8박 10일간의 방미에 총 2억 600여만 원이 사용된 것을 두고 빈손 방미에 2억이나 썼으면 징계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김무성, 김기현 전직 당대표 때도 이 정도는 썼다며 때 아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방할 문제입니까? 누가 썼든 열흘 남짓 미국 방문에 몇 억씩 쓰면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많이 쓴 겁니다. 어디를 다녀오든 그게 누구든 아껴 쓰고 성과 내고 그래야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고요? 세금입니까? 세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금으로 다녀오는 거니까 말입니다. 잠시 후 이번 명당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 연결해 장동혁 대표 방미 소요 금액 논란 등 당내 현안을 짚어보고요. 3,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인재 영입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뉴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뉴하.
1: 네 대표님. 아까 네. 혹시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0: 아니에요. 제 목소리예요.
1: 아니죠?
0: 예, 제가 하겠어요. 7735님도 대표님 오프닝 때 성대모사 하신 거죠? 장동혁이랑 똑같아요. 뭘 똑같아요? 유튜브에서 봉창님이 소장님 네. 머리가 내 머리와 똑같아요. 우와. 아 반백이세요? 아 해남이라고 그렇게 아까 쓰셨던 것 같은데 이 더운 날에도 저희 아침에 뉴스 명당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정윤경 기자님 인기가 높아서 이런 거예요.
1: 아닙니다.
0: 제가 이제 국회 아는 후배들이 많은데 네. 정윤경 기자님 뉴스 브리핑을 들으면 딱 네. 그날 이슈가 정리가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국회 보좌진 대상으로 네. 강연도 하기로 했어요.
1: 오.
0: 네, 그때 오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세제 개편안 총정리입니다.
0: 네, 이번 개편으로 실제 사는 집, 그렇지 않은 집의 세금 차이가 얼마나 벌어진 겁니까?
1: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랑 관계없이 공시가격 14억,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0: 네.
1: 다만 이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차이가 굉장히 커지

0: 되는데 네. 시가 20억 원을 좀 넘는 집에는 실제로 살면 종부세 사실상 0원에 가깝지만요. 네. 직접 살지 않으면 약 185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1: 1년에?
0: 네. 네. 시가 30억 원짜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했다면 종부세 약 76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네. 같은 집을 한 10년 정도만 갖고만 있고 또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약 425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집값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내가 사는 집인지 혹은 투자용으로 들고 있는 집인지까지 세금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2: 그런데 바로 걱정이 되는 게 네. 전세나 월세 구하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다 막 그런 걱정이 드는데
0: 맞아요.
2: 그렇다고 실거주 1주택자는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죠?
0: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중간 가격대 실거주자 부담은 좀 덜고요. 네. 이 초고가 주택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다시 세금을 좀 높이자 이런 얘기인데 네. 정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시가 20억에서 30억 원대 실거주 주택은 종부세가 좀 줄어들고요. 30억에서 40억 원대는 세금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34억 원 정도를 넘기 시작하면 현행보다 세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거주만을 했다 이런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세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일정 가격을 넘는 이 초고가 주택은 다시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 하여튼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네. 다주택자는 기본공제도 좀 줄어든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과세 대상이 되면 9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본 4억 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비중만큼 최대 5억 원 정도를 더해주는데 이 보유한 집에 한 채도 살지 않는다면 4억 원만 공제받고요. 네. 내 주택이 실제 거주용이라면 최대 9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아, 근데 이런 얘기 들어도 저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게
0: 저도요.
2: 이런 집에서 안 살고
0: 저도요.
2: 뭐 저 일산에 살고 있고 가격도 낮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해 보유한 데 따른 세액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종부세 세액공제도 좀 오래 갖고 있었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걸 네. 좀 더 따지게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 2027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요. 네. 보유기간 공제랑 거주기간 공제 가운데 더 높은 걸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 아예 없애고 거주기간 공제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하는데 다만 고령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네. 거주기간 공제랑 합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대신 공제액은 한도를 둔다고 합니다.
2: 집은 있지만 네? 소득이 적은 고령층은 세금 낼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렇죠.
2: 내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강남에 3, 4억짜리 집을 샀어요.
0: 네.
2: 30, 40년 후에 이게 3, 40억이 됐어.
0: 맞아요.
2: 근데 나는 수입이 뭐 없어 별로. 연금 뭐 한 2, 300만 원 나와요.
0: 네.
2: 근데 이렇게 세금 때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세금을 낼까? 이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0: 네. 그런 이제 현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도 나왔는데 네. 이런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확실히 확대된다고 하고요.
2: 네.
0: 종부세 당장 내지 않고 집을 팔거나 또 상속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소득 기준 지금보다 1,000만 원씩 더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네.
0: 특히 65세 이상이면서 또 그 집에 10년 넘게 거주를 했고 보유세가 연소득의 10% 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득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2: 네.
0: 집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한 이런 고령층에게는 숨통을 좀 튀어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합니까?
0: 네, 이건 이제 집값, 부부 나이 그리고 또 거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2: 네.
0: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모두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2: 네.
0: 반대로 1세대 1주택자로 신청을 하면 14억 원 공제에 더해서 연령과 거주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 네.
0: 그런데 이제 부부 상황에 따라서 좀 계산서를 좀 비교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 다주택자 세부담을 높이면
0: 네.
2: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우려가 바로 그 지점인데
2: 그래요?
0: 이 집주인 늘어난 이 종부세 부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에 좀 얹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2: 네.
0: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세금이 결국 무주택 세입자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함께 네,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0: 정부는요, 시가 30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은 세부담 줄고, 또 전월세 상한제도 시행 중이어서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세금은 집주인에게 매겨도 청구서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7시간이 넘는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고, 부동산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네요.
0: 네, 맞습니다. 귀국 직후에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을 했고요.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 부동산에 대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한테도 구체적인 질문 던지면서 좀 난상 토론 벌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에 2022년부터 지속됐던 이 주택 공급 부진이 결국 공급 절벽을 낳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물량과 속도가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댓글로 승일이님이 다주택자입니다. 저도 하기 싫어요. 제발 팔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전반적으로 우리 정윤경 기자님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저는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0: 저도요.
1: 딴 나라 얘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러한 세제 개편에 해당을 받는, 적용을 받는 뭐 가구 수가 몇만 가구, 뭐 몇십만 가구인지 혹시 아세요?
0: 제가 취재를 해서 내일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0: 출장비가 2억입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출장을 지방선거 전에 다녀왔는데 8박 10일 일정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 이 얘기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했던 이 정당 회계 보고서를 보면 장동혁 대표의 일행이 미국 방문에 총 2억 597만 원이 사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 여행사에 지급했던 이 항공료, 숙박료가 1억 6천만 원이 좀 넘고요.
1: 네.
0: 식비를 비롯한 현지 체류비가 한 4,200만 원 정도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원래 대표단 방미 일정이 한 4일 정도로 계획이
1: 맞아요.
0: 됐었거든요. 그런데 장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흘 먼저 출국을 하고 또 사흘 늦추면서 귀국을, 그러면서 8박 10일 일정으로 늘어났는데, 이 회계 보고서에도 이 과정 에서 4천만 원이 좀더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정산 과정에서 3,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면서 이 최종 사용액은 2억 597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보다 일정 좀 길어지면서 비용도 함께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해명은 뭐예요?
0: 일단 비용만 보고 좀 비싸다고 할게 아니라
1: 네.
0: 과거 사례도 함께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성훈 수석 대변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방미 예산, 이란 전쟁으로 지금 항공료 물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예전 지도부 때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정이 늘어난 부분도 이런 것들을 조금 장동혁 대표가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서 최대한 예산 아끼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도 언급을 했는데, 2023년 당시에 김기현 전 대표의 5박 7일 방미에는 2억이 좀 넘게 들었고, 아마 대표님이 더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김무성 전 대표의 8박 10일 방미에도 약 2억 넘게 사용된 걸로 파악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1: 그때
0: 또
1: 김무성 대표 방미 때 저는 안 갔었고요. 네. 근데 김기현, 김무성 요 전직 당대표들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당시에 정관계에 주요한 사람들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격인 그 민주당, 공화당 원내대표들 다 만났고요. 부장관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차관급 인사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0: 아무래도 이제 비용 논란이 커지는 게 단순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짚어주셨던 이 성과랑 같이
1: 그러니까요.
0: 겹치면서
1: 그게
0: 문제가 됐던
1: 문제지.
0: 걸로 보이고요.
1: 아니, 그 당대표 이런 분들 공식적인 활동하는 거돈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쓰라고 뭐 당비도 받고 경비가 있는 거죠. 근데 성과를 냈어야지. 차관복권 만나가지고 성과라고 하니까 방미 비용 가지고 뭐라고 한 거죠. 김기현, 김무성 전직 당대표 때 이거 방미 비용 얼마 썼어? 이렇게 논란된 적 없잖아요.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직접 취재를 해보셨다고요?
0: 네, 제가 당시에 이제 방미 일정에 함께 했던 이제 한 인사를 직접 취재해봤는데 핵심은 미국에 간 것 자체보다 일정을 늘린 게 패착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사는 이제 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정이었는데 2박 4일 정도로 깔끔하게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 얘기를 했고요. 특히 마지막 귀국 날에 함께 간 의원들이 장 대표한테 같이 귀국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러면서 공항까지 갔는데 장 대표가 미국에 더 남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장 대표한테 미국에 더 남자고 권유했던 사람이 혹시 김민수 최고위원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보면 미국에 갈 수는 있었는데
1: 그렇죠.
0: 일정이 좀 길어지면서 얻은 것보다 부작용이 더 커졌다.
1: 네.
0: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판단을 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 그때 누구 만났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예? 장동윤 대표 누구 만났는지 얘기 좀 해줘
0: 미스터
1: 보세요.
0: 뒤통수.
1: 예, 뒤통수 만났어요. 그리고 인터뷰하신 그 인사가 누군지는 저는 좀 이제 알겠습니다.
0: 아, 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하여튼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0: 초박빙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1: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초접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0: 네.
1: 결국에는 다음 주뭐 수도권, 호남권 여기서 갈릴 거라는 전망이 많죠.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핵심은 호남이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라는
1: 그렇죠.
0: 건데요.
1: 네.
0: 이번 주말에도 인천, 제주, 뭐 대구, 경북, 강원 이런 순회 경선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역의 권리당원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호남 권리당원은 51만 명이 넘는데요.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 정도가 호남에 몰려 있다
1: 대략
0: 이렇게 봐도.
1: 33% 뭐그 정도 되는 것
0: 네,
1: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영향력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좀
1: 그렇죠.
0: 수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각 캠프도 지금 주말 경선 결과 무조건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승부는 다음 주 호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호남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는데 후보들도 일제히 호남 표심 잡게 나섰어요.
0: 네.
1: 어떤 전략이에요?
0: 먼저 정청래 후보는요, 바람론 이걸
1: 바람.
0: 내세웠습니다. 네. 첫 주말 경선에서 근소하게 좀 앞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의 바람이 조직을 일으켰듯 이겼듯 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겠다 이렇게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요. 동시에 김민석 후보를 향한 공세도 함께 이어갔는데, 2002년 당시에 노무현 후보를 떠났던 이 이력을 좀 거론을 하면서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민석 후보는 국정 안정론을 좀 앞세웠는데, 전북이랑 광주 돌면서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부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인사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명청 갈등 이런 게 길어지면 대통령 레임도 볼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송영길 후보는 사실상 호남 올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1: 본인도 호남
0: 네,
1: 출신이라서.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대부분 호남에 머물면서 막판 뒤집기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도입된 게 선호투표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걸 언급하면서 송영길을 찍어도 사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1: 사표는 될것 같은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0: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는 대통령과 싸우려는 당대표가 돼선 안 됩니다 이렇게 견제 나서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잘해
0: 네,
1: 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5: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지난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났다는 소식으로 어제 하루 정치권이 좀 떠들썩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분을 모시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여쭤보고요. 형사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예, 안녕하세요.
0: 아유, 아침부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해요. 그 지난 주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1: 네, 뭐 금방 소문나더라고요.
0: 네. 어떤 자리였고 또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아,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전에 어떤 이렇게 대단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뭐 모여라고 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선배 의원님께서 그냥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오라고 해서 이제 편하게 간 자리고 사실은 안에 분위기도 뭐 이렇게 무슨 의례적인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의미를 사전부터 가지고 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0: 누가 이거를 그러면 모임을 주도하신 거예요? 어떤 분?
1: 그게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방송에서는 특정인 이름이 자꾸 올라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정확히는 누구라고는 말씀을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어느 선배 의원님께서 오시라 했고 그리고 뭐 지금 명단도 벌써 뭐 언론에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그 자연스럽게 그냥 저녁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0: 예. 그 이제 선거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뭐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뭐 그런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1: 그날 이렇게 오신 분들 구성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를 하셨던 지역의 의원님들이 좀 많이 오셨고 또 그 김두겸 시장님과 박경희 시장님이 오셨던 걸로 봐서는 대충 좀 그런 느낌이었고 그냥 그렇게 뭐 굳이 의미 부여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예.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지방선거 등에서 유세를 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막 이러한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좀 느끼세요?
1: 첫째요. 저는 뭐 이 말씀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셨는데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탄핵 사유에 대해서 누구한테 국민 자꾸 분명히 물으면은 뭐였지? 세월이었나? 아니면 뭐였나? 뭐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 재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명예회복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뭐 이렇게 의원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또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선거 후에 뭐 이렇게 편한 자리 가지는 것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꼬아서 보는 게 시각이 좀 왜곡되신 거 아닐까.
0: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요?
1: 아니, 그 앵커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전하시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글쎄요 대통령께서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굳이 내려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뭐 딱히 주신 말씀을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그냥 덕담 정도 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국민들 목소리 잘 담아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덕담이지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0: 근데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고요. 그거는 판결을 뭐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의원님이랑
1: 대법원 확정 판결요. 그거 글쎄요.
0: 아니 우리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1: 제가 판사 출신이긴 한데 그 법원의 판결이 왜곡되고 절차가 함부로 되는 것을 가장 제가 못 모아서 법원 안에 있을 때 가장 심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0: 그러셨어요?
1: 그리고 법원이 정치화되고 또 국제인권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그 구성원들이 법원을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법원의 정치적 공정성, 정치적 그 진보 상태를 굉장히 정치로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였던 게 2018년부터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글쎄요. 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법원의 판단이니까 저는 그 부분은 싹듯 동의는 안 됩니다. 그게 네. 만약에 그랬으면은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그 누구보다도 법원의 구성원이었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전에 법원이 하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제가 방어하고 법원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한 사람이 법률가들이 특히 법원의 구성원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구성원 사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왜곡된 판결을 하는 걸 보고
0: 네.
1: 저도 그 마음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배신감이 많이 들어서
0: 네.
1: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법원의 판단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가 당당하려면요.
0: 네.
1: 정치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0: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보고 반박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1: 그건 나중에 많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0: 나중에 제가 한번
1: 네. 법원에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좋아요. 그래서 예. 나중에 한번 그 의원님 스튜디오에 예. 나오셔서 요 아이템 가지고 한번
1: 예,
0: 얘기를
1: 예,
0: 나눠봤으면
1: 좋습니다.
0: 좋겠다라고 좀 예,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예, 예.
0: 그 의원님 지난주에 21일 필리버스터 발언하셨잖아요.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1: 예, 예,
0: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정성호 예. 법무부 장관에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뒷얘기나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 사실은 네. 그 부분은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사적 대화고 사적 대화가 이렇게 공공에 노출되는 게 좀 부적절하고 저도 뭐 변별력이 없는 사람 하나인데 그게 노출돼서 개인적으로는 정성호 장관님한테 조금 죄송하긴 한데 당시 상황은
0: 네.
1: 그 제 소위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길래
0: 네.
1: 그러는데 이게 비공개 회의였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약간 그 긴장도가 좀 낮춰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자질하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까지도 장관이 하실 정도다.
0: 네.
1: 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무리 비공개지만 뭐 다 흘러나가는 모양입니다. 뭐 이번에 아까 그 저기 모임도 흘러나가듯이 그래서 결국 뭐 사적 대화가 공중에 노출돼서 좀 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의 의중은 저는 뭐 장관님의 사의 표명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굳이 그게 뭐 당시 저하고 했던 대화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0: 네.
1: 그다음에 그동안 장관께서 이렇게 그런 논의에서 심지어 차관까지도 제가 왜 이 개정 왜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선뜻 이렇게 답을 못했던 그런 사정들을 고려하면은
0: 네.
1: 뭐 의사표시는 다른 형태로

0: 하다는 말씀 정도 드리려 했는데 뭐 그 뭐 이렇게 손짓으로 굳이 말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읽지는 않았습니다.
1: 예, 뭐 이렇게 좀 서로 느끼셨군요. 결국에는 이 형소법 개정안이 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은 청와대로 향했고 법권 행사라고 욕을 했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법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겠죠?
0: 제로라고 보죠. 저는.
1: 제로죠.
0: 아니, 거부권 행사하면은 굳이 이 법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몰아붙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전에 형소법을 노무현 대통령 때 개정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때 사개 추이 만들어가지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한번 한 적인데 그때도 그런 큰 위원회를 만들고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민주당만 집행한 걸로 5주, 그다음에 우리 당이 들어가고 나서는 3박 4일 만에 바뀌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무슨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번개불에 그렇게 가지고 원래 안 볶이지만 이거는 번개불보다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두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민주당 극렬 지지층들 복수심을 위한 거다라는 입법, 복수심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피하기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다라는 비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1: 네, 근데 당으로서는 좀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렇게 워낙 그 의원분들 숫자가 적으니까 밀어붙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고 기자회견하고 뭐 규탄 대회하고 본회의 뭐 불참해 버리고 요 정도의 투쟁 수단밖에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물론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뭐 정상이 아니지 무력감을 느끼는 건 맞는데
1: 네.
0: 근데 그게 다수의 힘으로 그렇게 다수의 횡포를 하는 게 그게 공화정은 아닙니다. 민주공화정은 아닙니다.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고 그리고 그 전제로 대화 타협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무시하면은 결국 제가 필버스트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수치주의란 표현을 썼는데 수로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결국 다수의 독재가 되는 겁니다.
1: 네.
0: 표의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아까 박 대통령 말씀 잠시 드렸는데 박 대통령께서도 뭐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더라도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국민 개개인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렇게 그러한 목소리를 전할 힘조차도 없는데 의원들은 그나마 그러한 목소리라도 낼수 있으니 계속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국민들이 알아가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1: 결국 뭐 2028년 총선 때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심판받을 거다, 국민적인 판단받을 거다라고 예상하세요?
0: 국민들은 뭐 표로서 최종적으로 외관상 드러나는 심판을 그때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국민들은 지금도 마음속으로 아니면은 이런저런 여론 형성으로 아마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뭐 여론에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 등등을 통해서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판단은 이미 드러나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단지 여당이 외면하고 있을 뿐인 거죠.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서.
1: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막바지 논란이 많이 됐던 공소기각 조항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 재판 염두에 안 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소위에서 9차례나 뭐 논의를 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언론에서는 은근슬쩍 갑자기 야밤에 끼워넣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됐었잖아요. 의원님께서 법사위에 계신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이 부분 살펴보고 계세요?
0: 그게 회의 속기에 통지를 대개 보면은 몇 시간 전에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엄청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직전에 회의 주제를 안건을 바꿔칩니다. 그리고 토론을 우리가 끝까지 참여를 하죠. 끝까지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든 말든 결국엔 표결로 들어갑니다. 그럼 표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의의 의미로 나오죠. 그러면은

0: 이제 그때 갑자기 안건이 바뀐다거나 네. 등등.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박 4일이지 않습니까?
1: 네.
0: 결국에는 97개 조문, 그 97개 조문을 개정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제발 조문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 시간을 안 주고 몰아붙였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조문을 검토할 시간을 가지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1: 뭐라고 보세요?
0: 그 사정이 방금 말씀하신 공소기가 또 그중에 하나 아니겠냐. 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1: 네.
0: 개별 조항 하나하나 따지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저희들이 꾸준히 해나가겠지만은 그런 와중에 공소기각 사유도 집어넣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1: 왜 넣었다고 보세요?
0: 왜 넣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좀 이게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 나라의 국시가 네. 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기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드렸는데
1: 네.
0: 모든 게 지금 대통령 사법 리스크 내지는 그거의 전제로 당권 획득을 위한 전당대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서 국정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원내수석 대변인이시니까요.
0: 네.
1: 저희가 또 당내 현안에 관해서도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0: 예, 예.
1: 그 당에 계속 논란되는 게 징계 논이잖아요.
0: 예, 예.
1: 좀 뭐 속도 조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뭐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1: 예.
0: 막 이렇게 원내 대변인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칫 이게 원내 집행부의 의견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이건
1: 네.
0: 답은 이제 그래서 항상 제가 전제를 답니다. 제 개인적입니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0: 일단 세 분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슨 사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분 뭐 다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 다 훌륭한 분들인데
1: 네.
0: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뭐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이미 당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은, 그래서 당론으로 정한 분을 무시하고 다른, 그러니까 여당과
1: 네.
0: 오히려 여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좀 다른 식의 표결을 해달라고 얘기한 그러한 것들.
1: 네.
0: 그다음에 또 뭐 권영진 의원님은 실제 폭행이라는 네.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우리 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의 선거를 지원했다는 네. 것 등등 그 사유가 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뭐 묻지 않고 넘어가는 거는
1: 네.
0: 그거는 당의 기강을 너무 무너뜨리는 거라서
1: 네.
0: 다만 이제 우리 당내 어떤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또 그게 행위에 적정한 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덮고 넘어간다. 뭐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좀 중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0: 제가
1: 드세요?
0: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양정은 뭐예요?
0: 그거는 결국에는 윤리위원회나 아니면 당무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1: 네.
0: 개인적으로 제가 중징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1: 네.
0: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절차가 있으니까 제가 뭐 계속 저는 절차의 공정성 이걸 모든 그 법률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인데
1: 네.
0: 당내 문제라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 배지 달기 전인 일이지만 장동익 대표 4월에 방미했었는데 아니 부차관복급 뭐 사람 만나는데 2연 600만 원 쓴 거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 조금 전에도 그 저기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근데 내가 라디오 좀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1: 네.
0: 아 그리고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당
1: 저요?
0: 그렇게 미워 아 예.
1: 우리 당선 제가 신한국당 출신인데
0: 잠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잠시 찾아봤는데
1: 네.
0: 원식 대표 국회의장 그 올해 네 번 나가셨고요
1: 네.
0: 지금 그 전반기에만 네 번 나가셨고 일본 가는데 2박 3일 가셨네 2박 3일 가는데 3억 1,700만 원입니다
1: 네.
0: 일본 가는데.
1: 네.

0: 11억 이상 든 것도 있고요. 원식 회장은. 그리고 횟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뭐 한 1년 정도만 만에. 근데 이걸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성적이 뭐냐 실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해외 순방을 통한 실적은 그렇게 순간에 그 바로 보이듯이 그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바로 뭔가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뭔가가 눈에 보이고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뭔가 이렇게 앞으로 공감대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그리고 뭐 가서 보니까 본인 자비로 가지고 뭐 햄버거 먹고 이래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뭔 그 야당 소수 야당이 넉넉한 재산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당이 지금 장동혁 대표 들어오고 나서 뭐 그 당원이 몇십만이 늘었죠. 늘고 1,000원씩만 해도 꽤 금액은 될 겁니다. 당비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1: 네, 그래도 네, 많죠.
0: 그런 사정들이 있어도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자비로 햄버거 먹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앞에 다른 사안들하고 다 비교해보면은 그걸 그렇게 비교할 일인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는.
1: 햄버거는 자비로 먹고 만찬은 당의 공식 비용으로 쓰고
0: 아니 만찬은 당연히 그 만찬 행사는 공식 행사면 당연히 당의 비용으로 뭐 공식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이겠습니까?
1: 아니 의원님 근데 그 비판의 관점은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데 가서 상징적으로 남은 게 그냥 차감 복급 인사의 뒤통수 사진 이게 그냥 남아 있어서
0: 그것도 그렇게 이틀고 싶은 분들 표현이지 사실은 소수 야당 당 대표가 가서 어떻게든 그 미국하고 미국 그 정가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뭔가 공감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나
1: 의원님 조금 좀 높은 사람들하고 만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해요. 그렇죠?
0: 아, 그래야 그러고 싶었겠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안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죠.
1: 그렇죠. 부통령도 만나고.
0: 그런데 격이란 게 외교란 게 격도 있는 거고 야당 소수 야당 대표가 갔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서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바른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뭐 그 저기 정부 인사로 있으면서 한 두 차례 전에 외교 외국 이렇게 출장을 가본 적도 있거든요. 가면은 교민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또 그 현지에 있는 그 해당 국의 정부 고위 관료들 만나면서 서로 공감대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들 자체가 성과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그러려고 지금 외국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1: 알겠습니다. 부모님 오늘 불편한 질문도 있었을 텐데
0: 이렇게 일차적으로 불편 많이 하네요.
1: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뵐게요.
0: 아, 예,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0: 예, 고맙습니다.
1: 네.
0: 예.
1: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이셨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듭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큐.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6: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9: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서쪽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전남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사고 나지 않도록 더 안전운행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나란한 강변 북로 일산 방향도 사고 난 곳이 있는데요. 잠실 철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3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는요. 인재 영입위원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아우 뜨거운 이 말 쓰기도 정말 힘드네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가장 핫한 인물과 이슈를 집중해보해 볼 텐데요. 인재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덥죠?
1: 엄청 덥죠. 아, 그러니까 해마다 네. 내가 살아온 동안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어요.
0: 그러네요. 내년이 더 더울 것 같아요.
1: 더 더울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0: 인재영입위원회 서종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더운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2: 아, 뭐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이, 건강 어지러워.
0: 건강 챙기셔야 돼요, 진짜. 네?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라고요.
2: 그러니까 물보다 술을 많이 먹으니까 큰일이에요.
0: 아이고, 술 그만 드시고요.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한기입니다.
0: 대변님. 네. 저 좋아요 줍쇼 한 번만 좀 외쳐주세요.
3: 좋아요 좀 주십시오.
0: 줍쇼.
3: 좋아요 좀 줍쇼. 한 2억 정도 써서 미국 같은데 피서 가고 싶네요.
0: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당대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하은기 대변인님. 네. 민주당 전당대회 김민석, 정청래, 불경, 충청에서 1승씩 가져갔는데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1승씩 가져갔는데 네.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3: 이 아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치를 좀 오래 봐온 분들이나 눈 밝은 분들은 상황이 다 정리된 거 아닌가?
0: 끝났다.
3: 예, 네, 김민석 후보로 정리된 거 아닌가?
0: 왜요? 그래도 지금 정청래 후보가 1% 정도 앞서고 있는데.
3: 그래도 약간 앵커께서 이제 속에도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느끼는데.
0: 눈치챘어요?
3: 예. 아니 이게 사실은 충청이나 불경에선 이 정청래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아니면은 그래도 한 7에서 10%포인트로는 이겨줘야 네. 뒤에 좀 불리한 지역이 가서 이제 좀 상쇄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이겨야 될 지역에서 지금 거의 비등비등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내용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진 거거든요. 이게 과반이 넘어간 상태로 이겨야 되는데 이겨도 근데 과반도 못 넘기고 비등비등하다. 그럼 선호투표제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 송영길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계산해봤을 때는 저 결과는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이긴 거예요.
0: 일단 정리됐다라고 평가하시고 네. 김종혁 위원장님?
1: 비슷해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먼저 어디를 까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판세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기고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참 지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동마다 자기들이 유리한 동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쫙 보니까 아 이 정도 지면 나머지 유리한 동을 까면 우리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부울경하고 충청에서는 정 대표가 더 많이 이겼었어야 돼요. 네. 자기 고향에서는 박찬대 후보하고 그 싸울 때는 60몇 대 30몇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졌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겠구나. 네.
0: 어렵다.
1: 느낌이 들어요.
0: 그냥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현재로서는 그 두 개의 선거구만을 보고 올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0: 서정욱 변호사님.
2: 그런데 이번에는 김민석하고 정청래 싸움이 아니에요.
0: 누구 싸움이에요?
2: 살아있는 이재명과 죽은 노무현의 싸움입니다.
0: 아, 그렇게 봐요?
2: 저는 그래 봐요. 오. 죽은 노무현은요. 인기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제일 인기 좋아요. 좌파에서는.
0: 맞아요.
2: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뚝뚝 급증직하고 있어요.
0: 급전직한 아니고 좀 하락 추세.
2: 하락 추세인데 네. 이게 김민석한테 거슬러 가요.
0: 네.
2: 자, 그러면 이게 이번 호남에 2002년에 노무현의 기적이 네. 재현됩니다.
0: 그래요?
2: 그럼요. 2002년에 노무현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30몇 프로 압도적으로 그때 그 하나갑이나 이인재.
0: 맞아요.
2: 전부 그 사람 사퇴했잖아요. 그 이후에. 네. 그게 재현된다고. 이번에 호남에서 김민석 이긴다? 이거는 일반적 예측이에요.
0: 네.
2: 그러나 이게 그 호남의 바닥 민심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대로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인데 김민석이가 후보가 노무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을 이렇게 짓밟고 버리고 그냥 그때 그 정몽준 후보로 갔잖아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0: 정청래 아, 후보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2: 제가 한 이야기를 아마 한 번 배신자는 또 반드시 배신하면서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0: 에이.
2: 호남에서 배신자를 용서할까요? 김민석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한번 까보세요. 아니, 광주에 기적이 난다니까.
0: 그러한 분위기라면 고향에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이겼어야 되는데.
2: 고향이 무슨 의미? 그분이 그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난 데가 금산인데 네. 원래는 전북당이에요. 전북.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직에 따라서 투표율도 되게 낮았고 위원장들 당이면 조직에 따라가지 고향이라서 뭐 YS 고향이나 DJ 고향처럼 이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고향에 이라 해도 이게 충청에서 그 압승은 어려운 거예요.
0: 하나만 더 여쭤보세요.
4: 제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었는데.
0: 하나만 여쭤보세요.
4: 아니 그게 아니라 금요일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는 이긴다고 고향에서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셔놓고 지금 바로 이렇게 말을 짚고.
2: 결국 1%라도 두 군데가 이겼잖아요. 어쨌든. 아,
1: 0.9%? 궁금한 게 네. 그 호남 바닥 민심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2: 아, 호남 바닥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엄청나게 싫어.
1: 아니 그러니까
0: 엄청나게
1: 이쪽을 아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론조사를 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2: 직원들만도
0: 그 우리가 이제
1: 직원들 몇 명을 통해서 호남 광주 민심을 안다고?
0: 18세기 19세기 이후로 실증주의가 있잖아요. 네. 과학적인 데이터로 네.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 그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급전 직하고 있다. 호남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걸 어떤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좀 객관화된 뭐 증명.
2: 저 어제자 리얼미터만 보시더라도 에이. 이재명 대통령이 리얼미터는 꾸준히 하잖아. 에이. 리얼미터 역사상 최저 지지율이 됐고 에이. 부정이 50을 넘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게 50%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청래한테 득되고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 아바타잖아요. 네. 그럼 아마 그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 수도권도 그럴 거예요.
0: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싸움이면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이겼어야 되지 않느냐.
2: 그게 조직력이 거의 당협위원장이 90% 이상 김민석 쪽에 서 있잖아요.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보다 노골적으로 전북에 김민석 송영길 쪽인데 그런데 정청래가 1% 이겼다는 거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0: 기적이에요?
2: 충남이나 불교 이길 수가 없는 구조 이번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다 김민석 송영길 이재명 쪽에 있는데 솔직히 정청래 지지하는 국회의원 몇 명 돼요? 처음에는 이게 러닝메이트도 못 구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네. 3명이 다 합치면 48%예요. 네. 그리고 최민희가 1위로 달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미. 네. 전당대회.
0: 그 아침에 네. 김태현 방송도 나가시나요? 김태현 씨. 예, 그리고 박성태 씨 방송도 나가시죠?
2: 금요일 나갔죠. 예.
0: 그 친구들한테 혹시 가서 뉴스 명당을 망치고 와라라는 뭐
2: 아니요. 그 프로 가서 지시를 받았어요? 된다고 해요. 한번 보십시다. 정청래가 뜨는 그 프로 가서도 정청래
1: 내기하십니다.
4: 그 프로 저랑 같이 나가는데 똑같이 하십니다.
0: 똑같이 하겠어요?
4: 아니
0: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아니 그 뭐 제가 인간적으로 진짜 술 먹고 나서 좋아합니다. 네.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제 고기도 술도 많이 드시고 근데 아침에 이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어디 약조하시면서 삼국지 얘기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결국 그 산중달이 죽은 공명한테 못 이겼다 이거 인용하고 싶어서 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는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고 네. 국민의힘 제가 보면 요새 거대한 하나의 정청래 캠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송할 때 보면 하나의 단일한 정청래 진영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메인스트림에서 주로 쓰던 용어를 많이 써요. 뭐 배신의 정치를 어떻게 하자, 뭐 징계를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 원래 저희 당에서는 별로 안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0: 근데 그거는 업보 아니에요. 민주당 쪽 계셨던 분들이 계신 네. 분들이 계속 장동영 화이팅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신 거 부메랑으로 받는 거 아닌가.

0: 그런 생각도 좀 들고.
1: 맞습니다.
0: 그냥
1: 죄송합니다.
0: 감내하세요.
1: 감내하겠습니다.
2: 아니, 네. 근데 네. 그 진짜 민주당에서 네. 그 배신자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는 얘기 또 하잖아요.
3: 윤리위.
2: 거기다가 대통령 파리 열심히 하시잖아요. 야, 뭐 배울 게 없어 갖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배워가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일단 배신자론을 보면요. 배신자 저 서정 변호사님 그 주장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봉건 왕조의 신민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그것이 어디에 더 가까우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박근혜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그 개인적인 관계 나는 그 사람과 한번 친분을 맺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네. 뭘 잘못해도 그 사람과 같이 가야 돼 라고 그걸 바꾸면 그건 배신이야 배신 네. 조직폭력배들 놀리잖아요
0: 그렇죠.
2: 왕조시대에 하는 얘기거든요
0: 네.
2: 근데 그런 것들을 멀쩡한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드디어 스스로 가치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에서도 네. 배신이야 배신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한심한 걸 왜 저렇게 배워가나 라는 생각이 좀 답답해요
0: 아니 근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윤리위 제소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2: 똑같더라고요.
0: 국민의힘 그러니까. 스타일. 국민의힘 스타일이야?
1: 네.
0: 왜 그런 걸 배웠어요, 근데? 맞아요.
1: 그 아무래도 정청래 아까도 그랬지만은 응원하는 사람들과 후보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 빨리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본인의
0: 아니 김민석 후보도 그랬잖아요.
2: 김민석 후보 먼저 그랬죠. 네.
0: 윤리위 정치론. 아 윤리위
2: 제소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죄송합니다.
0: 아 얘기를 해주세요. 그 죄송하다고 얘기를 안 하면은 진행을 못해. 아니,
1: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사실 그 경쟁하는 후보한테 끝나고 났는데 윤리위 제소해 버리겠다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죠.
0: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좀 알아보셨어요?
1: 캠프 분위기는 지금 뭐 좋습니다.
0: 아니 윤리위 제소 이거 꺼낸 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어땠다? 좋았다 나빴다.
1: 아니 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옮겨 드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네. 아 그러니까 그 최민희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반발심,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캠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아니 그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그 앞에서 막 야유하고 이러는 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0: 네.
1: 부적절해서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당대표 후보가 징계해버리겠다 하는 거는 또 그건 별도의 층위에서 논해야 될 일이니 서로 이제 저런 얘기들은 좀 조금 톤다운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끝낸다.
1: 그렇습니다.
0: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윤리위 제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들끼리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4: 이 정도면 이게 뭐 그냥 뭐 서로 레드라인을 넘어가지고.
0: 넘었어요?
4: 그렇다고 봐야죠. 이래가게 다시 아마 원팀으로 다시 화합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감정이 고래요. 제가 좌파 유튜브를 많이 봐요. 뭐 스픽스부터 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요. 안진거린가 이분 있죠. 이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대. 그런 패널이 너무 많아.
0: 네.
4: 내가 평생 좌파 진영에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까. 왜 서로 정청래 김민석 지지하다 보니까 서로가 막 엄청나게 욕하는 거예요.
0: 네.
4: 우리 YTN의 저녁에 하는 그 이동형
0: 네.
4: 이분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구독자가 엄청 빨리 나갔더라고.
0: 네.
4: 그러니까 제 말은 이래가지고 다시 하나로 합치실까요?
0: 지지자들도 분열되어 있다?
4: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죠. 그래도 야, 우리 보수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0: 그래도 되는 쪽에서
2: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4: 이 정도는 뭐
0: 아니었다고?
4: 아니 저도 욕을 좀 못해. 제가 평생 먹을 욕을 한 번에 다 먹은 건 아닌데
0: 네.
4: 그 다 그래 패널들 봤던 내가 노영이도 그래요. 욕을 막 댓글 봤더니 막 온갖 욕이 다 있더라고요. 같은 진영에서.
0: 야, 저도 이제 진보 쪽
4: 한기도 욕 많이 해도 무서울 겁니다.
1: 강성철의 아전 인수로 이게 코너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 저도 진보 쪽 방송 많이 나가는데
4: 욕 많이 해도 무서울 겁니다.
0: 저요? 저는 아니. 기본이고 근데 그분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1: 맞아 욕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0: 조심하려고 하고.
1: 그리고 저도 오늘 지금 톤다운 하는 게
0: 하지 말아야지 질러요.
1: 급격하게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코스피처럼 또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급격하게
0: 이제 100세 넘어요?
1: 수명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네. 조정하면서 가야 돼서 오늘 이렇게 좀 심심하게 하는
0: 네. 것 같아요. 어제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정청래, 이지은, 이 당협위원장 이 두 분의
2: 볼콕?
0: 네. 이거를 그냥 재밌는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우리가 각 잡고 좀 비판해야 될 지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일
2: 그게 무슨 각 잡고 비판하기는 너무 민망한데 네. 근데 왜 그렇게 어쨌든 적절하지는 않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그 전당대회장이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친분 마포갑을이라는 그런 가까운 그 바로 옆에 네, 당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친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뭐 설마 그걸 가지고서 이게 뭐 남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0: 그렇죠.
2: 근데 하여튼 보기가 좀 이렇게 민망하잖아요. 네. 전당대회장에서 무슨 애들 장난을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얼굴 했다 절로 이렇게 피해가면서 뭐 어디서 찔렀나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 뭐 저렇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너무 각을 잡고서 비판하는 거는 좀 이상해 보여요.
1: 근데 저거는
0: 근데 그 잠깐만요. 네. 서정우 변호사님 얘기부터 듣고 서 변호사님 근데 과거에 두 분이 뭐 빨대 가지고 막 하고 장난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탄핵 과정 중에서 같이 막 이렇게 춤도 추는 거 그런 것까지 막 쇼츠로 해가지고 파묘되고 두 분 사이가 이렇게 대단히 좀 밀접하다. 그렇게 해서 막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4: 제가 이제 그분하고 방송담을 하고 KBS에서
0: 당협위원장. 예.
4: 그다음에 마포에서 제가 호프집에서 우연히 선거운동할 때 지방선거 마주쳐서 네. 미니스커트 총경원에 그분이 미니스커트 총경으로 좀 독특한데
0: 경찰 출신 총경이죠?
4: 맞아요.
0: 총경이었죠?
4: 근데 네. 옛날에 그 시위할 때 미니스커트 입고 네. 좀 독특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똑똑하고 네. 말도 잘하고요. 야, 이게 무슨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이게 그 장래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이번에 그 조정훈 의원한테 아쉽게 졌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 번 공격도 했었는데 아파 정청래계 저는 핵심으로 그분이 대변인도 하다가 이번에 그때 그만뒀잖아요. 네. 뭐 그래서 저는 뭐 그 모습 자체는 별로 부정적으로 안 보고 네. 그리고 한민수 행동이 저는 더 재밌던데요. 야, 내려올 때 그 동작 뭐 정청래가 좋아 보이니까 다 좋아 보이네요. 에이. 모든 게
1: 하나의 거대한 그래요. 정청래 진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진짜
4: 한민수 그분이 야 이런 행동 그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TV 조선에 방송을 했었는데 에이. 아주 그 쇼맨십이 대단하고 연설력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0: 연설도 막 이렇게 네. 퍼포먼스하면서 잘하던데 친청
4: 저 제일 미워하는 정치인이 박선은 최민인데 최민이까지도 예뻐 보여.
1: 이거 헤드라인 되겠는데?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앵커께서도 이제 기관에서 보좌관 해보셨잖아요. 한 비서실이나 뭐 의원실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막 의원이나 시장한테 이렇게 살갑게 굴고 애교 부리고 막 뭐 이를테면 스킨십 하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보좌관들이나 비서실장이 인사조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1: 경고하거나. 왜냐면 다른 여성 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위직들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일만 하고 싶은데 저렇게 뭐 애교 부리고 막 다가가지 않으면 나는 그러면 인정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보통 그런 일을 벌이면 보좌관이나 비서실장이 경고해요. 하지 마라. 너 입장에서는 친근하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 이제 서울시장 비서실 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이게 어쨌든 공적 공간에서 그 임명권자와 대변인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부대변인이나 다른 당직자들한테 위화감 주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철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철이 없는 행동인 거예요. 저걸 가지고 무슨 남녀관계 어쩌고 저쩌고 막 가십성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공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래도 뭐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장난친 거 아니냐. 뭐
1: 제가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정청래 대표의 볼컥을 했으면 뺨이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0: 작두 가져와라 모르겠지 뭐.
1: 정치 생명을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적절하다 봅니다.
0: 신천지 얘기를 정청래 후보가 꺼낸 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1: 불리해지니까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원래 전선은 이재명 정부 흔들 뭐 후보,
0: 네.
1: 이재명 정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뒷받침 잘할 뭐 후보 이렇게 전선이 돼 있다가 신천지가 되면서 이제 뭐 이 전선이 흐트러졌었잖아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김민석 후보가 돌아왔어요. 원래 전선으로. 그래서 그러면 불리하거든요. 정청래 후보나 최민희 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당원들이 인식하기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차인데 막 흔든다, 대든다. 뭐 대든단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신천지로 가버리면 이제 그런 구도가 아니라 당 내에서 그냥 막 싸우게 되니 일부러 본인이 더 꺼내서 지금 전선을 유리한 쪽으로 옮기려고 저러는 거다. 조급해서 저러는 거다.
0: 논란이 계속 될까요?
2: 이거? 아니, 신천지는 그걸 끄집어내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손해를 봤잖아요.
0: 손해봤어요.
2: 근데 그걸 막을 때 정청래 대표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속으로는 그랬을까. 계속 해봐라. 너 완전히 너만 손해지.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걸 깨닫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를 싹 안 해. 그러니까 왜 안 하지? 저걸 해줘야지 되는데.

0: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인석은 더 이상 그 신천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1: 그렇겠죠.
0: 본인이 이제 거꾸로 내가 신천지라 이거지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라고 얘기하면서 애드벌륜을 띄우는 거죠.
1: 왜 꺼낸 거예요? 진짜 불리해서 꺼낸 거예요? 정청래 대표? 빨리 해명하세요.
2: 뭐 불리할 게
1: 비공식
2: 없다니까요.
1: 대변인.
2: 불리할 게 없는 게요.
1: 불리할 게
2: 우리나라가
1: 없어요.
2: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인데 두 도에서 1등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원래는 이게 정청래가 원래는 출마도 못할 수도 있다.
1: 그렇죠.
2: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충청도, 경상도 우리나라 전체 두도 중에 저 놓고 저는 전 사람이 저렇게 대견하게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0: 강원대에서만 그랬죠.
2: 아니, 충청도 화대, 경상도 두 개 합쳐가지고 졌잖아. 1% 0.99 주고 있잖아요. 호남도 뭐 전부 전다 보지만.
1: 그러니까 신천지 꺼낸 거는
2: 그러니까
1: 불리함을.
2: 불리하니까 꺼낸 건 아니고.
1: 아니다.
2: 예를 들어 근거 없이 당의 동지를 신천지하고 마치 연루된 것처럼 공개한 거에 대해서 윤리해부해서 반드시 이게 책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2: 저는 아마 정청래 당대표 되면 김민석 윤리해보해가지고 재명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공개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1: 하여간 뭐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고 팀 정청래 분을 다 이뻐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됐잖아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 부분도 그럼 정청래 대표가 잘 판단한 거예요? 그냥
2: 보안수사권 전 폐지는 정청래가 잘못했는데
1: 잘못했어요?
2: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못된 거죠.
1: 왜요?
2: 보세요. 막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대통령과 총리 정청래는 개딸 당원들만 생각하면 그냥 선명하게 폐지하자.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눈치 보고 아이 알아서 해 당해서. 당해서 나 존중 알아서 해. 오늘 아마 이게 공포할 건데요. 그럼 누가 나빠요?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눈치를 봐가지고 그냥 방치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책임의 극치예요. 김민석도 마찬가지. 본인이 뭐 5월달에 우리 5월달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언론에 보냈다 해야죠. 어디 뭐 정책위원장 누구한테 보낸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김민석 총리까지 한 사람이 자기가 1년 이상 정성을 끌어놨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정청래도 나쁘지만 보안수사 폐지는 그래도 이게 일관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진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 훨씬 나쁜 거죠.
1: 김종혁 최고위원님, 저도 방송을 많이 다니는데 이러한 논리는 처음 들어가지고
0: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어느 집을 경비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을 못 막았어. 그럼 그 경비한테 너 왜 도둑을 못 막았어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도둑보다 경비가 더 나빠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둑이 더 나쁘죠. 경비는 경비를 제대로 못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보안수사권을 예를 들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거를 먼저 발의해서 밀고 간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못 막은 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도둑보다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다라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2: 그런데 경비가 실수로 못 막으면 도둑을 뭐 도둑이 더 나쁘죠. 그런데 경비가 도둑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면 더 나쁜 형량이 더 나쁩니다. 그 공범.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2: 공범 정도면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데 보안수사권 안 막잖아요.
1: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나.
2: 아니, 대통령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완전 레임덕이 뭐 지금 식물 대통령입니까? 그렇잖아. 의원들 불러 놓고 보안수사권 좀 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따라갈 의원이 많아요. 결국 전당대회 표의식해 가지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나쁘냐고요. 정청래는 일관된 소신이에요. 검찰개혁이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정청래를 제안 못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정청래 겁나요? 그런데 왜 방치하느냐고요. 누가 나쁘냐고요.
0: 이거는 제 논리보다 서정욱 변호사의 반박이 더 강하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옮겨드네.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다.
2: 그렇죠.
1: 하은기 대변인님.
3: 뭐 저 정도 비판은 저는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1: 의혹을 가져요.
3: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느 계파가 추진하고 민주당의 어느 계파가 반대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공표한 법안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누구 책임이고 누가 열심히 했고 이런 말이 공표가 되고 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무리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을 제가 맨날 놀리고 대들고 하지만 저 비판은 우리 당 전체가 그냥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전히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이면 제6우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1: 마음 아픈 댓글을 봤어요. 김용민 의원이 뭐 봉화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제가 이거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부산에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지옥에 나가라.

0: 이런 댓글 쓰셨거든요. 그 얼마나 그 정말 절절하면 그런 댓글을 쓰셨겠어요.
1: 제가 올해 들어본 모든 어떤 문장 중에 제일 강렬해서 잔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2: 충격적이에요.
1: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으면은 김용민 의원 보고에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댓글 쓴 분한테 이입을 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까 무한수사권 폐지 뭐 이견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건 자기 이름 걸고 자기가 책임지면서 하면 될 일이지. 노무현 대통령 좀 그만 팔아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 게 우리 당 분들 노무현 대통령의 뭐 유지 정신 정치 이거 제대로 있지도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선거법 개정이에요.
0: 맞습니다.
1: 오히려 선거법 개정해서 좀이 극단 정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주면 다수파한테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 인사의 절반을 떼주겠다, 뭐 대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목숨을 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얘기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의지나 유진을 잇겠다고 말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검찰 보안 그 수사권 관련해서 검수완박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얘기했다고 저걸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하러 갑니까? 그것도 실제로 보안 수사권으로 그게 조정된 범죄 피해자한테 뒤호가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저 얘기를 듣고 한 1년은 잠을 못 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 법이야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다시 논의해서 뭐 바로잡든 보완하든 해야 되지만 김용민 의원의 저런 정치 행태 저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0: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용민 의원이 저런 식의 퍼포먼스를 하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나 지지층은 되게 환호하고 좋아합니까?
1: 극렬, 극단 뭐 이런 쪽에서는 좋아하겠죠.
0: 그래요?
1: 좋아하니까 하겠죠.
0: 좋아하니까 뭐.
1: 네. 검찰개혁이라는 걸 토템으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기관과 기관과의 권한 조정 문제라고 이렇게 건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검찰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0: 김종혁 최고위원님, 저그 댓글 보고 너무 마음이
1: 저도요.
0: 아프던데 이거 한동훈 의원이 또 그분 만나셨더라고요.
3: 오늘 또뭐 아마 무슨 세미나 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제 그분까지 출연을 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김용민 의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동상 옆에서 이렇게 득이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 보는데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렇게까지 노무현 파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본인은 제가 알고 있는 노무현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거부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진보, 경제에 관한 한 진보가 주장한 것이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FTA에 밀어붙인 사람이에요.
0: 맞습니다.
3: 그리고 국익을 앞세우면서 그다음에 그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이런 거다 했단 말이에요. 그 욕, 그 진영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보의 수치고 뭐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마치 슈레더의 하르츠 개혁처럼 한미 FTA 그 사람이 밀어붙였는데 근데 결국은 한미 FTA 미국이 먼저 야야 우리 손에 넣어 보니까 이거 바꿔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때 진보 진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미 FTA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식민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잖아요. 그다음 페루하고 FTA 맺었는데 페루하고 FTA 맺으면 우리 농가 완전히 폭망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그 사드 무슨 전자파 다 거짓말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런 짓을 하면서 가서 노무현 대통령 동상에 가서 사진을 찍어? 근데 저는 정말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뭐 그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출입기자로 만나서 좀 알았다는 것뿐이지만 야, 저거 진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노무현 대통령이 반칩과 특권 없는 세상 이 뒤에 붙인 말이 그래서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안 보고 사는 세상 이거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약자들한테 이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뭐 지지층에 기울어 있는 것이든 자기의 근본주의에 뭐 매몰돼 있는 것이든 범죄 피해자한테 지옥 가라고 이런 얘기 듣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뿐만 아니라 당의 전체적인 멘탈리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누구 편에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4: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여성의 그 댓글이 삭제가 됐다고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0: 네.
4: 그런데 그분이 삭제한 게 아니래요. 그럼 이 김용민 의원이 삭제했든지 아니면 뭐
0: 그랬겠죠.
4: 클린
0: 관리자.

0: 자동으로 AI가 뭐 우리도 이렇게 댓글 막 요감하게 삭제되잖아요. 왜 삭제된지 한번 따지보고요. 이 여성이 1심에 12년 받았다가 2심에 그 보안수사를 해서 강간 살인미수가 돼서 20년.
1: 그 범죄자?
0: 예,
1: 범죄자.
0: 20년을 받았는데 교도소 안에서요. 또 여자를 그냥 안 두겠다
1: 맞아요.
0: 협박해가지고 또 1년 추가가 돼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여성은 이게 지금 생지옥이야. 그 여성은 지금 살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김용민은 죽어서 지옥 가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용민의 제일 문제가 노무현의 숙제를 했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폐지라고 숙제 낸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경찰이 종결권을 좀 달라 했더니 호통을 치면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경찰이 종결권을 달라느냐. 오히려 이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뜻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더라도 그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원했던 거지
1: 그렇죠.
0: 전면적으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낸 숙제도 아닌 걸 노무현 대통령이 낸 숙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겁니다.
1: 네. 이 형소법 개정안 관련해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권력자들, 정치인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
2: 그렇죠.
1: 11개월째 지금 경찰에서 붙잡고 있잖아요. 강선우 의원 관련 건도 보좌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진술을 안 하는데요. 무혐의인데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점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0: 거기에 또 있죠. 그 장경태 그 사건도 있죠. 성추행. 그러니까 제 말에 강선우도 그래요. 김성태 회장은요. 박용철하고 기소가 송치 의견됐거든요. 그런데 강선우만 불기소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김병기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고발인이 개최를 했습니다. 열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경찰이 철저하게 권력에 빌붙어버린 눈치 보는 법이란 게 법불 아귀 법은 권력에 아부하는 게 아닌데 지금 경찰은요. 계급 정년도 있고 승진에 목을 매니까 권력 수사를 못하는 거죠.
2: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좀 다른 장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래요?
2: 공수처는 수사 기소권 다 들고 있는데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원들 죄막 수사기관에서 덮으면 여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압력이 못 이겨서 특검이 뭐 설치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국민들의 감시에 놓여 있으니까 괜찮은데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사안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나와가지고 앵커께서 막 이런저런 대안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제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러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함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가들은 물론 저희랑은 인식이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홉 명 범죄자 놓치더라도 한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 피의자 입장에서 만든 거 맞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어느 국민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1: 왜제 얘기를 해요? 광고 듣고 올 거예요.
2: 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기분

0: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때 서정욱 변호사님이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원기 대변인님,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하원기 대변인님처럼 상당히 좀 마음이 네. 복잡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거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되겠죠?
5: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대통령께서 그 전에 제2요구권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가능할까 그게.
5: 아니, 근데 저는 지 패널들 나와서 네. 하는 얘기들이 되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4: 어떤 부분이요?
5: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거부권 쓸 때 제2요구권 쓸 때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 썼나요?
4: 아니요.
5: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네. 당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그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제6권 쓴 거잖아요. 네. 물론 그때는 뭐 배신의 정치.
4: 그러고 나서 유승민 원내대표 쫓겨났죠.
5: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실제로는 그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청와대는 여당의 강경파들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공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수기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설득이 없이 통과가 됐고 여전히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여론이 안 좋고 이럴 땐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제6권 행사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면 무슨 당이 깨지는 것처럼 진영이 깨지는 것처럼 그러면 개헌할 때 제6권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
6: 그 저는 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말이 맞네요.
4: 왜요?
6: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제2권 통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안 하는 대통령이 더 나빠.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 할 수 있잖아요.
6: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 사람들이 그걸 그 올려보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거부할 수 있는데 왜 거부 안 하나.
4: 근데 법무부 장관이 아, 자기는 제2 요구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6: 법무부 장관 더 나쁘네.
5: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제6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아니라 행사해도 된다예요. 저도 말씀 뭐냐면은 근데 방송 나와서 말하는 패널들 보면 그거 제6권 행사하면 당과 청와대가 싸우는 거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영의 부담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쩌란 말이에요. 저희 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면 5천만 국민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 당의 대해서 일시적 갈등

0: 일성이 이 수사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인데
1: 그리고
0: 수사해야 돼요.
1: 더
0: 어떻게 해요?
1: 좋은 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고 해서 그걸 또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보고회를
0: 보고를.
1: 한다면서 그냥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일반인 들어갈 수 없어요.
0: 그렇죠.
1: 대국민 보고회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려차기 피해자가 지옥이나 가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아니 온 국민을 상대로 무슨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무슨 장난칩니까? 아니, 그런
0: 그러니까요.
1: 짓좀 그만하세요. 전 분명히 이 사건이요, 이 건이 그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1: 그게 윤석열 정부는 있잖아요. 그 의료개혁한다고 2천 명씩 증원하겠다고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들 왜 이렇게 합니까? 해도 다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2천 명이라는 숫자 어디서 나온 겁니까?
0: 맞아요.
1: 대통령이 야 그냥 가 밀어붙여 이러다
0: 맞네.
1: 망한 거예요. 그 결과는 다 아실 거예요.
0: 네.
1: 그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임대차 보호 3법 그리고 최저임금 급작스럽게 올리는 거, 입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도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이거 온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면서 아우성 치는데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일반 일부의 극단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쇼하고 앉았고, 그다음에 무슨 뭐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는데 거기에 대한 후과가 그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0: 황기
1: 생각합니다.
0: 대변인,
1: 네.
0: 국민이 이제 수사도 해야 됩니까?
2: 아니요,
0: 예?
2: 전
0: 우리가
2: 뭐
0: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수사권을?
2: 전 국민이 명탐정이 되는 그런
0: 네.
2: 나라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0: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 아니
0: 공식적으로
2: 근데 지금 제가
0: 당에서.
2: 이렇게 막그 거품을 무는 이유도 뭔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경찰 수사가 암장되거나 미진하면 신문에 알리면 된다라고 한다든가,
0: 그러네.
2: 뭐
0: 주옥 같은
2: 무슨
0: 말이 있네.
2: 예 그리고 뭐 피해자한테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킥스에 올리면 된다든가, 사실 아무 생각 없었다는 고백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0: 알겠습니다.
2: 제도는 제도로 다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토템처럼 다루면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0: 알겠습니다.
2: 생각합니다.
0: 국민의힘 얘기 나눠볼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3: 예.
0: 장동혁 대표 8박 7일 방미에 2억 6백만 원 썼어요. 적절해요?
3: 저는 이게 그 조경태나 우재준 보면 정말 한심하고
0: 왜요? 또
3: 분노가 치밀해.
0: 왜또 그분들은 또
3: 자,
0: 왜?
3: 지금 야당의 의원이요. 여행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데려갔죠? 두달 동안에 26일을 외국 갔어요. 두달 동안에. 독일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간담회 한다고 밥을.
0: 경유 급유 받아야
3: 저는 그런 거 처음
0: 되잖아요.
3: 봤어요. 간담회 한번 하고 돌아오는 거. 아,
0: 급유.
3: 정말 이렇게 이런 거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3: 김혜경 여사가 실무부터 2박 3일 짧은 거다 따라갔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2024년에 브라질 그때 G20 갔거든요. 김건희 여사 안 갔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 개인 일정 한다고 얼마나 욕했어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 실무 방문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따라가고 개인 일정 많은데 이거 지금 검증해야 되잖아요. 자, 두
0: 그거는 이제
3: 번째.
0: 국회에서 하라
3: 아니,
0: 그러고.
3: 우원식 의장이 2년 의장하면서 14번을 갔는데 83억을 썼다고요. 일본 갔는데 3석 써요. 이거 지금 검증이 신경혜 씨 부인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고요. 의장에. 영국의 하원 의장이 2명 데려온 행사에 13명 데려왔습니다. 이런 거 지금 검증해야지. 2억이면요. 옛날에 김무성 대표나 이게 2억이 큰 돈입니까? 아니, 5명 갔다가 뭐 어디 장동희 대표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는 비즈니스 타고 그래 5명이 가니까 8박 10일 가니까 2억 들었는데 한번간 거예요. 이거 지금 검증해야 됩니까? 선거를 어디로 겨누게 됩니까?
0: 그러니까 돈쓴 거보다는
3: 네.
0: 성과가
3: 아 그거는
0: 중요한 거
3: 모르
0: 아니냐.
3: 성과는 제가 김민수가 제 방송 1시간 동안 성과 이야기인데 성과를 그럼 우리 이재명 성과 압니까 대통령? 우원식 성과는 압니까? 그걸 검증해야지. 장동익 대표가 성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제 방송 1시간 동안 김민수가 성과를
0: 근데
3: 이야기하더라고요.
0: 남은 거는 그 차관보급, 부차관보급 인사의 뒤통수 사진만
3: 아니
0: 남아서
3: 그러니까 제
0: 희화화
3: 말은 그러면 이재명
0: 조롱됐잖아요.
3: 대통령이 무슨 성과 냈냐고 샌프란시스코에 어차피 다 합의된 거 본인이 뭐 천억 달러 계약한 겁니까?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는 본인이 5천억 달러 한 겁니까? 쇼잖아요. 꼭 검증을 왜안 해요? 더큰걸 검증해야죠.
0: 오.
3: 근데 대통령실 예산을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옛날에 윤석열 때영 만들었잖아요.
0: 근데 그 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존중을 하는데
3: 금물금적 2억에 2억 5명이
0: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당대표의

0: 행사랑 해외 순방하고 비교하는 거는
1: 자,
0: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1: 저기 당대표 노자는 그 김무성 의원 모셨잖아요.
0: 봐라 봐라 정우가 왜 내 얘기 왜 꺼내노.
1: 아니 김무성 의원인데 2년 늦게 썼자고 그
0: 11년 전 일이다.
1: 김기현 대표는 없네 원고에. 제가 알기로 김기현 대표가 더 많이 쓴 것도 있어요.
0: 당시에요. 예. 김무성 대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대표격인 원내대표들 다 만나고 왔어요.
2: 그리고 그거를 제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3: 말씀하십시오.
2: 근데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니까 2015년 7월 25일부터 8박 10일 동안 김무성 대표도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챗GPT하고 이쪽에 물어봤어요. 가서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 케빈 맥카시, 그다음 스테이시 호이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원내대표들을 다 만나서 그리고 또 하원 군사위원장과 외무위원장을 만났고 뉴욕으로 가서 반기문 그때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고 컬럼비아에 대해서 연설을 했고 LA로 가서 교민들과 뭐 이런 간담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뉴욕, 워싱턴 네. 교민 쭉 다니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외교위원장, 국방위원장,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쭉 만나는 이런 외교 행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가신지 모르세요? 그 미국의 극우단체에서 초청을 했다고 그러면서 연설하러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초청한 사실이 없어. 그러니. 자기가 그냥 간 거야 연설하겠다고. 그래서 간 다음에 거기서 분명히 갔더니 이제 뭐 누구를 만나 야 그냥 여기만 갔다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누가 좀 만나고 가자고 했겠지. 그래서 계속 거기서 뭐 머무르면서 기자들이 예를 들면 뭐 취재하려고 우리가 그 말뚝 박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 백악관 앞에서 국회 앞에서 무슨 앵벌이 합니까? 아니 외교 행사라는 건 미리 사전에 다 연락을 그렇죠. 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그냥 계속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돌아올 아마 그랬겠지 누가 찾아와서 극우 인사들이 아 내가 누구 만나게 해줄게 누구 만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해서 다시 돌아갔고 네. 공항에서 다시 회항을 했고 그다음에 만나고 온 게 우리가 기억나는 건 그 기억에 남는 건 김민수와 장동혁의 의회에서 남는 인생 사진샷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뒤통수 찍은 사람 그걸 보이면서 8박 그때 우리 선거할 때였습니다. 그때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유세하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데 당대표가 가서 8박 10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래서 뭐 했냐 그러니까 중요한 미국 인사들 만났다. 누구 만났냐 그건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3: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보니까
1: 차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과가 있냐 없냐 이 문제는 논쟁 여지가 있다 보고요.
0: 뭘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1: 근데 이력 가지고 흥청망청 낭비는 아니다. 그런 돈의 예산 낭비 문제와 네. 성과 문제는 또 구별해서 봐야 되고 그럼 우원식 의장은 14번 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3: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그러니까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아무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어떤 그 정파성으로도 양심상 이거는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방어를 안 하고 자꾸 이걸 논리학에서 해서 논점 일탈에 오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논점도 아닌 그 이재명 대통령이랑 우원식 의장 건으로 계속 그걸 옮겨가려고 하는 게 거죠.
0: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3: 왜냐하면
1: 같은 순방 비용이니까.
3: 근데 그 변호사님 그 두 분은 좀 있으면 이제 한 10월쯤 되면 국정감사라는 게 열립니다. 네. 거기 가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요구도 해가지고 그렇지. 열심히 해서 검증을 하면 되고 지금 논점은 장동혁 대표의 8박 10일 동안 이 2억 600만 원인가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일을 하고 왔으면 많이 쓴 돈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규모 들어가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쓴 돈이 아닌데 관광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쓴 거예요. 이분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2억 600만 원이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김정혁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성과 보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온 거라고는 사실 의사당 앞에서 찍은 그 인생 컷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건지려고 수많은 관광 비용에 2억 600만 원 태운 거고 그런 얘기 듣기 싫으면 뭐 했는지를 다 밝히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비판받아야 되는 일이고 당비가요. 당의 사재가 아니잖아요. 엄연히 국고보조금 받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써도 되는 거냐 이 말이죠.
0: 2015년 김무성 대표 그 방미 때는요. 대단히 훌륭한 보좌관 주도로 당시 외교부와 당의 국제부 이런 쪽에 두 달 전부터 우리 상당히 좀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체계적으로 다 했고 당신 기자분들도 한 15분 정도 갔었고요. 우원분들도 공식적으로 그때 한

0: 대여섯 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미리 한 두 달 전부터 준비해서 간 거랑 이렇게 갑자기 간 거랑 좀 비교하는 아니, 거랑.
1: 8박을 하는데 어떻게 2억을 쓰죠?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워싱턴의 물가 비싸다는 건 알지만 거기서
2: 오은지가 이제 일본 가서 몇 억 쓰냐 보시라니까. 3박이
1: 국회의장 뭐, 예를 들면 저는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그거를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장도혁 대표의 아무 왜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는데 가서 했던 이것과 같이 등치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 순방 갈 때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버킷리스트처럼 마치 무슨 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있는 것만 골라서 갔던 그 부분. 그래서 그때 저도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공격을 했고 책도 나왔어요. 김정숙의 버킷리스트라는 리스트라는 책도 나와서 난리가 났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서 그 수사 안 하시더라고. 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거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0: 아, 알겠습니다. 뭐 이 사항은 이렇게 정리하고 그 김종인 최고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울산에서 국힘 의원들과 좀 만찬을 했어요. 박근혜가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저는 제가 좀 과민 반응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1: 아니 근데 뭐 그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당에 그 있는 분들하고 뭐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뭐 아이 고생하셨다고 위로하고 만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특별히 예를 들면 뭐 다른 우리는 또 다른 대통령도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나면은 사실은 그게 글쎄 이게 꼭 좋은 건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 통합의 이미지로서 작용을 하셔야 되지 네. 국가 분열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때 나와서 뭐 휩쓸고 다니면서 선거 유세처럼 하는 거 이거 정말 옳지 않은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 본인의 대통령 때는 어떤 당에 출신인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퇴임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가 통합의 이미지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0: 맞아요.
1: 서로들 전직 대통령들 당과 상관없이 모여서 야 우리가 대통령 때는 공화당이었고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아메리카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들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각자 자기의 당파를 위해서만 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갖고 더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시잖아요.
0: 네.
1: 이거 대통령들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
0: 오르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서정 변호사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 만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마 이제 유승민 의원이 광폭 행보를 하고 뭐 엄청난
0: 사람을 만난다대요.
2: 엄청나게 만나더라고.
0: 네.
2: 박근혜 대통령도 15명 만났는데 유승민도 한 16명 되는 거죠. 네.
3: 변호사님도 만났나요?
2: 배신자 관계거든요.
0: 네.
2: 박근혜 대통령하고
0: 배신자라고 그래
2: 아니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과는 악연이 있잖아요.
0: 네.
2: 아마 저는 아마 유승민 의원이 다음에 전당대 오세훈 시장의 대리인 정도로
0: 네.
2: 아마 전당대 출마를 위해서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0: 네.
2: 이 배신자 프레임 이거 극복 어렵습니다.
0: 서정욱 변호사님이 자꾸 배신자 얘기만 안 하면 극복 가능해요. 왜 자꾸 배신자
2: 배신자를 배신자로 하는데 뭐
0: 박근혜 전 대통령
3: 그럼 그 밀고 계시는 삼국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네요.
2: 그렇죠. 아마 유승민 의원이 오세훈 대타로 네. 전당대회에 놀라고 지금 네.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3: 근데 그럼 변호사님도 만났나요? 광폭 행보는 그래도 변호사님 만났나요?
2: 저는 만났고 통화는 몇 번 했죠 유승민 의원.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의원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1: 유승민 의원 대단히 그 억울하고 불행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 원내대표였을 때 주장했던 아니 증세 없이 복지 없다라는 것들이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 맞는 얘기인데 배신의 정치를 징계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그분은 그 주술에 쓰여서 좀 십몇 년째 지금 그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유승민 의원 공격하는 분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분들이 자유민주공화국의 시민인지 아니면 봉건 왕조 시대의 신민인지
0: 네.
1: 그래서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과 뭐가 다르지?
0: 그러니까요.
1: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배신자 얘기는 그만해.
1: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 유승민 의원께서는 양질의 정책형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뭐 정치라는 게 원래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이제 감 주는 게 아니라 진흙탕 혼자 막 그 뻘밭에서 기어가지고 이렇게 뭘 찾아.

0: 내야 되는 건데 그런 행위를 잘안 하셔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유수명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 한번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영입이 세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0: 감사합니다.
1: 마칠게요. 네.
2: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저는 내일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뉴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위에 기세가 극심합니다. 전남 광주 곳곳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폭염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1.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낮의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아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최대한 삼가해 주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더 안전 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3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성수대교에서 청담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 아직은 올림픽 대교에서 영동대교, 한남대교 지나 마포대교까지 긴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올여름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